0: With English.
1: Yeah.
0: All throughout your life. 너무
1: Mm-hmm.
0: 멋지십니다. 이건 루틴이 아니라 삶이네요.
1: Yeah, and especially if you enjoy English and you get to do something that you enjoy and have passion for, I think that's truly the definition of happiness.
0: 네, 너무 건강하고 멋진 삶이십니다. 그 다음에 윤희선님께서는 아까 shave라는 표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shaved ice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깎아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나무를 대패질하는 것도 shave라는 표현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그 찾아봤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대패질하는 거는 planing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패를 그 hand plane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1: A hand planer usually has one or two handles on it, and you've got to actually push it with a little bit of force, and the result will be that a really thin strip of wood will
0: 그쵸.
1: come off of that, and
0: 약간 이렇게
1: it'll
0: 꼬부라지는, 예.
1: and it'll be quite smooth, as opposed to you could also use a file or sandpaper to make something smooth, but it's a little bit different effect that you're getting because then you're getting sawdust and a little more wood powder that you're getting.
0: Good.
1: And with the hand planing, you're kind of taking off a smooth piece as
0: 그쵸.
1: well.
0: 약간 종이처럼 그런
1: Yeah, really
0: 얇은
1: thin.
0: 그런 그 저희 대패 삼겹살 먹는
1: Yeah,
0: 것처럼.
1: like a
0: 네.
1: ribbon of wood.
0: 맞아요. 얇은 그런 나무를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느낌. 그 플레이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뉴욕 타임스 기사 만나보기 전에 노래를 듣고 와서 뉴스 커버리지 살펴볼 텐데요. Here is Ella Langley with Choosin, Texas.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We just listened to Ella Langley's Choosin Texas. 지금부터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에서 살펴볼 뉴욕 타임스 기사 우선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1: Coming soon to Asia Pacific, a storm named Dim Sum.
0: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곧 상륙할 딤섬이라는 이름의 태풍이라는 제목입니다. 맛있는 이름의 태풍인데요. 태풍 이름들이 사실상 여러 개의 후보들이 모인 하나의 이 풀처럼 가동되면서 발생될 때마다 그중 하나씩 꺼내 붙여 쓰는 시스템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번에 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그 풀에 이번에 새롭게 딤섬이라는 이름이 추가됐다는 내용이고요. 그에 더해 이 태풍 이름 붙이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메커니즘 으로 돌아가는지까지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제이슨.
1: If you see that a storm named Dim Sum is gathering steam in the Pacific Ocean, it's not an error. In June, as the Pacific typhoon season began, the Hong Kong Observatory said it had chosen the city's bite-sized cuisine as its latest contribution to the list of names for tropical cyclones that form in the Pacific. It's not the first time that Hong Kong has named a storm after a beloved symbol. Typhoon Dolphin, which is forecast to approach Japan and Taiwan this weekend, takes its name from the city's animal mascot.
0: 만약 태평양에서 이름이 딤섬이라는 폭풍이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류가 아닙니다. 지난 6월 태평양의 태풍 시즌이 시작되면서 홍콩 기상대는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명칭 목록에 홍콩의 한입 크기 요리인 이 딤섬을 최근 제출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이 많은 사랑을 받는 상징물을 따서 이 태풍 이름을 지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해요. 이번 뭐 실제로는 지난주에 지난주 주말 일본과 대만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돌핀도 홍콩을 상징하는 동물 마스코트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일단 딤섬 they say it's gathering steam in the Pacific Ocean. I love that they use this expression because dimsum is cooked with steam.
1: Yeah, it's a bit of a play on words, and I love when they do this kind of thing in writing. Mm-hmm. So what does it mean to gather steam? It means that you are gaining momentum or you're having a force that is forming to be able to move forward or to be productive. And my guess is that this probably comes from a steam engine from a train. So if you create steam, then that's what makes an engine go on a steam train. So if you gather steam, you have all this energy that's forming, and all of a sudden, it's going to be able to push the train. So to gather steam means to gather energy to be able to be productive.
0: 네, 저도 토마스 기차를 생각을 했어요. 증기기관차. 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 증기를 모아서 쉬 하면서 그 속도 내는 것. 여기에서 유래를 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gathering steam, 이 딤섬도 steam으로 요리가 되는 것처럼 뭔가 이 gathering steam 이런 표현은 세력을 키우거나 동력을 얻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딤섬 얘기를 하는데 딤섬이 보면 이렇게 예쁜 그릇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they said that they chose the city's bite-sized cuisine.
1: Yeah, something that is bite-sized is talking about how big it is or how small it is in this particular case. And if something is bite-sized, it usually means that you can fit it in your mouth in one bite. Or you could also see it as something that's small enough that you can actually bite as well. So if you think of like a bite-sized sandwich, rather than having like this big foot-long sandwich or 30-centimeter sandwich, think of it as being like cut into a piece that you can take with your hand and just pop it into your mouth.
0: Yeah, like finger food.
1: Yeah, exactly.
0: 그 bite size, 그러니까 한

0: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크기. 그럴 때 bite size인데 there's a hyphen in between bite and size. So bite size cuisine dim sum을 그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ey said that the bite-sized cuisine, so referring to dim sum, is the latest contribution to the list of names. Contribution이 뭔가요?
1: Contribution is something that you give to something or a project of some sort. So it's your contribution is what you are giving to be a part of a greater thing.
0: 맞아요. Contribution 보통 뭐 기부를 할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성과를 위해서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할때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홍콩이 이 이름을 기여를 했다. 그 태풍 이름 목록에 제공을 한 이름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 The names are compiled by the Typhoon Committee, which was formed in 1968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to help Asia-Pacific countries prepare for tropical storms. The committee maintains an active list of 140 names divided into five columns that it cycles through every 4 or 5 years,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storms. Each of the committee's 14 memb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the Koreas, Hong Kong, and Malaysia, contributes 10 names. They are drawn from each member's language and culture, resulting in storms named for animals, plants, historical and mythological figures, and, of course, food.
0: 네, 이 이름들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열대성 폭풍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1968년에 유엔과 세계 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태풍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현재 140개의 이름을 보유한 목록을 관리하며 이를 5개의 열로 나눠 폭풍 발생 빈도에 따라 4년에서 5년 주기로 순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남북한, 홍콩,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들이 각각 10개씩 태풍 이름을 제안하는데 이 이름들은 각 회원국의 언어와 문화에서 유래하며 그 결과 동물, 식물, 역사적, 신화적 인물, 그리고 물론 이번 딤섬의 경우처럼 음식 이름을 딴 태풍들도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Maybe we can see kimchi on the list sometime in the
1: Someday.
0: future. Yeah. So they have this list, 140 typhoon names, and they are divided into five columns.
1: Yeah, a column is simply a vertical line of something. It could be a line like a physical line. It could be something where names and or stats and numbers or figures are all in line together. So typically something that goes vertically up and down, we'll call it a column, and something that goes left to right, we'll call rows.
0: 맞아요. 뭐 그리스식 건물 기둥에서 온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column은 위에서 아래로 열이죠. 그래서 horizontal, vertical 죄송합니다. 그리고 row는 옆으로 가로로 가는 줄을 row라고 해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엑셀 차트를 생각을 했어요. 딱 엑셀 차트 5개 해서 거기서 이름을 이제 돌려가지고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14개 멤버가 그 10개 이름을 다 제공을 하는데, 이 이름들을 어떻게 고르느냐, they're drawn from 그뭐 언어나 문화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데, 이 draw from something, 이게 어떤 의미죠?
1: I usually think of something that's drawn as something that is pulled out. So it could be here, like you draw something out of a hat, or you might draw something out of a box for like a raffle ticket, meaning
0: 맞아요.
1: that you're pulling a ticket out of this thing. But sometimes you could draw something from your memory, as an
0: 네.
1: example, or draw something from your past. So it's kind of like you're pulling it out from this other area that it's in.
0: 네. So draw from 그럼 추첨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냥 랜덤하게 추첨할 때 뭔가 이렇게 꺼내다 이런 의미로 뭐 이렇게 랜덤하게 추첨하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 언어나 문화 이런 데서 좀 따오다, 이런, 뭐, 끌어오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0: 문화적인 어떤 요소나 뭐 영감에서 이렇게 따온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여기서 또 그리고 이제 cycle through이라는 표현도 쓰였는데, 뭐 4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순환해서 사용한다 이런 표현으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태풍 이름을 붙이는 그 전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만나볼게요. 제이슨?
1: U.S. forecasters started the naming practice. Tropical cyclones form when warm ocean water, moist air, and light winds persist long enough to combine into systems that produce violent winds, large waves, and torrential rain. Those that form over the western Pacific Ocean and affect Asia are called typhoons. To distinguish among storms, American forecasters first compiled a list of female names, often drawn from their wives and girlfriends, according to meteorologists. In the 1970s, amid the gender equality movement, the U.S. government began adding male names. Lam Chiu Ying, a former director of the Hong Kong Observatory, said in a 2017 video interview.
0: 이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 관행을 처음 시작한 거는 미국 기상 예보관들이었는데, 열대 저기압은 따뜻한 해수, 습한 공기, 약한 바람이 서로 결합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 결과 격렬한 바람, 거대한 파도, 폭우를 일으키는 그 기상 시스템으로 커지면서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중 서태평양 상공에서 형성돼서 아시아 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각각의 폭풍을 구별하기 위해 미국 기상 예보관들은 처음에 주로 아내나 여자친구의 이름을 따서 여성 이름들로 이 목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평등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미국 정부는 여자들 이름으로만 하면 안 돼. 남자 이름도 추가해. 그래서 남자 이름도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홍콩 기상대 전 국장 람치우 잉이 2017년 영상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집에 나 여자친구가 보고 싶네. 그래서 여자친구 이름을 작성을 했을까요? 아,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그래서 아내 이름을 쓰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2017년 영상 인터뷰에서 이 홍콩 기상대 전 국장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이 torrential rain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를 얘기하는 거죠.
1: Yeah, when we're talking about torrential rains, it's not a sprinkle, it's not a mist, it's not just, pitter-patter of rain. We're talking about a downpour. So,
0: 맞아요.
1: rain that is coming down in large amounts, probably big drops, and it's just like an absolute dumpage of water.
0: 네, raining cats and dogs.
1: Yeah,
0: 네,
1: absolutely.
0: heavy,
1: So,
0: heavy
1: heavy
0: rain.
1: rain, yeah. And it's usually only for a short period of time. So it's
0: 맞아요.
1: just, a violent amount in a short period of time.
0: 네, 짧게 내리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를 얘기를 할 때, torrential rai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 If we take the base word in there of torrent, then a torrent is something that is too big or a large amount of something. And if you're a computer savvy person, you might have heard the term a bit torrent. And a bit torrent, when it comes to like downloading songs or movies or things like that, it's usually like a bit of this big, large piece. So, like, you're downloading it from a large number or several different people in chunks because it's too big of a thing for you to download from one person.
0: 그러니까 뭔가
1: So,
0: 큰 이걸
1: yeah, like a big
0: 의미하니까.
1: movie file, right? If you want to download a big movie file, then it's so big that, and also, like, if you take it from one person, then there might be viruses and stuff like that. So, because you're taking
0: 여기저기서
1: small little
0: 나눠서.
1: pieces, like a bit torrent, a bit of this torrent, then you're taking chunks from a lot of different users, so that's how it gets the name.
0: 아하. 뭔가 큰,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그런 표현들이 또 있었네요. Okay, so torrential rain. 집중호우. 단시간에 막 퍼붓는 그런 비. Okay, so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읽어봤고요. 그, 다음

0: 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서는 태풍의 다양한 이름들과 그 이름이 붙여지는 체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 통해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태풍 이름에 관한 또 다른 사실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들어볼게요. 제이슨?
1: Some naming processes are open to the public. Members of the Typhoon Committee pushed to replace American names with regional ones in the 1990s. Some opened the process to the public. We wanted to leave all of the old names behind in the 20th century, said Lirios, who created the criteria for the Philippines' public submissions in 1999. He said the Typhoon Committee rejected names that were indecent or carried negative connotations in other languages. Storms also cannot be named for public figures, including politicians and celebrities. Dim Sum, by contrast, was uncontroversial. Liu Yuk-sing, a spokesperson for the Hong Kong Observatory, said it was selected by the public in 2024, along with Sparrow and Shui Sin, the Cantonese word for daffodil.
0: 네, 일부 태풍 명명 절차에는 일반인도 참여합니다. 1990년대에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은 기존 미국식 이름을 각 지역별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명명 절차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999년에 필리핀의 태풍 이름 공모 기준을 마련한 필리핀 대기지구 물리천문청의 역사학자 레이

0: 이 리리오스는 우리는 20세기에 사용되던 모든 옛 이름들을 뒤로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외설적이거나 다른 나라 언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은 태풍위원회에서 거부했으며, 또한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포함한 공인 이름도 태풍 이름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에 비하면 딤섬은 논란될 부분도 없었고, 홍콩 기상대 대변인인 루이 윅싱은 이 이름이 스페로우 그리고 광둥어로 수선화를 뜻하는 슈이신과 함께 2024년 대중투표를 통해 선정된 태풍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t has to, they just wanted to get rid of all the names that they used to use in the 20th century. So they used the term leave these old names behind, leave something behind.
1: If you leave something behind, then you are not taking it with you. So as you referenced, when they turned the century into the 2000s, then they said, those names from the 90s, let's leave them in the 90s. That's going to be leave the past in the past. So we're going to the future now. And yeah, if you leave something behind, it could be deliberate that you now go somewhere without something, or it could be accidental. So you could be, oh no, I left my phone behind. I need to go back and get it. So yeah, to not take something with you.
0: 맞아요. 뭔가 놓고 두고 떠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이 이름들 조금 구시대적이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름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옛날 관행들, 서구식 이름들을 과거 속으로 좀 털어버린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크라이테리아라는 they created this criteria. 이런 이름들, 옛날 이름들은 우리가 버리고, they created a new criteria.
1: A criteria is a standard of some sort that you have for something to be allowed or not allowed into be a part of something. So the criteria for these are the reasons or these are the standards that the names have to have in order to be accepted. Maybe if you're trying to get into a particular school, there are certain criteria, including maybe grades, but it could be other things beyond that as well. It could be an interview process. Thes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 to do or pass in order to enter something.
0: 그렇죠. criteria, 어떤 기준, 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준. 지금 제이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학교에 apply 할 때, 대학에 이제 갈 때, 학교에서 보는 그런 criteria,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성적도 봐야 되고, 뭐 학생의 extracurricular activity라든지, 뭐 어떤 활동을, 방과 후 활동을 했다든지, 뭐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다른 기준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It could be the other way around as well for a student to choose which university they want to apply for. You
0: 맞아요.
1: might have a criteria. It has to be a top 10 university.
0: 그렇죠.
1: It has to have a good department in, I don't know, finance or whatever you want. So these are your criteria for what you want in schools that you're going to apply for.
0: 맞아요. 반대로 학생이 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죠. 뭐 나는 어떤 학교에 가야 돼. 뭐 학교가 너무 멀면 안 돼. 뭐 학교가 뭐 너무 뭐 집에서 가까워야 되고 뭐 기숙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criteria. 이게 사실 criteria가 복수형입니다. It's the plural form, right? The singular form is criterion. 근데 저희가 보통 그냥 일상 대화에서는 이 복수형을 단수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흔하게 그렇게 쓰여요. 그냥 criteria를 복수로도 쓰고 단수로도 쓰고 이렇게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connotation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1: Connotation is how a word or an expression or something makes you feel. And it usually can b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or it might make you think of something. So it's like an emotional feeling that you get based on certain words that could have different feels to it.
0: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영어를 공부를 할때이 단어가 그냥 그 언어를 모르면은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커너테이션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줄 때, 아, 그래, 이 말은 이 네게티브 커너테이션이 있다. 그럼

0: 아, 이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커너테이션 그러면은 뭔가 좀 숨겨진 뉘앙스라든지 어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커너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선정할 때, 이름을 선정을 할 때, indecent 하거나 negative connotation이 갖고 있지 않은지, 다른 언어에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본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특히 필리핀의 경우 나라가 태풍이 발생한 직후에 자주 통과하는 경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는 공식 명칭이 아닌 자국어로 된 현지 이름이 대신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 6월에 필리핀과 일본의 심각한 홍수를 일으켰던 태풍 장미도 현지에서는 도밍고의 애칭인 도맹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미라고 뭐 장미라고 이제 통용이 되는 건데 현지에서는 장미라고 하지 않고 도맹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단락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제이슨.
1: The names of deadly storms are often removed from the list. Some names are retired after becoming associated with particularly devastating or deadly storms. The Philippines stopped using the local name Yolanda after the 2013 typhoon that killed more than 6,000 people. The Typhoon Committee retired the storm's official name, Haiyan, in 2015. This year, the committee added Dim Sum to the list to replace Man Yi, which was retired after the storm caused more than a dozen deaths in the Philippines in 2024.
0: 그래서 피해가 너무 큰 태풍의 이름은 종종 명단에서 제외되는데요. 특히 파괴적이거나 치명적이었던 태풍과 연관된 일부 이름은 사용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현지에서 욜란다로 불렸던 태풍이 2013년 6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후 사용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태풍위원회도 이 태풍의 공식 등재 이름인 하이난의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회는 2024년에 필리핀에서 12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태풍 만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번에 딤섬을 명단에 추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etire이라는 표현을 이름에 쓰였는데 그뭐 운동 선수들이 retire 하거나 운동 선수들이 선수가 되게 또 유명한 선수이면은 그 선수가 썼던 번호도 retire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1: Yeah, so if an athlete retires and they have their number retired, it means that no other athlete on that team can wear that number.
0: 그렇죠.
1: And in the same sort of way, if a word or a name is retired here, they're saying, let's no longer use that name in the future. And it's usually because of a negative connotation that it might have had in the past.
0: 맞아요. 그 negative connotation, 안 좋은 그런 함축적인 그런 의미 때문이고, 그다음에 because it was associated with 뭔가 연관이 되고 관련된 것 때문이다. associated with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Yeah, if you're associated with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connected with them or linked. You have something that brings you together or makes somebody or someone else think about you when they think about this or that person.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뭐 태풍 이름이 그 굉장히 힘들었던 그 끔찍했던 비극, 이 기억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 뉴스 커버리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뉴스 커버리지의 주요 표현들, 저희 제이슨 선생님의 예문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Gather steam 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1: His proposal for all schools to provide a free lunch for their students started to gather steam.
0: 네, 가속화되다, 뭐 속도가 붙다 이런 표현인데, 그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그의 제안이 점점 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표현은 bite size, 한입 크기에 이런 뜻이죠.
1: The AI program gave me the instruction in bite-sized prompts that were easy to execute.
0: 그 AI 프로그램은 내가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이렇게 한입 크기로 나눠서 주었습니다. AI 참 편리해요.
1: Actually,

0: I've been using a lot of AI lately,
1: 근데
0: and
1: 저희가 프롬프트를 주는 거 아닌가요? AI한테?
0: yeah, but it also
1: AI도 저희한테
0: it gives
1: 주는
0: you
1: 거.
0: actually, lately I've been creating an app, and it's been through the help of AI. So I'm talking to the AI saying, I want to create an app that does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en the AI will give me small little prompts to put into like an app programming. So it gives me those prompts in small little pieces to in
1: Bite-sized.
0: bite-sized pieces,
1: 그러니까
0: actually.
1: 이거는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단번에 처리하기 쉽게 이 프롬프트를 나눠서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leave something or leave someone behind. 뭐 남겨놨다, 뒤에 남기다 이런 뜻이겠죠?
0: He deliberately left the $100 bill behind as a tip for the waitress.
1: 그는 뭐 종업원에게 줄 팁으로 일부러 100달러짜리 지폐를 두고 나갔습니다. 큰 팁이네요. 다음은 criteria.
0: He didn't meet the first criteria of having straight A's to receive early admission into his first school of choice.
1: Early admission 그러면은 뭐 조기 합격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조기 합격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그 조건, first criteria 첫 번째 조건인 straight A's 전 과목의 A를 받기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0: He might still get in, but he just didn't get the
1: Early
0: early
1: admission이 그쵸?
0: admission.
1: 그러니까 조기 합격. 이 조기 합격이 아니니까 이제 한번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connotation.
0: The title chef has a much better connotation to it than just being called a cook.
1: 이게 이제 뭐 함축적인 의미 뭐 이런 뜻인데 셰프라는 어떤 그 직함? 직위, 직함 이런 것은 단순히 요리사, 뭐 쿡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뭐 함축적인 의미나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Cause
1: 이런
0: they
1: 의미가
0: basically
1: 되겠죠.
0: do the same thing. They
1: 그쵸?
0: make
1: 요리사,
0: food,
1: 네.
0: but if you're called a chef, it feels much better. It sounds much better. It has a better connotation than, oh, I'm a cook.
1: I'm a cook. 그쵸? 근데 영어로는 근데 한국어로는 요리사하고 셰프하고 그렇게 막큰 어감 차이는 저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떠세요?
0: In Korean?
1: 네. 요리사,
0: 요리사,
1: 셰프가,
0: chef.
1: 요리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Okay.
1: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0: Yeah. I mean, the biggest difference, I think technically there i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in that usually chefs create recipes and
1: 그쵸.
0: stuff, whereas cooks kind
1: 맞아요.
0: of follow it. But for the most part, like, 90% of what they do is the same.
1: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So if you would like to read through the full articles,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방송 내용 게시판. 매일 전해드리는 뉴스 커버리지의 뉴욕타임스 기사는 저희가 시간상 전체를 다 다룰 순 없어 일부를 발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의 방송 내용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부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인데 보기들 중 열대성 폭풍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Jason, what was the answer?
0: The answer was number two, tornado.
1: Yes, it was tornado. Tornado는 물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내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강렬한 회오리바람이죠. 저희가 Wizard of Oz 얘기했는데.
0: Yeah, there are tornadoes over water on rare occasions. I want to say they're called spouts, but it's very, very rare. And
1: 네.
0: I think it's probably more on lakes than oceans, even although that can be possible, it's typically on large parts of land, and it's usually only in the USA.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answer 2번 저희 이제 정답 맞춰주신 당첨되신 분들 시카크림과 앰플은 최명식님, 곡물 라떼 파우더는 7915님이시고요. 두 분은 저희 모닝 스페셜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서 성함 확인해 주신 후에 당첨자 주소 확인방에 선물 받으실 정보 잊지 말고 꼭 올려주세요. 자, 이제 노래 한곡 들을 시간입니다. 저희의 여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ABBA, Our Last Summer.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외국의 오케스트라 중에 오픈 리허설을 진행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본 공연 직전에 최종 리허설을 대중에 공개하는 건데요. 수익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유료로 공개하기도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픈 리허설을 체험 교육의 하나로 활용하는 거죠. 베네수엘라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마그디엘 안테케라는 어린 시절 클라우디오 하바두가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오픈 리허설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때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안테케라는 소름이 돋고 나도 저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서로의 호흡을 맞춰 나가는 오픈 리허설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했던 거죠. 무대 위 공연은 음악이 완성된 결과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본 공연에선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리허설 중에 잘 드러났던 건 아닐까요?

8월 13일 목요일 EBS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으로 90중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파이널리스트 마그디엘 안테케라는 아바도가 지휘하는 이 곡의 오픈 리허설을 보다가 바이올린 연주자의 꿈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오픈 리허설은 지휘자나 연주자들에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자리겠죠. 그런데 어떤 이에겐 꿈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개막하는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가 개막, 폐막 공연의 리허설을 공개할 거라고 하던데요. 지휘자와 연주자가 평상복 차림으로 최종적으로 무대를 점검하고 음악을 조율하는

하는 리허설 현장은 분명 본 공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설렘과 즐거움을 선사해주지 않을까요? 연주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오픈 리허설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0820 쓰시는 분, 브람스의 곡으로 집안이 카페가 되었네요. 하던 일을 멈추고 커피를 마십니다. 브람스의 곡을 알아주시는 0820님, 멋집니다. 김소연님, 4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엔 물음표가 없죠. 이 곡을 들으니 가을이 성큼 다가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더위가 슬슬 지나가고 가을이 우리에게 인사합니다. 김정민님, 제인 버킨의 노래로 익숙한 브람스네요. 오늘 방송 잘 들을게요. 보내주셨습니다. 김정민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은현님, 인생에서 예술을 통해 그런 전율을 경험해보는 건 평생 잊을 수가 없죠. 특히 청소년기예요. 제 주변에도 중학생 때 한 뮤지컬 체험이 계기가 되어 성악가의 길을 걷는 친구가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가 유튜브 안내 전에 오픈 리허설 경험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은현님, 뮤지컬 체험, 물론 뭐 오픈 리허설 경험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뮤지컬 공연 관람으로 인해서 성악가의 길을 걷는 친구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서울시립 교향단의 오픈 리허설, 솔직히 오픈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죠. 예, 관계자 리허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인 이학영 교수님의 목소리를 잠시 듣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허설은 본 공연과는 확연히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 공연 때는 설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관객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관객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 완성도를 끌어올리는지,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도 어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비발디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널리 알린 작품집입니다. 12개의 협주곡을 엮은 모음 집중 한 곡입니다. 비발디의 조화의 영감, 6번 A단조 리용번호 356,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비발디의 조화의 영감, 6번 A단 조리용보로 356,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 에우로파 갈란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지님, 아이와 함께 방학 마지막 날 듣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방학 날이군요. 내일부터 개학입니까? 왠지 아이도 부모님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 방학 기간을 마치고 학교로 가는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방학 날 잘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민지현님, 저도 코엑스에 놀러 갔다가 오픈 리허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오픈 리허설 중이시더라고요. 티셔츠에 청바지같이 편한 옷 입고 리허설하는 모습이 되게 새롭고 좋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또 보고 싶어요. 네, 많은 이 연주 단체들이 오픈 리허설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주자 입장에서 오픈 리허설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을 풀기도 해야 되고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이 실수라기보단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사람이 보고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으면 뭔가 이 정제된 음악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연주자 입장에선 오픈 리허설이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객분들이 또 좋아하게 된다면 연주자가 희생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길동님, 밀라노에 살 때 집주인이 라스칼라에서 엑스트라에서 나오는 초대권으로 오픈 리허설을 몇 번 본 적 있어요. 제 눈엔 그것도 다 완벽해 보이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픈 리허설 옆에 브라바 제네럴을 보내주셨습니다. 정길동님,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칼라에서 하는 오픈 리허설을 보고 오셨습니까? 지구상 최고의 오페라 극장 아닙니까? 와, 오픈 리허설도 완벽해 보인다고 말씀해주시는 정길동님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첼로와 피아노가 동등한 파트너로 등장하는 곡인데요. 이 작곡가의 유일한 첼로 소나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2번 라마이노프 첼로 소나타 3악장.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국기는 자유, 평등, 박해를 상징하는 블루, 화이트,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색을 모티브로 폴란드의 거장 크지스토프 퀘슬롭스키가 만든 3부작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작품 화이트에 쓰인 음악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지비그뉴 프라이즈너의 영화 세 가지 색 화이트 사운드 트랙에서 탱고 리듬 스코어 디 엔드. 지비그뉴 팔레타의 바이올린 스트링 섹스텟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숙님의 사연이네요. 얼마 전 오페라 투란도트를 보고 왔어요. 루이 역을 맡은 황수미님의 맑고 애절한 목소리로 시뉴얼 아스콜타가 울려 퍼질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도 노래에 담긴 간절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처절하고도 순수한 마음. 각자의 이익만을 쫓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헤아릴 줄 아는 깊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루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위로가 되는 노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정확한 가사와 뜻을 몰라도 그 감정은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요. 이은숙님을 눈물 흘리게 만든 그 장면의 아리아는 들어보세요 왕장님 하면서 칼라풀을 말리는 장면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칼라프가 목숨을 건 수수께끼에 도전하겠다고 하니까 칼라프를 사랑하고 있는 루로서는 만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장면을 이은숙님 덕분에 우리가 같이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눈물까지 쏟게 한 이은숙님의 신청곡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1막 중 시뉴얼의 아스콜타 들어보세요 왕자님.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알랭 롱바르가 지휘하는 스트라스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푸친 오페라 투란도트 1막 중 시뇨레 아스콜타. 들어보세요, 왕자님.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알렉 롱바르가 지휘하는 스트라스부르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금방 생각 안 나신다면 푸친 오페라 들려주세요. 누가 연주한 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작곡가나 연주자 이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짤막한 사연 전해주시면서 지금 제게 어울리는 곡 선곡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클클 제작진이 맞춤 선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러시아계 미국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의 곡입니다. 긴 호흡의 선율이 아주 매력적인 첼로 소나타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2번 라마이노프 첼로 소나타 3악장.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희곡 페르퀸트의 부수음악이었는데요. 훗날 관현악으로 연주하기 좋은 네 곡을 골라서 모음곡으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1번, 작품으로 46 중에서 3곡 준비했습니다. 아침의 기분, 아니트라이 춤, 그리고 산속 마왕의 궁전에서까지.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아 국립교향악단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아 국립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라마이노프 첼로 소나타 3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곡입니다. 라마이노프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으로 19종 3악장 안단테 박유신의 첼로, 일리아 라슈콥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인 오페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으로 19중 3악장 안단테 박유신의 첼로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483님 새벽 운전하고 오후 출근까지 시간이 나서 찜질방에 왔는데요. 시원한 방에 사람이 없어서 정클클 반디로 들으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극락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바그너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서곡 카를 뱀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고요. 오늘 2부 클래식 살롱은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0: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정유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김민지님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의한테 연습곡 적모로 141중 3번 라 캄파넬라 존 오그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김민지님 뱃속에서부터 같이 듣던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듣고 싶어요. 아이가 저희가 신청한 사연과 음악 모두 나온다고 너무 좋아해요 라고 또 메시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와 함께 듣던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지금 또 아이와 함께 듣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2부 첫 곡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2부 클래식 살롱 시작하겠습니다.

0: 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다재다능한 음악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0: 날씨가 좀 그래도 선선해졌죠?
1: 그렇죠. 지난주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날씨를 느낍니다, 요즘.
0: 원래는 이 30도만 넘어도 우리가 덥다 덥다 입에 달고 사는데 40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30도 때는 이제
1: 시원하게 느껴지죠.
0: 그렇습니다. 자, 8월 클래식 살롱에서는 김상진 교수의 안내로 소위 이것저것 다 되는 다재다능한 음악가들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거장의 또 다른 얼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 오늘은 우리한테는 뭐 지휘자로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앙드레 프레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0: 네.
1: 일단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번슈타인하고는 유대계 음악가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0: 네.
1: 또 뭐 다재다능한 또 다방면에서 활동한 어떻게 보면 번슈타인보다도 더 다방면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클래식과 재즈 또 영화 음악을 두루 섭렵한 그야말로 르네상스형 음악가가 아닐까 생각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렇죠. 예.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전 뭐 바흐부터
0: 예.
1: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들 다 엄청난 천재들이었거든요.
0: 예.
1: 막 이것저것 다 악기도 기본적으로 뭐 다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에 올수록 이렇게 뭔가 모든 게 분업화되고 하면서 작곡을 할 수 없는 연주자와 악기를 못하는 작곡가들이 양산되는 이런 시대가 돼서 더 이런 다재다능한 음악가들이 더 돋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알겠습니다. 거장의 또 다른 얼굴, 오늘 먼저 만나볼 프레빈은 영화음악 감독으로서 프레빈입니까?
1: 네, 일단 그쪽부터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프레빈이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름은 앙드레 그러면 약간 프랑스 사람 같기도 하고
0: 예.
1: 그리고 또 프레빈이 가장 널리 지휘자로 알려진 게 이제 영국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10년 넘게 계속 함께하면서 굉장히 알려졌는데
0: 네.
1: 그래서 혹시 영국 사람인가? 그랬다가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사실 음악가들은 굉장히 그 메트로폴리탄적인 사람들이라서 사실 뭐 국적이 그렇게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사실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이더라고요.
0: 네.
1: 근데 아시다시피 프레빈이 태어났을 즈음에는 그 이제 나치의 그 유태인 말살 정책이 막 시작되던 때라서 그때 이제 독일에 정착한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변호사고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었지만 뭐 나치의 그런 탄압을 피해서 프랑스를 거쳐서 나중에 결국 미국에 LA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워낙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던 프레빈이라서 이미 10대 때부터 근데 LA 하면 우리 뭐 할리우드를 딱 생각할 정도로 영화의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음악에 정말 다재다능한 프레빈이 이제 그 MGM 그 당시 가장 큰 영화 스튜디오죠. 거기에서 이제 영화 음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일들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잡일이라는 거는 워낙 다재다능하니까 뭐 무슨 어떤 영화 음악 어디에 넣기 위해서 자 이거 너 뭐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편곡해 와 그러면 이렇게 해오고 이거 뭐 무슨 뭐 어떤 악기를 집어넣어서 할지 생각해 봐 그러면 또 이제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음악 영화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미 10대부터 해서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또 영화계에선 가장 큰 상이죠. 아카데미상에서 음악상을 네 번이나 수상한
0: 와,
1: 만큼.
0: 네.
1: 네. 그럴 정도로 영화계에서 아주 음악 감독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0: 그러면 프레빈은 할리우드에서

0: 저를 어쨌든 영화화할 때또 음악 감독이 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재밌는 부분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마이 페어 레이디의 뮤지컬 버전 네그 반주 파트를 좀 들어보시고 또 영화 버전의 반주 파트를 들어보시면 이제 프레빈이 작업한 이 그러니까 노래는 같은 노래지만 프레빈이 작곡한 어떻게 보면 편곡을 한 거죠. 편곡한 게 훨씬 더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음색을 보여준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또 비교 감상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상을 네 차례 받았다고 하는데 작품이 지지, 포기아베스, 지금 말씀하신 마이 페어 레이디, 이르마 라두스 맞습니까?
0: 네네네. 그렇죠.
1: 와.
0: 많은 작품들이 사실 음악 영화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 예.
0: 특히 음악이 되게 중요한 그런 영화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음악의 전체를 다 관장했던 음악 감독이었던 앙드레 프레빈의 역량이 더 돋보였던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My Fair Lady OST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소프라노 마닉 닉슨,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 OST 중 I could have danced the line. 소프라노 마니 닉슨,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 소프라노들이 정말 좋아해요.
1: 네. 저도 한국에서도 여러 소프라노들이 이제 노래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0: 네.
1: 항상 관객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0: 아, 이 소프라노 또이 강혜정 선생님 이 노래 18번이시죠?
1: 아,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0: 어땠습니까?
1: 아, 너무 좋죠. 저희 학교 출신이시기도 하고.
0: 또 동문사랑.
1: 아, 네.
0: 자, 프레빈이 여느 영화 음악 작곡가와 차별되는 점이랄까요? 그만의 독보적인 장점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뭐, 너무 많겠지만, 사실 지금은 영화 음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분업화가 돼서, 이게 뭐, 딱, 뭐, 이거 하는 사람 이것만 하면 되고, 저거 하는 사람 저것만 해도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걸다할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프레빈이 거기에 딱 적격이었던 거죠. 그냥 뭐, 거기서 필요한 걸 그때그때 딱 보고서 자기가 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편곡할 건 하고 덧붙일 건 덧붙이고, 그러니까 영화 전개상 음악이 더 길어야 되는데 뭐 원곡인 뮤지컬에서는 너무 짧게 끝난다든지 그러면 그 원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 특히 음악이 중요한 영화에서 그 음악이 굉장히 영화에 잘 녹아들도록 할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던 그런 뭐 만능 음악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이 프레빈이 관객 혹은 시청자 분들이 딱 좋아하는 거 포인트를 되게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분이 클래식 곡들을 작곡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 곡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대중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0: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왜냐하면 그 다음 질문이 제가 이 클래식을 전공하다가 영화 음악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영화 음악을 하다가 클래식으로 간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1: 네, 그게 이제 이분의 커리어가 어쨌든 영화음악 쪽에서 시작돼서 그런데
0: 예.
1: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사람은 음악의 모든 분야를 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근데 이제 지휘자가 된 그런 계기는 사실 그거죠. 이제 영화음악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편곡한 그런 곡들을 오케스트라를 자기가 지휘해서 이렇게 딱 화면에 맞추고 이런 걸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와, 너 이렇게 지휘 잘해. 이러고, 자기 생각이 나좀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침 또, 그때가 이제 딱 유태인들이 특히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대부분이 많이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유럽에서 건너온 아주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지휘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뭐 금방 미국의 아주 메이저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 되고 지휘자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스무드하게 그 지휘자의 커리어가 시작이 됐죠. 그 지휘자뿐 아니라 오늘 이따가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분야인데. 재즈 음악가로서 또 이제 어떻게 뭐가 먼저랄 거 없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재즈 피아니스트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클래식 음악가인데 재즈도 이렇게 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프레빈이 한 말도 있어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클래식 음악과 재즈 음악의 어떤 경계라는 건 없다. 근데 저도 그 말을 들어서 굉장히 공감한 게 사실 재즈라는 장르가 되게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순수 음악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대중음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수 음악과 대중음악이 딱 중간쯤에 있는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대중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중음악의 속성인 어떤 대중의 기호에 맞추고 대중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사실 그냥 순수 음악의 어떤 본질은 순수한 그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게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기에 있을 텐데 재즈 음악은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프레빈이 한 말도 결국은 그래서 저는 항상 재즈가 클래식 같은 어떤 순수 음악, 그냥 클래식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순수 음악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0: 황재님, 저는 앙드레 프레빈을 G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작곡, 연주까지 게다가 영화음악 작곡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 아 근데 지금 들으신 곡이 프레빈이 작곡한 곡은 아니에요.
0: 네.
1: 물론 영화음악에서 프레빈이 작곡한 곡들도 있지만 방금 들으신 곡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뮤지컬로 먼저 유명해진 그런 그 My Fair Lady라는 작품을 영화화하면서 그러니까 프레빈이 쉽게 말하면 편곡과 모든 그런 영화에 맞게끔 음악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작곡가로서의 프레빈은 이따가 또 들으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0: 알겠습니다. 클래식 살롱 오늘은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합니다. 거장의 또 다른 얼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음악가의 또 다른 매력을 깊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앙드레 프레빈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거장의 또 다른 얼굴 앙드레 프레빈, 이번엔 어떤 모습의 프레빈을 만나볼까요?
1: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지휘자, 클래식 지휘자로서의 프레빈의 모습인데요.
0: 네.
1: 뭐 우리나라하고도 또 연관이 많이 있는 게 정경환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정말 세계적인 커리어를 처음 쌓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0: 네.
1: 이 정경환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에서 먼저 유명해지고 근데 유럽에서 딱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게 바로 프레빈입니다. 정경환 선생님이 22살이었던 1970년에
0: 네.
1: 그때 이제 프레빈이 런던 심포니 지휘자로 있었죠. 그 프레빈이 정경환 선생님을 발탁해서 이제 유럽에서 같이 연주하면서 정경환 선생님이 유럽에서도 어떤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고요.
0: 네.
1: 또 다른 그 세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김영욱 선생님과도 아주 절친한 사이여서 김영욱 선생님이 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하나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프레빈이 이제 곡을 써가지고 함께 연주한 제가 그 실황을 미국에서 뉴욕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0: 와.
1: 1998년 즈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의 프레빈을 처음 만난 그런 때였고요. 저는 사실 독일에 있을 때는 늘 재즈 피아노 연주만 보러 갔었어요. 프레빈이 재즈 치료해가지고 온 적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일단 지휘자로서 그 프레빈의 그 지휘자 이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런던 심포니와 함께 연주한 그 프로코피예프의 곡을 골라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바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 기사들의 춤입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뮤지션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그가 실비아 맥네와 함께한 앨범 컴레인과 컴샤인 너무 좋았죠. 이 앨범 알고 계십니까?
1: 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앨범인데
0: 아, 그렇습니까?
1: 이거를 들으신 분이 있다는 게 네. 거기서 굉장히 그 캐주얼하게 프레빈이 피아노 반주해가지고
0: 네.
1: 만든 음반인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뭐가 이렇게 악보 보고 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곡을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재즈 뮤지션들이 이렇게 볼때뭐 악보 음이 다써 있지 않거든요.
0: 네.
1: 코드들만 이렇게 있고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고 이런 것만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소개할 부분이 그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0: 프레빈.
1: 프레빈의 모습인데
0: 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0: 예.
1: 저는 사실 프레빈의 지휘하는 모습을 뭐 영상으로는 많이 봤지만 실연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0: 네.
1: 피아노 치는 것만 한 서너 번 봤네요. 생각해 보니까.
0: 와.
1: 근데 특히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는 제가 또 그때도 재즈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던 게그 프레빈과 같이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정말 그 재즈계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프레빈과의 연주를 기꺼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제가 두번 정도 갔던 연주회가 트리오 연주회인데
0: 네.
1: 프레빈이 피아노를 하고 그 레이 브라운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베이시스트가 베이스를 맡고 그리고 먼델 로우라는 기타리스트 다 진짜 재즈계에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셋이 같이 우연히도 제가 있을 때두 번이나 또 왔었고 그 연주회는 제가 그냥 광고가 뜨자마자 예매해가지고 항상 갔었고 갈 때마다 항상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그때 들은 곡 중에 제가 그때 바로 음반도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0: 네.
1: 그때 들었던 곡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0: 네.
1: 듀크 엘링턴이 원래 쓴 곡인데 Satin Doll이라고 그게 보통 그냥 이걸 직역하면 뭐 이게 세틴이라는 게뭐 이렇게 좀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감의 그런 인형을 말하는 거지만 약간 그 대중음악계에서는 속어로 이렇게 돌이 약간 아름다운 여성을 말할 때
0: 아,
1: 매력적인 여성 그래서
0: 예.
1: 세틴 돌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끌리는 여성을 지칭한 그런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재즈 스탠다드로 아주 유명한 곡인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트리오 버전으로 트리오도 그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기타가 없이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거든요. 근데 이 편성에서는 드럼이 없어요.
0: 오, 그럴 수가 있나요?
1: 아니 뭐 재즈는 뭐 모든 게다 가능하죠. 가능한데
0: 네.
1: 그러니까 베이스랑 기타가 함께 이렇게 어떤 리듬적인 부분을 같이 해가면서 피아노도 물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음원도 꽤 많이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소개될 음반이 그 음원이 라이브 음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샀던 CD는 그 라이브 CD였거든요. 근데
0: 예.
1: 라이브인데도 뭐 너무 그러니까 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더 생생한 거죠. 더 서로 즐기면서 연주하고 하는 제가 그때 공연을 보러 갔을 때도 이렇게 막 농담을 섞어가면서 뭐 이렇게 그때도 이제 악보 저는 이제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통 피아노 있으면 악보를 놓고 보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속에 무슨 쪽지 같은 걸 이렇게 아 이게 쪽지 여기 다써 있다고 이러면서
0: 네.
1: 우리가 그래도 다음에 무슨 곡을 하기로 했는지 일단 봐야겠다면서 이렇게 쪽지를 거기 막 피아노 속에서 꺼낸 그런 장면이 또 기억이 나는데 오늘 준비한 음원도 라이브 버전이 맞다고
0: 맞습니다.
1: 그러시네요. 네. 그거를 들어보고 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0: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이세 분이 연주한 세튼 돌 직접 라이브로도 들으셨습니까?
1: 그렇죠. 네,
0: 와.
1: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르기도 했고요.
0: 예.
1: 프레빈이 아까는 우리 아카데미상 네번 받은 것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음악의 가장 큰 상이 요즘 또막 BTS 때문에 또더막 들끓고 있는 그 유명한 상 있죠. 바로 그래미상에 무려 44번이나 노미네이트 됐었고, 왕조의 프레빈이. 그리고 그 중에 10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0: 와.
1: 근데 그 10번 수상이 어떤 한 분야로 한게 아니라, 이제 그래미에도 클래식 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클래식 지휘하는 거, 뭐 합창 지휘, 뭐 실내악 부문, 또 재즈 부문으로도 재즈 아티스트로서도 두 번이나 그래미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뭐 클래식을 한 사람이 재즈도 몇개좀한게 아니라, 정말 재즈 뮤지션들이 다 전문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재즈 음반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론 모르겠어요. 이 트리오로도 그걸 그 그래미상을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세 명의 조합입니다.
0: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상지 선생님의 눈빛에서 애정이 느껴집니다. 자, 듀크 엘링턴, 빌리 스트레이혼의 세튼돌,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먼델로우의 기타,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 연주로, 라이브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듀크 엘링턴의 또 빌리 스트레이혼의 세튼돌, 앙드레 프레임의 피아노, 맨델로우의 기타,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이 정크의 크래 재즈가 흘러나오니 분위기가 색다른데요?
1: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0: 네.
1: 재즈도 저는 순수 음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김소희님,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 내리면 듣는데 음악이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좋네요. 여느 카페 부럽지 않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커피 잘 마시고 계시죠? 김소희님. 9349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재즈 좋아하는 저도 공연을 본 기억이 있네요. 귀호강 및 추억 여행합니다. 너무 좋네요. 정종숙님, 오만과 편견 가득한 그래미 따위. 수상하지 않아도 좋은 음악은 늘 마음에 와 자리합니다.
1: 네, 그렇죠. 요즘 그 BTS가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근데 굉장한 거예요. 진짜 그게 그런 어떤 부조리함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들은 갖고 있어도 그거를 정말로 딱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거대한 그런 상에 대해서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우린 출품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저는 그리고 그 반향이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0: 우리나라의 이제 국격과 또 철학이 또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0: 자, 이 재즈를 즉흥 연주라고 하면 좀 부족한 표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클래식으로 치면 뭐 카덴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근데 즉흥 연주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어떤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는 거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뭐 똑같이 어떤 코드를 C 메이저다 하고 이렇게 딱 놨을 때 어떤 사람은 도미솔만 치는 거가 C 메이저 코드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연주자마다 그 C 메이저를 위에서 쓰는 코드 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피아니스트는 사실 C 메이저 할때그 가장 근음이 된 도를 안 치고 뭐 레솔시 미라도 뭐 이런 식으로 딱 치면
0: 네.
1: 그럼 베이스가 어쨌든 베이스가 도를 칠 테니까 네 근데 그게 C 메이저 코드
0: 아.
1: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0: 그래서
1: 어렵네요.
0: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재즈에 매료되기 시작한 게 사실 그런 화음 때문인데
1: 네.
0: 처음에 제가 이제 피아노를 혼자서 좀칠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치다가 이거보단 이게 좀더 세련된 것 같은데 하고 예를 들어 C 메이저 코드를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C B 음을 딱 집어넣었다가 여기다가 레도 한번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코드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제 귀에는 그게 점점 복잡해지는 코드가 더 세련되게 들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라흐마니노프 같은 작곡가 아주 후기 낭만 그 이후에 더 후기 낭만을 했던 그런 작곡가도 결국 굉장히 재즈 코드 같은 그런 화성을
1: 부력이
0: 쓰거든요.
1: 많죠.
0: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듣기에 굉장히 세련되게 들리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1: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재즈 연주도 듣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주시죠.
0: 저는 제가 감히 재즈를 할 수는 없고요. 클래식 한 사람만 제가 너 재즈도 하는구나 그러지만 재즈 음악가들이 들으면 또 아니겠죠. 네.
1: 또 겸손의 또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거장의 또 다른 얼굴, 이제 프레빈의 마지막 얼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프레빈입니까?
0: 마지막에 들을 곡은 프레빈이 사실 5번 결혼을 했거든요. 마지막 결혼 상대자였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를 위해 쓴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이 곡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미상도 또 받았고요. 네. 그리고 물론 그 결혼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혼은 했어도 아름다운 음악은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프레빈이 사실 결혼 여러 번한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과 한 결혼은 그 미아 페로우라는 여배우랑 한 결혼인데 미아 페로우는 또 예전에 또 전설적인 싱어인 그 프랭 시나트라의 부인으로도 유명했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미아 페로우가 앙드레 프레빈이랑 결혼했을 때 그둘 사이 난 애들도 있지만 입양도 여러 애들 입양했어요. 그때 그 한국에서 입양한 순이라는 애라고 하기에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네, 그 순이라는 이름의 그 입양아가 있는데 순이의 성이 프레빈입니다. 순이 프레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이라는 입양아는 사실 대단한 게그 결국 나중에 또 유명한 영화 감독인 우디 앨런하고 결혼했잖아요. 우디 앨런이 이제 미아 페로우하고 앙드레 프레빈 이후에 이제 동거를 했죠. 실질적인 부부처럼. 그때 이제 입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아버지로 생각했던 사람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거죠. 이게 너무 막장으로 가나요?
1: 아, 아닙니다. 몰랐던
0: 네.
1: 정보를
0: 어쨌든
1: 속속 알고 있습니다.
0: 순이의 이 가계도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우디 앨런, 아빠는 앙드레 프레빈, 엄마는 미아 페로우, 엄마의 전 남편이 프랭크 시나트라, 아빠의 나중 부인이 안네 소피 무터. 참, 음악 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1: 아닙니다.
0: 어쨌든 마지막으로 결혼했던 안네 소피 무터에게 바쳤던 이 바이올린 협주곡이 사실 이 프레빈이 클래식 곡을 작곡할 때 이렇게 막 우리가 재즈에서 생각되는 그런 막 너무 듣기 좋고 이런 곡만 쓴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재즈적인 화성이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클래시컬한 그런 아름다운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서 아쉽지만 오늘 이 시간은 마쳐야 될것 같네요.
1: 네, 지금 소개해주신 바이올린 협주곡 안내 소피는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거장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 혹시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0: 미리 스포를 해도 되나요?
1: 아, 그거는 교수님 마음대로입니다.
0: 네. 사실 제가 한 달만 하기로 해가지고 네.
1: 네, 안 하셔도 됩니다.
0: 근데 네, 피디님 바로 하지 말라고 딱 네. 굉장히 많죠.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네. 좀더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깜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목요일을 기다리면서 또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로 즐겁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원의 챔버홀 9월 11일 금요일 공연입니다. 함신익과 심포니성 마스터스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 전람회의 그림은 9월 12일 토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의 끝곡입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앙드레 프레빈의 바이올린 협주곡 안네 소피 중 1악장 모데라토, 안네 소피 문터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그거 알아? 인간은 말이야. 가장 가까운 존재의 희생을 가장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 소설 속 주인공의 대사다.

내가 쓰면서도 대단히 뜨끔했던 문장이기도 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너무 가까운 존재이기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예를 들어 사랑한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 물론 빨리 말해. 또 무슨 사고 쳤어? 왜 그래? 나 돈 없어. 뭐 이런 반응들이 날아올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 뜻은 다시 말해 그만큼 우리의 예측 못할 돌발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마저 모두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된다. 그러니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공기와 물, 태양 같은 나의 사람들에게 한 번쯤 서툰 고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희영 작가의 책 낙하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박혜경의 고백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오리지널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희영 소설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우리 북카페에 오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번 소설 제목이 낙하입니다. 낙하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가족 같은 정말 아주 가까운 사이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소설이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카페인님들, 아마 오늘 문장 카페 제가 작가의 말 일부를 깔아드린 건데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공기와 물, 태양 같은 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 들으시면서 떠올린 얼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 곁에 너무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기본값처럼 너무나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너 좋아해, 너가 있어서 힘이 돼, 혹은 고마워, 혹은 미안해 이런 말들을 생략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존재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오늘 북카페 통해서 한번 그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생략했던 너무나 기본값이었던 나의 마음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주희님도 낯선 사람들에겐 쉽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정작 가까운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는 고맙단 말을 잘 못해요. 쑥스럽달까? 하셨는데, 지금도 남편이 라면을 끓이는데 저는 누워서 방송 듣고 있어요. 고맙단 말을 어떻게 하지요? 고맙슝!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도 좋습니다. 라면 너무나 맛있게 잘 끓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워서 방송 들으시면서 라면을 남편께 맡긴 거잖아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뭐, 등등, 뭐, 찌개 등등, 뭐, 피자, 뭐, 여러 가지. 내가 너무 그 음식을 좋아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에게 끼게 되진 않거든요. 보통 이 맛을 중시하면 근데 아마 남편분이라면 되게 맛있게 끓여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슝 하는 이런 쿨한 인사도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마음 전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혹은 미안하다 얘기 꼭 하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샵 1045 문자 로 받겠습니다. 문자로만요. 이거 이벤트거든요. 이 문자로 샵1045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낙하라고 하셔서 낙하입니다. 낙하. 낙하라고 하셔서 내가 책 받을 주소, 연락처 함께 포함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이희영 작가의 신작 소설 낙하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만입니다. 지금 열어둡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바로 메시지 샵 1045로 띄워주시죠. 김지희님, 뒤에 제 엽서 발견하고 반가워서 캡처해놓은 건 비밀 하셨습니다. 제 지금 뒤로 보라 화면에 좀 잡히는 엽서들이 있는데, 아직 다건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아직 우편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아직 다 걸지 못했어요. 지금 선착순으로 온 것들이 일단 지금 여기에 걸렸고요. 김윤정님, 캘리그라피로 글씨를 써서 지금 우체국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체국,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데,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우체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0389 쓰시는 카페이님, 윤고우님 안녕하세요. 5, 6년 만에 고우님의 포근한 목소리 듣는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5, 6년 만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가끔 문자 보내면 저의 글 읽어주셨었고, 듣는 내내 행복했던 기억 가득합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어서 50대 초반이 되어서 좀더 깊어진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주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5, 6년 만에 다시 만난 0389 쓰시는 카페이님,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는 잘 몰라도 북카페에 이렇게 다시 또 걸음해 주시고 인사 건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오늘부터 다시 1일의 기분으로 북카페 카페인 생활 해가죠. 해 가도록 하죠. 그리고 송세원님, 저도요, 제 엽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라고 하셨는데요. 송세원님이 북카페로 또 이렇게 엄청난 케이크를, 떡 케이크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7년 동안 나의 기쁨, 나의 이야기가 되어준 북카페. 오래오래 함께 듣고 싶은 마음 담아서 보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이 애정이 느껴져서 사실 저희가 이거 받고서 어떻게 먹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죠, 진짜? 왜 슈가 크래프트 케이크 있잖아요. 그런 슈가 코팅 케이크.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웨딩 케이크 그걸로 제작해서 몇년 동안 그거 그냥 썩지 않게 코팅해가지고 그냥 보관한다고 하던데 거의 뭐 그러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 너무 아름다운 케이크에다가 이 떡에다가 마음을 담아주셔서 우리 카페인 문을 딱 보시면 아마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나의 기쁨, 나의 이야기가 되어준 북카페에 대한 마음 담아서 잔나비 좋아하신대요. 잔나비의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콘서트를 갔을 때 언젠가 듣고서 눈물이 펑펑 났던 노래라고 추억을 들려 주셨는데, 우시면 안 됩니다. 이곡 사랑하는 북카페에서 띄워 드릴게요. 잔나비의 나의 기쁨, 나의 노래, 그리고 노 리플라이 타루가 함께한 곡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송채원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그떡 케이크, 북카페 마을을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요. 진짜 어릴 적 보던 그런 동화 속의 어떤 이미지? 요즘에도 동화책 펼치면 있는 그런 포근한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이님도 지금 행복감을 같이 느끼셨어요. 2476 쓰시는 카페이님. 북카페 너무 따뜻해요. 아, 엽서 더 정성스럽게 쓰지 못해서 부끄럽네요. 더 망설일까봐 후다닥 보냈는데 축하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여기에 다 걸지 못했지만 오시는 그 보내주시는 엽서 하나하나 열어보고 걸면서 와, 진짜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튀어나오는 엽서도 있고, 그리고 그림 보고 막 재밌어 하기도 하고, 또 진심 어린 그 문장 꾹꾹 눌러 쓰신 데서 마음을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엽서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우리 8월 26일 방송에서 또 소개도 할게요. 엽서는 계속 기다립니다. 권나연님, 와, 정말 정성이 가득하네요. 고은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만 행복한 거 아니고요. 나연님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오래오래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저나 우리 카페인 분들이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낙하. 이희영 작가의 신작 소설이죠. 낙하 오늘 5권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이 소설 제목입니다. 낙하로 하셔서 받으실 주소를 꼭 함께 넣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소 넣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담아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지금 1569 쓰시는 카페인님, 처음 문자를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물, 공기, 태양과 같은 존재. 다시 한번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족. 그리고 2089 쓰시는 카페인님. 엄마라는 이름표를 붙여준 보물, 큰아들, 미나. 31번째 생일 축하해.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미역국을 끓여준 아들, 사랑하고 고마워. 책 좋아하는 아들과 책꼭 같이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와, 지금 엄마 생신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준 아들, 와, 이것만 봐도 딱 느껴집니다. 어떤 보물 같은 아들인지, 책꼭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92 쓰신 우리 오수미님, 지금 이 기회에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북카페에서 갑장으로 어쩌다가 친해진 승성님, 어쩌다가 친해진 승성님, 하승성님이죠? 우리 북카페. 수술할 때도, 수미님 큰 수술 하셨잖아요. 수술할 때도 용기를 주시고, 자주 이런저런 것들로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모로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고마워, 승석. 늘 건강해라. 하셨습니다. 와, 눈물 날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정말 가족이나 내 곁에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뭐 친구, 연인, 뭐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북카페 통해서 두 분이 알게 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역사로 치면 7년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되신 카페인 분들끼리 이렇게 지금 이벤트, 고마움을 전하세요 했을 때 서로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갑자기 뭉클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뭐 반말 축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틈에 같이 승석 건강해라. 수미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반말이지만 아마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봐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전해봤습니다. 이제 일간 카페인도 읽어볼게요. 이번 주 주제가 일상의 해방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질 때쯤 우리는 여행을 떠올립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이 아닌 어딘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여행은 그런 기대를 품게 하죠. 하지만 여행을 떠나본 분들은 알 겁니다. 여행이 즐거운 진짜 이유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되돌아올 곳이, 나를 기다리는 일상이 건재할 때 그 여행은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여행은 어쩌면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벌써 그곳이 아닌 이곳, 그토록 지겹게 여겨졌던 일상의 공간이 그리워지기도 하잖아요.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하찮게 여길 때가

않습니다. 이진우 철학자는 책 니체의 사악한 말에서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삶의 시인이 되라는 니체의 말을 빌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너무도 소홀히 여긴다. 뭔가 고상한 삶이란 일상과 멀리 떨어진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상을 저편의 천국으로 만들면서 일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우리는 삶의 확고한 토대인 일상이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상이 무너지면 일상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유실된다. 일상의 토대가 든든할 때, 그 일상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무엇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해방 역시 우리가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길 때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지금 낙하 이벤트를 또 계기로 삼아서 평소에 고마움, 어떤 마음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거 보는데 약간 눈물이 날것 같아요. 뭔가 뭉클해지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718 쓰시는 이윤희님. 아빠에게 못한 말. 고은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날려보내고 싶어요 하시면서 아빠가 계신 그먼 곳까지 닿기를 기대하면서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정말 고마워. 누구도 아닌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게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이야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왜 이벤트가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전해주시는 이벤트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다아 근데 뭐 갑자기 이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감동을 깨는 것 같긴 하지만 주소 꼭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카페인님들. 주소 담아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죠. 윤희님 마음도 아빠께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다연님, 오늘 북카페 사랑 전하는 날인가요? 북카페 통해 맺은 인연이라니 너무 감동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온기를 느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온기에 많이 고팠나 봐요. 온기가 곁에 있다고 해도 또 온기는 정말 많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를 더 살게 하니까요. 그리고 3483 쓰신 카페인님, 오늘 새벽 갓 성인이 된 아이가 혼자 국제선 비행기 타러 가는 길 배웅했습니다. 짧은 여름 여행, 그 도전에 박수를 보내봅니다. 오늘 방송 제 방일이 16일 일요일인데, 그날이 아이의 만 19세 생일입니다. 엄마와의 시간 동안 반강제로 북카페를 들을 아이에게 고은님이 축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아이 이름은 없어서 만 19세 생일을 맞은 아이로 할게요. 우리 안에는 항상 아이가 살고 있으니까. 아이야, 지금 듣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지금 아이의 이 국제선 비행기 혼자 타러 가는 길 배웅하시고 나서 곧올 생일 축하 인사 미리 해주셨어. 앞으로 만 19세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가득한 그런 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맞이할 모든 날들 정말 다 찬란하기를 응원할게. 늘 건강하고. 마이클 잭슨의 곡 Love Never Felt So Good 들으면서 이제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아빠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뜨인 돌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읽어보려고 합니다. 유영미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헤르만 헤세의 일상 산문들 읽고 나면 여운이 많이 남는데 오늘 이 부분도 그럴 겁니다. 백일홍이라는 산문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벗이여, 이 별나고 특이했던 여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산들이 보석 같은 빛을 띠고 아주 청명한 모습으로 서 있네요. 9월 특유의 맑고 엷고 달콤한 코발트빛입니다. 아침엔 벌써 풀밭이 젖어 있어요. 벚나무 잎에는 차츰 보랏빛 기운이, 아카시아 나무의 잎들은 황금빛 기운이 감돕니다. 북쪽, 평소 쌀쌀한 기온을 보이는 지역마저도 굉장히 더웠다죠. 그러니 당신은 제가 사는 이 남쪽에서는 추워서 떨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곳 남쪽도 정말 특별한 여름이었어요. 대단한 뇌우가 쏟아졌거든요. 나흘 내내 비가 그치지 않기도 했어요. 굉장한 폭풍우가 몰아쳤죠. 눈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몸은 힘들었어요. 컨디션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름의 행복을 누렸답니다. 걱정거리가 많았지만 행복은 아주 진하고 강렬했어요. 날이 굳고 몸이 아파도 쇠하지 않는 행복이었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단 하나뿐인 최고의 행복은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하며 뭔가를 창작해내는 것이랍니다.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하는 작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군요. 2, 3년 뒤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작가들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해마다 언론에 상세히 알리기도 하죠. 저는 그런 작가들이 부럽고 신기하기만 해요. 우리의 위대한 극작가 X씨는 현재 라인 강변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희극을 집필 중인데 그 희극은 굉장히 실성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 말이에요. 만약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 쓰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된다면 저는 그동안 쓴 원고를 모조리 난로 속에 처박아 태워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도 몇 주, 몇 달

약간 나름 정성껏 해오던 작업에 툭하면 정이 뚝 떨어지는데 말이죠. 혹은 그 작업을 하기에는 제 역량 부족이 갑자기 뼈저리게 느껴져 절망한 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해놓은 것들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일을 하는 틈틈이 멋진 책도 읽었어요. 가장 좋았던 것은 슈티프터의 들꽃이에요. 7월의 며칠 밤을 할애해 평화로이 다시 읽었죠. 사랑하는 벗이요. 이 작은 책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요. 더웠던 여름. 몇 주 동안 일로 바쁘게 보낸 뒤 지금은 소소히 쉼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지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는 도통 재능이 없답니다. 하지만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여름의 끝자락에 약간의 호젓함을 누리는 것이 제겐 휴식이 됩니다.

스프얀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일홍이라는 산문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헤세가 누린 여름날의 풍경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는 도통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도 그래서 이 게으름의 기술까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식물들이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띠는 이 여름에서 가을 사이, 또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가을 기운이 스치지만 가을 본연의 그 강력하고 눈부신 색의 환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예요. 정원에는 1년 중 가장 빛나는 꽃들이 피어있죠. 여기저기에 아직도 새빨간 석류꽃이 있고 달리아와 백일홍, 가을 국화, 매력적인 산호색 푸크시아가 피어납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을 수놓는 빛의 정수를 보여주는 꽃은 백일홍이죠. 요즘은 늘 백일홍을 꺾어 제 방에 둡니다. 다행히 이 꽃은 오래갑니다. 싱싱했던 백일홍 다발이 시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느끼는 호기심과 행복을 어디에 비길까요? 막 꺾은 싱싱한 이 꽃 한 다발보다 더 환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은 없을 거예요. 빛이 폭발하고 색이 환호하는 것 같죠. 노랑과 주황은 선명하고 빨강은 깔깔 웃는 듯합니다. 멋진 적보라색은 순박한 시골 소녀들이 일요일에 입는 옷이나 매다는 리본을 연상시키고요. 이런 강렬한 색은 아무렇게나 한 대 섞어도 늘 기막히게 아름답죠. 그저 강렬하게 빛날 뿐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고 이웃이 되어주며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합니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백일홍을 처음 발견한 사람인 양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이 꽃들에 얼마나 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참 전부터 백일홍을 볼 때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유쾌하고 아늑한 기분이 됩니다. 오래되어 은근한 그러나 결코 약해지지 않는 이런 애정은 특히 이 꽃들이 시들어가는 걸 볼 때 더 각별해집니다. 꽃병에 꽂혀 차츰 마르고 죽어가는 백일홍을 보면 죽음의 춤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덧없음에 슬프고도 황홀하게 동의하는 모습이랄까요? 가장 덧없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사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꺾은 지 여드레에서 열흘 정도 된 백일홍 꽃다발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 색이 변해가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매일 몇 번 정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싱싱했을 때는 선명하고 눈부신 색깔을 가져던 꽃들이 은은하고 빛바랜 부드러운 색을 띠고 있을 거예요. 엊그제 오렌지빛이었던 꽃이 오늘은 약간 어두운 노란색으로 변하고 모레쯤 되면 구릿빛이 가미된 회색으로 바뀔 거예요. 환하고 소박한 적보라색은 서서히 퇴색해 그늘을 한 겹 입은 듯한 모습이 됩니다. 시들어가며 가장자리가 여기저기 부드럽게 돌돌 말려 접히고 희끄무레한 빛과 형언할 수 없이 애처로운 회분홍 빛을 띱니다. 증조할머니의 빛바랜 비단옷이나 오래되어 색이 바랜 수채화 같은 색깔 말이에요. 친구여, 꽃잎의 아래쪽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가려져 있다가 줄기가 약해져 꺾이면 갑자기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부분에서는 색상 변화의 유희가 펼쳐집니다. 정신적인

것으로의 승천, 죽음으로써 정신적인 것으로 옮아가는 일이 꽃잎 자체에서보다 이 부분에서 더 진하고 놀랍게 일어나요. 평소 꽃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색깔들이 꿈처럼 나타납니다.

뜨인돌 출판사에서 나온 헤르만 헤세의 책,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이렇게 오늘까지 만나봤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꽃이 만개했다가 점점 시들어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게으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오히려 이 게으름을 무료하고 힘들게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53 쓰시는 카페이님, 백일홍 보면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라고 하셨는데요. 마침 또 눈앞에 이렇게 꽃이 있었네요. 그리고 6959 쓰시는 카페이님도 봄에 백일홍 씨앗을 몇만 개 정도. 몇만 개요? 몇만 개를 심었는데 그중 단 하나만이 싹을 틔우고 진분홍빛 꽃을 피워냈습니다. 언제쯤 햇새처럼 저도 백일홍을 꺾어 집안에 꽂아볼 수 있을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몇만 개가 진짜 이게 과장된 그냥 표현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진짜 수량이 이 정도였나요? 근데 단 하나만 피운 거란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낙하, 우리 카페인들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1569, 그리고 2089, 8718, 그리고 9811, 그리고 2131, 이렇게 휴대전화 뒷번호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우리 미미님이 또 오늘의 책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에밀리아 존스의 포스 사이즈 나우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1번어 이은미
4: 쇼타입니다.

0: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각종 사물들. 그 용도만큼이나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를 둘러싼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반갑습니다, 미미님. 오시자마자 우리 앞에 있는 이 케이크 보셨죠?
1: 네.
0: 딱. 그래서 미미님은 그 미미님 해당되는 그 코너 부분을 오늘 가지고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오늘이니까 가능한, 이 상황인 거죠.
1: 그러게요.
0: 떡 먹는 거라서.
1: 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0: 네.
1: 너무 저도 영광입니다.
0: 그러니까요. 또 오늘 재미난 책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1: 네.
0: 이 책 자체도 건물 같아요. 뭔가 제가 좀 들고 있는데, 어디 그냥 그,

0: 한복판에 딱 이렇게 있을 것만 같은
1: 그러네요.
0: 양장본이기도
1: 비율이
0: 하고.
1: 세로로 좀 길어서 말씀처럼 빌딩 느낌이 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뭐 재미난 얘기들이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진짜 말 그대로 디자인 뮤지엄 자체인 것 같은
1: 맞습니다.
0: 책 제목인데요.
1: 오늘 가져온 책 제목이 디자인 뮤지엄인데,
0: 네.
1: 디자인 관련된 책들은 대체로 이 책처럼 이 판형에서부터 다른 느낌을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관련된 책을 보는 사람이라면
0: 네.
1: 왠지 그런 책의 물성, 책이 주는 느낌,
0: 그쵸.
1: 이런 것들도 소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다른 판형, 뭐 조금은 다른 특색이 있는 가공,
0: 네.
1: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이 책은 화려하게 색을 넣지 않고
0: 네.
1: 하얀 바탕에 새까만 제목, 그리고 일러스트,
0: 그쵸.
1: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인쇄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0: 맞아요.
1: 입체감을 줬어요.
0: 제가 지금 마치 정말 우리 무슨 홈쇼핑처럼 지금 미미님이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책 들고 있거든요. 이게 막 만지니까 정말, 예, 네, 울룩불룩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책이 정말 종이책의 이유? 이런 걸 전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전자책으로 이걸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0: 네.
1: 이런 질감과 느낌은 내가 손에 잡아보지 않으면 사실 공감하기가
0: 맞아요.
1: 어렵죠.
0: 맞아요, 진짜. 자, 디자인 뮤지엄.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인가요?
1: 이 책의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부제가 디자인으로 읽는 인간 욕망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디자인된 어떤 물건이나
0: 네.
1: 서비스에는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이 저자가 디자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의 재료를 변형해서
0: 네.
1: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일을 해결하는 행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뭐 일을 해결하거나 편리를
0: 네.
1: 취하거나 아니면 멋을 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것에 어떤 목적을 부여해서 변형을 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꾼 것. 이걸 디자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뭐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도로 위를 지나가는 뭐 바퀴를 만들고
0: 네.
1: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는 흔히 과학기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디자인은 뭔가 그 위에다가 멋을 더한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사실은 이해를 많이 하죠.
0: 정말 장식처럼.
1: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돌길을 만들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또 나무를 깎아서 바퀴를 만드는 것 자체가
0: 네.
1: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의 정의에 사실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걸 왜 인간들이 계속 디자인에 더 신경을 쓰고 집착하고 애를 써왔느냐?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에 그대로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니까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통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뭐냐? 이런 거를 뭐 타임지나 이런 데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0: 네.
1: 그러면 10위 안에 늘 있고 대체로 1위를 차지하는 게 수레바퀴거든요.
0: 수레바퀴.
1: 네. 근데 수레바퀴도 생각해 보면 그게 잘 굴러가기 위한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것들도 반영됐겠지만
0: 네.
1: 그 모양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거잖아요.
0: 그쵸.
1: 그 기수가 결합되어서 그런 것들은 또 디자인의 역할과 범주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0: 오늘 디자인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될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미미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미미님이 느끼는, 이거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물? 디자인 요소가 좀 돋보이는 거? 이것의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거 뭐가 있나요?
1: 너무 재미없는 답이지만 책이죠.
0: 책이다.
1: 네. 그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물건들이
0: 네.
1: 원래부터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사물이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0: 네.
1: 이 책이 그런 우리가 비어 있는 곳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책도 지금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뭐한 1000년 정도?
0: 1000년, 와.
1: 이전에는 우리도 아는 겁니다. 뭐 양피지,
0: 맞아요.
1: 파피루스. 그러다가 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죽간이나 목간 같은 걸 많이 썼죠.
0: 네.
1: 일종의 생각해 보면 다 두루마리처럼 쓰는 거예요. 말아 가지고.
0: 그쵸.
1: 그러면 말아서 쓰는 것의 한계는 뭐냐? 일단 양면을 못 씁니다. 한쪽밖에 못 써요. 즉
0: 네.

0: 같은 면적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절반인 거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위치를 찾거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 다 펼쳐야 돼요, 일단은.
0: 그렇죠.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는 책의 꼴은
1: 네.
0: 페이지 수가 기입돼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앞에 차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를 바로 찾아서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1: 맞아요.
0: 그렇죠. 이런 꼴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실 수천 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그 양피지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앞서가면 점토판으로 만든 것에다가 쐐기 문자 같은 것을 쓰기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련의 과정인 거죠. 어떤 디자인의 과정이냐?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고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적합한 모양이 뭐냐? 이걸 디자인이 계속 그간 연구하고 탐구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라는 꼴인 거죠.
1: 그러네요. 그럼 책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1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면 비교적 좀 일찌감치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요 디자인 형태가 완성이 됐다고도 볼수 있네요.
0: 그렇죠. 다른 미디어, 이 책에도 뭐 TV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미디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몇백 년 동안은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의 모양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1: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이 모양을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너무 익숙하니까요.
1: 맞아요. 우리 뭐 여기 뭐 책등, 책발, 막 이름도 부위별로 막 붙여주면서 가리키는 말이 있잖아요. 책을 요리조리 이렇게 뜯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책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가 자주 쓰고 주목하고 좋아하는 물건, 이것의 디자인은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하고 찾아보게 하는 게이 책의 매력인데, 이 책은 전체 우리의 생활 전반에 다그 디자인의 역사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 생활 전반에
0: 네,
1: 그런 것
0: 그래서
1: 같습니다.
0: 뭐 1장은 살다예요.
1: 살다.
0: 네, 부엌, 욕실, 조명, 이런 것들. 2장은 다루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 있죠? 요리 도구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공간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 준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이 포함된 얘기인데 기록하다.
1: 기록하다.
0: 그리고 네 번째가 보다인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의미의 디자인에 가장 가까운 것들. 예를 들면 포스터, 픽토그램, 인포그래픽. 우리 요즘 쓰는 이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는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요렇게 네 개의 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사물, 서비스,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과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꼴을 갖추게 되었는지, 요 얘기를 하나하나 들려주는 책이에요.
1: 살고 다루고 기록하고 보는 방식으로 이 책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승명님이 제가 생각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및 디자인은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0: 아, 공이요?
1: 공.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0: 그러게요.
1: 공.
0: 특히 어떤 우리의 유희와 관련되어서는
1: 그렇죠.
0: 이걸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카페인님들 이렇게 지금 승명님이 주신 것처럼 이거 참 디자인 멋지더라. 그리고 이건 진짜 절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기능적인 면도 그렇고 뭔가 여러 의미에서 생각했던 잘 디자인됐다라고 느끼는 어떤 사물 주변에 뭐 공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유가 뭔지 사연으로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정경희님께서도 디자인 관심 많아서 기대돼요. 어젯밤 도로의 모양도 여러 가지로 디자인된다는 내용의 책을 읽었어요. 뭐 어떤 책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도로 디자인하면 저는 요즘 터널 안에 여러 가지 장식이 떠올라요.
1: 터널 안에.
0: 긴 터널의 경우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좀 해이해질 수 있고 졸음이
1: 맞아요.
0: 올까봐 잠을 깨우기 위한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구간에는 갑자기 막 형형색색의 그림이 나오고, 어떤 구간에는 바닥에 이런 돌출부를 둬서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나죠. 음계가 다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잖아요.
1: 그쵸.
0: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1: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자, 카페이님들 어떤 것의 디자인에 반한 적이 있는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책 좋지만 미미님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와인잔. 저는
0: 아.
1: 와인잔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와인잔 디자인 자체 그 굉장히 기능적인 것을 고려해서 설계된 거잖아요.
0: 그렇죠.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뭐 기포가 언제 올라오고 이런 게
1: 맞아요.
0: 다르죠.
1: 뭐 향을 또 가둬야 되고 그 공명하는 소리하며 이런 것들 전 와인잔 씁니다. 카페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북트리거에서 나온 김신 작가의 디자인 뮤지엄이고요. 미미님과 이책 지금 펼쳐보고 있는데 카페인님들께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나를 감탄하게 만든 너무 놀랍다고 느끼는 디자인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참현정 작가님
1: 네.
0: 살짝 또 의견을 주셨죠. 그 귀에 거는 형태의 모든 사물에 항상 놀란다고.
1: 네, 뭐 마스크라든지
0: 안경.
1: 맞아요.
0: 그쵸.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귀, 아우, 요귀 얼마나 힘들까. 왜 거기 걸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1: 저는 정반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스스로도 감탄했을 것 같아요.
0: 감탄했다고요?
1: 왜냐하면 이귀 위의 공간은 어떤 쓸모도 없는 노는 공간이잖아요.
0: 저는 그 말이 너무 노는 공간이라니. 우리 귀 위는 노는 공간이라고요?
1: 이 노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사물을 붙인다, 건다.
0: 붙이고 걸고 헤드폰 지금 쓰고 계신데 누르고 막.
1: 네, 만약에 그귀 위의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코를 뚫어서 걸어야 됐을 거잖아요. 그런 필요가 있었다면.
0: 아, 그 마침 또 귀가 이렇게 걸기 좋게 이렇게 있긴
1: 그렇죠.
0: 하니까.
1: 신체에 어떤 변화나 해를 가하지 않고 있는 모양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0: 아, 이런 것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밌습니다. 카페인님들 아마 다 그러니까 감탄까진 아니어도 참 유심히 지켜봤던 디자인 같은 거 있을 법해요.
1: 그렇죠. 저는 이 진수정님 사연이요. 지퍼요.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0: 지퍼.
1: 그렇죠. 너무 일상적으로
0: 발명이죠.
1: 쓰지만
0: 맞아요.
1: 저는 이런 디자인이 늘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기능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으면서 그 자체로 완결적이어서 바뀌지가 않을 것. 그 지퍼는 다른 디자인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지퍼는 지퍼,
1: 그나마 그
0: 그거여야
1: 뭐
0: 되는.
1: 고리 바꾸는 거 정도지 그 지퍼 자체는 다른 걸 우리가 떠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우산도 어때요? 우산.

0: 그렇죠.
1: 우산도 뭐그 거꾸로 우산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산도 비교적 우산살과 거기에 이제 천이나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게 덮어져 있는 방식.
0: 맞아요. 자전거.
1: 아, 그렇죠. 자전거도 진짜 안 바뀌죠?
0: 네.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의 완성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러네요. 김주희님, 디자인의 획기적인 변화. 저는 TV요. 뒷볼록 TV에서, 뒷볼록.
0: 브라운관?
1: 뒷짱구 형된 거예요? 뒷볼록 TV에서 점점 얇아지더니 벽걸이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꺼놓을 때 명화 그림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림 액자가 된것 같은 느낌도 있고.
0: 네, 요즘에는 그 TV 자체가 워낙 이제 커졌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롤처럼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펼쳐서 쫙 붙였다가 불필요할 때 마치 돗자리처럼. 네.
1: 돗자리처럼.
0: 근데 이 책에서도 TV가 이제 한 개의 장으로 다뤄져 있어요. 근데 TV의 디자인은 되게 우리가 흔히 겪는 디자인의 방향과는 좀 다른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TV 모양이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은 그 겉모습으로는 TV를 사실 어느 회사 건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 그냥 디자인 자체를 지금 거의 상상력을
1: 그렇죠.
0: 막아놓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김주인님 말씀처럼 뭐 거기다가 뭐 명화를 넣든 뭐 사진을 넣든 뭐 다른 또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이 0946 쓰시는 카페이님은, 시원해진 날씨에 맛있는 점심 식사 후 개운하게 양치를 하고 나니, 칫솔이야말로. 혁명적 기능은 물론 건강과 수명에 대단한 역할을 주고 있는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래요.
1: 하셨습니다.
0: 칫솔도
1: 그쵸. 모양 웬만하면 안
0: 다르게
1: 바뀌죠.
0: 다르게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강 구조가
0: 그쵸
1: 변하지
0: 그쵸.
1: 않는 이상,
0: 그게 전제가 돼 있네요.
1: 맞아, 이미 최적화된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책에서도 모든 걸 설명할 때뭐그 공간의 어떤 전제 조건이 뭐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집 얘기를 하거든요.
1: 집 얘기, 살다부터.
0: 예. 근데 집의 디자인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린
1: 그쵸.
0: 집에서는 사람도 예측 가능하죠. 익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밖에 나오면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게 우리가 집에 그 전제 조건, 우리가 집에 기대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성될 거잖아요. 그런 느낌과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게 너무 지겨우면 가끔 이제 쓸모와 상관없는 소품 같은 걸로 변주를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집 안에 있는 것들은 늘 사용하는 거, 많이 쓰는 거, 그래서 부담 없을
1: 그렇죠.
0: 것, 익숙해질 것. 이런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1: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다 어떻게 보면 다 개성이 담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0: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1: 그렇죠.
0: 예. 그이 책에서는 집에서 뭐 부엌, 욕실, 화장실, 뭐 조명, 침대, 의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집에서 화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엌은 좀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갔고 욕실과 화장실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욕실과 화장실은 기능적인 거 외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씻는 곳이다. 청결해야 된다.
1: 물 나오고 청결하고, 그럼
0: 맞아요.
1: 된다?
0: 예. 그런데 이 조명.
1: 조명. 조명이에요?
0: 전 조명
1: 관심 분야?
0: 저한테 새삼, 나한테 이거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원룸에 사니까 그 조명을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형광 조명을 쓰진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스탠드, 책상 위에
1: 간접 조명.
0: 스탠드와, 그리고 방 전체를 밝히는 간접 조명. 근데 그 스탠드 두 개가 제 집에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룸에 살기 시작할 때 첫날에 그냥 옷만 가지고 입주했거든요. 뭐, 빈 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냉장고도 사고, 뭐, 테이블도 사고,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갔거든요. 마지막에 조명을.
1: 조명은 보통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0: 그쵸.
1: 많죠.
0: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와 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 활용점처럼 이렇게 콕 찍게 되는 것이
0: 그쵸.
1: 이제 조명이 아닌가.
0: 그래서, 조명 무슨 얘기일까 하고, 내가 혹시 좋아하는 조명 그런 브랜드나 상품들도 여기 나올까 펼쳐봤는데, 저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둠을 상상해 본 적,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디자인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 집안의 밝음이라는 거, 조명이라는 거는 정말 최근의 얘기라는 거예요. 유럽을 기준으로 해도 한 100여 년 전? 왜냐하면, 토머스 에디슨의 전구가 발명된 이후에야

0: 우리가
1: 그렇죠.
0: 집안에 불 켜는 게 일상이 됐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제 부모님 50년대 초반생이신데,
1: 네.
0: 어렸을 때 당연히 집에 전기불 없었고, 호롱불 켰을 것이고,
1: 그쵸.
0: 한국의 그런 농촌에 전구가 본격 보급됐던 게 60년대, 70년대거든요.
1: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0: 그렇죠.
1: 생각해보니까.
0: 그러면 집이 이렇게 밝은 것 자체가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처음 봤을 때 놀라움과 반가움이 있었을 거고,
1: 네.
0: 그걸 또 어떻게 제어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발전해 왔는가, 이런 얘기가 펼쳐지는데,
1: 네.
0: 밝았으니까 좋았을 거잖아요.
1: 그쵸.
0: 처음에는.
1: 완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18세기, 19세기에 귀족 저택, 옛날에 빛은 귀족들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1: 네.
0: 저택 전체에 있는 빛의 총량을 합쳐도 지금 우리가 냉장고 문열때 나오는 빛보다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빛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조명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빛을 감싸주고 제어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스탠드에서 중요한 게 가시죠.
1: 아.
0: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가는 거예요.
1: 세상을 재구성하게 해주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갓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갓에 또 이제 그 재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1: 네.
0: 천도 있고 유리도 있고, 이것도
1: 그쵸.
0: 우리가 여러 가지 써봤을 거잖아요. 효과와 기능들을 보고.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에 정착하게 된, 각자의 취향이 반영되게 된 이런 디자인의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아, 그냥 이렇게 막 멋지게 스케치해서 만드는 거 이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방이라는 일상의 공간, 여기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느꼈던 경험의
1: 네.
0: 과정들, 그리고 그 뒤에 각자의 취향과 분위기를 찾아가는 디자인. 이게 이제 하나로 쭉 꿰이더라고요.
1: 그러네요. 이 맥락이 읽히니까 더 재밌습니다. 지금 커피 머신 우리 기술 감독님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0: 아,
1: 감탄을 하신대요.
0: 이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완성형이라고 생각했던 걸 뛰어넘은 디자인이네요.
1: 그러니까요. 선풍기 날개는 필수품인 줄
0: 그러니까
1: 알았는데.
0: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때 팬이라는 거는
1: 네.
0: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걸 완전 뒤집은 거죠.
1: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지퍼니 우산이니 뭐 하는 것들, 아, 그것도 또뭐 혹시 또 몰라요.
0: 그러네, 언젠가는.
1: 우리 발상을 뒤집어서.
0: 그쵸.
1: 네.
0: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화라고 하면 응당 번호를 누르는 버튼이 이제 핵심적이었는데,
1: 그쵸.
0: 지금은 그냥 버튼 아예 사라지고
1: 맞아요.
0: 화면만 남아있잖아요.
1: 맞아요. 김민지님은 젓가락, 숟가락. 먹을 때마다 놀라요. 이렇게 간결하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이 또 있을까 싶어요.
0: 그러게요.
1: 그쵸.
0: 이 책에서도 요리 도구,
1: 네.
0: 그리고 음식 운반 도구를 다
1: 응?
0: 한 개의 장으로 다루고 있어요. 먹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
1: 아, 정말 디자인
0: 그 조리
1: 중요하죠.
0: 도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국자랑 집게
1: 네.
0: 같은 거 쓰다 보면 그 식탁 위가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요즘은 이렇게 딱 그냥 놓으면,
1: 맞아. 딱 그냥 알아서 서 있는.
0: 그렇죠. 그 음식에 닿는 부분은
1: 네.
0: 공중에 떠 있는.
1: 맞아요.
0: 이런
1: 그런
0: 것도
1: 경우도
0: 되게
1: 있고.
0: 싱크빅이죠.
1: 진짜 이것은 사용하면서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0: 그러게요.
1: 네.
0: 하나하나 진전이 되는 거죠.
1: 네.
0: 엄항용 님도 숟가락 거의 완벽한 디자인 아닐까 합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변화가 안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1: 숟가락.
0: 그렇긴 하겠죠. 처음엔 좀 평평했다가 이게
1: 네.
0: 점차 이제 그 굴곡이 생기긴 했겠지만,
1: 그쵸.
0: 손으로 잡고 이렇게 떠서 먹는다, 요것의 목적은 같았으니까.
1: 네. 최유하님은 음료수 병뚜껑 말고 음료수 몸체에 있는 돌기. 음료수 몸체에 있는 돌기가 왜 있는 거죠?
0: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그 차가움 같은 것들이 좀덜 전달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렇게
0: 네.
1: 우리의
0: 면
1: 어떤
0: 전체를 닿는 것보다는?
1: 그립감을 고려해서
0: 네.
1: 사람들이 잡을 때, 아, 이런 것들. 자,
0: 제
1: 놀랍습니다.
0: 추측입니다.
1: 아,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다 뭔가 수상해 보여요. 여기 지금 앞에 놓인 마우스, 막 전부 다. 키패드, 막 다.
0: 모자야, 모자.
1: 아, 모자도, 그쵸? 이것은,
0: 모자가
1: 예.
0: 초기에는 기능보다는 멋이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그 우리 금관 같은 것도 이제 모자의 일종일
1: 아,
0: 텐데,
1: 나의 신분과 어떤, 뭐, 위세력,
0: 그렇죠. 난
1: 보이기
0: 다르다,
1: 위해서?
0: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었을 텐데,
1: 네.
0: 점차 기능이 이제 추가됐고, 요즘에 이런 캡의 기능은 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좀 귀찮거나 아니면 바빠서 머리를 제대로 감지
1: 아,
0: 않았다.
1: 저 머리 감았어요.
0: 아니, 제가 작가님
1: 네.
0: 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지금 나를 세운 걸로 아는 것 같은데.
0: 아,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1: 네.
0: 아니었습니다.
1: 아, 지금 당근 폈어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저 머리 감고 그냥 모자 썼습니다. 네. 그런, 캔모자 그런 의도예요?
0: 아, 요즘 그런 이제 의미와 기능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구나. 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시간입니다. 박태근 편집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김신 작가의 디자인 뮤지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피 머슴 감독님이 아까 날개 없는 선풍기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바게트 PD님은 그럼 날갯짓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는 걸까 해서 너무 신기하다고 뽑아주신 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1: 그쵸,
0: 비행기가
1: 비행기는.
0: 날갯짓하는 상상하니까 너무 너무 귀여운데요?
1: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0: 그런 비행기 타고 싶은. 근데 날갯짓하면 약간 요동칠 것 같긴 하고
1: 네.
0: 펄럭펄럭.
1: 근데 이게 바게트 피디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0: 네.
1: 비행기는 현재 물리학자들도 비행기가 정확히 왜 뜨는지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0: 맞아요. 그 얘기를 언젠가 그 박권 물리학자신가 오셔서
1: 아,
0: 해주셔서
1: 네네.
0: 너무
1: 그렇죠.
0: 무서워졌잖아요.
1: 흔히 이제 베르누이 원리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요즘 과학자들은 그걸로도 설명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론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설명을 못 하는데 우리는 만들고 있고 그걸 막 수백 명이 한 번에 타고 이동하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놀라운 일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와, 이런 참. 5623 쓰신 카페인님, 인덕션? 인덕션 정말 마음에 들어요. 더울 때 선풍기 틀어도 불안 꺼져요. 싱크대 상판도 평평하고 심플하게 해줘서 보기에도 굿이라고 하셨습니다.
1: 아, 이게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0: 사람마다?
1: 저는 그냥 불이 나오는 가스레인지가 좋더라고요.
0: 왜요?
1: 왜냐하면 불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인덕션은 봐서

0: 알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1: 인덕션이 오히려?
0: 예, 네, 그래서 그냥 시각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가스레인지가 훨씬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저는 또 인덕션파긴 하거든요. 이게, 이 팡팡하다는 것도 그렇고, 전그 불이 보이는 게좀 무서워요. 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서. 아, 그래서 인덕션파도 있는데, 사람마다 참이또 보는 것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0: 그쵸? 9110님, 저는 청소 도구들이요. 청소하는 거 좋아해서 도구들을 이것저것 써보는데요. 요즘 청소 도구들 너무 예뻐서 청소하기 아까워요.
1: 청소 도구들도 진짜 기능적인 것을 빼놓고 발전할 수가 없을 것
0: 맞아요.
1: 같거든요.
0: 그래서 전 청소 도구가, 제가 아까 욕실 이제 이
1: 네.
0: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개미지옥이란 말 쓰잖아요. 청소 도구가 그런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1: 아.
0: 자, 어떤 걸 청소하는 청소 도구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깔끔한 걸 원하는 분들은 그걸 또 소독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1: 아,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그러면 그 소독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도 또 깨끗해야 되니까 또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거리가 있으면 거리를 또 관리해야 되고
1: 그렇죠.
0: 이게 끝이 없는 게이 도구의 세계 같더라고요.
1: 아,
0: 청소
1: 정말.
0: 도구.
1: 청소가 그래서 진짜 간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듯 하면서도 진짜 초고수들은 또 간단히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맞아요.
1: 오히려. 이미님 청소 도구 많이 사셨나 봐요. 얘기하신 거 보니까. 자, 이어서 어떤 디자인을 만나볼까요?
0: 앞에는 집
1: 네.
0: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사무공간 얘기를 해볼 텐데, 사무공간도 생각해보면 디자인 요소가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역시 사무공간이 어떻게 출발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요.
1: 네.
0: 생각해보면 노동하는 공간이잖아요.
1: 네.
0: 예전에는 노동하는 공간이 대부분 야외였습니다.
1: 그쵸.
0: 농업, 어업, 광업, 1차
1: 맞아요.
0: 산업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사무직 노동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사무노동자가 3분의 2 정도 된대요. 근데 사무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있죠.
1: 네.
0: 그리고 되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고층 빌딩이 전제라는 거예요. 농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같은 면적에,
0: 네네. 근데 이제 사무직은 막 무거운 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1: 네.
0: 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1: 그렇죠.
0: 고층 빌딩을 세우고 그 사무공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또 흐름과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1: 네.
0: 이제 초기에는 책상을 이제 롤톱 데스크라고 해서 과거에는 책상 밑에도 서랍장이 있고 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많이 있고 우리 어릴 때 책상 생각해 보면
1: 기억나죠?
0: 그쵸? 위에도 책꽂이가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무가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의 일이
1: 네.
0: 집적되고 발전하고 뭐 정보 양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정보 자료가 아니라 각자가 하는 일의 정보는 공용돼야 되고 공유돼야 되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1: 네.
0: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캐비닛이라는 게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 아.
0: 한 3, 40년 전에는 캐비닛 없는 사무실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1: 맞아요.
0: 거기다 열면 이제 뭐 연도별로 분야별로 서류
1: 네.
0: 철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근로 자료가 가면서 책상은 플랫한 데스크가 됐대요.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짐이나 책꽂이나 자료철들 자리는 뭐가 대체했느냐?
1: 네.
0: 계산기, 타자기, 전화기, 그러다가 PC와 이제 데스크탑, 뭐 노트북
1: 와.
0: 이런 걸로.
1: 지금에 좀 가깝게 온 거네요.
0: 그렇죠.
1: 이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의 변천사를 보는 것도 좀 재밌겠어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1: 예.
0: 하나가 요즘 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텐데
1: 네.
0: 파티션의 등장입니다.
1: 파티션.
0: 네.
1: 파티션이 있는 걸좀 선호할까요? 아니면
0: 많은 분들이 이제 책상과 책상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충분하다면, 파티션이 없는 걸 선호하시겠죠?
1: 네.
0: 그런데 현실에선 책상과 책상이 거의 맞붙어 있기 때문에
1: 그쵸.
0: 파티션이 없다면 앞에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도 참 재미난 게 예전에 옛날 드라마들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80년대 KBS에서 했던 손자병법 같은 드라마.
1: 진짜 오랜만이네요.
0: 가끔 그런 영상을 찾아보면
1: 네.
0: 책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사무직이 쓰는 사물이라는 게
1: 네. 전화기
0: 전화기랑 뭐
1: 정도?
0: 타자기 정도거든요.
1: 본인 노트, 이런 거.
0: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앞에 사람, 옆에 사람이랑 뭐 파티션이 있거나 없거나 바로 대화가 가능해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1: 그러니까
0: 모습이죠.
1: 이게 만약에 그 80년대 사무직과 지금 사무직 이게 막 바꿔서 해본다, 사무실을 서로. 바꿔서 근무하라고 막한 달만 이러면 되게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0: 엄청 적응하기 힘들겠죠.
1: 네.
0: 근데 이제 파티션의 장점은 뭐냐면 요즘엔 조직이 유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전에는 뭐 부서가 딱 정해져

0: 정해져 있고 그 부서에 들어온 평생 그 부서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트렌드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1: 네.
0: 어떤 부서가 직군이 바뀌기도 하고 뭐 TF 같은 게 꾸려져서 합쳐졌다가 뭐 다시 흩어지기도 하고
1: 네.
0: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파티션의 존재인 거죠.
1: 네.
0: 그러면 사무 공간이 똑같아도 이렇게 팀 나눴다가 이렇게 분류했다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1: 미미님 일하시는 그 출판사 공간은 어때요?
0: 제가 일하는 출판사는 보통의 출판사보다는 사무 공간에 좀 가까워요.
1: 네.
0: 그러니까 오래된 출판사들은 옛날 뭐또 옛날 얘기지만 아들과 딸의 이제 후나미가 일했던 것처럼 정겨운 느낌? 좀
1: 네.
0: 따뜻한 느낌? 시간이 좀 쌓여 있는 느낌? 이런 게 드는데 제가 일하는 출판사의 건물은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도 한데 그냥 뭐 증권사 사무실과 비슷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근데 재미난 건뭐 이것도 이제 사무 공간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1: 네.
0: 저희는 뭐 대표든 본부장이든 평사원이든 모두 똑같은 책상 한 자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와 보면 어디가 대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1: 일부러 그렇게.
0: 어떤 수평 조직의 문화를 디자인에 반영한 거죠.
1: 네.
0: 배치에다가 물론 장단이 있습니다. 뭐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수평적으로 보이죠.
1: 네.
0: 하지만 이제 그 대표님의 옆자리에 앉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1: 너무 부담스러워. 그 사람인가요, 혹시
0: 아니 그렇지
1: 미미님이?
0: 않았는데 어쩌다가 최근에 이제
1: 네.
0: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제가 한 이틀 정도
1: 옆자리를.
0: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1: 네.
0: 아 제가 평소에 그렇게 뭐 권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아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1: 아, 이 수평적 분위기에 이 사무실 인테리어, 이
0: 예, 네, 그,
1: 디자인력이 좀.
0: 잠깐 일어나려고도 하다가도,
1: 네.
0: 아직 계시네? 이러면 더 앉아 있어야 되나?
1: 그 소리 내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속으로? 아직 계시네?
0: 예, 네, 하지만 제 행동에 분명 영향을
1: 아,
0: 미친 건 맞습니다.
1: 재밌습니다. 자, 이용상님. 섬찟하고 무서운 디자인이라면 무기들의 디자인입니다. 무기. 무기의 효용이란 결국 살인인데 잘 죽이기 위한 디자인인 거잖아요. 특히 요즘은 피지컬 AI 킬러 로봇들 중에 강아지 모양한 전쟁 무기도
0: 아이고.
1: 있더라고요.
0: 속이기
1: 와.
0: 위해서
1: 아, 이건 진짜
0: 그러네요.
1: 좀.
0: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네.
0: 아,
1: 참.
0: 3484님, 옛날에는 사무실 대표 전화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많은 소통을 그 대표 전화로 하니까
1: 네.
0: 그럼 뭐 거기 전화 바꿔주면 또 뛰어와서 받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런
1: 맞아요.
0: 장면이 있었겠죠?
1: 맞아요.
0: 이 책에서 또 하나 사무실에 있는
1: 네.
0: 디자인 중에 얘기하는 게 의자예요. 그 의자야말로 정말 이 사무직 노동자 때문에 생겨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 일하는 장면이 대다수죠.
1: 그렇죠.
0: 가끔 앉거나 누워서 쉬거나 뭐
1: 그렇죠.
0: 참 먹을 때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은 애초에 서서 활동하게끔 오랫동안 진화해왔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 S자 척추 모양이 딱 이제 잡혀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1: 맞아요.
0: 앉아서 일을 하면 이 척추가 C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육 관절이 다 위축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직 노동이 들어오면서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발전한 도구가 바로 의자라고 저자는 얘기하더라고요.
1: 의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0: 그렇죠. 그래서 왜 한때는 우리도 뭐 IT 업계들 막
1: 네.
0: 한창 활성화될 때는 어떤 브랜드의 의자를 그 회사가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복지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1: 와, 그러네요. 거의 회사 계급도처럼 이렇게
0: 어,
1: 되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네.
1: 재밌습니다.
0: 저희 회사도 꽤 손꼽히는 그 사무용 의자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고를 낼 때,
1: 네.
0: 이걸 저희 회사의 중요한 복지로 그냥 거기 브랜드 명을 넣습니다. 이 브랜드의 의자를 우리는 쓰고 있다.
1: 아니, 저는 지금 이게 만들어질 때그 디자인 의도와 상관없이도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그 동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또그 디자인의 의도처럼 읽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사연방 보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캔모자 제가 쓰고 있는 거 원래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는 전 모르겠으나 아까 미미님이 얘기하신 입으로 지금 사연 흐름이요 군데군데 우리가 지금 뭐 의자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도 군데군데 고은님 하루 안 감아도 괜찮아요 뭐 지금 아 고은님 뭐 보기에는 지금 그안 감은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는 그래서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능이 그러나 지금 마치 그렇게 돼버렸어요.
0: 근데 말씀에 너무 공감되는 게 의자도 똑같아요.
1: 어떻게 해서
0: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 네.
0: 반대로 생각하면 아, 이 회사는 정말.

0: 나에게 오래 일하기를 기대하는구나.
1: 얼마나 기대를 많이
0: 그렇게
1: 하면,
0: 좋은 의자를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이 편한.
1: 심지어 척추 보호가 되는 그런 의자를 준비했더라.
0: 그쵸. 왜냐하면 불편하면 내가 불편해서라도 잠깐 일어나서 쉴거 아닙니까?
1: 그렇게, 안정해 보려면 그렇게도 볼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니까요.
1: 그쵸? 네. 카페님들, 저는 머리 감고 왔습니다. 색깔 때문에 섰어요. 색깔 때문에. 자, 음악을 듣고 가시죠.
0: 네, 저희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1: 아,
0: 나눈 것 같은데,
1: 네.
0: 위로가 되는 노래 들어보려고
1: 네.
0: 합니다. 이석훈이 부른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돼요.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북트리거에서 나온 김신 작가의 책 디자인 뮤지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집 봤고요. 이제 사무실 살펴봤고요.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
1: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은 디자인을 경험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자가 설명하는 공간이 스마트폰입니다.
0: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스마트폰 디자인 얘기를
1: 맞아요.
0: 하셨거든요. 관심사다.
1: 근데 이게 스마트폰 겉의 모양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양은 아까 TV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지금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네,
0: 그쵸?
1: 스마트폰의 디자인의 핵심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거 무슨 기능이다, 이건 뭘 해주는 거다, 이런 것을 텍스트가 아니라
0: 네.
1: 아이콘이나 이미지로 우리에게 기능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리고 터치하게 만들잖아요.
0: 그렇죠.
1: 뭐 어떤 앱 안에 들어가서 쓸 때도 똑같아요. 재생, 멈춤 이런 것도 다그 사인에 맞춰서 하잖아요. 저자는 바로 이렇듯이 복잡한 정보를 알기 쉽게

0: 압축하고 단순화한 이 아이콘.
1: 네.
0: 이게 지금 어떤 디자인의 최첨단? 가장
1: 오.
0: 많은 뭐 시도와 도전이 벌어지는 곳?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진짜 일상의 디자인 했을 때 가장, 정말 가장 손 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스마트폰 속 디자인이었던 거네요.
0: 그쵸.
1: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지를 잘 못했네요.
0: 우리가 어떤 어플을 보면 그냥 그 어플에
1: 네.
0: 그 아이콘의 모양만 봐도 이건 뭘 해주는 거다. 이런 걸 바로 알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거기 전화 걸때 여전히 수화기가 들어있고, 뭐 우리 PC에서도 저장할 때 플로피 디스크가 지금도 나오잖아요.
1: 그쵸.
0: 이런 이제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지만, 예전의 상징이 훨씬 강하게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럼에도 통용이 되는 거니까.
1: 아, 진짜 얘기하시니까 그러네요. 전화 버튼 자체의 생김새가 요즘 그렇게 생긴 전화기 안 쓰는데, 그렇게 여전히
0: 예. 네.
1: 옛 방식의 수화기가 있다는
0: 왜냐면
1: 거지.
0: 거기다가 스마트폰 모양을 그려넣는다면 전달 잘안될것 같거든요.
1: 네.
0: 예. 네.
1: 재밌습니다.
0: 저자가 이 부분을 디자인에서 따로 한 개의 장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상징 기호와 도상 기호의 구분 때문인데,
1: 네.
0: 상징 기호는 문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우리가 새라고 쓸때그 모양하고 의미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1: 네.
0: 예. 네. 그런데 도상 기호, 즉 표지판에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폴더 있잖아요, 폴더.
1: 네.
0: 그게 옛날 서류 처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그걸 누가 회사 입사했다고 신입사원 교육할 때, 아, 요거는 우리 사무실, 우리 회사에서는 폴더 모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요즘 막 태블릿 PC 쓰는데,
1: 네.
0: 그런 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1: 그쵸.
0: 이 도상 기호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게 최적화돼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현실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거죠. 스마트 세상이 되면서.
1: 재밌습니다. 진짜 지금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라디오 앱 모양 같은 것도 이제 예전 그 라디오 모양이잖아요.
0: 그렇죠. 주파수를 잡는 요 안테나가
1: 맞아,
0: 위로
1: 안테나가
0: 올라와
1: 꼭
0: 있죠.
1: 있고.
0: 예. 네.
1: 맞아요. 우리 EBS 앱 모양은 이제 물론 이제 반디, 여기도 이제 안테나가 솟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기 못하는.
0: 그러니까 그걸 안 써본 사람들도 그걸로 이해하고 통용되잖아요.
1: 네.
0: 저자가 이런 디자인의 언어, 뭐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아이콘들이 그래서 권력자의 언어가 아니라 공공의 언어다.
1: 네.
0: 보편화와 표준화가 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1: 오.
0: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올림픽의 픽토그램입니다. 딱
1: 그러네요.
0: 종목 바로 우리 알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고온 같은 도구 하나랑 이걸 다루는 사람 딱두 개의 단순한 조합만으로 20, 30개가 되는 종목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올림픽을 뭐 서울 올림픽을 하든
1: 네.
0: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하든 뭐 런던 올림픽을 하든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죠.
1: 너무 명료하죠?
0: 맞아.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세계화 시대, 이런 시대에 훨씬
1: 네.
0: 어울리는 방식의 언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맞아요. 이런 것들도 뭐가 있나요?
0: 가장 강력한 거.
1: 네.
0: 전 세계 문화를 막론하고 현대 문화에서 다 똑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비상구 픽토그램입니다.
1: 비상구, 여기도 지금 제 눈이 닿는 곳에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저건 정말 어디를
1: 네.
0: 가도 왜 그래야 될까요?
1: 정말 비상시에
0: 그렇죠.
1: 무조건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0: 맞습니다. 그때
1: 거잖아요.
0: 만약에 저걸 생각을 해야 된다면, 혹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어서 누군가 알려줘야 된다면, 그런데 막 재난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일수록 익숙하고 보편적인 기호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근데 요즘에
1: 네.
0: 저런 뭐 비상구 기호가 아닌 것들은 너무 세분화되고 달라지고 있어서, 이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에 나오는 이런 새로운 모양들입니다.
1: 아, 이또 개성 발산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쵸?
0: 또 눈길을 끌어야
1: 업체마다.
0: 되니까 그게
1: 맞아요.
0: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광고판 역할도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1: 근데 거기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0: 네. 그리고 이게
1: 사람마다.
0: 너무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노년에 대한 일종의 혐오 정서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1: 네.
0: 누가 키오스크 앞에서 조금 머뭇거리나 서성거리면 놀려요. 예, 이것도 적응 못하냐. 저희
1: 네.
0: 회사의 직원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놀리거든요.
1: 지금
0: 한
1: 놓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0: 2초만 멈칫해도, 쓸
1: 너무
0: 줄 모르세요?
1: 야박하네요. 무슨
0: 그러니까
1: 2초 바라볼 수도 있지, 키오스크를.
0: 아니, 저 잠깐 생각한 거라고.
1: 그냥 생각한 거라고요?
0: 이런
1: 네.
0: 문화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1: 아, 그래요. 우리 무슨 갑자기 러닝 대회 딱 이렇게 이제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바로 움직여야 되는 그 너무 기계 같잖아요.
0: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의식이 돼서 빨리빨리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머뭇거리면 안 된다.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비상구만큼은 아니겠지만 왜그 우리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도 그 장바구니 모양은
0: 아,
1: 카트
0: 네네.
1: 모양
0: 그쵸.
1: 그늘 비슷하잖아요.
0: 네.
1: 장바구니 드는 형태든 아니면 밀고 가는 카트 장바구니 형태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누가 봐도 딱알수 있을 법한
0: 그쵸.
1: 방식이라서.
0: 그리고 대표적인 게 공항에 있는 픽토그램들이요.
1: 아.
0: 왜냐면 공항은 애초에 다른 문화랑 언어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공통의 언어를 사실 써야 되는 전제가 깔려있는 공간이겠죠.
1: 네.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되네요. 김소영님, 재밌을 것 같아요. 디자인 뮤지엄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재미난 소재도 많으니까요.
1: 네.
0: 천천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유영준님, 반짝! 방금 블루베리 봉지를 가위로 자르는데, 가위가 없었다면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누가 발명했는지 궁금해지네요.
1: 그쵸.
0: 이런 것들은 또
1: 가위.
0: 발전이 있잖아요. 왼손잡이를 위한 가위도 나오잖아요. 예. 네.
1: 맞아요. 자, 0389 쓰신 카페이님, 세종대왕님께서 창의적으로 만든 한글 하나의 디자인 같다.
0: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그 기능과 그리고
1: 네.
0: 우리 그 성대 이런 음성을 내는 신체 기구의
1: 맞아요.
0: 모양이 반영된 디자인이죠.
1: 한글 진짜인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쵸?
0: 낯 놓고 기억 잘알수 있는 언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야무지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미님,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사라 바렐리스의 King of Anything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0: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 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한국 돈으로 약 16억 원에 당첨된 복권을 내다 버린 어느 이탈리아 사람의 스토리로 문을 엽니다. 이탈리아 남부 뿌리아주의 동네 담배 가게를 찾은 한 주민이 자신이 며칠 전 구매한 복권을 일단 무인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불가라는 메시지가 떠서 그냥 버렸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복권 전용 단말기에 넣으면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다는데요. 해당 주민은 지급 불가라는 메시지를 보고 에 꽝이구나 생각하고 버린 것이죠. 집에 돌아간 후에야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죠. 황급히 담배 가게로 돌아갔을 때 복권은 이미 쓰레기 수거차에 실려간 뒤였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복권 당첨 금액만큼이나 스케일이 크고 이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린 유럽 대륙의 열에 들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스펙터클한 호러 실화가 되었습니다는 아니고 아무튼 그 재미난 디테일 음악 듣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킹 이승열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이탈리아의 조바노티의 L'ombelico del mondo, 세상의 배꼽이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복권 찾아 3만리쯤 되겠죠? 이 기계가, 단말기가 지급 불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꽝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좀 자세히 보면 당첨금이 너무 고액이라서

소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담, 우리, 지점에선 불가하니까, 본점으로 가셔서 16억을 챙기세요. 이런 안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집에 와가지고, 친척분이, 복권 발표를 보다가, 저거 자네 번호 아니야? 항상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복권을 사는 번호는 지정돼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달려갔죠. 헐레벌떡. 이 작전은 두 단계에 거쳐서 이틀 동안 치러졌는데요. 일단 환경 회사 쓰레기 수거한 그 회사와 함께 수거 트럭을 특정했고요. 수거 트럭을 발견하고 특정하고 이 무장 경비를 세웠답니다. 이 트럭을 보호해야 되니까. 트럭에서 쏟아진 6톤가량의 쓰레기 더미를 이틀 동안 이 회사에 인력이 동원돼서 새벽 시간까지 계속 찾았다는데요.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여기 뭐 찢어진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 안에 여러 장의 훼손된 복권이 들어 있었는데 참 다행히도 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오늘 주인공 이 사람의 티켓이 복권이 발견이 됐다죠. 발견한 직원들은 역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좀 행운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요. 뭐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훼손되지 않고 여기 6톤 더미 아래 있다는 거는 이건 행운이다. 나에게도 좀 행운이 묻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티켓을 만졌답니다. 뭐 수거하려면 당연히 만져야겠죠. 그리고 나서 기사가 얘기하는데 기사의 디테일이 재밌네요. 이 행운의 티켓을 만진 이 수거 팀원들이 나중에 커피 한잔 하려고 갔다가 이 스크래치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그 즉석 복권 한 장을 샀는데 8만 원 정도에 당첨이 됐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틀간의 쓰레기 수거 작전, 복권 회수 작전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이 돈은 이 복권 당첨자 분께서 비용은 상관없다. 얼마든지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니 나중에 청구한답니다. 김정환님께서 그러고 보니 최근에 우리 남편도 로또 당첨되었는데 복권 당첨액 전액으로 족발 사 먹었습니다. 족발 정도 드시려면은 한뭐 5만 원 이상? 와, 부럽네요. 저는 5천 원이 맥시멈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옛날 얘기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죠. 프랑스의 Bonentendre 그리고 마리 라포레이의 L'amour comme à 16. 16살 때처럼 사랑을. 이어지는 곡 미국의 셀리나 고메즈, 베니 블랑코 그리고 더 마리아스가 함께합니다. Ojos tristes, 슬픈 눈동자.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Ojos tristes, 슬픈 눈동자, Selena Gomez, Benny Blanco, 그리고 The Marías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Bon Entendeur, 그리고 Marie Laforêt의 L'amour comme à 16. 16살 때처럼 사랑을 이었습니다. 너무 감미로워서 살짝 몽롱해지는데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8월 13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1986년 6월 영국 뮤지션 스팅, 그는 그로부터 2년 전 활동을 중단한 그의 밴드 폴리스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미국 공연에 나섰습니다. 대의를 위한 재결성이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국제 앰네스티가 세계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최한 공연 희망을 위한 공모 A Conspiracy of Hope의 일환이었죠. 이를 계기로 폴리스는 새 앨범 레코딩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멤버 한 명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서 밴드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도 악화시켰고 결국 공식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미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던 스팅은 다시 솔로로 복귀했고 이듬해 두 번째 음반 Nothing Like the Sun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폴리스 시절 락에 펑크, 재즈, 레게를 결합하며 당시 영국 뉴웨이브 트렌드를 신선하게 환기했던 음악의 풍경은 스팅의 이름으로 재개됩니다. 그리고 본격화됩니다. 글로벌 팝의 스펙트럼에서 그를 명예 훈장처럼 따라다닌 별칭 월드 뮤직의 전도사는 이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스팅이 세계 음악으로 시야를 넓힌 배경에는 정치적인 각성도 한몫했습니다. Nothing Like the Sun 앨범 관련 인터뷰에서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절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감상을 이렇게 말했죠. 군부 정권 치하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칠레의 여자들이 옷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꾸에까에 맞춰 춤추는 과정을 보고 매우 큰 충격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꾸에까, 이것은 칠레 민요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춤추기 위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험에 근거해서 꾸에까 솔로라는 부제의 곡 They Dance Alone이 탄생합니다. 이후 피노체트 독재 정권이 종식된 후 그는 앰네스티가 주최하는 칠레 콘서트에 참석, 이 곡의 스페인어 버전을 부르는 것으로 축전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팅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나라 뮤지션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다채로운 여정에서 정점을 찍은 건 알제리 출신의 셰프 마미와의 듀엣곡이었죠. 지금 흐르는 Desert Rose는 스팅의 세계관이 영미권 중심이 아닌 세계음악의 장으로 넓어졌음을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스팅의 세계음악 탐사는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죠. 그러면서 이 비영미권 뮤지션들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거쳐 본인의 음악적 한계를 깨고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의 아티스트 스팅, 그가 글로벌 팝의 전도사로 불리게 된그 과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글로벌 팝 탐사의 이정표가 된 대표곡 두 곡이었죠. 첫 곡, 데서트 로즈, 알제리 라이 음악가 셰프 마미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곡. 이 곡은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다네요. 음반사에서는 아랍어 비중을 확 줄여야 된다, 이 북미권에 그렇게 노출할 수 없다, 청자들이 굉장히 뭐 싫어할 것이다죠. 저항할 것이다. 아우, 아랍어 팝이라. 예, 음반사는 그렇게 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는데요. 뭐 다행히 원형대로 노출이 돼서 성공적인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진, 아랍어가 포함된 그런 곡이 미국 차트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뭐그 이전에도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저 2000, 그러니까 21세기 Y2K 도래 이후에 스팅의 그 영상 미학이 좀 변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 이 마치 좀 럭셔리 브랜드 광고를 보는 듯한 그런 뮤직비디오로 이런 곡들이 그 홍보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한 유명 자동차 회사와의 소위 말하는 그 싱크 라이센싱, 그렇게 해서 히트를 만든 초기 모델로 또 기록되는 것도 참 재밌는, 예, 음악사에 또 그런 게 기록이 되는 경우네요. 두 번째 곡은 Book of My Life, 인도 출신의 아누시카 샹카르, 시타르 거장 라비 샹카르의 친딸의 시타르 연주 피처링이었죠. 이곡 역시 똑같은 음반 Sacred Love 2003년작의 수록곡이었습니다. 뭐 저는 기억나네요. 그 최초로 그 폴리스의 히트곡들 중에서 어떻게 레게의 요소가 이렇게 쿨하고 멋지게 들리지? 뭐 어린 나이에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약간 전조였을까요? 그가 추구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음악 스타일에. 아무튼, 그런데 85년부터 시작된 그의 솔로 활동을 전문가들은 6단계로 구분을 하던데, 첫 단계는 재즈였죠. 재즈 세션 스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명 스팅의 재즈 레코드라는 비평적 축약이라고 하네요. 나름 이게 그러니까 좀 협소해진 게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뭐 히트곡도 있었죠. If You Love Somebody, Set Them Free 같은 싱글은 아직도 선율이 기억이 납니다. 이기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칠레의 상황이나 그런 남미로 확장된 어떤 그런 요소들, 스페인어로 자신의 곡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평하고 있네요. 역대 가장 완고하게 진지한 그런 팝 앨범 중 하나다. 좋은 말일까요? 이 시기에 잉글리시만 인 뉴욕도 있었죠. 저는 3기 그의 행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음악적으로 뭐 절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다 다르니까요. 그는 85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 6기로 나눠지는 그의 행보에서 프로듀서만 6명 이상과 함께 일을 했고, 그게 다 뚜렷한 목적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때 가장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서 Shape of My Heart나 Fields of Gold
이제는 뭐 스탠다드가 됐죠. 저는 이 시기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2003년 방금 들으신 Sacred Love 같은 음반이 또 그에 못지않게 약간 쌍벽을 이루는 상업적인 성공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팬들과 평단이 동시에 아쉬워하는 점이 이겁니다. 그 2003년 Sacred Love 발표 이후에 작곡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진짜 한 10년 동안 고음악을 한다든지 르네상스 음악 뭐 연구하고 막 이런 행보를 보였었죠. 그리고 최근에 락으로 좀 복귀를 한 행보가 있는데 그게 약간 집중력이 좀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게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 근데 정말 쉬지 않고 음악을 했으니 예. Life is Mala라는 청취자분이 역시 예술과 정치의 완전한 분리는 없구나 싶네요라고 쓰셨는데요. 위대한 뮤지션들의 창작 과정에서 정치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정치적 신념이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옳은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보를 자신이 믿는 옳은 그런 신념에 대해서 음악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라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이번 주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새아라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브라질의 삼바 거장 파울리뉴 다 비올라의 음악 두 곡입니다. 파울리뉴 다 비올라가 직접 부르는 코라상 레비아누 무정한 심장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마리사 몬티 버전의 파울리뉴 다 비올라의 곡이죠. 고독의 춤, 단사 다 솔리다운. 음악 두곡 이어서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라사가 부르는 La Frontera, 국경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를 유랑하며 살았던 싱어송라이터 라사 데 살라 그의 2003년 두 번째 앨범 The Living Road 수록곡이죠. 1999년부터 프랑스 유랑 서커스단과 함께 가객의 삶을 살다 캐나다로 돌아와 발표한 앨범입니다. 국경 또는 경계는 삶에 대한 은유이자 이 라사에게는 직접 발품을 팔며 기록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바람 따라 정처 없이 나아가는 여행, 문득 돌아보면 지나온 길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연 같은 날들, 그런데도 때론 춤을 추며 끌어안는 삶의 미스터리.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난 국경으로 돌아간다. 한 번 더 그곳을 건너가야 한다. 날 국경으로 보내는 건 바람. 날 그곳으로 밀어붙이고 내가 등진 길을 지워버리는 건 바람이다. 나는 하늘 아래서 내 몸뚱이를 끌고 간다. 하늘 아래 겨울의 구름을 내려보내는 건 바람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때로는 무자비한 싸움, 때로는 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 오늘 나는 국경을 건넌다. 하늘 아래 날 어디로든 가게 만드는 건 바람이다. 철회색 하늘 아래에서 나는 걸어가는 점. 운명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한 개의 검은 점이다.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 세음에 전한 노래. 오늘은 유랑 아티스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를 거쳐 그렇게 살았던 가기엑 라사의 2003년 곡 라 프론테라, 국경, 그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1부 마무리합니다. 2부 순서, 2부에서는 이아립의 음악 정찬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알제리 아티스트 이디르의 샌두, 은하수,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보죠.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 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미국의 찰리 헤이든의 2001년 음반 녹턴 수록곡이었고요. 쿠바의 피아니스트 곤살로 루발카바와 함께했죠. 알만도 만사네로 원곡인 엘시에고 눈먼 자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정경화 청취자께서 그냥 간단히 듣고 싶은 곡만 적어주셨는데요. 크리스 레아의 Girl in a Sports Car. 스포츠카에 앉아있는 소녀쯤 될까요? 운전석일까요? 뭐 조수석일까요? 아무튼 96년 발표곡이라고 하네요. 주제에 대해서도, 곡의 주제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있다는데요. 이게 명품 스포츠카죠. 페라리. 특정 모델도, 예. 250GT 루소라고 또 알려져 있네요. 뭐 크리스 레아가 자동차 수직광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에 앉아있던 소녀를 기억하는 그런 노스텔지어

주제라고 합니다. 정경화님도 그거 아시고 신청하신 거죠? 예, 크리스 레아의 Girl in a Sports Car. 오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요. 이하립의 음악정찬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의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오늘 목소리가 네. 굉장히 박력이 있네요.
1: 아, 박력 있나요? 네.
0: 나름 네. 연하면서 박력이 느껴지는.
1: 네. 뭔가 이렇게 더위가 좀 가시고 나서 네.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0: 우리 또 절기라는 과학을 네.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1: 맞아요. 입추 보통 처서 매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입추 매직을 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하루 걸린 거잖아요.
1: 거의 하루 만에 예, 예. 찬바람이 아침에 싹 불어가지고.
0: 예. 냉장 그러니까 에어컨 켜놓은 줄 알고 막 착각 왜 뭐 이런 네. 착각이 들더라고요.
1: 밤새 키지 않아도 되는. 아 입추의 바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우리 음악정찬과 과거에 또 다른 재미난 흥미로운 기획들을 하시면서 선곡이라는 네. 사이언스
1: 아, 그렇죠.
0: 이게 또 절기라는 사이언스와 접목이 안 될 수 없으니
1: 맞습니다.
0: 그 계절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데이터를 막 살피는 편이에요.
1: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네. 우리들의 가장 공통된 주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날씨만 한 게 없는 오늘의 날씨만 한 게 없는 거예요.
0: 오늘의 날씨.
1: 각자 먹은 뭐 밥도 다를 거고 일하는 네. 자리도 다를 거고 환경도 다를 텐데 그래도 날씨만큼은 우리 똑같이 공평하게 또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기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옛날엔 그냥 계절을 그냥 지나갔다면 요즘에는 하나하나 감각하면서 8월 둘째 주에 바람이 이랬지 약간 이렇게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또 세분화해서
1: 네.
0: 그러니까 사이언스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막 10대 이럴 때는 그냥 뭐 해 뜨면 뜨나 보다 지면 지나 보다 여름 사계절 구분하는 정도
1: 더우면 여름인가 보다 예, 추우면 겨울인가 보다
0: 예, 눈 오면 겨울이구나 뭐 이렇게 좀 무디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1: 점점 예민해지죠.
0: 오늘의 날씨를 달고 살아.
1: 네, 맞아요. 네. 반팔 입고 나가면 소름도 들 수 있으니까 긴팔을 네. 챙기게 되고.
0: 근데 한 걸음 더 몇 걸음 더 들어가서 이게 선곡하면서는 또 날씨를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입추가 됐는데
1: 네.
0: 선곡도 거기에 따라가나요?
1: 네. 그 지금 여름방학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그 학부모를 가진 그 언니들께 여쭤보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여름방학 플리를 만들면서
0: 여방풀
1: 네 여방풀에 그 어느 날 이제 외출하고 와가지고 에어컨 앞에서 막 너무 덥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여름밤 어린 시절 여름밤에 할머니가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시던 기억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0: 그건 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긴 한데.
1: 그 겪어보지 않으셨군요. 네.
0: 할머니 무릎 빼고.
1: 네.
0: 할머니가 부채 붙여주시면서.
1: 네네.
0: 모기도 쫓아주시고.
1: 맞아요.
0: 파리도 쫓고.
1: 그때 그 부채 바람이 너무 시원했던 게 기억나요? 몸도 네. 작았겠죠? 할머니 네. 옆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훑어도 다 온몸을 시원하게 훑던 그 부채질 바람이 너무 그리우면서 그때 그 부채 바람과 함께 나른하게 평화롭게 그 꿈의 입구까지 갔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그리우면서 뭔가 여름방학과 할머니는 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런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0: 아까 그 일부의 그 당첨 로또를 벌인 사나이, 이탈리아 사나이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는데
1: 네.
0: 이제 그 할머니들 많이 나오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에도 그 사라진 로또 찾아 산만리 주제의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1: 그게 뭐였죠?
0: 마파도가 할머니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마파도가 막 생각이 났구나 싶기도 한데
1: 오늘 다 이렇게 네. 유니버스가 네. 연결되네요.
0: 항상 세계관이. 그렇더라고요. 이 사이언스
1: 네. 세계관 사이언스로 네. 여름이 다 우리를 똘똘 뭉쳐주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0: 그 마파도에 등장하셨던 여러 할머니 중에 한 분을 제가 상상하면서 그럼 네. 오늘 선곡을

0: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마팔계 할머니 생각나서 너무 갑자기 웃음이 빵.
0: 그건 명작이에요.
1: 네, 진짜 저도 너무 배를 잡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드문드문 기역이 납니다. 오늘 마파도
0: 그런
1: 할머니와
0: 할머니의 그 추억은 아니었을 텐데, 제가 초장부터.
1: 아니, 뽀글뽀글 그 할머니와 그 로또를 잃어버려가지고
0: 그
1: 막.
0: 나름 코미디지만 뒤로 갈수록 이 짠한 그 감정이
1: 네네.
0: 있으니까.
1: 또그 감동 눈물이 있었습니다.
0: 그 에어컨 앞에 문득 여러 번 할머니의 부채질이 떠올랐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감정선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무튼 여름은 뭔가 다름 아닌, 여름이라는 계절은 다름 아닌 어떤 여름의 기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었다라는 문장으로 되게 많이 표현하는 거 보면 여름은 아마 기억에 가까운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름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1번이 뭘까 하다가 계획표 세우는 것보다 저는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놀이터로 바로 뛰어나가는 게
0: 일단 원 없이 노는 거.
1: 네, 여름방학의 첫 번째 일이었던 것 같아요.
0: 놀이터에서 주로 무슨 놀이를 하셨나요?
1: 놀이터에서 그냥 흙을 뭐 내가 진짜
0: 흙장난도
1: 팔
0: 하고.
1: 수 있는 구덩이까지 파서 내려갔다가 이제 그럼 지겨우면 미끄럼틀 타고 친구 하나 보이면 시소 타고 그네
0: 액티브한 놀이를 많이 하셨네요.
1: 네, 그네 타고 저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네 타고 올라가고 고무줄도 하고 뭐 하고 노셨어요?
0: 저는 주로 뭘 따야 되는, 뭐가 걸려
1: 딱지,
0: 있어야만.
1: 딱지.
0: 구슬, 딱지.
1: 집에 일단 들고 전리품이 있어야지만.
0: 뭘 가져갈 게 있어야만 그 놀이가 흥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1: 다릅니다.
0: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저 그런 거안 좋아했어요. 목적
1: 딱지
0: 없는
1: 구슬
0: 놀이.
1: 하나도 없었다.
0: 목적 없는 놀이를 전 즐겼습니다. 저도.
1: 맞습니다.
0: 아랩실하면 똑같아요.
1: 네.
0: 그런 기억을 또 추억하는 건가요?
1: 네.
0: 놀이터의 추억?
1: 놀이터의 추억으로 오늘 첫 번째 곡이 벌프팩이라고 하는 팀의 백포캣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노래가 뮤비가 아이들 둘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둘이 나와가지고
0: 어린애들이?
1: 처음부터 끝까지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네, 그런 뮤비로 시작돼가지고 오늘의 첫 곡으로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갖고 오게 됐고요. 저도 이렇게 디깅하다가 이 벌팩이라는 팀을 알게 됐는데 와 진짜 음악이 약간 음악력이 깡패가 아닌가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관심을 갖던 뭐 이런 세대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뭐좀
1: 네
0: 좀 나온 지 지금은 돌아보면 좀 되긴 했는데
1: 맞아
0: 초반에 등장했을 때는 뭐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음악 커리어 그 연식이
1: 네
0: 꽤나 된 듯한 원숙한 그런 노련한 그런 사람들인데
1: 맞아요.
0: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마치 그 예전에 그 인디밴드가
1: 네.
0: 데뷔 음반을 내면서 그레이터스트 히트 막 이렇게 제목 지어서 내는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그런 발칙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막 실력자들
1: 네,
0: 느낌이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게 이 팀이 60년대, 70년대 펑크 밴드 음악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을 담아가지고.
0: 70, 60년대
1: 네.
0: 펑크.
1: 그래서 음악을 풀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의 그 어떤 연주력이나 이런 미친 음악력이 너무 진짜 무슨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음악 올림픽에서 막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지 않고 예, 딱막 치고 나갈 때확 치지만 또 빠질 때는 확 빠지는 그 절제미가 또 음악에 배어 있어서
0: 그게 약간 선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탑티어
1: 네.
0: 세션들이 그런 실력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빛나게 해주는 가수, 스타 뒤에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에 굉장히 능해야 일을 계속 할수 있는
1: 맞습니다.
0: 그런 느낌의 이들은 약간
1: 네.
0: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1: 맞아요. 그런 팀인데 베이스가 또 너무나 저는 이 음악의 베이스가 너무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은 베이스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이스의 조다트라는 분이 실제로 솔로곡도 많은데 공연 때 사람들이 이 베이스 떼창을 한다고 합니다. 베이스를 입으로.
0: 그거 내한하면
1: 네.
0: 해외 아티스트들이 막 한국 팬들이
1: 네.
0: 그 복잡한 멜로디 다 따라한다 그래가지고 막 감동하고 그러잖아요.
1: 제일 감동받는다고 하는데.
0: 근데 베이스 연

0: 연주를 다 따라한다고요?
1: 입 베이스 입으로? 떼창을 한다고 해서 와 진짜 와. 그럼에도 그런 베이스가 돋보이는 곡은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그들의 음악 중에서도 가장 팝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백포켓이라는 노래를 갖고 와봤는데 가사도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랑 좋아하는 마음을 담은 이제 동급 여학생의 좋아하는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이제 뒷주머니 안에 넣고 사랑 표현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다가
0: 꺼낼까 말까
1: 네, 꺼낼까 말까 그런 마음을 담은.
0: 근데 엄마가 빨래를 해버렸어. 갈기갈기 다 찢어져.
1: 네, 막 내 사랑은 갈기갈기 찢어져 뭐.
0: 이 영상을 보니까 불펙은 약간 저거네. 관객과 같이 노는 밴드네.
1: 맞아요. 진짜 음악도 가지고 놀고 사람들과 호흡도 너무
0: 객석에
1: 제대로.
0: 불을 다 켜놨어요.
1: 그러니까 진짜 네,
0: 조명을
1: 한
0: 객석을 비추고 있어. 객석에 조명을.
1: 진짜 내한도 하시고 한다는데
0: 네. 아직 안 했어요?
1: 내한도 몇 번 하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은 음악가로 지금 제가 체크해놨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노래 말고도 너무 좋은 노래가 많으니까 또 여름에 잘 어울리는 볼펙과 함께 또 음악 한번 가보시죠.
0: 60~70년대 펑크의 그런 스타일로 네. 빠져들어 봅시다. 볼펙의 백파켓입니다.

0: 미국의 앙상블 월프팩의 백파켓이었습니다. 보컬에는 디오 카트만이라고 하고 크리스틴 후칼 뭐 여성 코러스가 또 돋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으신 클라리넷 연주에는
1: 마크
0: 또
1: 더버.
0: 마크 더버라는 이 약간 피처링하는 돋보이게 하는 연주자나 뭐 보컬도 그렇고 초빙해가지고 같이 노는.

0: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1: 항상 같이 다니는 팀 멤버들이고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인 기타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또 코리 윙이나 이렇게 한 분씩 덧붙여가지고 코리 윙이 또 내한 공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또
0: 그렇군요.
1: 많은 분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팀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게 예쁜 뮤직비디오도 또 놀이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니 할머니 추억은 어디 간 거야? 그럼?
1: 할머니 추억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0: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1: 네네,
0: 나오면
1: 할머니가
0: 부채 할머니의 부채
1: 나오려면 이렇게 또 빌드업을 신나게 놀아야지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노느라 신났지 그러면서 이제
0: 수박도 이렇게
1: 수박도 잘라주시고 옥수수도 쪄주시고
0: 자 오늘 이하비의 음악 정차는 에어컨 앞에서 문득 여름밤 할머니의 부채질이 떠올랐다. 여름은 기억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이하디 씨의 설명과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악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 음악은 벌써 잠을 자네요. 첫날 밤, 방학 첫날 밤이 돌아왔고요. 네. 그래서 시옷과 바람의 선잠이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2020년 샘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시옷과 바람은 허정혁과 해파로 이루어진 2인조 듀오 포크고요.
0: 해파가
1: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그 노래를 얼마 전에 내서
0: 솔로 아티스트인 줄 알았더니 또 듀오로도 활동을 해요.
1: 네. 2020년에 이렇게 듀오로 활동을 했었고 허정혁님이 스틸 기타를 하면 해파님이 이제 나일론 기타로 해서 이렇게 코러스랑 투보컬로 되게 매력적인 인디 팝 포크를 들려줬던 밴드고요. 그들이 스스로 소개하기를 저자극 포크 듀오라고
0: 저자극
1: 네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이들의 선잠이라는 노래는 뭔가 그 허밍 두 분의 약간 허밍으로 노래들이 시작되고요. 코러스 허밍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저녁에 부채질을 해주시면서 자장가를 불러주셨거든요. 항상. 근데 그게 뭐 어떤 노래인지는 알 수 없고 엄마가 섬그늘에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하신 노래를 허밍으로 이렇게 이러면서 불러주셨던 기억이 나서 그 선잠에 빠졌던 기억과 할머니가 목소리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아주 좋았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공기, 조명, 온도, 습도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0: 저는 그 와중에
1: 할머니의 마파도
0: 뭐라,
1: 할머니의 자장가
0: 저희 할머니의 그 장롱 속 과자 주머니가 떠올랐는데 그걸 저희를 나눠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1: 안 주셨어요?
0: 당신용이었어.
1: 아, 그 과자 속.
0: 네, 과자를 좋아하셔가지고.
1: 네.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0: 좋아하시는 사탕과 과자 같은 거. 어느 날 그걸 이렇게 드시는 걸 들켜가지고 저한테.
1: 아니, 그래서 할머니 나도 이렇게 안 하셨어요?
0: 그랬더니 뭐 알아서 주시더만요. 아. 제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하면 눈빛으로 눈으로 말을 했더니
1: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할머니만
0: 눈으로.
1: 근데 할머니의 마음은 뭔가 달고
0: 약간
1: 자극적이고
0: 당신이 다 먹어 치워야 된다.
1: 해서
0: 뭐 그런 거였겠죠?
1: 감추셨겠죠. 감추는 우리 요리가 안돼 이런
0: 안돼 이런 건
1: 내가 먹어야 돼
0: 없애야 돼
1: 그런 마음.
0: 자. 저주파 사운드라 그랬나?
1: 저자극. 저주파라니요? 아니 지금 저자극 포크 듀오에게 저주파.
0: 시옷과 바람의 선잠 듣고 오죠.

0: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화정혁 그리고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해파의 조합 인디 포크 듀오 시옷과 바람의 2020년 음반 샘에서 선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 청찬 선곡 테마는 여름방학 풀리죠. 에어컨 앞에서 문득 여름밤 할머니의 부채질이 떠올랐다. 요겁니다. 일찍 잠에 들었네요. 보통 방학하고 첫날 밤은 도저히 아드레날린이 치솟아서
1: 맞아요.
0: 잠을 못 잤는데.
1: 그냥 놀 때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놀잖아요. 그냥 나는 내일이 없다였는데.
0: 예. 예, 맞아요.
1: 할머니의 그 느린 부채질 바람만이 저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더위와,
0: 그러네요. 세 번째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또뭐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0: 네네.
1: 역시 방학에는 게임이 아니던가 뚱뚱또로도로뚱뚱뚱뚱
0: 그렇죠. 예전에 저희 때는 전자오락이라고 또
1: 그렇죠.
0: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1: 문방구 앞에서
0: 네.
1: 게임기 앞에 가지고
0: 두뇌 개발. 그렇게 현혹하던 전자오락기가 떠오르네요.
1: 그야말로 온라인 휴가죠. 그냥 가성비 최고에 가만히 앉아서 진짜 온 세계 친구들 다 만나고 또 요즘에는 막다 채팅하면서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집단 게이밍을 하죠.
1: 롤 게임이나 뭐 요즘에 뭐제 친구들도 맹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어. 맹이라고 하더라고.
0: 맹?
1: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그룹들을. 그래서 연맹의 맹.
0: 아, 연 빼버리고 맹.
1: 영맹, 동맹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맹에서 아주 사회생활을 아주 활발히 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정말 다른 세계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언젠가 그 넷플릭스에서 이베린의 비범한 인생이라는 다큐 소개를 보게 됐어요.
0: 저도 본것 같습니다.
1: 그 친구는 게임을 즐기던 젊은 이제 게이머인데 난치성, 불치성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가 세상에 떠난 후에 온라인 친구들이 다 그에게 조문을 오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고
0: 네네네.
1: 그래서 부모님들은 전혀 몰랐던 그의 비밀스러운 생애를 알게 되는
0: 그
1: 거죠.
0: 세계가
1: 그 세계
0: 있었잖아요.
1: 속에서 친구들도 막 화해도 시켜주고 사랑도 연결시켜주고 너무 좋은 최고의 친구였던 거죠. 그들에게.
0: 그런 멋진 삶을 가상 공간에서 산
1: 산
0: 거잖아요.
1: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0: 가상 공간도 정말 너무 현실적인 가상 공간이 많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거기에 매일 가서 그렇게 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매일 반겨준대요. 너무 다정하게. 어서 와, 오늘은 어땠어? 이런 질문들을 막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정하고 반가운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오늘은 또세 번째 노래는 놀이도감의 해저드 코스라는 노래를 가져봤습니다. 피처링은 메이 에하라라는 또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인데, 이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놀이도감이 밴드 실리카겔의 김춘추의
1: 그렇죠.
0: 솔로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음악을 이제 막 기타를 놀이처럼 하다가 이 놀이도감, 어렸을 때 읽었던 놀이도감이라는 책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뭐 고무줄놀이, 구슬치기 이런 게 담겨 있던 놀이도감을 갖고 와서 뭐 밴드가 약간 공백기가 있을 때나 자신이 시도해 보지 못한 노래들을 여기서 좀 한번 풀어 보기 위해서 가져온 팀이라고 합니다.
1: 혹시 그 놀이도감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레크리에이션 학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0: 요즘도 있지 않나요?
1: 이거 놀이도감 가지고 공부하는
0: 놀이도감 생각보다 그 탐구 생활을 푸는 저학년 아이들이 보는 게 아니었을까?
1: 아, 그렇군요. 전한
0: 네네.
1: 번도 본 기억이 안 나가지고.
0: 네.
1: 뭐, 도감에 있는 놀이도 재밌지만, 혹시 아립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놀이를 만들어 본 적은
0: 저
1: 없어요?
0: 뭐 어렸을 때 소꿉놀이 같은 거할때뭐 이렇게 벽돌 빻아가지고 고추장 만들고 막 그런 거였어요.
1: 아무튼.
0: 네, 봉숭아물 이제 드리고 할머니랑 같이 네, 그런 놀이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1: 해저드 코스. 이거 게임 뉘앙스네요.
0: 네,
1: 뭐,
0: 실제로 하프라이프라는 튜토리얼 스테이지 이름에서 이 노래를 가져왔고, 해저드 코스에서 자기가 이제 후회했던 부분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남에게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이 후회도 성공도 다내 것인데 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 뱀주사위 게임 생각나는데?
0: 뱀주사위가 뭐죠?
1: 뱀주사위 몰라요?
0: 몰라. 우리 노는 게좀
1: 우리
0: 달라서
1: 다른
0: 그런가
1: 동네에서 놀았나
0: 보다.
1: 보다.
0: 완전.
1: 인생 게임이라고. 거기 이제 해저드 코스가 있죠. 잘못 걸리면 정말 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0: 프로바블 같은 그런 무인도에 잠시 가는 그런 곳인 거.
1: 그러니까 놀이도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코스는 불가피한데
0: 네.
1: 내 방식대로 이걸
0: 그렇죠.
1: 대처했어야 했다. 뭐 이런 깨달음이 있다. 뭐 이런
0: 맞습니다.
1: 말인 거죠.
0: 네.
1: 깊네요.
0: 네.
1: 놀이도감 해저드 코스 피처링 일본의 메이 에하라입니다. 듣고 오죠.

0: 놀이도감의 Hazard Course, 메이 에하라의 피처링 보컬로 또잘 들어봤고요.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음악정찬입니다. 추억의 여름방학을 상상하면서 듣는 그런 플레이리스트고요. 에어컨 앞에서 문득 여름밤 할머니의 부채질이 떠올랐다 해서 차가 난 그런 사랑스러운 곡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뱀주사위를 모르시다니 7108님이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뱀주사위.
1: 그 아까 펼쳐보여줘서 완전 다 기억났는데 제목만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0: 아, 이 놀이는
1: 네,
0: 해봤는데
1: 이거
0: 이게
1: 당연히
0: 뱀주사위인지는 오늘
1: 진짜,
0: 알은 거죠.
1: 네, 그때 알았죠. 주사위 하나로 인생이 완전 갈라지는구나.
0: 완전 트라우마인데 이거.
1: 네.
0: 해저드 중에 이런 해저드가 어딨어.
1: 진짜 그때 생각 보면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거 많이 했어요.
0: 어렸을 때 우리에게 해저드는 뭐 간첩 뭐 이런 거 아니었어?
1: 왜
0: 공비.
1: 공산당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예.
0: 김정한님께서 나도 뱀주사위를
1: 알다니
0: 알다니 모르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어.
1: 다 모여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진짜
0: 뱀주사위.
1: 약간 걸리면 저 심부름하기 막 이래서 편의점에서 뭐 사오기 이런 거
0: 아,
1: 해가지고
0: 훌륭합니다.
1: 네
0: 예, 그렇게 또. 착취해 또. 자,
1: 제가 걸리겠죠. 네.
0: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여름방학 플리에 이번에는 네 번째 곡인데 분위기 확 전환되네요.
1: 네. 뭐니 뭐니 해도 뭐 온라인 휴가도 너무 좋지만 정말 나가서 노는 게 진짜죠.
0: 아, 그런가요?
1: 네.
0: 예.
1: 오프라인 휴가가 진짜죠. 라고 머릿속은 알고 있으나
0: 예.
1: 저도 너무 집순이라
0: 예.
1: 네. 뭐 이렇게 발을 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항상 저 출렁이는 넘실이는 바다를
0: 예.
1: 네.
0: 바닷물에 탁한발 디디는 순간
1: 네.
0: 그 센세이션이 있죠.
1: 네. 그냥
0: 예.
1: 다 풀리죠.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저의 세상이 확 깨지면서 그냥 확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바다로 가자. 그냥 파도에 몸을 싣고 둥둥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파도를 너무 좋아해서 바다는 파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0: 아, 바다는 파도의 것이다.
1: 네.
0: 오늘 약간 명언 제조하려고 이렇게 약간 여름은 기억이다.
1: 여러분 약간 기억에 좀 가까운 거, 기억이라는
0: 바다는
1: 감각에 가까운 거.
0: 파도의 것이다.
1: 네.
0: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럼 바다의

0: 주인은 파도다.
1: 바다의 주인은 파도. 하늘의 주인이 구름인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하얗게 이는 포마를 보면 그게 빠져 있다면 바다는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파도 타기를 언제나 꿈꾸지만 그건 서핑 호소인의 말이고 절대 이제 가지 못하는 마음은 항상 파도를 그리기만 하는 그런 소녀로
0: 예.
1: 소녀는 아니구나.
0: 수영을 잘하시니까 서핑도 뭐,
1: 넘어가고 싶습니다.
0: 예, 잔잔한 데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
1: 네.
0: 방법이 있지 않을까
1: 네, 그
0: 싶네요.
1: 안전요원도 땄는데
0: 예.
1: 구해드릴 수도 있는 입장인데.
0: 예.
1: 네.
0: 오.
1: 그래서 아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들으면서 네, 진짜 이 파도 속으로 사실 파도가 칠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0: 파도가 칠때 가장
1: 안전한
0: 안전한
1: 곳.
0: 곳. 뭐 태풍의 눈은 거기가 고요하듯이 뭐 고요한
1: 맞아요.
0: 지점이 있나 보네요.
1: 파도가 이렇게
0: 말릴 때.
1: 파도가 올때
0: 예.
1: 파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0: 예.
1: 고요해지거든요. 근데
0: 아.
1: 파도를 맞으면 그냥 나뒹굴어지는
0: 예.
1: 그게 있어서 파도 속으로 싹 들어가야
0: 예.
1: 되게 안전한 그 고요한 지점이 나와서
0: 네.
1: 그때 그런 감각들을 떠올리면서 네, 이 노래 골라봤고
0: 네. 네.
1: 이 노래 댓글이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약간 초록 기린이 되게
0: 맞아요. 유명한
1: 유명한
0: 사진이라면서요.
1: 사진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댓글에 입추 지나니 시원해졌네. 초록 기린아 너도 시원하니? 이런 댓글이 있더라.
0: 그런 것에 이제 빵 터지시는군요.
1: 네.
0: 그냥 귀여운 정도인데.
1: 네.
0: 초록길이나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웨이브 듣고 오죠.

0: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67년도 곡이죠. Wave. 오늘 이하립시의 선곡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마지막 곡은 그 방학의 끝은 일기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몰아서
1: 네네.
0: 이것도 큰일.

0: 일이었는데
1: 그날 날씨가 좋았는지 흐림이었는지 비가 왔는지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그냥 내일이 없던 사람처럼 놀았기 때문에
0: 전 동생 거 이렇게 베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1: 아 진짜 그때
0: 내일이 없을 만큼 놀아가지고 저도
1: 그래서 저도 뭐 오빠 거 훔쳐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날 날씨 좋았어?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해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일기 쓰기 해야 되니까 여름의 기억들을 떠올려보자 해서 더 내셔널 파크의 Summer of Memories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고요.
0: 네.
1: 이 팀은 자연을 노래하는 인디팝 포크 밴드고 부부가 이렇게 또 음악을 만들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는 이 밤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물에 뛰어들고 모닥불 주위에 앉아 늑대 울음소리를 노래를 부르던 밤들 바로 추억의 여름이에요. 잊지 않을 거예요. 이런 노래 가사를 담은 노래로 오늘 여름방학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0: 오늘 아주 아늑한 분위기에 좋은 음악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또 내셔널 파크스의 Summer of Memories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Take a moment and let it all sink in like a road trip.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각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아이돌 한국어 앵커 나켄드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K뉴스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마카 특파원.
3: 이제 나랑 친해지자. 내 마음 좀 받아주면 안 될까?
2: 아니 고객은 잠시 넣어두세요. 마카 특파원 지금 K뉴스 시작했어요.
3: 아 저는 지금 제 왼손과 친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도 왼손으로 잡고 핸드폰도 왼손으로 쓰면서 왼손 쓰기에 도전 중입니다.
2: 마카 씨는 원래 오른손잡이 아니었나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든 건가요?
3: 네, 바로 오늘 8월 13일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왼손잡이들이 겪는 일상 속 불편함을 짚어보고 오랜 편견을 없애보자는 취지의 날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왼손 생활 챌린지를 해보고 있었죠.
2: 와, 왼손 생활 챌린지라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왼손으로 생활해보니까 한번 어떠셨어요?
3: 아,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왼손으로 마이크 잡기 실패, 왼손으로 핸드폰 쓰기도 억만징창. 하지만 딱 하나 성공한 게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손이 덜덜 떨리고 얼굴에 좀 묻히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2: 정답! 왼손으로 아이스크림 먹기? 그거라면 저도 즐겁게 시도해볼게요. 자, 그럼 한국인들 우리 왼손으로 생활해보기 다 같이 도전해볼까요?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의 DJ 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패닉의 왼손잡이였습니다.
1: Left-handed. 네, 자, 먼저 오늘 출석한 항공이들과 인사해보겠습니다.
0: 네, 치에0330님께서 내눈 속에 있는 별은 캠디 막디야. 오늘도 화이팅!
1: Oh, thank you, my star. Thank you so much. My 별. 네, 아기두부 69님께서 오늘도 반짝반짝한 캠디막디 화이팅!
0: 감사합니다. 오늘 막디 머리가 유독 반짝반짝하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예쁘네요.
1: 고마워요.
0: 예. 네, 그리고 에비게일 테일러 06님께서 캔디막디 안녕. 오늘 라디오 너무 기대돼요. 어, 근데 저희 막디 맞아요? 골든 리트리버 아니야?
1: 아닙니다. 맞아요? 마카입니다.
0: 아, 오케이. 자.
1: 장난해요. 으아!
2: I'm a golden retriever.
1: 네, 염색했습니다. 예이! 그리고 타리 호기님께서 캠디막디 야스민 화이팅! I hope you all have the best day ever today. I miss you all. 야호! Thank you so much!
0: 네. 자, 오늘 우리 메시지 보내주신 한국인들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한국의 존재, 야스민을 소개합니다.
1: Let me introduce a very special guest who is absolutely indispensable to idol 한국어. A mini mini a Yasmin. Yasmin, welcome.
3: Yeah. Woo! 안녕하세요, 미니 미니 야스민입니다.
0: 안녕하세요.
3: 김진님, 네.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0: 아,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죠. 네, 네.
3: 아이돌 한국어의 존재가 뭘까요?
0: 아이돌 한국의 존재는 아이돌
3: 한국어 존재죠. 특별한
0: 아,
3: 존재.
0: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돌 한국의 특별한 존재 야스민님을 소개합니다.
1: 와,
0: 네. 아, 오, 좋네요. 네.
3: 아, 좋아요.
0: 자, 오늘 K 뉴스는 어떤 이야기했죠, 수민님?
3: Yes, that was a quick look at the International Left-Handers Day, which takes place on August 13th. It's a day that shines a light on the everyday challenges left-handed people face in a world designed mostly for right-handed people. It also aims to challenge social stereotypes and promote greate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left-handed people.
1: 네, 오늘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인데요. 미국의 딘 캠벌이 왼손잡이들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 오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 왼손잡이 협회를 만들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0: 네, 전 세계의 왼손잡이 비율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들 오른손잡이신가요, 왼손잡이신가요?
3: 오른손잡이입니다.
1: 오, 진짜요?
3: 네. 오른손.
0: 오? 저희 왼손잡이요.
3: 이렇게 놀랄 일이에요?
0: 저희 둘 다 왼손잡이요.
3: 아, 진짜요?
0: 네.
3: 에이.
0: 진짜요?
3: 진짜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 이렇게 같이 듀오로 나온 게 저희 팀 내에서 왼손잡이 듀오예요.
0: 진짜로. 공통점이 제일 많아요, 저희가.
3: 아니죠?
1: 네, 놀리는 겁니다.
3: 제가 다 믿는 거 알죠? 아, 진짜!
0: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럼 다 오른손잡이인데.
1: 맞아요, 맞아요.
0: 주변에 왼손잡이나 양손잡이 친구 있어요? 저 있어요.
1: 네,
3: 저도 있어요.
1: 맞아요. 오, 있어요?
3: 친 언니가 왼손잡이예요.
1: 오! 네. 친언니?
3: 예. Yeah.
1: 여기 누구예요?
0: 저 쌍둥이 형.
1: 친형! 네. 오, 친언니, 친형.
3: 예. Yeah.
0: 저 친형이 아니라 쌍둥이 형.
1: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치. 친형이 쌍둥이가 될 순 없지만 쌍둥이 형이 친형이 될 수 있다.
0: 쌍둥이. 쌍둥이.
1: 쌍둥이. 쌍둥이 형이.
0: 네, 쌍둥이 형. 맞아요.
1: 네.
0: 오, 신기하다. 친언니가 왼손잡이.
3: 맞아요.
0: 오, 그럼 혹시 다 왼손잡이세요? 아니면 사실 저희 형은 거의 양손잡이 느낌이긴 해요.
3: 아, 저희
0: 밥은 또 오른손으로.
3: 아, 진짜요?
0: 네.
3: 저희 언니는 그냥 무조건 다 왼손으로 다 하는, 그러니까 양손잡이는 아니고 완전 네. 왼손잡이예요.
1: 와, 신기하다. 어, 뭐 어떠세요?
3: 어, 뭐
0: 잘
3: 뭐,
0: 살고 계시겠죠. 왼손으로 잘 살.
1: 불편한 게 있는지.
3: 잘 살고 있긴 해요.
1: 아, 네. 불편하다 하진 않아요?
3: 아, 그러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뭐 이제 그 문화

0: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오른손으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긴 있는데
1: 네.
0: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죠.
2: 왜냐면 저희 형은 밥을 먹을 때 제가 알기로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잡고 뭐 약간 왼 젓가락을 왼손으로 잡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혼났어요.
1: 근데 밥 먹기
2: 왜냐면
1: 제일 효율적인.
2: 아니 맞아요. 이게 되게
0: 그러겠다.
2: 빠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0: 우와.
2: 이게 어른들이 보면 되게 약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1: 아.
2: 먹으면 약간 예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맨날 이제 이렇게 양손으로 먹을 때마다 너무 혼내는데 그때마다 좀 되게 통쾌했습니다.
1: 아, 쌍둥이의 입장으로서.
2: 너무 웃겼어요. 그냥 제 쌍둥이 형이.
1: 신기하다.
2: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계속 혼나가지고 이제 쌍둥이 형이 억울해할 때마다 너무 웃겼는데 최고야.
1: 아, shout out. 네. 아, 진짜 왼손잡이이신 분들이 진짜 일상에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0: 맞아요.
1: 사실 이 세계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2: 맞아요.
1: 때문에 한 90%가 오른손잡이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세계는 오른손잡이를 위해 디자인된 거죠.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카드 태그할 때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면 이렇게 팔을 건너서 해야겠죠, 오른쪽으로. 아니면
2: 그러니까.
1: 뭐 노트를 적을 때 저희는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분들은 이렇게 쓰면 손이 왼쪽에 있으니까 번지죠.
2: 진짜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1: 그렇죠.
2: 네.
1: 손이 번지고 또뭐밥 먹을 때 제가 오른손잡이고
2: 아.
1: 캔디가 왼손잡이면 캔디가 지금 제 오른쪽에 있거든요.
0: 부딪히죠.
1: 그렇죠.
2: 그럼 이렇게
1: 부딪힙니다.
2: 바라보는 거죠,
1: 이렇게 먹는 거죠.
2: 이렇게.
0: 아,
1: 그래서
0: 불편해요.
1: 저희 제작진분들한테 들었는데 제작진분들 중에 왼손잡이가 계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왼쪽에서 밥을 드셨다고. 그래야 안 부딪히잖아요.
2: 그렇죠.
0: 맞아,
1: 네.
0: 맞아요.
1: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일상에서 왼손잡이 친구를 만나면 어떤 소소한 센스를 발휘해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밥 먹을 때 왼쪽 자리 배려해 주기.
0: 그렇죠.
2: 그렇죠. 그런 거
1: 네.
2: 해줘야죠.
1: 그런 거 아니면 또 게임이나 앱을 설정할 때 왼손잡이 모드가 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사실 이제는 조금 더 디자인이 잘 돼가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걸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야스민과 캠디는
2: 네.
1: 또 친형,
2: 오빠.
1: 친언니,
2: 네.
1: 친언니, 친형이 있었잖아요. 왼손잡이. 그걸 어떻게 배려해줬어요?
2: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0: 저도요.
2: 네,
1: 와우!
2: 왜냐면
0: 역시!
2: 왼손잡이대로 잘 살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 네.
2: 아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쌍둥이 형도 절 배려해줘야죠.
1: 어떻게 보면 맞죠.
2: 아니, 어쨌든 제 쌍둥이 형이다 보니까
1: 그렇죠.
2: 저희는 너무 거의 맨날 붙어 살잖아요.
1: 그날.
2: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서로 배려를 안 하죠.
1: 아, 노 배려.
2: 아, 그냥
0: 역시
2: 잘
0: 역시.
2: 살죠. 네. 오늘 진짜 왜 이런 생각 못 해봤지?
1: 그런 생각할 딱히 그런 티라는 게 없었다는
2: 알아서 이미
1: 거죠.
2: 잘 척척 잘 돼가고 있었죠. 앞으로 배려해줄게.
1: 맞아요. 야스민 씨는 뭐 딱히
0: 저도 약간 킴디니랑 좀 비슷한 게, 제가 오히려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 이렇게 언니들
2: 예를
0: 옆에
2: 들어서
0: 앉아있으면,
2: 아, 밥 먹을 때
0: 이제 부딪히니까.
2: 네, 저도 근데 그랬어요. 식당 가서.
0: 그쵸. 어렸을 때 이제 아무래도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 그쵸.
0: 애기들이.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 엄마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언니는 이제 건너편에
2: 아,
0: 이렇게
2: 저도
0: 앉아있을
2: 그렇게 앉고 싶은데
0: 보면서
2: 항상
0: 이제
2: 쌍둥이 형이
0: 먹는 거죠.
2: 제가 너무 좋은지 항상 식당 가면 옆에 앉더라고. 내 옆에서 그렇게 밥을 먹고 싶어 하더라고.
1: 그러게요. 둘이 사이가 우애가 아주 좋아요.
2: 좋긴 해요.
1: 그럼 앞으로 우리 캠디랑 야스민 씨는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누나랑
0: 그렇죠.
1: 누나랑 나 언니랑 형.
2: 네.
1: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2: 배려해줘야죠.
1: 네, 배려
0: 아, 이제
1: 가능한가요?
0: 다 컸기
2: 예.
0: 때문에 배려 많이 하죠.
2: 오케이.
1: 아, 좋습니다.
0: 컸잖아요.
1: 아, 저는 다 컸기 때문에 배려 안 해도 돼요. 이럴 줄 알았어. 아, 야스미 씨가 다 컸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 네, 좋습니다. 네. Let's
2: 네.
1: go!
2: 네. 이번에는 그럼 우리 한국인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 주제는 나의 손재주 자랑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물 포장을 예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연주를 잘하든지, 그림 잘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손재주에 대해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0: Yeah, global 한국인들, tell us about your special handiwork skills. We'd love to hear your stories.
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1: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용 WYLD
2: 그리고 키키 Pop of Pop.

0: 항공이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1: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0: 한국은!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our quiz segment where you guys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2: Yeah,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0: questions!

0: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1: Yeah.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코너입니다. 지금 yeah. 한국어.
2: 네, 항공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20곡의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거고요. 뭐 오늘 예상 단어 있으신가요?
0: 없죠.
2: 오케이. 없어요?
0: 없습니다.
2: 오케이.
0: 오늘 머리 깔끔하게 비우고 왔어요.
2: 오, 딱 그
0: 백지 상태.
2: 진진.
0: Yes.
2: 님이
0: 진진이 이렇게
2: 말해준
0: 예, 조언 해준 대로.
1: 오케이. 좋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2: 오케이.
1: 자, 과연 수민님이 오늘은 정답을 맞출 수 있을지 기대.
0: 하세요.
2: 기대 한번 해보죠.
1: 해보죠.
0: 네. 네. 해주세요.
1: 네.
2: 오늘도 정답자 선물로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힌트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0: Let's go.
1: 오늘 정답 조성은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2: Today's answer starts with the Korean letter 비읍. 오케이, let's go. 20 questions style questions.
0: 겜드님 잠시만요. 네. 한숨 쉬고 왜 시작하는 거죠?
1: 언제
0: 지금?
1: 언제 한숨 쉬고?
0: 아무것도 안 했는데.
1: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0: 오케이, 한 글자죠?
2: 네.
0: 와우.
2: 장난입니다. 세 글자예요.
0: 아 진짜로?
2: 세 글자입니다.
0: 세 글자예요.
1: 세 글자예요.
0: Three syllables. Okay. Is it something alive? 살아 있는 거예요?
2: 살아 있진 않은 거예요. 살아 있진 않은 것 같아요.
1: 네.
2: 네.
0: 어디서 볼 수 있어요? Where can we see it?
1: Anywhere.
0: Anywhere.
1: 네. 어디서든 볼 수 있죠.
2: 그래도 좀 더 밖에서
0: 좀 구체적으로 밖에서 대답해 주세요.
2: 밖에서 봐야 돼요. 밖에서.
0: 밖에서.
2: 네.
0: 오케이. 보면은 기분이 좀 어때요?
1: 좋아요.
0: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that thing?
2: 기분이 좋아요.
1: 네, 좋아요.
2: 네, 기분 좀 좋아.
0: 기분이 좋다고. 무슨 색이에요? What color is it?
2: 그래도 사실 색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1: 하얀색?
2: 그래도
1: 뭐
0: 하얀색?
2: 좀 약간 밝은 색이죠.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어제 보셨나요? Did you see that thing yesterday?
2: 저는
0: 못 봤어요.
2: 어제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네, 전 최근에 본 적.
1: 네, 저도 본 적은 없는. 네, 최근에 본 적 없어요. 저도.
2: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0: 그러면 소리 있나요? 소리 나요? Does it have a sound?
2: 소리 나죠.
1: 나죠. 근데
0: 소리 나죠. 소리 나요?
1: 저는 소리를 어떤 소리 나는지 몰라요.
2: 네. 소리는
1: 들어본 적이
2: 나지 않을까요? 왜요?
0: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떤 액션을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2: 와!
1: 네, 이렇게.
0: 와! 네. 그리고 소원을 비나요?
2: 기도손을 하는 것 같아요.
0: 기도손이요?
1: 네.
2: 네, 기도손.
0: 이렇게?
2: 네.
0: Easy. Okay.
1: 오케이, 같이 갈까요?
0: 뭐 어떻게 질문 하나 더 할까요?
2: 한국인들 위해서.
0: 그렇다면 살면서 그걸 한 번도 안 봤다고요?
1: 아 봤어요.
2: 본 적 있죠.
0: 어제 뉴스로 봤어요?
2: 아니요.
0: 뉴스로 안 봤어요?
2: 네.
0: 실제로도 안 봤어요?
2: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저는.
0: 오.
2: 네.
0: 오케이.
2: 어제 뉴스를 제가 못 봐가지고.
1: 어제 뉴스 뭐가 나왔죠?
0: 얘기할까요?
1: 아니요.
0: 얘기.
2: 자, 마지막 질문 가볼까요?
0: 마지막 질문. 그러면 어떤 모양이에요?
2: 울퉁불퉁하죠.
1: 네.
2: 울퉁불퉁하죠.
0: 울퉁불퉁하다.
2: 네. 네. 울퉁불퉁한 모양이.
0: 하늘이 있나요?
1: 하늘이요?
2: 하늘
0: 아니에요?
2: 하늘에 있지
0: 진짜로?
2: 않아요.
0: 네. 진짜로?
1: 네.
2: 하늘은
1: 끝,
2: 아니죠.
1: 끝입니다.
2: 하늘보다 더 네.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이죠.
1: 네,
2: 네, 좋습니다.
0: 뭐예요?
2: 과연 오늘 수민님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1: 네,
2: 네. 자, 그럼 항공인들의 답안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자, 나마림 NHR 0904님께서 불고기.
0: 맛있겠다.
2: 불고기 좋다.
1: 맛있겠네요. 네.
2: 불고기 좋네요.
1: 불고기 맛있겠다.
2: 저는 진짜 합격 드립니다. 저는. 네. 그리고 에스투팬더님께서 별별별.
1: 이거는 고기 이름.
2: 오, 오케이.
1: 별별별. 네. 그리고 영공육구님께서 캠디 눈속의 별. 그리고 세 글자입니다.
2: 네. 캠디 눈속의 별. 되게 뭔가 영화 이름 같네요.
1: 네. 캠눈별.
2: 그리고 This is Jamie님께서 아 별똥별이구나라고 하셨는데 세 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세 글자. 네. 좋아요.
1: 자, 그러면 우리.

0: 우리 수민님
1: 네.
0: 어떻게 힌트를 더 드려봐요?
1: 아니요.
2: 그러면
1: 힌트 안 주셔도 될
0: 감이
1: 것
0: 오신
1: 같은데요?
0: 건가요?
1: 네. 바로 제가 뭐 어떻게 발표할까요?
0: 뭐 어떤 거라고 일단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셔도 돼요.
1: 진짜 진짜 뭘 생각했는지 얘기해도 돼요?
2: 네. 당연하죠.
1: 별똥별이잖아요.
2: 역시 별똥별을 생각하셨군요.
1: 아, 그래서 저는 너무
0: 저 근데
1: 확신이
0: 그럴 것
1: 있어서 뭔가
0: 같았어요. 진짜 근데 별똥별
1: 반전이 있으면
0: 생각하세요?
1: 저 진짜 너무 너무
0: 별똥별
1: 그럴 것
0: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2: 같아. 아,
0: 별똥별?
2: 기회 줄 거예요?
0: 그냥 기회 안 드릴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1: 별똥별.
2: 별똥별.
1: 진짜? Yeah, shooting star.
2: 오케이, 가겠습니다.
1: Yep.
2: 자, 수미님과 항공이들을 위해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항공이들 눈에 별을 박아놓았나? 왜 이렇게
1: Yeah.
2: 반짝거리고 예뻐요? 자, 제 똥울망한 눈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제 눈동자 속에서 항공이들을 향해 스르륵 떨어지는 아름다운 별이 보이지 않나요? 자, 제 눈에 떨어지는 별똥별 보고 얼른 소원을 빌어보세요.
0: 더 감이 안 오죠?
1: 진짜 안 와요. 어떡해요?
0: 그러면 제가 노래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2: 오케이.
0: 자, 노래 힌트 들으면서 소원 빌고 올게요. 전기뱀장어 별똥별.

0: 여러분은 손을 비는 DJ 마카야와
1: 별 DJ 캠든
2: 그리고 별똥별 같은 게스트 야신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앞서 전기뱀장어 별똥별 듣고 왔고요. 자, 다들 아마 정답을 맞히셨겠죠?
1: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정답은 바로.
0: 별똥별입니다. Yes, sir. 별똥별. Oh, yeah.
2: Today's screen answer is 별똥별. It refers to an object from the outer space that enters the Earth atmosphere that collides with the air and falls while glowing brightly. In English, it's called a shooting star.
0: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별똥별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페르세우스 자리 별똥별이 밤하늘을 수놓았는데요.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 소식으로 많은 항공기들이 밤을 새웠을 것 같아서 별똥별을 오늘의 단어로 골라봤어요.
1: 네, it collides with the air. 자, 네, 어제 별똥별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한번더 기회가 있다고 하니 구름 없는 지역에 계신다면 밤하늘 한번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2: Yeah.
1: 자, 오늘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2: 스무스하게 맞췄습니다.
1: 이게 몇 년?
2: Yeah,
1: 축하합니다. 몇년 만이죠, 이게?
2: 아, 오래되긴 했어요. 저도
1: 네,
2: 기억이 안 나긴
1: 기억이
2: 해요,
1: 안날
2: 사실.
1: 정도로.
0: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1: 진짜 축하드려요.
0: 진심으로 좀 약간
2: 맞힐 때 됐잖아요.
0: 행복했어요, 네.
2: 저도요.
0: 진짜 야스미 씨가 드디어 맞췄구나.
2: Yeah.
0: 그렇게 못 맞히다가 드디어 맞췄구나. 아, 자랑스럽네요.
2: Yeah.
0: 아, 좋아요, 좋아요.
1: 별똥별 발음 어떠세요?
2: 아, 너무 어려워요.
0: 별똥별.
2: 별똥별.
1: 왜 이렇게 자꾸 똥을 강조하시는 거죠? 별을 더 강조하셔야죠.
2: 그 발음이, 그니까 맨 앞에 얘기했을 때에도 별똥별. 그니까 그 쌍디귿 들어가잖아요.
0: 네.
2: 맨 앞에 뼈이라고 발음하게 될 때도 있어요.
1: 아,
2: 이게 신경 쓰려고
1: 뜨니까, 뜨.
2: 하다 보니까.
1: 아, 뼈똥별. 이렇게.
0: 더블 디귿이니까.
2: 맞아요.
0: 오케이.
1: 좀 어렵죠.
2: 좀 어려워요.
1: 그러면 우리 별똥별이 들어간 문장 한번 만들어보면서 한번
2: 예이!
1: 쉽게 익혀봅시다. 자, I made a wish when I saw a shooting star.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0: 별똥별은 무슨 냄새일까? What does a shooting star smell like?
2: 오, 엔릿인가 봐요.
1: 워카노 퀘션.
0: 궁금해서.
2: 와, 와우. 아, 저는 어제 별똥별 보려고 잠을 안 잤어요. I
1: 거짓말이죠.
2: didn't sleep yesterday because I wanted to see the shooting
1: 진짜요?
2: stars. 늦게 자긴 했어요.
0: 와우.
2: 3시 반?
1: 별똥별 보려고요?
2: 네, 나가서 집 앞에.
0: 봤어요?
2: 보긴 봤어요.
0: 오. 아,
2: 별
1: 별똥별
2: 진짜
1: 보려고 잠을
2: 많더라고요,
1: 안
2: 어제.
1: 잤어요?
2: 네. 저 별이랑 뭐 하늘 이렇게 구경하는 거 진짜 취미거든요?
1: 아,
2: 네.
1: 근데 어젯밤이 유독 시원했던 거 아시죠?
2: 맞아요.
1: 그리고. 네.
2: 그래서 딱그 씻고 나가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1: 씻고 나가면 안
2: 맞으면서
1: 되죠.
2: 그 생각이 들긴
1: 네,
2: 했어요, 집
1: 나가면
2: 가서.
1: 다시 씻어야죠.
2: 맞아요.
1: 네.
2: 목이 엄청 물려가지고. 아, 또 씻어야
1: 아, 또
2: 되네.
1: 물리셨어요?
2: 물렸어요.
0: 아이고. 근데 많이 내려왔구나, 별똥별이.
2: 네,
0: 어,
2: 별도
0: 진짜요?
2: 되게 많았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별볼수 있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0: 오,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별똥별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2: 예.
0: 자, 그거 있잖아요.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빌어야 된다는 거. 소원을 빌면 또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밤에 별똥별이 쏟아진다면, 근데 그럼 어제 소원 빌었어요?
2: 빌었죠. 저는 진짜 여유 있게 이제 나가서 거의 12시부터 거의 2시까지 소원만 빌고 있었어요.
1: 네? 2시간 동안이요?
0: 몇천 개를
2: 아,
0: 몇천 개를
2: 노래 들으면서
1: 그러면 이제
2: 이제 그네도
1: 별똥별도 이제
2: 타고
1: 그만 부탁해.
0: 야, 쟤
1: 이 정도
0: 억세라, 쟤. 소 너무 많이 빈다.
1: 야, 이 정도까진 나도 처음이야 이러면서 이러겠죠. 혹시 그럼 그렇게 많이 소원을 빌으셨잖아요.
2: 네.
1: 공개할 수 있는 하나 정도의 소원
2: 아,
1: 있나요?
2: 공개할 수 있는 거?
1: 네.
2: 공개할 수 있는 거는
1: 하나만.
2: 무난한 거.
1: 아이고, 어느
2: 무난한.
1: 정도까지가 있는 거야?
0: 제가 하나 맞춰볼게요.
2: 뭐예요?
0: 부자 되기.
2: 아, 그것도 얘기했죠.
0: 그거 있었죠. 무조건 있었을 것 같아요.
1: 뭐 무난한 것도 뭐
2: 그것도
1: 있죠?
2: 잃었고, 무난한 것들. 근데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믿거든요.
1: 어떤 거?
2: 소원

0: 이제 언박싱하거나 이렇게 공개를 하면
1: 언박싱을 해요, 소원을?
2: 말이 안, 이게 이루어지지
0: 안
2: 않는다.
0: 이뤄진다라는 그런 미신을 믿어요, 제가.
1: 근데 2시간 동안 소원 미셨다면서요?
0: 맞아요.
2: 그럼
0: 계속
2: 굳이
0: 똑같은 거 반복하고 반복하고 조금 더한 번, 한번더 뭔가 컨펌 한번 해보자. 다시 하고 좀 진심이 잘안 들어갔던 것 같아. 막 하면서 다시.
2: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거구나.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0: 보내보라고. 그쵸.
2: 자, 그러면 야스미 씨 되게 진심이신 것 같은데, 소원에 별똥별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소원 빌기, 아니면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소원이야, 집에서 쉬기. 자, 근데 여기서 별똥별 장소가 한, 제 생각에 걸어서 30분으로 합시다.
3: 아이고.
2: 근데 진짜 잘 보여. 그냥
0: 오케이.
2: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제가
0: 하나,
2: 골라야
0: 둘, 셋
2: 됩니다.
0: 할까요?
2: 네. 하나, 둘, 셋.
0: 가서
2: 1번.
0: 본다.
2: 나도 가서 볼 것 같은데.
3: 저도 30분 가는 저도.
2: 네. 30분이면 가고 사실 그 후면 안 갈 것 같아.
3: 근데
0: 진짜
3: 최근 날씨가 좋지.
2: 그렇지.
3: 그 전에 있던 막 엄청 뜨거운 날씨는 못 갈 것 같아요.
2: 못 가요. 네. 지금 날씨가
3: 걷기
2: 사실
3: 괜찮은,
2: 네, 산책하기 최적화된 날씨.
0: 와, 맞아.
2: 진짜 약간
3: 그래서 원래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
2: 진짜 얇은 거 하나 걸치고 진짜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네요.
0: 네.
2: 자, 그럼 만약에 별똥별이 진짜로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빌 건가요? 진짜 소원. 이건 진짜 소원이야. 하나 딱 들어준대요.
0: 딱 하나만?
2: 네, 하나 딱 들어준대요.
0: 아, 너무 어렵다. 하나면.
2: 약간 지니 같은 느낌이죠.
0: 아. 하나면 너무 어려운데?
2: 그러면 나 뭐하지?
0: 그러면, 하나 오픈할게요. 어제 빌었던 소원인데.
2: 네.
0: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다 포함될 수 있는
2: 네.
0: 소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 궁금하네요.
0: Wisdom. Have wisdom.
2: 그쵸.
0: 약간 왜냐면 진짜 사람이 와이사잖아요. 현명하면은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2: 그쵸.
0: 사람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고,
2: 그쵸.
0: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2: 오, wisdom. I
0: 약간
2: agree.
0: 철학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만 빈다면,
2: 좋은 것 같아요.
0: 괜찮죠?
2: 네,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 네.
2: 저도 비슷한 거 할 것 같아요. 저도
3: 네.
2: wisdom 아니면 그냥 true happiness.
0: 오, 네. 그것도 빌었어요.
2: 지금 그럼 두 개 안 이루어지겠네요.
0: 다 던져봐요. 다.
2: 이거 두 개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0: 그러네.
2: 아니, 이거 진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0: 진짜 놀라긴 했어요, 근데.
2: 캠디는 뭐 빌 것 같아요?
3: 저는요, 전 건강하게인 것 같긴 해요.
0: 건강.
2: 네. 건강.
3: 진짜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0: 맞아요.
3: 전 그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2: 건강해야죠. 네. 아, 근데 진짜 별똥별이 소원을 이뤄준다면 전 진짜 별똥벌을 오늘 밤에.
3: 벌이에요, 무슨?
2: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3: 아, 네, 별.
2: 아, 별걸 다 물어보네.
3: 아, 별걸 다 물어보네.
2: 네.
3: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2: 아, 그냥.
3: 그냥. 지금 대상이 있어요?
2: 제가 별똥별인 거예요.
3: 별걸 다 물어보네. 똥. 네.
2: 똥. 똥같이 계속 빌지 말라고.
3: 똥같이 계속 빌지 말라고. 네. 자, 마지막, 별.
2: 별로 이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부탁해. 제가 별똥별 입장인 거예요.
3: 되게 어렵네요.
2: 뭐, 뭔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아, 별걸 다 물어보네.
3: 저 생각난 거 있어요. 그럼 네. 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별.
3: 별로였어, 방금.
2: 똥!
3: 같았어.
2: 별!
3: 별똥별 상식 그만해, 이제.
2: 오! 아,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별똥별 삼행시는 평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니.
0: 금지.
3: 아니, 삼행시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2: 장난인데.
3: 자, 그러면 별에 이제 또 밤하늘 별 보는 거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2: 그렇죠.
3: 별에 관한 잊지 못할 추억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0: 저 있어요.
3: 네, 잊지 못한 거예요.
0: 추억은 아닌데 네. 꿈이었어요.
3: 오, 이거 뭐야?
0: 김드님 리액션 좀 신나게 해주세요.
3: 이거 뭐야?
0: 궁금증.
3: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0: 오케이. 그 꿈을 꿨는데
3: 네.
0: 진짜 살면서 우와 꿈속에서 이건 꿈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엄청 많은 별을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요? 꿈에서.
3: 그래.

0: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1: 와, 박수! 와, 잘했어요. 아, 우리 야스민.
0: 일어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1: 아우, 다행이네요. 일어나서 또, 야스민, 넌 최고야.
0: 잊지 못할 꿈이었어. 그래서 일어나서, 와!
1: 그래, 고생했어, 야스민. 넌 최고야.
0: 오늘도
1: 아,
0: 행복하게 보내자! 이렇게
1: 좋네요.
0: 주문을 하나 외치고 하루를 보냈다는 거.
1: 저는 그럼 저도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2: 네.
1: 가끔 약간 지구가 좀 심심할 때 다른 별에 놀러 가는데요. 제가 제일 최근에 갔던 별이, Z189. 네, 라는 별인데요. 거긴 파란색이고, 사실 거기는 그 신기한 동물들이 많아요. 동물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익숙해져서 거기 있는 애들과 좀 친해졌는데, 거기 있는 그 과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2: 네.
1: 그게 초록색인데, 안에가 빨간색이에요.
2: 나 이거 언제 끝나죠, 이거?
1: 진짜 맛있어요.
0: 그 아이스크림 슈팅스타가 제 최애예요.
2: 맛있긴 해요.
0: 그죠?
1: 슈팅스타.
2: 아, 근데
0: 그러니까
2: 두분 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0: 맞겠지.
2: 이게 두분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자, 제가 좀
0: 캠핑님
2: 현실적인
0: 얘기해
2: 얘기를 해볼게요.
1: 네.
0: 오케이.
2: 자, 저는 어렸을 때, 별따먹자라는 과자가 있어요.
1: 오, I love
2: 네.
1: that.
2: 자, 그 과자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어때요? 제일 현실적이고 공감이 좀 가는 그런 토크 아닙니까?
1: 아, 근데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뽀빠이 과자 안에.
2: 아, 별사탕?
1: 아, 별사탕.
2: 근데 저 그거 맛있는데,
1: 네.
2: 그것만 먹는 건안 좋아해요.
1: 아, 너무 달아.
2: 맞아. 그래서 그거 찾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먹어야 돼, 그래도.
1: 아니, 그거 파는 곳이 있나?
2: 그것만 따로?
1: 네.
2: 있죠?
1: 아니,
2: 아, 뽀빠이?
1: 네.
2: 아, 너, 있을 거예요, 아마.
1: 아, 쿠땡이 나중에
2: 네,
1: 찾아봐야겠네.
2: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저 그거 엄청 좋아해요.
1: 아, 진짜 찾아봐야겠다.
2: 아, 근데 그게
1: 오케이.
2: 별똥별만 먹다, 아, 별똥별이래. 별사탕만 먹다가,
1: 네.
2: 그 과자만 먹으면 진짜 밍밍한 거 알죠?
1: 그것도
2: 아,
1: 있어요.
2: 문제.
1: 네.
2: 아, 재밌네요.
1: 네.
0: 재밌어요.
1: 그럼 혹시 별자리 궁금해요. 궁금했는데.
0: 궁금해요.
1: 사실 야스미 씨
2: 저
1: 이런 거
2: 진짜
1: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
0: 뭘
1: 진짜
0: 것 같다고요?
1: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별자리.
0: 아, 맞아요.
2: 저
1: 그렇죠.
2: 진짜 신기한 거, 아,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진짜 신기한 거 있는데, 저 6월생이라서, 제가 이제,
1: 아, 네, 계속 얘기해주세요.
2: 제가 쌍둥이잖아요?
1: 네.
2: 쌍둥이 자리입니다.
1: 이건 진짜
2: 신기하죠?
1: 신기하게.
2: 제 쌍둥이인데, 쌍둥이 자리예요.
1: 아, 진짜 신기해요.
0: 와, 진짜 신기하네.
2: 예.
1: 이거.
2: 많이 신기하니까 넘어가시죠.
1: 아, 근데 저는 처음 케빈이 만났을 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2: 그쵸?
1: 쌍둥이 자리인데
0: 와,
1: 쌍둥이라서.
0: 진짜
1: 지금.
0: 신기하네요.
1: 야스민 씨 제가 맞춰볼게요. 야스민
0: Let's go.
1: 씨는 정갈 자리.
2: No.
0: 물병.
1: 제가 자리를 세 개밖에 몰라요.
2: 아, 아.
0: 저도 잘
2: 처녀 자리?
0: 모르긴
2: 처녀
0: 한데.
2: 자리예요?
0: 저는 다음 달이에요.
3: 생일 축하합니다.
1: 처녀 자리.
0: Yeah.
1: 아,
0: 전사 별자리라고
2: 네.
0: 그 이렇게 많이
2: 천사.
0: 알려져 있어요.
2: 오늘 되게 천사같이 옷을 또
0: Yeah,
2: 입으셨어요.
0: 맞아요.
1: 예. 되게 좋아하신. 아, 근데 믿으세요? 약간 그 성격이랑 이런 거.
2: 그게 다 있죠. 자리마다 그게
1: 그런 게
2: 있죠.
1: 있대요.
0: 그러니까 재미로 보긴 보는데
1: 네.
0: 막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약간
1: 그쵸,
0: 정확하다라는
1: 그쵸.
0: 그거를 좀안 믿는 것
2: 야스미님 자기 약간 천사 같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0: 아, 그건 팩트죠.
1: 천사.
2: 너무
0: 그건
2: 자신있다. 너무 자신감 넘친다.
0: 그건 이제 별자리 아니고
1: 네.
0: 팩트 체크.
1: 아, 팩트 체크. 이런 팩트 체크가 있나요?
2: 없어요, 없어요.
0: 김드님은요?
1: 쌍둥이
0: 쌍둥이
1: 맞잖아요.
0: 어때요?
1: 쌍둥이
2: 네?
1: 자리니까 쌍둥이
0: 좀
1: 맞잖아요.
0: 어때요?
2: 뭘
0: 그 별자리
2: 물어보는 거예요?
0: 그 별자리요.
2: 잘 몰라요, 사실.
0: 아,
2: 저는. 이게
0: 몰라요.
2: 그냥 쌍둥이 자리니까 쌍둥이인 것만 알지. 마카 씨가 물병 자리?
1: 맞아요, 물병 자리.
2: 물 너무 많이 마시더라.
1: 제가 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0: 아, 다 마셨네요.
1: 네, 제가 오늘만 해도 물을 한 2리터 마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병 자리에 물이 쑥쑥 들어갑니다.
2: 네.
1: 네,
0: 좋다.
1: 좋습니다. 네, 오늘의 단어 별똥별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캠든 씨.
2: 네,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오늘은 반짝반짝 작은
1: 네?
2: 별을 노래하는
1: 네? 그거는 Mary Had a Little Lamb 멜로디 아니에요?
2: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 맞죠?
1: 맞죠, 맞죠.
0: Yeah, yeah, yeah.
2: 을
0: twinkle,
2: 노래하는
0: twinkle.
2: 5짤 어린이로 아, 5짤 어린이로 변신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큐.

0: 고님, 별똥별이요 라고 보내주셔서 반짝반짝 4529님에게 화장품 선물이 간다네.
1: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반짝반짝 정의연님이 정답 별똥별 캠디막디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라고 보내주셔서 반짝반짝 정의연님께 캠디막디가 사인한 별모양 저금통 선물이 간다네. 자, 그럼 당첨된 항공 여러분 축하합니다.
2: 와, 5살 김디님 말 되게 잘하네요.
1: 네, 원래부터 잘했어.
2: 또박또박.
3: 인재네.
1: 네. 네, 인재.
3: 역시 5살 때
1: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 주셔서 감사해요.
2: 전재네요.
3: 네, 오늘 선물 당첨된 항공인 두 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4565님께서 화장품 선물 보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의현 님께 캠디막 디사인 별 모양 저금통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1: 오늘 메시지 주제는 나의 손재주 자랑하기입니다. 나의 손재주에 대해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Yeah, global 항공이들, tell us about your handiwork. We're waiting to hear from you.
3: Yeah,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원위 한여름 밤 유성우 듣고 올게요.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한국인들이랑 별똥별 보면서 소원 빌고 싶잖아.
2: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our 한국인들 and have a chat. Today is time to show off your special handiwork skills.
1: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아니 근데 진짜 유나 I1S, 아, L1S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슬라임을 많이 만들었어서 슬라임으로 바람풍선을 엄청 크게 만들 수 있어요.
3: 오, 바풍!
2: 와우.
3: 바풍이면 슬라임 ASMR 보는 사람이 알죠. 바풍. 아주 좋습니다.
2: 아, 진짜 재밌겠다.
3: 바풍. 우와. 슬라임 바풍 맞아. 슬라임 바풍. 아, 프로페셔널이시네요. 저 정도면 좀 경력이 우와. 어느 정도 있으신 예, 분이십니다.
2: I love
3: 예,
2: slime.
3: 슬라임 고수라고 할 수 있죠. 오, 저 정도면.
1: 난 처음 봐.
3: 저는 슬라임 바풍 많이 안 만들어봤는데
1: 네, 그랬을 것 같아요.
3: 재밌어요. 네, 그리고 096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뭐 만들거나 예쁘게 꾸미는 건 빵점이지만 피아노를 잘 쳐요. 와우. 손만 보면 작고 손가락도 짧아서 피아노랑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데 캠디막디 보고 싶죠? 아, 어떻게 보여주지? 네, 그러면 지금 당장 EBS로 달려와 주시면 여기 안에 건반이 또 있거든요.
2: 네.
3: 저 바로 yeah. 오른쪽에 건반이 있는데 라이브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Next, 장중호님. 아니, 근데 진짜 집안에 고장난 건 제 손이 다 고쳐요. 변기, 세면대, 수도, 수전, LED, 형광등 전체를 제 손으로 다 달았어요. 집안의 만능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 와, 세면대, 변기, 수도. 대박. 아, 수도가 생각보다 조심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왜냐면 수도를 조심, 그러니까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2: 아.
3: 진짜 네, 난리 나요. 물 everywhere. 그리고 뭐, 아, 그냥 배관, 말이 안 되는데. 자, 잘 고치시는 편이에요. 이분 중호님. 중호님께서는 아, 되게 마이더스의 손인 것 같은데. 자, 과연 우리 야스민 씨랑 캠디는 마이더스 터치인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터치인가요?
2: 아,
3: 마이더스 or 마이너스?
1: 저는 고치는 걸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네.
3: 여기까지인가요?
1: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을게요.
3: 그냥 잘 못한다.
1: 네.
3: 아, 잘하진 않는다.
1: 네.
3: 우리 야스민 씨는 마이너스.
2: 저는 네, 마이너스. 무조건 마이너스. 망가뜨리고 좀 이제 고장나게 만드는
1: 저는 그렇진 않아요.
2: 재주가 있어요.
1: 그래도 저는 그렇진 않아요.
3: 아, 네. 그래도 약간 둘 중에서 약간 캠디의 말로는 이 정도는 아니다.
1: 네.
3: 내가 이 정도는 야스민 씨만큼은 아니다.
1: 아, 절대 아니죠.
2: 아, 아, 한번 배틀 하면 재밌겠네요.
1: 어떻게 그 배틀하죠?
2: 캠디님 핸드폰으로
1: 네. 네. 지금 고장내 드리겠다는 거지.
2: 그렇죠.
1: 지금 핸드폰을
2: 누가 먼저 저 아니면 뭐 마카야님 먼저 이렇게 고장낼 수 있는 사람.
1: 누구 제 핸드폰을요?
2: 그렇죠.
3: 근데 야스민 씨 잘 망가뜨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안경이나 뭐 그런 거.
1: 진짜, 오케이.
3: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이더스 터치라고 믿고 싶습니다.
1: 네. 아, 잘 손재주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3: 어렸을 때부터 좀 뭘 많이 해가지고.
1: 크시죠?
3: 아,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고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랬어요.
1: 고도 많다.
3: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진짜 그 락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1: 잠금장치,
3: 자물쇠. 그래서 제가
1: 락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3: 네, 그때 제가 그 시스템에 좀 관심이 많아서
1: 오, 신기하다.
3: 인터넷에서 락을 막 할 수 있는 걸 샀어요. 그거 연습을 하다가 우리 집 문에 했어요.

0: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그걸 또 바꿨어야 됐어요.
1: 신기하네.
2: 와, 대박.
1: 아니, 너무 신기하다.
3: 자, 네, 다음 거 읽어주시죠.
0: 네, 렐카이브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손재주가 꽤 좋아요. 종이접기를 잘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선물을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손재주가 좋으면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직접 만들어서 주면 또 감동이죠.
2: 맞아요.
0: 친구 입장에서는.
3: 근데 혹시 그렇죠. 종이야 그 천 개 알죠? 아, 천 마리.
0: 아, 알죠.
3: 그거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0: 와, 진짜 일단 처음에 감동을 엄청 받고. 네.
2: 그 다음에 어떻게
0: 그걸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느낄 것 같아요. 네, 데코레이션
3: 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종이 천 마리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끔 우와.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0: 네. 우와. 제가 어렸을 때 100개를 접었어요.
3: 종이별 100개 접어서 네. 한국인들에게 선물 가능하십니까?
0: 아우, 전 가능하죠. 3년만 기다려 주세요.
2: 3년.
3: 레스민 씨는요?
2: 저는 지금 앉으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네. 돼요.
3: 안 돼요.
2: 저는 이런 그 종이 접기 뭐 이런 건 잘 못하는데 편지 손 편지 쓰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그 이제 친구든 뭐 누구든 이렇게 그 제가 아끼는 사람한테 손 편지를 쓴다. 그러면 저는 최소 5장부터 시작이에요.
1: 진짜요?
2: 진짜 우리 막 처음 만난 날 그때 기억나니? 막 하면서 그때로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쓰는 걸 좋아합니다.
0: 네, 슬슬. 리스펙트. 네.
3: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자, 우리가 왜냐면 시간이 이제 지금. 네.
0: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아 벌써 또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우리 손편지 장인 수민님. 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3: 자 그럼 끝곡으로 저희의 추천곡 Wave to Earth 사랑으로 들으면서 마칠게요.
0: 네. 그럼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리

할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Where did all the mosquitoes go? 올여름 유난히 모기가 안 보인다고 느끼시지 않았나요? 그 이유가 바로 폭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기는 35도가 넘으면 활동이 둔해지고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물 웅덩이까지 말라서 번식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더위를 피해 숨어 있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면 Did you miss me? 하면서 이제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제 좀 더위가 가시나 했더니 이번엔 가을 모기를 걱정해야 하나 봅니다. 가을이 기다려지면서도 살짝 두렵네요.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Meghan Trainor, Better When I'm Dancing.

0: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제재님이요. 첫 곡부터 신나네요. 2시간 시원하게 달려볼게요. 그런데 진짜 목이 없었어요. 진짜로.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모기가 무슨 멸종을 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 맑고 향기로운 님이요. 유진쌤 반가 반가요. 캐나다 한 달 살기를 마치고 백 했습니다. 여전하시군요. 통통하시고 귀여운 모습이요. 저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못 들으셨군요. 아, 이런 말이 더 열심히 하라는 그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응원합니다. 오래오래 forever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만 밀당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모기도 갑자기 너무 없으니까 얘네 무슨 일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컴백하면 혈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어쩌다 보니 진짜 남녀 관계랑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분 모셔야죠.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모기도 환영이라며 다시 한번 Love is an open door 또 부르시면서 방충망까지 다 열어두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I'm sorry. I hate mosquitoes with a vengeance.
0: 와,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살아있는 걸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아실 거예요. 근데 모기는 exception이군요.
1: Like, look, I mean, you know, I had this mosquito bite here. And when they bite me, it becomes like this. It becomes huge, like a welt, you
0: know? When did you get it?
1: Like about 2 weeks ago.
0: That's very rare these days, you
1: know? Yeah, I
0: know.
1: So when they bite, that's why I hate mosquitoes. Because when I get bitten by a mosquito, it's not like a little, it's
0: huge. It kind of grows, huh? So, 요즘에는 그 mosquito bites를 보는 것도 흔하지 않은 정도가 될 정도로 모기가 없어요.
1: I know.
0: 그렇죠?
1: It is true.
0: 근데 이제 곧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Oh,
0: 주의하셔야
1: no.
0: 돼요.
1: Oh, no.
0: 네.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3 websites ripping off Korean webtoons and web novels in North Africa have had the plug pulled on them, and one operator has been arrested. The damage to the Korean content industry is estimated to the tune of around 20 billion won a year.
0: 북아프리카에서 K웹툰과 웹소설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세 곳이 폐쇄되고 운영자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업계 피해액은 연간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1: The small French island of Île-d'Yeu has put a blanket ban on smoking in all outdoor areas. With wildfires looming large amid the extreme heat, outdoor barbecues, camping gas canisters, and fireworks have also been taken off the table.
0: 프랑스의 작은 섬 일디우가 극심한 폭염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자 모든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야외 바비큐와 캠핑용 부탄가스 사용, 불꽃놀이도 함께 금지됐습니다.
1: Of the 230 Mozart statues displayed in Salzburg to mark the 270th anniversary of his birth, 210 have vanished into thin air. The statues went missing right off the bat, eventually leading the foundation to decide to cut the exhibition short.
0: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 잘츠부르크에 전시된 조각상 230점 가운데 210점이 도난당했습니다. 전시 첫날부터 조각상이 잇따라 사라지면서 재단은 결국 전시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1: Ahead of the Badminton World Championships in New Delhi, India, specialists are being called in to keep rhesus monkeys at bay from the venue. They will mimic the calls of langur monkeys, which rhesus monkeys are known to be scared stiff of.
0: 인도 뉴델리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에 붉은 털 원숭이를 쫓는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붉은 털 원숭이가 무서워하는 랑구르 원숭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내 접근을 막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Three websites ripping off Korean webtoons and web novels in North Africa have had the plug pulled on them and one operator has been arrested. The damage to the Korean content industry is estimated to the tune of around 20 billion won a year.
0: 북아프리카에서 K웹툰과 웹소설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세 곳이 폐쇄되고 운영자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업계 피해액은 연간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경찰청에 따르면요, 인터폴 등과 이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국내 콘텐츠를 대규모로 불법 유통해서 그렇게 해온 이 사이트 세 곳을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들이 그동안 8만 건이 넘는 K 콘텐츠를 이렇게 무단으로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게 K 문화가 인기 많아지는 건 좋은데 또 그게 문제도 되네요.
1: Yeah, absolutely. Right? And you know, K content in Africa is really big.
0: Right.
1: And they found that 57% of the content on these illegal sites was Korean.
0: Wow.
1: Not English, not American. It was Korean.
0: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를 다 그렇게 유통하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콘텐츠가 57%요.
1: 반이
0: right. 넘네요.
1: Yeah. And also they translated the Korean into English, which is so easy to do with AI.
0: Right.
1: That, you know, now it's much easier to spread.
0: 그냥 우리말을 영어로 이제 AI로 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걸 아예 상품으로 판다던가 이런 느낌이네요.
1: Yeah.
0: 와, 자, 오케이.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ree websites ripping off Korean webtoons and web novels in North Africa have had the plug pulled on them, and one operator has been arrested.
0: 북아프리카에서 K웹툰과 웹소설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세 곳이 폐쇄되고 운영자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 three website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Right?
1: Mm-hmm.
0: So three websites ripping off Korean webtoons and web novels in North Korea, Africa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rip off라는 단어, 저는 사실 이런 거 할 때 되게 싫은 게 이 표현이요.
1: Yeah.
0: 뭔가를 샀어요, 제가.
1: Yeah.
0: 샀는데, you got ripped off. 이렇게 하는 친구가 꼭 있어요.
1: Yes.
0: 너 rip off 당했다.
1: Right. You got, yeah, this is how it's mostly used, right? I got ripped off or he got ripped
0: yes.
1: off. Like you're the victim,
0: mm-hmm.
1: right? So meaning when someone says you got ripped off, mm-hmm. what they're saying is that you paid more than you should have. It was kind of like they took advantage of you.
0: 바가지 쓴 거죠.
1: It is 바가지.
0: Right?
1: Yeah.
0: 근데 남을 rip off 시킨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Okay. So if you rip someone off or as in this case, three websites ripped off Korean webtoons, it means that they should have paid for the content,
0: mm-hmm.
1: but they didn't, and they stole, and like they copied this
0: okay.
1: without permission.
0: 아,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 그 salesperson이 너 이렇게 바가지 씌운 거야 이런 거 넘어서
1: mm-hmm.
0: 뭔가 불법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도 rip-off 한다고 하나요?
1: You can in this case because
0: right.
1: really it is the idea that they are stealing your information. They are copying your information without the content without your consent or permission.
0: Right. 하긴 생각해 보면 남의 그런 뭐랄까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을
1: yes.
0: 이렇게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뜯어먹은
1: You're
0: 거잖아요.
1: You're cheating them. That's right.
0: right. Uh-huh. 그러니까
1: yeah.
0: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겠네요.
1: Yes.
0: So rip 자체가 여러분 막 이렇게 뜯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뜯어내다 이렇게 혹은 그게 이제 의역이 되면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이용한다라고
1: yeah.
0: 여러 가지로 의역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1: And we can use this as a noun too. Oh, oh. that's a rip off.
0: Oh, that's a rip off.
1: A rip off. Yeah, one word. Right?
0: 그거 바가지야 이렇게 쓴다.
1: Don't buy it.
0: Right.
1: That's a rip off.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1: Mm-hmm.
0: Rip someone off.
1: Yes.
0: 누구 바가지 씌우는 거 그리고 K get ripped off. 그럼 바가지 쓴 거.
1: Yeah.
0: And that's a rip off.
1: Yes.
0: 명사로 쓰면 그거 바가지야.
1: Yeah. Okay. This is very common everyday, you know, English.
0: 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
1: Oh no, Sam.
0: Okay, so rip off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베끼거나 훔쳐 부당하게 이용하다 혹은 불법 복제하다 정도로 의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

0: Yet suddenly and completely.
1: 아, 뭔가 아웃렛 같은 데서 뭔가 플러그를 뽑으면 뭔가 전기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표현이 쌤이 pull the plug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중단시키는 거고 have 뭐뭐뭐 have the plug pulled on 누구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중단을 당하는 거네요.
0: That's
1: 그렇죠?
0: right. That's
1: Right.
0: right.
1: Okay.
0: 'Cause
1: 그렇게
0: they're
1: 결국 만들었다.
0: That's right. So they have no choice. You know, someone else like Korea is like pulling that plug.
1: Okay. 아, 이거 안
0: You
1: 된다.
0: better stop.
1: 그래서 전기 끊을 거야. 이제 너희들 crackdown 할 것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들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have plug pulled on them 이렇게 하면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건딴 사람을 바꿀 수 있겠죠. 누구를 상대로 중단되게 하다 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The damage to the Korean content industry is estimated to the tune of around 20 billion won a year.
1: 이로 인한 국내 업계 피해액은 연간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한국 그런 콘텐츠 산업 쪽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estimated 된거 보니까 대략 이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estimated around 20 billion won a year 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쉬울 수 있을 것을. 또 여기에 뭔가를 넣어서 estimated to the tune around 20 billion won a yea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I tell you, I think this is why English is so hard in some ways because they do like to add and they like to make it more dramatic. It is a very dramatic. Americans especially like to be very dramatic.
1: 그리고 이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tune 같은 단어 나오면 응? 갑자기 왜
0: Music?
1: 곡조? 노래? 음악? 왜 이게 여기 나와? 라는
0: Well,
1: 생각이 들거든요.
0: the origin starts with music, but this has changed to the meaning of. To the tune of means it to the amount of, in the amount of. And so the reason why you use this expression is that you're about to introduce a large and surprising amount. So you don't say, oh, to the tune of 만 원.
1: 만 원. $2.
0: $2.
1: 아, 이건
0: No.
1: 어색한 건가요? 아, 오케이. So 이건 결국엔 to the tune of라고 하는 게 선율, 곡조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 혹시 단순하게 어떤 결국에는 in the amount of
0: In the
1: 얼마
0: amount
1: 어떤
0: of.
1: 금액에라는 뜻인데 그냥 금액이 아니라
0: Yeah.
1: $2 안 되고요.
0: Nope.
1: 네, 적어도 한 20 billion won 정도는 돼야
0: That's
1: 그러니까
0: it.
1: 큰 금액을 소개할 때 쓴다는 표현이 되겠네요.
0: Yeah, so it's emphasizing the fact that this is a lot of money that the Korean content industry
1: 네.
0: is losing.
1: 와. 엄청나게 많이 돈을 잃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네요. Alright, so to the tune of 얼마 이러면 한마디로 무려 막 이러면서 무려 얼마에 달하는 이런 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것을 소개할 때 표현을 하고요. 왜 영어에서 그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Whopping, whopping
0: Oh,
1: dollars 이런 식으로.
0: yeah. And that's somewhat informal, right? A whopping means like very much to the tune of. It means like it's a really big amount.
1: 엄청난 양이라는 뜻이네요.
0: This is why we have the Whopper.
1: Yes. 크지 않으면 그게 안
0: Yeah,
1: 되거든요.
0: that's right.
1: 예.
0: It has to be big.
1: Right. So, whopping을 쓰셔도 좋고, to the tune of라고 하는 걸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ree websites ripping off Korean webtoons and web novels in North Africa have had the plug pulled on them, and one operator has been arrested. The damage to the Korean content industry is estimated to the tune of around 20 billion won a year.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have Leona Lewis singing Better in Time.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The small French island of Île-d'Yeu has put a blanket ban on smoking in all outdoor areas, with wildfires looming large amid the extreme heat. Outdoor barbecues, camping gas canisters, and fireworks have also been taken off the table.
0: 프랑스의 작은 섬 일디우가 극심한 폭염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자 모든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야외 바비큐와 캠핑용 부탄가스 사용, 불꽃놀이도 함께 금지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요즘 담배 한 갑이요. 2만 원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그렇게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프랑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흡연이 좀 흔한 나라다.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프랑스 서부의 작은 섬 이 일디우 지역에서 야외 흡연 완전 전면 금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길거리 그리고 뭐 카페 테라스나 뭐 이런 데서 절대 흡연할 수 없고요. 이제 뭐 다만 본인의 집이다. 본인 집에서 발코니에서 이제 실외 흡연을 한다? 그거는 또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심지어 거기도 그러니까 물론 안 되는 거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분위기 자체가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 It's like there's in our apartment recently there's someone because there have been several announcements.
0: Oh no.
1: You know, oh line there's someone smoking in the bathroom. I mean, we're like who is this person?
0: 아, yeah. 쌤. 프랑스에 가보신 적이 있죠?
1: Sure.
0: 그럼 진짜로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흡연이
1: oh, yeah.
0: 아주 좀
1: Very 있나요? much 어. so. Very much so. But now here's the thing. Because of this extreme heat, the island is very dry. And then also during the summer, there are a lot of tourists that come in.
0: Right.
1: There's only a population of 5,000, but like, you know, it increases sixfold.
0: 와, 6배요?
1: Yeah, during the summer. So there's all these people. Imagine all of them smoking outside.
0: Right.
1: This could be a problem.
0: Yes.
1: And on the island, there's only 30 firefighters.
0: 그 전체 아일랜드의 30명의 소방관이요?
1: Yeah.
0: 와, 그러면은 지금 보면 5,000명에서 여름 관광객이 몰리면은 6배라고 얘기를
1: Time
0: 했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나갈 사람이 30명밖에 안 된다.
1: Yeah.
0: 와, 이거는 굉장히
1: yeah,
0: 위험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So that's why they've kind of taken this drastic measure and have told people no smoking in public areas.
0: 뭐 실내는 뭐 당연하고 야외 흡연까지 전면 금지하는 이제 강력한 조치를 내린 거네요.
1: Yeah.
0: 오케이. 자,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small French island of Île-d'Yeu has put a blanket ban on smoking in all outdoor areas. With wildfires looming large amid the extreme heat.
0: 프랑스의 작은 섬 일디우가 극심한 폭염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자 모든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ban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뭐 금지시키는 거구나, 뭔가 ban인가 보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그 앞에 담요가 하나 나옵니다.
1: Again.
0: 그렇죠? 저번에도 blanket 했다, 덮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blanket ban. 이거는 이왕이면 앞에 put이라는 거랑 같이 가면 좋겠네요. So put a blanket ban on 무엇?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Yeah, it's so interesting how these words take on different forms when we hear the news. But a blanket ban, and again, a blanket covers the area. So really, it is a rule, a ban that really covers everything and everyone.
0: Okay.
1: Right.
0: 예외가 it's, 없는 거네요.
1: Yeah. No exceptions, no excuses. It is forbidden for everybody.
0: Ah, so indoor smoking도 그렇고 무슨 outdoor smoking도 그렇고 나이 뭐 상관없고 아예 예외가 없는 정말 전체를 그냥 blanket으로 다 덮어버리는 그렇죠? 포괄적인 그런 것을 이제 blanket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blanket ban이라고 하면 전면 금지, 예외 없는 포괄적 금지. 근데 그렇게 금지를 시킨다라고 하면 put이라는 걸 쓰면
1: yes.
0: 될까요?
1: Yes. Okay. Yes.
0: So put a blanket ban 뭐 on 어떤 뭐 문제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smoking in all outdoor areas 라고 얘기를 했네요.
1: Right.
0: 그죠? 아,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무래도 그 너무 더우니까 이게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1: Sure.
0: 그리고 아까 소방관이 30명이라고 30, 했으니까.
1: 35
0: refugees. Right. So with wildfires looming large amid the extreme hea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Loom 하는 거 일단은 동사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1: Yeah.
0: 왜 여기 large가 붙었는지도 함께 덩어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 Okay. So we have talked about this expression. If something looms, mm-hmm. it means that something is kind of way over there and it's coming your way.
0: Mm-hmm.
1: And it's not a good thing.
0: 벌써 약간 무서웠어요.
1: It's coming. Anything that's coming, uh-huh. you know, slowly, mm-hmm. you have to be careful, right? So if it's looming large, it means that the threat or the worry is quite high.
0: Mm-hmm.
1: It's like you... The possibility mm-hmm. of a wildfire mm-hmm. happening in this little island mm-hmm. is looming large. It's very possible
0: 아,
1: that it can threaten the island.
0: 올 가능성이 너무나 있다.
1: Yes.
0: So loom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가온다라는 느낌인데 특히나 조금 무서운 거, 그죠? 위협이 될 만한 게 다가온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죠?
1: Right.
0: 그리고 large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크게 다가오다.
1: Yes, yeah. that's right. So a big wildfire mm-hmm. can happen, you know, because they're seeing all the wildfires happening mm-hmm. in France and mm-hmm. Spain. And so it's looming large for this island because it's very dry.
0: 아, 그러면 뭔가가 something is looming large라고 얘기를 하면 mm-hmm. 뭔가 큰 위협이 될 것이 다가오고 있다.
1: That's right.
0: 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mm-hmm. big이나 이런 것보다는 large를 쓰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1: right.
0: 있는 거죠.
1: Mm-hmm.
0: 그렇죠. 오케이,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Outdoor barbecues, camping gas canisters, and fireworks have also been taken off the table.
0: 야외 바비큐와 캠핑용 부탄가스 사용, 불꽃놀이도 함께 금지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와, 이제는 정말 무슨 액티비티스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겠네요. 그렇죠?
1: Yeah, I mean, 네, 그래서, camping. How do you eat?
0: Right.

0: Barbecue. You can't have a barbecue.
1: 다 먹는 거네요.
0: 그렇다면. Yeah, I know. Right.
1: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테이블에서 누군가 치웠다라는 느낌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0: Right.
1: Taken off the table이라고 right.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무슨 정치적 관련돼 있는 뭐 논의하고 이런 뉴스에서 테이블 관련되면 논의를 하는 곳으로 약간 느낌이 왔거든요.
0: Yeah. That topic is on the table.
1: Right.
0: And if it's off the table, it means that you are not considering it. You are not going to talk about it. It is not an issue. So here, if all of these things have been taken off the table, it is basically another way of saying that it has been removed.
1: 아, 이건 이제 선택할 수 없게 만들 거다.
0: Yeah, you can't do it.
1: 아, okay. So take off 한다는 거 자체가 뭔가를 떼어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remove 한다, 제거한다라는 뜻인데 그 table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논의의 대상인 거잖아요.
0: That's 그렇죠? right.
1: 거기서 떼어낸다는 거는 결국에는 선택지에서 제외해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뭐 outdoor barbecues든 뭐 camping gas canisters든
0: no smoking, no one's gonna go to the island. Why?
1: 테이블에서 확 밀어버리는 느낌.
0: Yes.
1: Right. Okay,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small French island of Île-d'Yeu has put a blanket ban on smoking in all outdoor areas, with wildfires looming large amid the extreme heat. Outdoor barbecues, camping gas canisters, and fireworks have also been taken off the table.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Of the 230 Mozart statues displayed in Salzburg to mark the 270th anniversary of his birth, 210 have vanished into thin air. The statues went missing right off the bat, eventually leading the foundation to decide to cut the exhibition short.
1: 모차르트, excuse me,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 잘츠부르크에 전시된 조각상 230점 가운데 210점이 도난당했습니다. 전시 첫날부터 조각상이 잇따라 사라지면서 재단은 결국 전시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네, 230점 가운데 21개라고? 라고 생각했거든요. 210점이요?
0: It's all, 이거는 almost all gone.
1: 그냥 거의 다 없어진 그런 느낌인데 yeah.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 독일 개념 미술 작가 오트마어 회르리 높이 약 한 50cm 정도 된대요. 그럼 금빛 플라스틱 조각상 모차르트 길들일 수 없는 천재 이것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모차르트와 그의 애완견을 이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전시 첫날부터입니다. 하나 둘씩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4주 만에 거의 4주 만에 230점 가운데 저 진짜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210점을 도난당하고 지금 20점, 20점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0: Can you believe 와. it? Can you believe? You know, I mean, just 2 weeks after the exhibition opened, 86 statues had already disappeared. 와. Just 2 weeks.
1: 아니, I mean, 이거 무슨 Ocean's 11인가요?
0: Seriously,
1: right?
0: I think they're very easy to kind of put in your bag. And so people just thought like, oh, we're celebrating Mozart. I love Mozart. Let me take a statue.
1: 저는 이거를 그 훔칠 때 못 잡아낸 것도 신기해요.
0: I know.
1: 이렇게 많이 금방 없어지는데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이요. 야간에는 전시장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보안 조치를 강화를 했는데도 도난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와,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0: Of the 230 Mozart statues displayed in Salzburg to mark the 270th anniversary of his birth, 210 have vanished into thin air.
1: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 잘츠부르크에 전시된 조각상 230점 가운데 210점이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value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이게 뭐 부분적으로 무슨 뭐 한 부분만 없어지고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풍풍풍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210점이 vanished into thin air 이라고 얘기 났네요.
0: Yeah. So it's like both things here. A stress.
1: Okay.
0: So vanish.
1: Vanish.
0: Already means to disappear, but disappear kind of suddenly.
1: Right.
0: Okay. And then it vanishes into thin air, which is kind of like a magic trick.
1: Okay.
0: Well, you know how
1: 마술이네요.
0: the magician? And they poof, you know, like smoke, and then they disappear.
1: And it's gone, right.
0: And it's gone.
1: Yes.
0: No trace. Where did it go? I have no idea.
1: 그래서 저는 영화, 아니, 미, 그, 마술을

0: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쇼에 많이 갔는데 꼭 그 마술사들이 disappear이라는 단어보다 vanish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자체가 흔적도 없이 촤악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1: Absolutely.
0: 그렇죠? 근데 왜 그냥 air도 아니라 thin air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So basically just like it became part of the air.
0: Right.
1: It's gone.
0: Part of the air가 됐다고요?
1: Yeah, it kind of just disappeared.
0: 아, yeah. 맞습니다.
1: Into the air.
0: Right.
1: Yeah.
0: So air이라고 그냥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이 thin air이라고 하면 진짜 희박한 공기를 얘기를 할 때 특히나 thin air를 얘기를 하고 조금 의역을 하게 되면 허공, 정말 없음이죠. Yeah. 무의 상태를 얘기를 right. 할 때 강조할 때 thin air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따로따로 끊을 것이 아니라 아예 묶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1: yes.
0: 같아요. 그렇죠? Something vanishes into thin air. 이렇게 얘기하면 감쪽같이 사라지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Sam, 네. don't you dare. Dare vanish into thin air.
0: Oh, 저는 걱정하지
1: ever.
0: 마세요.
1: Never,
0: at me.
1: ever.
0: At me. You think I can even vanish
1: like, a little
0: with
1: bit?
0: This body, big body? 그거 안 됩니다. 조금씩 사라질지 모르겠는데요. Vanish는 불가능해요.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1: Oh, thank goodness.
0: 네.
1: Okay.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tatues went missing right off the bat, eventually leading the foundation to decide to cut the exhibition short.
0: 전시 첫날부터 조각상이 잇따라 사라지면서 재단은 결국 전시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statues들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끝나기 뭐 마지막 끝나는 날에 봤더니 갑자기 없어져 있더라가 아니었잖아요. 첫날부터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Yeah.
0: 여기 보니까 the statues went missing. Go missing이 실종되다 사라지답니다. 근데 right off the bat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this actually comes from baseball and it means the moment that the ball strikes the bat instantly. As soon as. So here, the expression right off the bat means instantly from the beginning, without hesitation.
0: 바로네요.
1: 바로.
0: 그러니까 야구에서 실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배시 이 방망이를 얘기를 하는데 야구 방망이를
1: yeah.
0: 거기에 맞자마자 공이 촥 날아가듯이
1: yes.
0: something happens right off the b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yeah. 처음부터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벌어졌다.
1: Yeah.
0: 그러면 거의 뭐 right away, straight away와 비슷할까요?
1: Yeah. So say for example, like I mean, we when we first met for the first time and actually had a conversation, we really got along yeah. right off
0: right
1: the
0: off
1: bat.
0: Right off the bat.
1: There you go.
0: 그걸 만나자마자 뭔가 필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렇게 됐을 때 아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1: Yeah, sure.
0: 그렇죠? 그래서 이 statues들이 지금 바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재단이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they decided to cut the exhibition shor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시를 cut short 한다는 게 뭔가를 끝낸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that's right. So, but it is ending early. Yeah. So it's supposed to last until maybe September.
0: Right.
1: But if you cut it short, it means to end earlier. than planned.
0: 아, 그러니까 원래 예정이 있었는데 그 예정보다 좀 조기 종료하는 것 이것을 cut something short 한다고
1: yes.
0: 쓸 수 있겠네요.
1: Yes.
0: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날씨가 요즘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저희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We decided to cut it short. 이렇게도
1: yeah,
0: 쓸 수 있을까요?
1: Because it was too hot in the afternoon.
0: 아, 뭐 날씨가 됐던 어떤 사정이 됐던.
1: A meeting can be cut short too. Like, oh, you know what? I have an emergency.
0: Right.
1: Let's wrap it up here.
0: 아, 이것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정은 원래 길었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야겠네요.
1: Yes.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Of the 230 Mozart statues displayed in Salzburg to mark the 270th anniversary of his birth, 210 have vanished into thin air. The statues went missing right off the bat, eventually leading the foundation to decide to cut the exhibition short.
0: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모차르트 조각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다음 중 모차르트의 곡은 무엇일까요?
1: Okay, number one, Fur Elise. Okay. Number two, Turkish March. I can't do this one. Number three, Canon in D.
0: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모차르트의 곡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Fur Elise. Number two, Turkish March. Number three, canon in D.
0: 네. 다음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지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David Guetta and One Republic with I Don't Wanna Wai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다음 중 모차르트의 곡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2: Okay, it would be number two, Turkish March.
1: Yeah, 아, 참 너무 힘들어요, 사실. 자, 다음 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8479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2번, 터키 행진곡입니다. 어릴 때 피아노로 연주했던 기억이 나네요. 흥겨운 곡이죠. 아니, 이걸 하셨다고요? Sure. 엄청 빠르지 않아요? 저는 참고로 그 바이엘 상권에서 포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안 되겠구나.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놀지 않아. 그냥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2: Give up.
1: Okay.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head of the badminton world championships in New Delhi, India, specialists are being called in to keep rhesus monkeys at bay from the venue. They will mimic the calls of langur monkeys, which rhesus monkeys are known to be scared stiff of.
1: 인도 뉴델리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에 붉은 털 원숭이를 쫓는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붉은 털 원숭이가 무서워하는 랑구르 원숭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내 접근을 막을 예정입니다. 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 운영 인력에 좀 황당하게요. 라구르 원숭이의 울음소리를 능숙하게 흉내내는 남성들이 포함이 된대요. 그 인력 자체에. 그래서 대회 측이 이 같은 뭐 대책을 마련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올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인도 오픈에서요. 원숭이 한 마리가 관중석을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대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뭔가를 쫓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2: Well, in India, I mean, even cows, you'll see the cows, like, you know, and all

0: these cars and cows walking, and they walk in the crap on the road.
1: So these animals, 자동차인 것처럼.
0: Yeah, that's right. Like the cars are like veering sideways. So these rhesus monkeys are known to enter buildings and even attack people.
1: Right.
0: And so they're having this big tournament. So they're afraid that this is going to happen.
1: Mm-hmm.
0: So they've come up with a clever idea and have had people, they're hiring people who can kind of mimic, copy these langur monkeys.
1: 성대모사 같이 하는 거네요?
0: Yes, yes. Because rhesus monkeys are scared of the langur monkeys. So, yeah.
1: 아, 그러니까 langur 원숭이가 뭔가 좀 무섭게 생기거나 막 크고 이러니까 붉은 털 원숭이가 무서워하니까 이것을 이용으로 한 거네요.
0: Yeah.
1: 그러면 소리도 내고 혹시 탈도 뒤집어 써야 될 수도 있겠네요?
0: Well, who knows? It's like, you know, they have those calls, you know?
1: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 드론스를 띄워가지고 이 스피커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저기 뭐야 붉은 털 원숭이들도 볼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0: Yeah.
1: 그 왠지 느낌 자체가 탈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0: Well, maybe that could be an idea.
1: Right.
0: Well, they got to do something.
1: Yes.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head of the badminton world championships in New Delhi, India, specialists are being called in to keep rhesus monkeys at bay from the venue.
1: 인도 뉴델리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에 붉은 털 원숭이를 쫓는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투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겠죠. 그렇죠? 그 몽키들을 쫓는 건데 스페셜리스트들이 are being called in to 이렇게 됐는데요. call in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엔 누군가 호출한 거예요. 오세요. 저희 당신들 필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call in을 당하고 있다. 불려오고 있다. 호출되고 있다. To keep rhesus monkeys at bay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거 이브닝 스페셜에서도 그래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아마 한번 듣는다고 이게 기억에 남진 않을 것 같거든요. 쌤, 그래서 keep someone or something at bay 한다는 거죠?
0: That's right. So if you keep something or someone at bay, it means you keep them at a distance because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threatening. They're dangerous. They can cause problems.
1: Okay.
0: So what you're trying to do is keep them away. That's what this expression means. To keep them at bay means basically please do not let these monkeys come into the building.
1: Okay. 여러분들 그거 좀 느끼셨나요? 쌤이 크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잘 듣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유의어 같은 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you just say keep something away.
0: Right?
1: So keep it away, keep it at bay. 이런 식으로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오면 안 되니까 저리 가.
0: It's going to cause problems.
1: Yes.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called in을 당하고 있다. Right. 자, 다음 연결해 볼게요.
0: They will mimic the calls of langur monkeys, which rhesus monkeys are known to be scared stiff of.
1: 이들은 붉은 털 원숭이가 무서워하는 랑구르 원숭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내 접근을 막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접근을 막는 방법은 많이 사실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몽둥이를 뭐 휘둘러 본다든가 그러니까 있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에요. So they will mimic the calls of langur monkeys라고 했네요.
0: It's a genius idea. With very little, you know, harm. Right?
1: 맞네요. 그러니까 해를 가하지 않잖아요.
0: Yeah, you know, because you don't want to catch them and put them in cages and things.
1: Right.
0: So this is a great way. Ooh. So mimic the calls. Mimic, M-I-M-I-C, simply means to imitate the calls. You're kind of copying the calls of these langur monkeys.
1: 뭔가 흉내를 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쌤, 미믹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까요?
0: Well, in this case, you could, I mean, depending, but here it's specifically the calls.
1: The calls.
0: Right.
1: 근데 calls 하면 많은 분들이 전화라고 통화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No, the calls that the monkeys make are the sounds that the monkeys make.
1: 아, 그러니까 여기서 call은 전화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call 자체가 동물이 내는 울음소리, 신호소리 같은 걸 얘기를 하네요. Yeah. 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저 원숭이 흉내를 너무 못 해 가지고 하면서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이런 신호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0: That's right. It's their own little language, right?
1: 그것을 좀 mimic 하는

0: 흉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들만의 랭귀지가 있을 텐데.
1: Of course.
0: 흉내를 낸다고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제 가짜네. 이런 거 아닐까요?
1: Well, okay, so, you know, I love chimpanzees yes. and gorillas, so I always watch the feeds. And so basically, like, when chimpanzees, when they laugh, they make this sound.
0: Right.
1: They make this sound. This is them laughing. And so the humans mimic that. The caretakers, they make the sound together.
0: 아, 결국에는 그 표현이 비슷하게 들릴 수도
1: 있겠네요. It's so interesting. So both of them are like.
0: 이 정도는 되겠죠. 아, 제 원어민은 아니구나. 막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죠.
1: A foreigner, 네. ESL.
0: Right.
1: Yes.
0: 자, 그리고 이 rhesus monkeys들이 알려져기를 굉장히 이 languor monkeys를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be scared of가 아니라 be scared stiff of라고 표현을 했어요.
1: Yeah, be scared stiff. S-T-I-F-F. When something is stiff, it means it's kind of like you know, not flexible, right?
0: 뻣뻣한 거죠.
1: That's
0: 굳어
1: right.
0: 있는 거죠.
1: So basically, you're so scared that your muscles tighten. You know when you're so scared, you kind of freeze?
0: Right.
1: Yeah, that is the idea of being scared stiff.
0: 아, 그러면 제가 I'm scared of more spiders.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I'm scared stiff of spiders. 이러면 정말 몸이 굳을 정도로 무섭다는 표현이 되겠네요.
1: Yeah,
0: 영어에서는
1: right.
0: 좀 헷갈리게 이런 식으로 scared하고 stiff하고 adjective로 섞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1: Yes.
0: 예를 들어서 I'm worried가 아니라 I'm worried, sick이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좋습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head of the badminton world championships in New Delhi, India specialists are being called in to keep rhesus monkeys at bay from the venue. They will mimic the calls of languor monkeys, which rhesus monkeys are known to be scared stiff of.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ip off라는 건 생활용으로도 너무 많이 씁니다. 아, 그렇죠. 누구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은 부당하게 뭔가를 이용하거나.
1: That brand was accused of ripping off a competitor's packaging design.
0: 그 브랜드는 경쟁사의 포장 디자인을 베꼈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뭔가 불법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렇죠? 부당하게. 자, pull the plug이라고 하는 거 기본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중단시키는 게 되겠죠?
1: We decided to pull the plug on the project because it was getting too expensive.
0: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blanket ban은 그냥 금지가 아닙니다. 전면적인 금지 조치.
1: The school introduced a blanket ban on smartphones during class.
0: 그 학교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어요. 까지 되겠습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들을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Françoise Hardy and Iggy Pop with I'll Be Seeing You.
0: All right,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적.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4: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달콤달콤 사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빈칸 삐입을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말 문장은요. 재택근무는 일과 생활의 경계를 흐려요. 재택근무는 일과 생활의 경계를 흐려요.
1: Working from home, beep, the line between work and life. Working from home, beep, the line between work and life.
0: 네, 뭔가 흐린다는 느낌이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이제 뭐 그런 license plate 같은 거 이렇게 흐리게 뭐 이런 게 있죠. 네.
1: That's right.
0: 뭐 힌트, 지금 쌤이 굉장히 힌트 주시고 싶은 페이스인데 안 됩니다.
1: Can't do.
0: 네, 영어 문장 다시 한 번만 주세요.
1: Okay. Working from home, beep, the line between work and life.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오늘 기사 제목은요?
1: Who put candy on a diet?
0: 누가 사탕을 다이어트 시킨 걸까?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사탕들을 보면 그냥 달기만한 사탕은 찾아보기 힘들죠. 이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같은 성분을 더한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한 대형 마트에서도 요즘 어떤 새콤달콤한 젤리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원료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난소화성 타피오카 덱스트린 식이섬유라고 하죠. 예, 첫 번째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The gummies are just one example of candies marketed as healthy that are overwhelming shop aisles and social media feeds with promises of recognizable ingredients, less sugar, or nutritional benefits. Diet candy, whether described as better for you or functional, has transcended the grocery and convenience store and found its way into gyms and supplement shops. Blurring the line between protein bar and indulgence.
0: 이 젤리는 요즘 매장 진열대와 소셜 미디어를 뒤덮고 있는 이른바 건강한 사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원료를 사용했다거나 설탕을 줄였다거나 영양상 이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몸에 더 좋은 제품이든 기능성 제품이든 다이어트용 사탕은 이제 식료품점과 편의점을 넘어 헬스장과 건강보조식품 매장에까지 진출하면서 단백질바와 간식의 경계마저 흐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고백할게요. 그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많이 빠져있던 게 뭐였냐면 그런 거 있죠. 이 뭔가 구미 있잖아요. 구미인데 zero sugar 아니면 zero calori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Vitamin C.
0: 그러면 몸에도 좋고 살도 빠질 수 있겠어 하면서 막 사 먹었어요. 네. 근데 그게 모르죠. 진짜 뭐 문제가 없을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마음적으로는 아 그래도 좀 살 안 찌겠네. 그래서 위로를 했던 그런 고백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식감만 괜찮으면 됐거든요.
1: 네. Yeah,
0: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캔디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1: 차올래.
0: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좀 사람들이 이거 별론데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1: It's so true because it's kind of like these are kind of health alternatives, and so people feel better about eating them.
0: Yes.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gummies are just one example of.

0: candies marketed as healthy that are overwhelming shop aisles and social media feeds with promises of recognizable ingredients, less sugar, or nutritional benefits.
1: 이 젤리는 요즘 매장 진열대와 소셜미디어를 뒤덮고 있는 이른바 건강한 사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원료를 사용했다거나 설탕을 줄였다거나 영양상 이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당연히 광고할 때 그냥 달아요. Right? This is very sweet. Right? You
0: Can't
1: love
0: do.
1: it. 이렇게 안 되잖아요.
0: Can't
1: 요즘에는
0: do.
1: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Marketed as healthy라고 합니다.
0: Right. right. So marketed, we're talking about marketing, mm-hmm. advertising. Right. right. So they are being presented and promoted mm-hmm. as being healthy.
1: Right. So 이게 건강하다라고 마켓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내놓는 거, 결국 홍보한다는 뜻이잖아요. Mm-hmm. 그래서 요즘에는 아 이거 건강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Something is marketed as healthy, meaning yeah. that 건강한 제품으로 홍보되는.
0: Yeah, and who doesn't love healthy?
1: I know.
0: We all want to be healthy.
1: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healthy를 yeah. 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Yeah. 2270님이요.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처음 청취하게 되었어요. 주제가 재밌어서 문자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문자는
0: Thank
1: 항상
0: you.
1: 보내주세요.
0: Thank you so much for your text.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 다 쓰잖아요. 그렇죠? Less sugar or nutritional benefits 라고 하는 것들이 꼭 뭔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냥 benefits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nutritional benefits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이점을 얘기를 할까요?
0: So basically, what kind of benefits? What are the good things about this? Mm-hmm. It's nutritional.
1: Right.
0: Meaning, oh, there's like vitamins in there. Mm-hmm. Oh, or oh, there's energy, like protein, added protein.
1: Okay.
0: Or minerals. Mm-hmm. Yeah. So these are things in this candy uh-huh. that give you that extra sort of like nutrition.
1: 아, 이거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영양에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약속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봐온 그런 영양소들 막 이것저것 뭐 비타민 C 뭐
0: oh,
1: 이런
0: 거. Oh my gosh, it's got vitamin B1. Wow. Okay.
1: 저도 그건 아는데요. Okay? yeah. So nutritional benefits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점이 아니라 영양상의 이점 혹은 영양학적 효과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지금 뭐 여기저기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그렇죠? 소셜 미디어에서도 퍼지고
0: Everywhere.
1: 뭐 슈퍼마켓에도 막 들어가고. Mm-hmm. Right. 연결해 볼게요.
0: Diet candy, whether described as better for you or functional, has transcended the grocery and convenience store and found its way into gyms and supplement shops, blurring the line between protein bar and indulgence.
1: 몸에 더 좋은 제품이든 기능성 제품이든 다이어트용 사탕은 이제 식료품점과 편의점을 넘어 헬스장과 건강보조식품 매장에까지 진출하면서 단백질 바와 간식의 경계마저 흐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 functional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it's tasty, it's good, you gotta try one. 이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별로 정상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functional 해야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0: Oh, yeah.
1: 아니, 근데 보통 functional 하면은 보통 어떤 device라든가 이런 것들이 functional 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0: True.
1: 근데 음식도
0: yeah.
1: 그래요?
0: Yeah, so if something is functional in the food world, it means that there is some sort of purpose. Basically, A health purpose
1: right.
0: in this case. So, for example, it's good for your skin.
1: Right.
0: It's good for your gut. It's has extra. It's good for your diet. Okay.
1: 그런 거 다 functional.
0: It burns fat. Yeah. So these are things that we label as functional.
1: 와,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기능성인 거네요.
0: Yeah.
1: 그러니까 생각하면 기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이 옷은 기능성이에요. 이렇게는 쓰지만 음식이 기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So functional food라고 하면 기능성 식품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산 광성 드림학교 학생들이 밖에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요.
0: Oh, hello. Oh, aren't aren't they just so sweet?
1: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0: Look at those energetic, sweet faces. Hello, kids. 네. Oh, so glad to see you all.
1: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Evening special이 이렇게 또.
0: I feel their energy.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터 유진이라고 하고요.
0: And I'm Kristen Cho.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 갑자기 지금 순간.
0: No 정신.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뭐 정말 functional 하든 아니든 간에 지금 이것들이 transcended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결국에는 초월하다인데요. 막 진출을 한 거라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supermarket이 됐던, right? 어떤 convenience store이든 막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protein bar 그리고 indulgence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0: Yeah.
1: 자, 참고로 여러분들 indulgence라고 하는 게 사치, 마음대로 함이란 뜻이긴 하지만 실제로 음식 얘기할 때는 간식 같은 거 그렇죠? Mm-hmm. Snacks or treats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프로틴 바와 예전에는 프로틴 바는 프로틴 바예요. 그리고 treats는 treats죠. 얘가 어떻게 감이 섞여요, 그렇죠? Yeah. 근데 이제
0: blur the lines.
1: 뭐 하죠? Right.
0: That's right.
1: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0: So blur the line between A and B. Mm-hmm. If you blur the line, these two things were very different. Mm-hmm. But if the line is blurred, it means wait a second, it's not clear. I can't tell the difference. Actually, they look the same to me.
1: Right.
0: They taste the same.
1: Uh-huh. Mm-hmm. 그러니까 line을 blur 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blur 처리한다고도 우리 가끔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 같은 거 할 때 친구가 내 얼굴 좀 blur 처리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blur 시킨다는 건 흐리다라는 거니까 모호하게 만든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So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뭐가 단 거고 뭐가 건강에 좋고 이런 경계가 많이 없어졌다.
0: Yeah.
1: Right.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The gummies are just one example of candies marketed as healthy that are overwhelming shop aisles and social media feeds with promises of recognizable ingredients, less sugar, or nutritional benefits. Diet candy, whether described as better for you or functional, has transcended the grocery and convenience store and found its way into gyms and supplement shops, blurring the line between protein bar and indulgence.
1: 네,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갈게요.
0: Here's Julie Andrews with A Spoonful of Sugar.
2: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 i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The job's a game. And every task you undertak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Who put candy on a diet?
0: 네. 자, for the 지구님이 분위기 너무 좋아 보이네요 하셨습니다. 아, 우리 학생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1: yeah,
0: 같이
1: we were on
0: 사진
1: YouTube.
0: 찍고
1: yeah.
0: 아,
1: mm-hmm.
0: 너무 좋았어요.
1: Yeah.
0: 고봉예님이요. 와우, 학생들 복이 많군요 하셨습니다.
1: Oh, they're so sweet.
0: 너무 sweet이에요, 진짜.
1: You know, did you feel that energy?
0: Yes. 와, 이게 확실히 다르네요.
1: So lovely.
0: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소비자의 간식 습관이 바뀐 사회적 원인은 뭘까요?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trickle-down effects of the Make America Healthy Again doctrine and the ubiquity of GLP-1s have inspired many consumers shifting habits toward functional candy, sweets purporting to offer some added benefit. And given the online explosion of often dubious nutrition advice, many Americans believe they're not doing enough for their health, said Lisa Moskowitz, a dietitian and the owner of New York Nutrition Group.
0: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기조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GLP-1 계열 약물이 널리 사용되면서 많은 소비자의 간식 습관도 추가적인 건강 효과를 내세우는 기능성 사탕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양사이자 뉴욕 뉴트리션 그룹의 대표인 리사 모스코비츠는 온라인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영양 정보까지 폭발적으로 퍼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미국인이 자신이 건강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아, 나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나 충분히 뭔가 건강을 생각 못하고 있어. Mm-hmm.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고요.
1: Well, that is true. You feel because there's so much you feel like you're not doing enough.
0: Right. Mm.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The trickle-down effects of the Make America Healthy Again doctrine and the ubiquity of GLP-1s have inspired many consumers shifting habits toward functional candy, sweets purporting to offer some added benefit.
0: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기조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GLP-1 계열 약물이 널리 사용되면서 많은 소비자의 간식 습관도 추가적인 건강 효과를 내세우는 기능성 사탕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파급 효과 같은 거 다시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파급 효과가 막 벌어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ripple effect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The trickle down effects라고 얘기 나왔네요.
1: Yes, the trickle down effects of the Make America Healthy Again. So we need to know this. So there is this campaign in America, Make America Healthy Again,
0: right.
1: MAHA, as they say. So basically, the trickle down ripple is more like it spreads. Widely, right? Mm-hmm. Sideways. Trickle down is it starts here,
0: okay.
1: up here, and then it like water trickling down.
0: Ah, okay.
1: Okay. So there's a hierarchical system. So it kind of like the water drips from the top and then, you know, there are changes along the way.
0: 어떤 계곡 같은 데 가면은 물이 위에서 떨어질 때 하나씩 막 yeah. 이쪽으로도 흐르고 저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처음에는 뭐 정부 쪽에서 막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했으면 점점 개인한테 흘러가듯이 그렇죠?
1: Yes.
0: So the trickle down effects라고 얘기하면 파급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사실 GLP-1 계열 약물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1: Yeah.
0: So 여기 보면 ubiquity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어디에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광범위한 보급을 얘기를 해요. 정말 뭔가가 abundant하고 it's everywhere 이라는 뜻이 되겠죠. So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습관을 바꾸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1: Yeah.
0: 아, functional candy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functional candy가 뭔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 들어가기를 sweets purporting to do something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So this word purporting, P-U-R-P-O-R-T, purport means simply to claim.

0: claim.
1: Yeah,
0: okay?
1: But it's not verified.
0: All right.
1: So these suites purporting to here offer some added benefit.
0: Right, right.
1: So they claim to offer benefit, but we are not 100% if that is indeed a benefit.
0: Ah, okay. So 여기서 purport라고 얘기하는 거, 뭔가 주장하는 거, claim하는 거긴 한데 이게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Yes,
0: 하지만 적어도 이 functional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캔디들을 얘기를 하네요. 아, 뭔가 더해진 그런 benefit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캔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nd given the online explosion of often dubious nutrition advice, many Americans believe they're not doing enough for their health, said Lisa Moskowitz, a dietitian and the owner of New York Nutrition Group.
2: 영양사이자 뉴욕 뉴트리션 그룹의 대표인 리사 모스코비츠는 온라인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영양 정보까지 폭발적으로 퍼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미국인이 자신이 건강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돼 있는데요. 어, 지금 뭔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0: So the online explosion of often dubious nutrition advice. Okay?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나 충분히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often은 아무래도 종종 이런 뜻이지만 dubious한 거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는 dubious한 advice라고 했는데요.
1: You know, these days when you go to social media, there are these AI doctor accounts. Okay. You got to be careful.
0: Oh.
1: Yeah.
0: Really?
1: They look like doctors giving advice, but they're not real doctors.
0: Oh,
1: it's
0: no.
1: AI. Or like maybe it's a monk giving spiritual advice. It's not a real monk.
0: Okay.
1: Right. So you have to be careful because dubious basically means that there is doubt. It's uncertain and also if it's dubious, it's a little suspicious. Kind of like, I think it's fake.
0: 살짝 shady한 느낌.
1: A little, it's definitely shady.
0: 뭔가 우리의 돈을 위해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1: that's
0: 느낌.
1: Right. So often dubious nutrition advice means advice that is really not based on like real science, maybe.
0: 아, 그러니까 trustworthy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1: Yes,
0: 아,
1: yes.
0: 결국에는. Okay, so often dubious nutrition advice라고 하는 건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은 그런 영양 정보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trickle-down effects of the Make America Healthy Again doctrine and the ubiquity of GLP-1s have inspired many consumers shifting habits toward functional candy, sweets purporting to offer some added benefit. And given the online explosion of often dubious nutrition advice, many Americans believe they're not doing enough for their health, said Lisa Moskowitz, a dietitian and the owner of New York Nutrition Group.
2: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B 부분을 채워서 영어 문장 완성해 주세요. 재택근무는 일과 생활의 경계를 흐려요.
1: Working from home, beep, the line between work and life.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Rosé with Toxic Till the End.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Who Put Candy on a Diet?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형선희 님이요. 어머나 쌤들, 오늘 제 생일인가요? 첫 곡부터 하나같이 제가 사랑하는 노래들이에요. 유머러스하고 에너지 넘치는 두 분 복 받으실 거예요 하셨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1: Thank you. You know what? Do you know my nickname? Actually, there's a name that my relatives call me. It's Honey.
0: Really?
1: Yeah. So my legal name is Myeonghee, Jo Myeonghee, right? But actually, all my relatives call me Sunny. This is the name that my father gave me.
0: 영어로 Sunny를 했으면 어땠을까?
1: I know. 아, 아쉽네요. So we have something in common, Sunny님.
0: Right. 자, 단백질이 들어있는 사탕이라고 하면 왠지 건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세 번째 파트 이어서 들어볼게요.
1: Functional candy that offers a benefit like added protein, Moskovitz said, may be less easy to digest than, say, the natural occurring protein in chicken. And she added, one must consider what nutrients are being missed when consuming protein candy over a protein-packed whole food.
0: 모스코비츠는 단백질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를 내세우는 기능성 사탕의 경우 예를 들어 닭고기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단백질보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백질이 풍부한 자연식품 대신 단백질 사탕을 먹을 경우 어떤 영양소를 놓치게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능성 사탕을 건강한 간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연식품에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흡수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서플먼트는 당연히 convenient 하겠지만 그 문제는 이렇게 섭취를 해도 이 안에 흡수가 되는 거 이렇게 먹어도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I mean, the whole idea of the word supplement means that you are already eating a normal diet,
0: right.
1: and then you are just adding to it,
0: 보조죠,
1: right?
0: 보조 제품이죠.
1: That's right. That's the whole idea of a supplement.
0: 아, 이것만 먹는다고 다 된다, 안 되죠. 네.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볼게요.
1: Functional candy that offers a benefit like added protein, Moskovitz said, may be less easy to digest than, say, the natural occurring protein in chicken.
0: 모스코비츠는 단백질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를 내세우는 기능성 사탕의 경우, 예를 들어 닭고기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단백질보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functional candy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득을 offer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Like added protein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프로틴이 아니라 뭔가 첨가된 프로틴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프로틴을 넣었다라는 뉘앙스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더 특별한 게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1: So, okay, so this is very commonly seen. Not just with protein, but added calcium or added vitamin C,
0: right?
1: So it's that sort of like, it gives you the feeling of like, we have this for you, but we have a little extra for you.
0: Okay.
1: So added protein, we put more protein in there just for you.
0: 얘는 핵심이 아닌 거네.

0: just for you. 오케이. 이거는 그냥 어떤 음식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added protein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작게 추가된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1: Yeah, okay. I think so.
0: So added.
1: It's not 들어, the main.
0: 오케이. 메인은 아니다. 오케이. So added protein이라고 하면 추가로 뭐 그렇게 메인은 아닌 사이즈로 첨가된 단백질이 되겠네요.
1: And oftentimes you'll see no added sugar.
0: Right.
1: Oftentimes no added sugar.
0: Right.
1: So that is one way to market. Like, oh, we don't put the bad things in.
0: Right. 그거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no added 뭐뭐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좀 이런 것들은 added protein 같은 거는 사실 digest 한다는 거, 소화하는 거가 좀 덜 쉬울 것이다. 한마디로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say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라는 뜻이거든요. Then 뭐보다요? The naturally occurring protein in chicken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naturally occurring protein이라고 하는 거 왠지 added protein이랑 반대가 되니까 하는 말 아닐까요?
1: Okay. Naturally occurring means it is existing in nature. Mm-hmm. A lot of these functional snacks, they kind of manufacture it.
0: Right.
1: Right? They put all these different things and make protein. But chicken is full of protein. Beef right. is full of protein.
0: 원래 그렇잖아요.
1: That, 원래. Mm-hmm. So that is naturally occurring.
0: 아, 그러니까 occur이라고 하면 뭔가 발생하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존재하다라고
1: exist.
0: 봐야겠네요. 원래 있다. Mm-hmm. 그래서 naturally occurring protein은 뭔가 artificial 한다던가 아니면 added 돼 있다든가 이런 느낌과 반대로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And she added, one must consider what nutrients are being missed when consuming protein candy over a protein-packed whole food.
0: 또 단백질이 풍부한 자연식품 대신 단백질 사탕을 먹을 경우 어떤 영양소를 놓치게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프로틴 캔디를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면 뭘 두고요? Over a protein packed whole food. 그러면 내가 뭐 놓치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protein packed whole food라고 돼 있는데 프로틴이 팩돼 있다는 거는 꽉 차 있는 거잖아요.
1: Yes, that's right.
0: 그런데 whole food는 어떤 food일까요?
1: So whole food means, because you know we have processed food, we have ultra processed food.
0: Right.
1: It is the complete opposite of that.
0: Right.
1: Whole food is the food that what we see is what we get.
0: 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먹는 것. 한마디로 가공식품, processed food랑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외에서도 그런 것만 파는 그런 뭐 whole foods라든가 이런 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1: Yeah.
0: 그렇죠? Right? So, protein-packed whole food, 단백질이 풍부한 자연식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대신에 protein candy 먹을 때, am I missing something? 이거를 알아봐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Functional candy that offers a benefit like added protein, Moskowitz said, may be less easy to digest than, say, the natural occurring protein in chicken. And she added, one must consider what nutrients are being missed when consuming protein candy over a protein-packed whole foo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Oh, let's listen to a classic.
0: Oh, yes.
1: The Beatles with Let It Be.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기스타님이요. 아 노래 좋네요. 요즘 going through a lot 하고 있는 상태인데 Let It Be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셨습니다.
1: I feel you, Woogie Star.
0: 아, 특히 진짜 힘든 일 있을 때 이런 노래 너무 좋죠.
1: Yes, I think this is a great song. Thank you so much, PD님.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이런 기능성 사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 사회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사탕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나를 위한 작은 보상,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는 간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품이 된 거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1: Keter, 24, works in social media advertising and credits much of this candy aisle renaissance to the proliferation of gym culture online. Seeing all these influencers and famous people get onto the red carpet and look stick thin, she said, will make you think a lot when you're going into the grocery store to pick out a treat.
0: 24세인 키터는 소셜미디어 광고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 사탕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데에는 온라인상에서 헬스 문화가 급속히 확산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키터는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이 레드카펫에 등장할 때 하나같이 아주 깡마른 모습을 보면 마트에 가서 간식 하나를 고를 때도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모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건강의 신호가 왔다라고 싶으면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Yeah, yeah, absolutely. And you know, it's really interesting, Sam. According to my son, he's Gen Z. Right. He's a Gen Z-er. And he's like, Mom, like, everyone in my generation, like, we, you know, we really focus on how we look and what we eat and stuff like that. And I'm like, wow, I didn't do that when I was your age.
0: 상관 안 했죠, 그렇죠? Oh, yes.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아, 근데 그게 이제 또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더 들면, 아,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요즘에 제가 좀 느끼는 거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아프거나 하는 계기가 생기면 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겠고요. 또 younger crowd들은 진짜 뭔가 looks 같은 거

0: That's
1: right, 이런 게
0: important.
1: 중요할 수 있겠죠.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0: Keter, 24, works in social media advertising and credits much of this candy aisle renaissance to the proliferation of gym culture online.
1: 24세인 키터는 소셜미디어 광고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 사탕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데에는 온라인상에서 헬스 문화가 급속히 확산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Mm-hmm. 아무래도 그 소셜미디어에서 뭔가가 온라인상에서 뭔가 퍼지면은 이렇게 뭐 아 요즘에는 다 그런 영상이잖아요.
0: Yeah.
1: 헬스하고 몸 좋고 이런 거. 이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So, he works in social media advertising and he credits much, he or she, right? Credits much of this candy aisle renaissance to the proliferation of gym culture online. 뭐 이건 끊어지지가 않네요. 자, 지금 credit 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의 덕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의 덕을 돌리고 있냐면 candy aisle renaissance의 덕을 gym culture가 폭발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거 덕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왜 여기 갑자기 그 부흥기 뭐 르네상스 이런 게 나올까요?
0: I know, right? So when we think of Renaissance, we think of art history.
1: Right.
0: You know, Da Vinci, Michelangelo,
1: right, right.
0: Renaissance. But we're talking about basically, in a casual sense, it is kind of a revival.
1: Mm-hmm.
0: It is reborn.
1: Okay.
0: So the candy aisle for a while, oh, nobody wants to eat
1: right.
0: candy. Too much sugar.
1: Uh-huh.
0: But now they're changing it to like no sugar.
1: Uh-huh.
0: It's got protein. It's got like, you know.
1: 오히려 건강해.
0: Burns fat. Yeah. So it is a kind of revival.
1: Okay. So 여기서 aisle이라는 게 진짜 여러분들 그런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통로가 있잖아요. Mm-hmm. 그렇죠? So 캔디를 살 수 있는 그런 진열 코너를 얘기를 할 때 통로라고 표현을 해서 candy aisle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 캔디 먹으면 몸에 안 좋지 뭐
0: yeah.
1: 라고 해서 좀 죽어 있다가
0: mm-hmm.
1: 그게 renaissance라고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전성기를 맞은 겁니다.
0: That's okay. Right.
1: So 그것의 이유가 사실은 gym culture에 어떻게 보면 proliferation 덕분이다라고 돌렸는데요. Proliferation은 급증이나 확산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연결해 볼게요.
0: Seeing all these influencers and famous people get onto the red carpet and look stick thin, she said, will make you think a lot when you're going into the grocery store to pick out a treat.
1: 키터는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이 레드카펫에 등장할 때 하나같이 아주 깡마른 모습을 보면 마트에 가서 간식 하나를 고를 때도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마른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뷰티 스탠더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여기 stick thi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0: Now we like thin, sure, because you know thin means that you
1: 뭐,
0: know,
1: 호리호리하고,
0: yeah,
1: you know?
0: That's right. You've got a nice shape, but stick thin means you look like a stick.
1: 아, 완전히 이렇게.
0: Like a stick, right?
1: Stickman 같은 거네요. 네.
0: Right, yeah, like a stickman, yeah. exactly. And that is not. It has a negative nuance.
1: All right.
0: Right. So when someone says you're thin, that's a compliment.
1: Okay.
0: Could be a compliment, but if they say, "Oh, she's stick thin," then there's a negative connotation.
1: 아, 그러니까 thin 자체는 사실 날씬한의 느낌으로 대부분 좀 칭찬으로 여겨지는데 stick이라는 게 붙음으로써 정말 아, 정말 너무 마른.
0: Yeah.
1: Right?
0: Yeah.
1: 너무 마른 느낌. 이거는 거의 뭐 skinny, bony,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0: like
1: 수가 있겠네요.
0: Like you can almost see their bones.
1: Right. Mm-hmm. So 비쩍 마른, 뭐 막대기처럼 아주 마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You know, gets us thinking.
0: Well, they just think 하고, like, oh, that maybe everyone's like that, so maybe I should be like that.
1: Right.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딘가 가가지고 우리가 treat을 pick out 할 때 생각하게끔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treat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sweets처럼 간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pick out 한다고 표현을 했네요. 이게 choose 하는 거랑 좀 다를까요?
0: No, it's actually the same thing.
1: Okay, okay.
0: So to choose. And the idea is that there's a lot.
1: Mm-hmm.
0: There's a lot, a variety.
1: 그게 중요하네요.
0: Okay? And so you pick out the ones that you want.
1: Okay. Mm-hmm. So pick out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거기 가서 어딘가 가가지고 여러 개 옵션이 있는 것 중에 하나하나 고르는 것을 pick out 한다고 볼 수
0: yes.
1: 있겠네요.
0: Yes.
1: 자, 좋습니다.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Keter 24 works in social media advertising and credits much of

0: this candy aisle renaissance to the proliferation of gym culture online. Seeing all these influencers and famous people get onto the red carpet and look stick thin, she said, will make you think a lot when you're going into the grocery store to pick out a treat.
1: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는 일과 생활의 경계를 흐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Working from home blurs the line between work and life.
1: 네.
0: Blurs.
1: Blurs. TOEIC speaking 정기 시험 응시권은 윤세라 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0: Congratulations.
1: All 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Here's Tones and I with Fly Away.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요즘 사탕도 점점 건강한 이미지로 변신하고 있는 거 느껴져?
0: 아, 완전. 단백질에 식이섬유에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잖아.
1: 맞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건강한 제품으로 홍보된다고 해서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0: 아, 인정. 아무튼 나 오늘 저녁엔 치킨이나 먹을까 해.
1: 잠깐. 너 다이어트 중 아니었어?
0: 너 몰랐구나. 매주 목요일 다이어트 불법이야. 아,
1: It's
0: 모르셨어요?
1: illegal.
0: 아, 일리걸이에요, 그거. 잡혀가요. 큰일 나요, 그거. 저는 잡혀가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바로 뭘까요? 현실적으로 좀 보자. 뭔가 솔직히 말해보자. 그래서, 맞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뭔가 honest 이런 거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0: Okay, no.
1: 아니군요. 그렇게
0: 아니에요.
1: 하는 거 보니까.
0: No, no. This I love because I use it all the time.
1: Okay.
0: Okay. It is the expression let's be real.
1: Oh.
0: Mhm. You know this
1: let's
0: word
1: be real.
0: Yeah, this word real mm-hmm. is like real talk, let's be real, mm. for real. Mm-hmm. is something that we use very often amongst native speakers.
1: 아, 원어민들이 진짜 생활 영어로 많이 쓴다는 mm. 얘기네요. Real이라는 real. 단어 자체가. Mm-hmm. Okay. Mm-hmm. So let's be real이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가 되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mm. 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던가 할 때 또 많이 쓰지 않나요?
0: Yeah, that's
1: oh, come
0: right.
1: on, let's be real.
0: Let's be real.
1: Right?
0: Let's be like, you know, let's be honest.
1: Uh-huh.
0: Let's be realistic.
1: Mm-hmm.
0: That is not true.
1: Mm-hmm.
0: Come on, let's be real.
1: Let's be real.
0: Nobody likes him.
1: okay. So, 어, 그 사람 어, 뭐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막 이렇게 사람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0: mm-hmm.
1: 본인은 아는 거죠.
0: Yeah, let's
1: 그게
0: be real.
1: 아,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0: yeah.
1: oh, come on, let's be real.
0: Let's be real. That's okay. not he's so fake.
1: 아, so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자라고 mm. 한다든가 아니면 솔직히 좀 얘기해보자라고 yeah. 할 때 let's be honest도 틀린 건 아니지만 당연히
0: right.
1: 쓰지만
0: mm-hmm.
1: let's be real 하면 더 비격식이면서도 영화나 미드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0: Absolutely. You uh-huh. hear it all the time.
1: Right.
0: Let's be real.
1: Let's be real.
0: Mm-hmm.
1: Okay. 자, 그리고 어, 조금 추가적인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마유가 단백질의 식이섬유에 이것저것 다 들어갔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서 꽉 찬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0: yeah.
1: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뭔가 filled with or full of something
0: yeah. no.
1: 다른 거 없을까요?
0: No, we want to use the expression packed. Mm-hmm. P-A-C-K-E-D. We saw it in the article.
1: Right.
0: DDD article.
1: Yes.
0: Packed. So if it's packed with something, you really feel like it's just like covering mm. every... every space in within that area.
1: 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수트케이스 같은 것도
0: It's
1: 팩을 한다는
0: packed.
1: 거는 꽉꽉 채워서 싼다는 얘기잖아요.
0: The subway can be 아, packed with people.
1: 꽉 차 있다로 be packed with something을 쓸 수 있겠고요.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마유가 뭐 이제 클쌤이 뭔가 얘기를 했더니 아 인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인정 어 너 말 맞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Okay, Cameron. My co-partner
1: yeah.
0: at Power English, uh-huh. he says this all the time.
1: Okay.
0: He says, fair enough.
1: Fair enough.
0: Fair enough. Uh-huh. Yeah, fair enough.
1: All right. So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너의 말도 맞다라고 할 때 fair enough.
0: Fair enough.
1: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yeah. 좋겠습니다. 자,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0: Have you noticed Candy is getting a healthy makeover these days?
2: Totally. Everything's packed with protein, fiber, and stuff.
0: Yeah, but let's be real. Just because it's marketed as healthy doesn't mean it's a free pass.
2: Fair enough. Anyway, I think I'm gonna grab some fried chicken for dinner.
0: Oh, whoa, aren't you on a diet?
2: Oh, you didn't know?
0: What?
2: It's illegal to not eat fried chicken on Thursdays,
0: oh,
2: you know?
0: Oh, really?
2: Illegal, I say.
0: Yes.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뭔가 마지막 곡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0: Oh, it is very special. Actually, oh. it's Hugh Grant and Hayley Bennett with Way Back Into Love. And from what I heard,
1: uh-huh.
0: this is a song that you wanted to sing uh-huh. at the summer special.
1: Well,
0: is that true?
1: Kind of, but...
0: Can you
1: I'm not
0: sing
1: a good
0: it with
1: singer,
0: us?
1: So. Well, a little bit,
0: a
1: I guess.
0: Little bit. Oh.
1: okay. So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0: I'm sorry,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nd here is Mayu singing Way Back Into Love.
1: Oh, no.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3: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밖이 너무 더울 때, 특히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내리쬐는 날. 태양 아래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열사병 걸릴 수도 있고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는 더더욱이나 이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돼요.
1: 맞아요.
0: 네. 하지만 선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태양빛에 나가면 안 되는 날도 있죠. 그렇죠? 바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에 너무 또 태양 햇빛이 강할 때 나가면 안 좋으니까 오늘은 햇빛을 피하세요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1: Okay, that sentence in English is stay out of the sun.
0: 그쵸. Stay out of the sun.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stay out of the sun. Sun이 이제 태양, 해라는 뜻인데 이 문장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Stay out of the sun.
0: 그렇죠. Stay out of the sun 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 명령문이라고 배웠던 형태의 문장이에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명령문의 형태를 씁니다. 그런 문장들은 보통 동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stay, 뭐뭐인 상태로 있으세요. 머무르세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tay. 자,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인데 어떤 상태예요? 태양을 피한 상태. 그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피해서, 벗어나서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out of 뭐뭐가 뭐뭐를 피해서 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뭐뭐 바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뭐뭐를 벗어나서 까지도 우리가 이 out of를 씁니다. 그래서 꼭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벗어나서 피해서 이렇게도 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붙여서 stay out of 뭐뭐는 뭐뭐를 피하세요의 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stay out of 뭐뭐. 자, 그럼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바로 햇빛이죠. 그래서 햇빛은 sun인데 보통 sun은 the를 붙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sun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Stay out of the sun. Stay out of the sun. 이렇게 말하면 이제 햇빛을 피하세요로 의역할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the sun.
1: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the sun.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stay out of the sun. Mm-hmm. We're going to change the sun. So, stay out of 뭐뭐.
0: 자, stay out of the sun에서 the sun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를 피하세요 라는 말로 한번 바꿔볼 텐데 피해야 할 것들은 많잖아요. 그게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뭐 위험한 장소 혹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연습해 볼게요.
1: Okay, let's start with another thing from nature like okay. the sun. Stay out of the waves.
0: Stay out of the waves 라고 할 수 있겠네요. Wave는 파도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놀고 있는데 파도 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파도 가까이 가지 마 라고 보통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Stay out of the waves 이렇게요. 이거는 물에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Does it mean don't go into the ocean?
1: No, it just means stay away from the dangerous part where there are big waves.
0: 그렇죠. 바다엔 들어갈 수 있는데 물결이 많이 치는 파도가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 If you wanted to say don't swim, you could say

0: Stay out of the water.
1: 맞아요. 아예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는 stay out of the water. 이 경우도 water 앞에 the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 그게 바다가 됐건 수영장이 됐건 뭐가 됐건 the가 꼭 들어가야 돼요.
0: Right, so those are some natural dangerous areas, but there are also some dangerous areas made by people.
1: 사람들이 만든 위험한 장소요.
0: 네. For example, stay out of the construction area.
1: 아, 위험할 수 있겠네요. Construction, 건설, 뭐 이런 뜻이에요. Construction area면 건설 현장, 즉 공사장을 뜻하는 거죠. Stay out of the construction area. 공사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죠. 특정 공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0: You can also use this in a more abstract way. Like, stay out of politics.
1: Abstract. 좀 더 추상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stay out of politics. 자, politics는 정치라는 뜻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치 이야기에는 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혹은 뭐 정치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Stay out of politics.
0: Oh, Kaylin, I want to go for a run. 달리기 하러 나가고 싶어요.
1: 이 날씨에요? It's too hot. 너무 더워요. Stay out of the sun until evening. 저녁까지 햇빛을 피하세요.
0: 아.
1: 아까 우리가 응용했던 표현에 더 응용을 했네요. 그렇죠? Stay out of the sun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until evening, 밤까지, 뭐 저녁까지 이것도 뒤에 붙여봤습니다.
0: Some places there will also be rules.
1: 아,
0: For example,
1: 규칙.
0: Stay out of restricted areas.
1: Restricted areas라고 하면 출입 금지 구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Stay out of restricted areas.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앞에 더가 안 붙었어요. 만약에 이 건물의 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 stay out of the restricted area 라고 했겠죠.
0: 네. Stay out of the drama.
1: 어? 드라마에 내가 들어... 어? 드라마요?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거예요?
0: 아닙니다.
1: 아니죠.
0: The drama in this case is a situation.
1: 맞아요. 여기서의 드라마는 우리가 말하는 드라마가 아니죠. 여기서의 드라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ituation, 어떤 상황이에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둘이 맨날 싸워요. 그러면 저기에 내가 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복잡한 관계에 너 끼지 마. 이럴 때 쓰는 말이 stay out of the drama라고 합니다.
0: Or a very similar sentence might be stay out of the argument.
1: Argument는 언쟁, 뭐 논쟁이죠. 그래서 거기에 끼지 마. Stay out of the argum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0: Stay out of the median.
1: The median. 지금 고급 단어네요. Median spelling은 어떻게 될까요?
0: M-E-D-I-A-N.
1: What does that mean?
0: The median is an area next to the road.
1: 아, 그렇죠.
0: It's either between two roads, if it's a divided highway, or it might be the area between the road and the sidewalk.
1: 맞아요. Median이라고 하면은 사실 중간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대충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iddle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Median이라고 하면 두 도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는 도로의 그 중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로와 보행자가 다니는 길의 중간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가지 말아라, 거길 피해라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우리 아이들한테 stay out of trouble.
0: Oh, that's a good one.
1: 네, trouble이라고 하면 말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썽 부리지 마, 문제 일으키지 마 라는 의미로 stay out of troubl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0: 네. How about one last one?
1: Okay.
0: Kaylin.
1: Yeah?
0: Stay out of the basement.
1: Will, is there something in the basement? 지하실이 basement거든요. 지하실에 뭐 있어요? 지하...

0: 화장실에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stay out of the basement. 이렇게 어떤 방에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쓸수 있죠.
1: Sure.
0: That reminds me, teenagers.
1: Stay out of my
0: 맞아요.
1: room.
0: 우리
1: Yes.
0: 10대들이 꼭 사춘기가 오면, 내 방에 들어오지 마요! Stay out of my room! 이런 표현들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도 많이 쓰이는 그러한 패턴이죠. 자, 그럼 우리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더 복습해 볼 텐데요. 우리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Stay out of the waves.
0: Stay out of the waves.
1: Stay out of the construction area.
0: Stay out of the construction area.
1: Stay out of politics.
0: Stay out of politics.
1: Stay out of the sun until evening.
0: Stay out of the sun until evening.
1: Stay out of restricted areas.
0: Stay out of restricted areas.
1: Stay out of the drama.
0: Stay out of the drama.
1: Stay out of the median.
0: Stay out of the median.
1: Stay out of trouble.
0: Stay out of trouble.
1: Stay out of the basement.
0: Stay out of the basement.
1: Stay out of my room.
0: Stay out of my room. 어때요? 사춘기 소녀 같았나요? 네, 이렇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듣고 올게요.
2: 조깅하러 갈 거예요.
3: 햇빛을 피해요.
2: 괜찮아요. 모자 있잖아요.
3: 좋아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네, 더울 때는 꼭 모자와 물을 챙겨야 합니다.
1: 네.
0: 자, 조깅하러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가다라고 할때 우리 뭐 go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 배웠던 표현 또 하나 있어요. head out. 요거 한번 응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조깅하러 가다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햇빛을 피하세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괜찮아요. 모자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괜찮다. 뭐, okay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it's okay. 요런 표현. okay 대신에 또 다른 단어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모자 있잖아요. 모자가 있다. 뭐뭐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뭐가 있다. There is 뭐뭐라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어떤 물건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지만, 이 경우는 나한테 모자가 있어요. 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말을 해야 되겠죠? 나한테니까 I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좋아요. 뭐 알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라고 할 때는 don't forget로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영어 표현들을 만들어 봤는지 그럼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m heading out for a jog.
5: Stay out of the sun.
4: It's fine. I have my hat.
5: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0: 조깅하러 갈 거예요.
4: I'm heading out for a jog.
1: I'm heading out for a jog.
0: 네, 연음되는 부분이 많아서 잘안 들리는데, 일단 I'm heading out. 여기까지 먼저 보면 나는 나가요 라는 말이죠. head out라는 표현이 나가다라는 뜻이고, I'm heading out이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for a jog. 조깅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우리는 조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jog, J-O-G 자체가 조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heading out for a jog. 나 조깅하러 나가고 있어요라는 말이 됩니다. 뭐, I'm heading out for a walk. 나 산책하러 나가요. 이렇게도 응용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내가 햇빛을 피해요라고 했죠.
5: Stay out of the sun.
1: Stay out of the sun.
0: 네, 오늘 배웠던 표현이네요. Stay out of the sun. 아우, 괜찮아요. 모자 있잖아요.
4: It's fine. I have my hat.
1: It's fine. I have my hat.
0: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 it's okay도 되지만 it's fine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fine이 괜찮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니까요. I have my hat. 나에게는 나의 모자.

0: 물을 마시다라는 표현인데 충분히 마시다, 많은 양을 마시다라고 할 때는 plenty of 뭐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rink plenty of water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plenty of가 water 앞에 붙습니다. 요 어순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참고로 plenty는 plenty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T 발음은요, N 다음에 올 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같이 함께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을 때는 더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I'm heading out for a jog.
3: Stay out of the sun.
2: It's fine. I have my hat.
3: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요.
1: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the sun. 자, 아까 얘기했을 때 stay out of 였는데 out of 이렇게 연음이 되는데 연음이 되면서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발음이 됩니다. out of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v 발음 살짝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the sun.
1: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the sun. 잘하셨어요. 여러분 복습 꼭 해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Superb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육아와 일, 양쪽 모두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인 나를 어색해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게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부는 아니란 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덧 아이는 부모가 늘 같이 있진 못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가운데 아이를 챙기는 그 마음, 같이 보내는 시간에 양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이번 주에는 초반에 그 미장원을 간 얘기를 했었고 미용실을 간 얘기를 했었고, 네, okay. beauty salon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 Beauty salon.
0: Beauty salon. That's 그래서 right. 이제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hairdresser 혹은 hairstylist 혹은
1: Or
0: hair designer.
1: Hairstylist, hair designer. We use the word beautician.
0: Beautician.
1: Beautician a couple of days ago.
0: 맞습니다. Sure. 자, 그래서 이제 그 토픽을 계속 이어가서요. 지난 며칠 동안에는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 고객님은 그렇죠. 피부 관리는 주로 얼마큼 자주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하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세요?
0: 아이고, 아니요. 좀 매일매일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를 피부과를 가요.
1: 아, 전문적으로 받는 거는 한 달 반 정도?
0: 네, 한 달 반에. 오. 네, 그리고 가요.
1: 본격적으로 받으시는구나.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0: 아, 그래요?
1: 그렇게
0: 아,
1: 많이 들으시잖아요.
0: 엄마가 좋으세요.
1: 아.

0: 엄마가 좋으세요.
1: It's genetic.
0: Sort of, I think. That's all I can say.
1: 이럴 땐 I'm blessed with good genes.
0: 근데 너무 잘난 척하는 거잖아.
1: 아, 그런 거 아니지.
0: 아니, 그렇게 말해도 돼요?
1: Oh, I'm blessed. You're praising your mother. Right?
0: I'm blessed with good genes라고 말하면 돼요.
1: That's right.
0: 딱 그거 받았어요.
1: 딱 그거. 네.
0: 자, 오늘 13일 목요일입니다. 68쪽이고요. 자, 오늘은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온 손님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묻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영어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해서 한 1시간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죠.
1: Right, that's right.
0: 네. 자,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자기는 15분도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힘들다. 깨어있는 상태도 그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1: If you're not used to it, if you're not used to getting these treatments, it can be kind of boring and maybe irritating.
0: Oh, very irritating.
1: 언제 끝나 이거?
0: 그렇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시간 정도 한번 버텨볼까요? 먼저 right.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1: "피부 관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0: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1: 아, 좋네요. 오늘은 정말 좀 쉬고 싶거든요.
0: 그렇다면 이 관리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좀 심했거든요.
0: 아이고, 네, 좀 주무세요. 네, This 오늘... is what I do. Usually I just fall asleep.
1: Oh, that's good. It's nice, peaceful, quiet sleep. 근데 이번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 aesthetici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0: Aesthetician.
1: Aesthetist, like aesthetics.
0: 네.
1: Somebody 그렇죠. makes you look beautiful. Aesthetics.
0: Aesthetics.
1: 그 사람을 aesthetician.
0: Aesthetician.
1: That's right.
0: 그렇습니다. 그 보통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가리켜서는 dermatologist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을.
1: 의사 선생님, 그렇죠.
0: 네. Dermatologist.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의료라기보다도
1: right.
0: 어떤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이제 네. 애써주시는 분들은 aesthetician,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1: They are experts with skin and beauty, but not doctors.
0: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묻습니다. 피부 관리가 보통 얼마나 걸려요?
1: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0: 네,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자, 이 문장에서 피부 관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 Facial?
0: Facial. 그렇습니다.
1: Face, y'all, facial?
0: facial, 그렇습니다. 자, facial 하면은 얼굴에 관한 이런 뜻일 것 같은데
1: right.
0: facial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로 피부 관리를 뜻합니다.
1: Right.
0: 그래서 a facial, the facial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 The full version is the facial treatment. 근데 treatment를 빼고 그냥 the facial만 해도 다 이해합니다.
0: 네, 나는 그 피부 관리 받았어요. 물론 이제 얼굴 피부를 얘기를
1: sure.
0: 보통 할 때 피부 관리 받았어요 라고 할 때 I got a facial today.
1: Right.
0: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일반적으로는 그냥 I got a facial.
0: I got a facial.
1: This morning.
0: 어.
1: But specifically when you're going to the clinic, you say the facial.
0: The facial.
1: Because the treatment is done at the clinic. Right?
0: 아, 그렇죠. Yeah. 바로 지금 그 관리를 받으러 자기 누워있는 거니까
1: that's right.
0: 이 관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뜻으로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이 피부 관리가 대개는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뭐 걸립니까? 라는 뜻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고 물을 때 얼마나 걸리냐고 물을 때 how long does 뭐뭐뭐 take 라고 많이 하죠.
1: Right. How long does something take? How long does the class take? How long does the trip take? So you're talking about the duration.
0: Right.
1: How long the time is.
0: 그렇습니다. Yeah.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 자체가 take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usually를 넣어서 대개는 얼마나 딱 떨어지는
1: right.
0: 그 시간이 아니니까 대개는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해서 how long does 뭐뭐뭐 usually take라고 묻게 됩니다.
1: Okay.
0: 네. 자,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약 1시간 정도요?
1: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0: About an hour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약 1시간, about an hour.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을 영어로
1: From start to finish.
0: From start to finish.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단어 start도 있고요. 그리고 finish, 우리가 참 아주 익숙한 단어죠.
1: Very,
0: finish.
1: yeah, very familiar.
0: So from start to finish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from start to finish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거 from start to finish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0: 네.
1: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0: 어, 좋죠.
1: You can say that way. 어,
0: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근데 그때는 right. from start to finish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about right. an hour 하시면 어떨까요?
1: 약간 콤마 찍어도 괜찮아요.
0: 네네.
1: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0: 네, 저런 식으로. Yeah. 약간 이제 고개를 까딱 하는 지금 그 시간 정도를 두고
1: That's right.
0: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혹은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1: About an hour.
0: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대요.
1: That's right.
0: 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how long does 뭐뭐 usually take? 그 다음에 from start to finish 특히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세요.
2: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3: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0: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네.
1: Right.
0: 자, hour 하면은 한 시간을 가리키게 되고 an hour 하게
1: About
0: 되면.
1: an hour.
0: 그러면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1: About half an hour.
0: About half an hour 하시면 됩니다.
1: Or about 30 minutes.
0: About 30 minutes. Yeah. 그렇죠. 그러니까 반 시간, 우리말로도 그렇게 말하듯이 반 시간이란 말을 half an hour, half an hour라고 하게 되죠.
1: Right.
0: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는요. 한 시간 정도 from start to finish. 아, 좋네요. 아, 오늘은 좀 그냥 쉬고 싶거든요.
1: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0: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어, 제가 지금 방금 great라고 했어요. 이거 어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이 말투가 정말 중요한 게
0: 네.
1: oh, great. 네. 그럼 great가 아니에요.
0: 네.
1: 어, 답답해. 짜증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여기서는 great. 너무 좋은 거죠.
0: 그렇죠.
1: Oh, great.
0: 맞아요. 한 시간 동안 한다고 너무 좋죠. Great. 그러면서 I really need to relax today라고 합니다. 방금 주진 쌤이 말씀처럼 great 하고 좀 이렇게 끌듯이 말하면서 이렇게 낮게 great 하게 되면 참 잘한다. 잘 되고 있네. 뭐 이렇게 비꼬듯이 하는 말이 되죠.
1: 거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great, 정말 좋네요. 라는 뜻으로 오늘은 제가 정말 좀 쉬어야 되거든요.
1: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0: 네, 쉬다. relax가 됩니다. relax, 여유 있게 쭉 느긋하게 쉬는 거. relax, 그죠? 근데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오늘은 정말 제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죠.
2: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0: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우리가 relax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relax. relax에서 뒤로 가면서 네. 띄우거든요. So relax라고 하셔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따라,
0: 네.
1: 따라.
0: 그렇죠.
1: relax.
0: 그러니까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이렇게 전체 문장이 이어지게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뷰티션 분 입장에서는 혹은 에스테티션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오늘 이 관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0: Then this treatment should really or should help a lot. 이렇게 말해서 쉬어야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관리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라는
1: right.
0: 뜻으로 then, 그렇다면 then this treatment, 이 관리가 should help a lot.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꼭 될 겁니다. 네.
1: Then you will really like this treatment. 이런
0: 그렇죠.
1: 맥락이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추천하듯이 하는 말이 바로 then 뭐뭐뭐 should help a lot가 될 수가 있어요.
1: Right.
0: 이때 should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앞서서도 I really should 뭐더라, relax today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때 should하고는 혹은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이건
1: right.
0: 이제 should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이럴 때 should로 썼다면 I really should relax today라고 한다면 그때 should하고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할 때 should하고는 달라요, 쓰임이.
1: 그렇죠.
0: 네.
1: 두 번째 should는 it's closer to will.
0: 그렇죠.
1: This will help you a lot.
0: 맞습니다.
1: 그럴 거다라는
0: 네.
1: 뜻이죠.
0: 틀림없이 그럴 거다라고 할 때 should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 right.
0: 이 treatment, 이번에 이런 그 관리는요. should help a lot. 상당히 많은 도움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또 should를 쓸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이제 손님은 너무 이제 기쁜 거죠. 자, 솔직히 제가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1: Honestly.

0: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0: That's right.
1: 네, 도란도란이. 네, 저는 그런 것도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0: Sometimes when you go to these treatments, when you're riding a taxi, they love meeting people, so they like talking to you a lot. They want to learn about your life, they want to talk about society, sometimes politics. I think they're sometimes just bored because they're sitting in the same room all day. They love meeting people and talking to people.
1: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누워있는 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0: 반대로,
1: 반대로. 네.
0: 그런 경우도 많죠.
1: 그분이 택시 드라이버일 수도 있겠네요. 네.
0: Because he's bored.
1: 네. 아유, 참. 자, 어쨌든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는요,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라고 해서, 자,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0: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그렇습니다. I've been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죠. I've
0: Sure.
1: been 제가 과거 언제부터 지금까지 내내 지금 그래 오는 상태거든요. I've been hungry 뭐 이렇게 말하면 계속 배가 고픈 걸좀 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0: Right.
1: 되겠고, I've been stressed out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I've been stressed out. 근데 all week 한주 내내 그랬다고 하니까 여기서처럼 I really need to relax today라고 말할 만도 하죠.
0: Right.
1: 네.
0: When somebody says honestly, like they really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s truthful, they really want to tell you something from their heart. You
1: Right.
0: know, honestly,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네, 맞아요. 솔직히 내가 있는 대로 말하자면, honestly. 선생님, frankly라는 말 어때요, 그러면?
0: Frankly, honestly, they could mean the same thing, but when somebody says frankly,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정말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싶을 때,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맥락에서는 frankly, 보잉쌤, frankly, I don't like your hairstyle. 이렇게
1: 그렇죠.
0: 하면.
1: 저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얘기지만 내가 너 위해서 해주는
0: 이거는 해야
1: 거야.
0: 될것 같아.
1: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 솔직하게 내가 좀 말하자면, 심하게 말하자면, 그때 말하는 게 frankly가 되는
0: Frankly,
1: 거고,
0: right?
1: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면, 선생님, 정말 오늘 좋아 보이세요. 제가 이런 말 괜히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선생님, 솔직히 참 오늘 좋아 보이세요. 이럴 때 frankly 쓰지 않는다는
0: Just
1: 거예요.
0: honestly,
1: 그렇죠.
0: or you just say it.
1: Yeah, honestly, you look fantastic today.
0: Oh, thank
1: 네,
0: you.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얘기를 한다고 할 적엔 frankly를 쓰는 거고, 여기서 솔직히 제가 좀 그랬어요. honestly가 좋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자,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사실 심했던 게 그랬거든요.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I've been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좀 희한하죠? 근데 영어 맞습니다.
0: I've been.
1: 그렇죠. I've been인데 이거를 붙여 말하니까 I've been.
0: I've been.
1: 네,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0: 원래는 I have been이잖아요.
1: 네.
0: But nobody says I have been. We naturally say I've been. I've been.
1: I've been. 네.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그래서 나는 relax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0: 여기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 네.
0: 그냥 stressed 해도 괜찮은데 언제나 강조하기 위해서 we have these phrasal verbs, stressed out.
1: Stressed out.
0: 그냥 I've been stressed all week 해도 괜찮아요.
1: I've been stressed all
0: Right.
1: week 해도 되는데,
0: 좀 약해요, 근데.
1: 아, 그래요? 뭔가 성이 안 차.
0: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out를 넣어줘야
0: Yeah.
1: 뭔가 좀 내가 말한 것 같은 느낌, 그
0: Right.
1: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 같은
0: 맞아요,
1: 느낌.
0: 맞아요.
1: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0: That's right.
1: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야 한다니. 우리도 그렇게 하죠, 뭐. stressed out.
0: That's
1: 그죠?
0: right.
1: 네. 자,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지금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 그런 상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들어볼게요.
2: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3: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네, 전체 대화 들어보죠.
3: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2: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3: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2: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3: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relax 하시고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0: Let's go.
1: 이 피부 관리가 보통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2: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0: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1: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려요.
2: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0: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1: 아유, 좋네요. 오늘 정말 좀 쉬고 싶거든요.
2: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0: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1: 그렇다면 이 관리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0: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1: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2: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0: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여기까지입니다. Yay!
0: Good job, everyone.
1: 자,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말할 때 from start to finish라고 yes. 한다는 거. 대개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누워서 facial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how long does this usually take? This라고 해도 괜찮겠죠?
0: Yeah, this because we're doing this treatment.
1: Right, 그렇죠. Yes. 네, mm-hmm. 피부 관리 treatment라고 한다는 right. 거. 근데 얼굴 피부 관리 보통 말할 때 그냥 facial이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하셨다가 right.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 Easy English 같이 공부하자. 같이 공부하자. Oh,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for the study? About 20 minutes.
1: 네. From start to finish.
0: From start to finish. 맞아요.
1: 딱 20분. 근데 사실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책을 가지고 같이 많이 따라 말씀하시고 right. 하시면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0: More important.
1: 네, 그렇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오늘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Mm-hmm.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Yes.
1: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initial, 뜻은 최초의, 처음에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n autographed leather jacket worn by NVIDIA CEO Jensen Huang has sold at a Sotheby's auction for $960,000, crushing its initial high estimate by 16 times. 여기서 initial이라는 표현은 처음에 내놓은, 시작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initial plan was changed after the review. 최초 계획은 검토 후 변경되었습니다. 뉴스에서 initial response, initial repor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처음에 나온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Initial,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그거 알아? 인간은 말이야, 가장 가까운 존재의 희생을 가장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 소설 속 주인공의 대사다.

내가 쓰면서도 대단히 뜨끔했던 문장이기도 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너무 가까운 존재이기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예를 들어 사랑한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 물론 빨리 말해. 또 무슨 사고 쳤어? 왜 그래? 나 돈 없어. 뭐 이런 반응들이 날아올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 뜻은 다시 말해 그만큼 우리의 예측 못할 돌발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마저 모두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된다. 그러니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공기와 물, 태양 같은 나의 사람들에게 한 번쯤 서툰 고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희영 작가의 책 낙하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박혜경의 고백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오리지널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희영 소설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우리 북카페에 오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번 소설 제목이 낙하입니다. 낙하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가족 같은 정말 아주 가까운 사이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소설이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카페인님들 아마 오늘 문장 카페 제가 작가의 말 일부를 깔아드린 건데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공기와 물, 태양 같은 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 들으시면서 떠올린 얼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 곁에 너무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기본값처럼 너무나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너 좋아해, 너가 있어서 힘이 돼, 혹은 고마워, 혹은 미안해 이런 말들을 생략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존재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오늘 북카페 통해서 한번 그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생략했던 너무나 기본값이었던 나의 마음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주희님도 낯선 사람들에겐 쉽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정작 가까운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는 고맙단 말을 잘 못해요. 쑥스럽달까? 하셨는데, 지금도 남편이 라면을 끓이는데 저는 누워서 방송 듣고 있어요.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하지요? 고맙슝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도 좋습니다. 라면 너무나 맛있게 잘 끓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워서 방송 들으시면서 라면을 남편께 맡긴 거잖아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뭐 등등 뭐 찌개 등등 뭐 피자 뭐 여러 가지 내가 너무 그 음식을 좋아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에게 맡 끼게 되진 않거든요. 보통 이 맛을 중시하면 근데 아마 남편분이라면 되게 맛있게 끓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고맙슝 하는 이런 쿨한 인사도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마음 전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혹은 미안하다 얘기 꼭 하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샵1045 문자 로 받겠습니다. 문자로만요. 이거 이벤트거든요. 이 문자로 샵1045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낙하라고 하셔서 낙하입니다. 낙하. 낙하라고 하셔서 내가 책 받을 주소, 연락처 함께 포함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이희영 작가의 신작 소설 낙하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만입니다. 지금 열어둡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바로 메시지 샵 1045로 띄워주시죠. 김지희님, 뒤에 제 엽서 발견하고 반가워서 캡처해놓은 건 비밀 하셨습니다. 제 지금 뒤로 보라 화면에 좀 잡히는 엽서들이 있는데, 아직 다건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아직 우편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아직 다 걸지 못했어요. 선착순으로 온 것들이 일단은 지금 여기에 걸렸고요. 김윤정님, 캘리그라피로 글씨를 써서 지금 우체국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체국,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데,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우체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0389 쓰시는 카페이님, 윤고우님 안녕하세요. 5, 6년 만에 고우님의 포근한 목소리 듣는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5, 6년 만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가끔 문자 보내면 저의 글 읽어주셨었고, 듣는 내내 행복했던 기억 가득합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어서 50대 초반이 되어서 좀더 깊어진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주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5, 6년 만에 다시 만난 0389 쓰시는 카페이님,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는 잘 몰라도 북카페에 이렇게 다시 또 걸음해 주시고 인사 건네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오늘부터 다시 1일의 기분으로 북카페 카페인 생활 해가죠. 해 가도록 하죠. 그리고 송채원님, 저도요, 제 엽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라고 하셨는데요. 송채원님이 북카페로 또 이렇게 엄청난 케이크를, 떡 케이크를 만들어

불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송채원님, 예, 지난해 북카페 7주년 기념 케이크, 큰 판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이제 퍼즐되었던 우리 사연, 재미난 사연이 있었죠? 재조립하고 했었던. 그래서 이번엔 아예 퍼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도 나가고 있고요. 제가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도 올려뒀는데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후에도 또 사진으로 올려둘 예정인데요. 너무 예쁘죠? 북카페 월드가 이 안에, 이 케이크 안에 다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다가 또 북카페 바른 언어 그 방송 특별상 받은 거, 그것도 또 케이크로 그딱 인쇄해가지고 작은 그 떡으로 해서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 이 북카페에 대한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같이 주셨는데, 7년 동안 나의 기쁨, 나의 이야기가 되어준 북카페. 오래오래 함께 듣고 싶은 마음 담아서 보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이 애정이 느껴져서 사실 저희가 이거 받고서 어떻게 먹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죠, 진짜? 왜 슈가 크래프트 케이크 있잖아요. 그런 슈가 코팅 케이크.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웨딩 케이크 그걸로 제작해서 몇년 동안 그거 그냥 썩지 않게 코팅해가지고 그냥 보관한다고 하던데 거의 뭐 그러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 너무 아름다운 케이크에다가 이 떡에다가 마음을 담아주셔서 우리 카페의 문을 딱 보시면 아마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나의 기쁨, 나의 이야기가 되어준 북카페에 대한 마음 담아서 잔나비 좋아하신대요. 잔나비의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콘서트를 갔을 때 언젠가 듣고서 눈물이 펑펑 났던 노래라고 추억을 들려주셨는데 우시면 안 됩니다. 이곡 사랑하는 북카페에서 띄워드릴게요. 잔나비의 나의 기쁨, 나의 노래 그리고 노 리플라이 타루가 함께한 곡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송채원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그 떡케이크, 북카페 마을을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요. 진짜 어릴 적 보던 그런 동화 속의 어떤 이미지? 요즘에도 동화책 펼치면 있는 그런 포근한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인님도 지금 행복감을 같이 느끼셨어요. 2476 쓰시는 카페인님. 북카페 너무 따뜻해요. 아, 엽서 더 정성스럽게 쓰지 못해서 부끄럽네요.

더 망설일까봐 후다닥 보냈는데 축하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여기에 다 걸지 못했지만 오시는 그 보내주시는 엽서 하나하나 열어보고 걸면서 와, 진짜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튀어나오는 엽서도 있고 그리고 그림 보고 막 재밌어 하기도 하고 또 진심 어린 그 문장 꾹꾹 눌러 쓰신 데서 마음을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엽서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우리 8월 26일 방송에서 또 소개도 할게요. 엽서는 계속 기다립니다. 권나연님, 와, 정말 정성이 가득하네요. 고은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만 행복한 거 아니고요. 나연님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오래오래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저나 우리 카페인 분들이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낙하. 이희영 작가의 신작 소설이죠. 낙하 오늘 5권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1045, 50원 배우는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이 소설 제목입니다. 낙하로 하셔서 받으실 주소를 꼭 함께 넣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소 넣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담아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지금 1569 쓰시는 카페인님, 처음 문자를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물, 공기, 태양과 같은 존재. 다시 한번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족. 그리고 2089 쓰시는 카페인님. 엄마라는 이름표를 붙여준 보물, 큰아들, 미나. 31번째 생일 축하해.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미역국을 끓여준 아들, 사랑하고 고마워. 책 좋아하는 아들과 책꼭 같이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와, 지금 엄마 생신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준 아들, 와, 이것만 봐도 딱 느껴집니다. 어떤 보물 같은 아들인지, 책꼭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92 쓰신 우리 오수미님, 지금 이 기회에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북카페에서 갑장으로 어쩌다가 친해진 승성님, 어쩌다가 친해진 승성님, 하승성님이죠? 우리 북카페. 수술할 때도, 수미님 큰 수술 하셨잖아요. 수술할 때도 용기를 주시고, 자주 이런저런 것들로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모로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고마워, 승석. 늘 건강해라 하셨습니다. 와, 눈물 날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정말 가족이나 내 곁에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뭐 친구, 연인, 뭐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북카페 통해서 두 분이 알게 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역사로 치면 7년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되신 카페인 분들끼리 이렇게 지금 이벤트, 고마움을 전하세요 했을 때 서로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갑자기 뭉클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뭐 반말 축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틈에 같이 승석 건강해라. 수미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반말이지만 아마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봐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전해봤습니다. 이제 일간 카페인도 읽어볼게요. 이번 주 주제가 일상의 해방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질 때쯤 우리는 여행을 떠올립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이 아닌 어딘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여행은 그런 기대를 품게 하죠. 하지만 여행을 떠나본 분들은 알 겁니다. 여행이 즐거운 진짜 이유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되돌아올 곳이 나를 기다리는 일상이 건재할 때그 여행은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여행은 어쩌면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벌써 그곳이 아닌 이곳, 그토록 지겹게 여겨졌던 일상의 공간이 그리워지기도 하잖아요.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진우 철학자는 책 니체의 사악한 말에서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삶의 시인이 되라는 니체의 말을 빌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너무도 소홀히 여긴다. 뭔가 고상한 삶이란 일상과 멀리 떨어진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상을 저편의 천국으로 만들면서 일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우리는 삶의 확고한 토대인 일상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상이 무너지면 이상이 자랄 수 있는 토대가 유실된다. 일상의 토대가 든든할 때, 그 일상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무엇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해방 역시 우리가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길 때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이님들이 지금 낙하 이벤트를 또 계기로 삼아서 평소에 고마움, 어떤 마음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거 보는데 약간 눈물이 날것 같아요. 뭔가 뭉클해지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718 쓰시는 이윤희님. 아빠에게 못한 말. 고은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날려보내고 싶어요 하시면서 아빠가 계신 그먼 곳까지 닿기를 기대하면서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정말 고마워. 누구도 아닌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게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이야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왜 이벤트가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전해주신 이벤트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다아 근데 뭐 갑자기 이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감동을 깨는 것 같긴 하지만 주소 꼭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카페인님들. 주소 담아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죠. 윤희님 마음도 아빠께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나연님, 오늘 북카페 사랑 전하는 날인가요? 북카페 통해 맺은 인연이라니 너무 감동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온기를 느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온기에 많이 고팠나 봐요. 온기가 곁에 있다고 해도 또 온기는 정말 많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를 더 살게 하니까요. 그리고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 새벽 갓 성인이 된 아이가 혼자 국제선 비행기 타러 가는 길 배웅했습니다. 짧은 여름 여행, 그 도전에 박수를 보내봅니다. 오늘 방송 제 방일이 16일 일요일인데, 그날이 아이의 만 19세 생일입니다. 엄마와의 시간 동안 반강제로 북카페를 들을 아이에게 고은님이 축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아이 이름은 없어서, 만 19세 생일을 맞은 아이로 할게요. 우리 안에는 항상 아이가 살고 있으니까. 아이야, 지금 듣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지금 아이의 이 국제선 비행기 혼자 타러 가는 길 배웅하시고 나서 곧올 생일 축하 인사 미리 해주셨어. 앞으로 만 19세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가득한 그런 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맞이할 모든 날들 정말 다 찬란하기를 응원할게. 늘 건강하고. 마이클 잭슨의 곡 Love Never Felt So Good 들으면서 이제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뜨인 돌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읽어보려고 합니다. 유영미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헤르만 헤세의 일상 산문들 읽고 나면 여운이 많이 남는데 오늘 이 부분도 그럴 겁니다. 백일홍이라는 산문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벗이여, 이 별나고 특이했던 여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산들이 보석 같은 빛을 띠고 아주 청명한 모습으로 서 있네요. 9월 특유의 맑고 엷고 달콤한 코발트빛입니다. 아침엔 벌써 풀밭이 젖어 있어요. 벚나무 잎에는 차츰 보랏빛 기운이, 아카시아 나무의 잎들은 황금빛 기운이 감돕니다. 북쪽, 평소 쌀쌀한 기온을 보이는 지역마저도 굉장히 더웠다죠. 그러니 당신은 제가 사는 이 남쪽에서는 추워서 떨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곳 남쪽도 정말 특별한 여름이었어요. 대단한 뇌우가 쏟아졌거든요. 나흘 내내 비가 그치지 않기도 했어요. 굉장한 폭풍우가 몰아쳤죠. 눈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몸은 힘들었어요. 컨디션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름의 행복을 누렸답니다. 걱정거리가 많았지만 행복은 아주 진하고 강렬했어요. 날이 굳고 몸이 아파도 쇠하지 않는 행복이었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단 하나뿐인 최고의 행복은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하며 뭔가를 창작해내는 것이랍니다.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하는 작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군요. 2, 3년 뒤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작가들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해마다 언론에 상세히 알리기도 하죠. 저는 그런 작가들이 부럽고 신기하기만 해요. 우리의 위대한 극작가 X씨는 현재 라인 강변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희극을 집필 중인데 그 희극은 굉장히 실성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이런

제게 보도 말이에요. 만약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 쓰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된다면 저는 그동안 쓴 원고를 모조리 난로 속에 처박아 태워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도 몇 주, 몇 달간 나름 정성껏 해오던 작업에 툭하면 정이 뚝 떨어지는데 말이죠. 혹은 그 작업을 하기에는 제 역량 부족이 갑자기 뼈저리게 느껴져 절망한 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해놓은 것들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일을 하는 틈틈이 멋진 책도 읽었어요. 가장 좋았던 것은 슈티프터의 들꽃이에요. 7월의 며칠 밤을 할애해 평화로이 다시 읽었죠. 사랑하는 벗이요. 이 작은 책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요. 더웠던 여름. 몇 주 동안 일로 바쁘게 보낸 뒤 지금은 소소히 쉼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지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는 도통 재능이 없답니다. 하지만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여름의 끝자락에 약간의 호젓함을 누리는 것이 제겐 휴식이 됩니다.

스프얀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일홍이라는 산문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헤세가 누린 여름날의 풍경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는 도통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도 그래서 이 게으름의 기술까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식물들이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띠는 이 여름에서 가을 사이, 또 읽어드릴게요.

가야흐로 만물의 가을 기운이 스치지만 가을 본연의 그 강력하고 눈부신 색의 환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예요. 정원에는 1년 중 가장 빛나는 꽃들이 피어있죠. 여기저기에 아직도 새빨간 석류꽃이 있고 달리아와 백일홍, 가을 국화, 매력적인 산호색 푸크시아가 피어납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을 수놓는 빛의 정수를 보여주는 꽃은 백일홍이죠. 요즘은 늘 백일홍을 꺾어 제 방에 둡니다. 다행히 이 꽃은 오래갑니다. 싱싱했던 백일홍 다발이 시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느끼는 호기심과 행복을 어디에 비길까요? 막 꺾은 싱싱한 이 꽃 한 다발보다 더 환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은 없을 거예요. 빛이 폭발하고 색이 환호하는 것 같죠. 노랑과 주황은 선명하고 빨강은 깔깔 웃는 듯 합니다. 멋진 적보라색은 순박한 시골 소녀들이 일요일에 입는 옷이나 매다는 리본을 연상시키고요. 이런 강렬한 색은 아무렇게나 한 대 섞어도 늘 기막히게 아름답죠. 그저 강렬하게 빛날 뿐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고 이웃이 되어주며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합니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백일홍을 처음 발견한 사람인 양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이 꽃들에 얼마나 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참 전부터 백일홍을 볼 때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유쾌하고 아늑한 기분이 됩니다. 오래되어 은근한, 그러나 결코 약해지지 않는 이런 애정은 특히 이 꽃들이 시들어가는 걸 볼 때 더 각별해집니다. 꽃병에 꽂혀 차츰 마르고 죽어가는 백일홍을 보면 죽음의 춤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덧없음에 슬프고도 황홀하게 동의하는 모습이랄까요? 가장 덧없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사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꺾은 지 여드레에서 열흘 정도 된 백일홍 꽃다발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 색이 변해가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매일 몇 번 정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싱싱했을 때는 선명하고 눈부신 색깔을 가져던 꽃들이 은은하고 빛바랜 부드러운 색을 띠고 있을 거예요. 엊그제 오렌지빛이었던 꽃이 오늘은 약간 어두운 노란색으로 변하고 모레쯤 되면 구릿빛이 가미된 회색으로 바뀔 거예요. 환하고 소박한 적보라색은 서서히 퇴색해 그늘을 한 겹 입은 듯한 모습이 됩니다. 시들어가며 가장자리가 여기저기 부드럽게 돌돌 말려 접히고 희끄무레한 빛과 형언할 수 없이 애처로운 회분홍 빛을 띱니다. 증조할머니의 빛바랜 비단옷이나 오래되어 색이 바랜 수채화 같은 색

꽃갈 말이에요. 친구여, 꽃잎의 아래쪽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가려져 있다가 줄기가 약해져 꺾이면 갑자기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부분에서는 색상 변화의 유희가 펼쳐집니다. 정신적인 것으로의 승천, 죽음으로써 정신적인 것으로 옮아가는 일이 꽃잎 자체에서보다 이 부분에서 더 진하고 놀랍게 일어나요. 평소 꽃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색깔들이 꿈처럼 나타납니다.

뜨인돌 출판사에서 나온 헤르만 헤세의 책,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이렇게 오늘까지 만나봤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꽃이 만개했다가 점점 시들어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게으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오히려 이 게으름을 무료하고 힘들게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53 쓰시는 카페이님, 백일홍 보면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마침 또 눈앞에 이렇게 꽃이 있었네요. 그리고 6959 쓰시는 카페이님도 봄에 백일홍 씨앗을 몇만 개 정도, 몇만 개요? 몇만 개를 심었는데 그중 단 하나만이 싹을 틔우고 진분홍빛 꽃을 피워냈습니다. 언제쯤 햇새처럼 저도 백일홍을 꺾어 집안에 꽂아볼 수 있을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몇만 개가 진짜 이게 과장된 그냥 표현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진짜 수량이 이 정도였나요? 근데 단 하나만 피운 거란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낙하, 우리 카페인들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1569, 그리고 2089, 8718, 그리고 9811, 그리고 2131, 이렇게 휴대전화 뒷번호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우리 미미님이 또 오늘의 책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에밀리아 존스의 포스 사이즈 나우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각종 사물들. 그 용도만큼이나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를 둘러싼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반갑습니다, 미미님. 오시자마자 우리 앞에 있는 이 케이크 보셨죠?
1: 네.
0: 딱. 그래서 미미님은 그 미미님 해당되는 그 코너 부분을 오늘 가지고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오늘이니까 가능한, 이 상황인 거죠.
1: 그러게요.
0: 떡 먹는 거라서.
1: 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0: 네.
1: 너무 저도 영광입니다.
0: 그러니까요. 또 오늘 재미난 책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1: 네.
0: 이 책 자체도 건물 같아요. 뭔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어디 그냥 그, 대로 한복판에 딱 이렇게 있을 것만 같은.
1: 그러네요.
0: 양장본이기도 하고.
1: 세로로 좀 길어서, 말씀처럼 빌딩 느낌이 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뭐 재미난 얘기들이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진짜 말 그대로 디자인 뮤지엄 자체인 것 같은.
1: 맞습니다.
0: 책 제목인데요.
1: 오늘 가져온 책 제목이 디자인 뮤지엄인데,
0: 네.
1: 디자인 관련된 책들은 대체로 이 책처럼 이 판형에서부터 다른 느낌을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오.
1: 그러니까 디자인에 관련된 책을 보는 사람이라면
0: 네.
1: 왠지 그런 책의 물성, 책이 주는 느낌
0: 그쵸.
1: 이런 것들도 소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다른 판형, 뭐 조금은 다른 특색이 있는
0: 네.
1: 가공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이 책은 화려하게 색을 넣지 않고
0: 네.
1: 하얀 바탕에 새까만 제목 그리고
0: 그쵸.
1: 일러스트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인쇄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0: 맞아요.
1: 입체감을 줬어요.
0: 제가 지금 마치 정말 우리 무슨 홈쇼핑처럼 지금 미미님이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책 들고 있거든요. 이게 막 만지니까 정말 네, 울룩불룩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책이 정말 종이책의 이유? 이런 걸 전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전자책으로 이걸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0: 네.
1: 이런 질감과 느낌은 내가 손에 잡아보지 않으면 사실 맞아요. 공감하기가 어렵죠.
0: 맞아요. 진짜. 자, 디자인 뮤지엄.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인가요?
1: 이 책의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부제가 디자인으로 읽는 인간 욕망의 역사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디자인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0: 네.
1: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저자가 디자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의 재료를 변형해서
0: 네.
1: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일을 해결하는 행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뭐 일을 해결하거나
0: 네.
1: 편리를 취하거나 아니면 멋을 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것에 어떤 목적을 부여해서 변형을 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꾼 것. 이걸 디자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도로 위를 지나가는 뭐 바퀴를 만들고
0: 네.
1: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과학기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디자인은 뭔가 그 위에다가 멋을 더한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사실은 이해를 많이 하죠.
0: 정말 장식처럼.
1: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돌길을 만들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또 나무를 깎아서 바퀴를 만드는 것 자체가
0: 네.
1: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의 정의에 사실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걸 왜 인간들이 계속 디자인에 더 신경을 쓰고 집착하고 애를 써왔느냐.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에 그대로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니까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통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뭐냐. 이런 거를 뭐 타임지나 이런 데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0: 네.
1: 그러면 10위 안에 늘 있고 대체로 1위를 차지하는 게 수레바퀴거든요.
0: 수레바퀴.
1: 네. 근데 수레바퀴도 생각해보면 그게 잘 굴러가기 위한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것들도 반영됐겠지만
0: 네.
1: 그 모양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거잖아요.
0: 그쵸.
1: 그 기수가 결합되어서 그런 것들은 또 디자인의 역할과 범주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0: 오늘 디자인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될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미미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미미님이 느끼는, 이거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물? 디자인 요소가 좀 돋보이는 거? 이것의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거 뭐가 있나요?
1: 너무 재미없는 답이지만 책이죠.
0: 책이다.
1: 네. 그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물건들이 원래부터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사물이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이 그런 우리가 비어 있는 곳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지금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뭐한 1000년 정도?
0: 1000년, 와.
1: 이전에는 우리도 아는 겁니다. 뭐 양피지,
0: 맞아요.
1: 파피루스,

0: 그러다가 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주간이나 목간 같은 걸 많이 썼죠.
1: 네.
0: 일종의 생각해 보면 다 두루마리처럼 쓰는 거예요. 말아 가지고.
1: 그쵸.
0: 그러면 말아서 쓰는 것의 한계는 뭐냐? 일단 양면을 못 씁니다. 한쪽밖에 못 써요. 즉
1: 네.
0: 같은 면적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절반인 거죠.
1: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위치를 찾거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 다 펼쳐야 돼요, 일단은.
0: 그렇죠.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는 책의 꼴은
1: 네.
0: 페이지 수가 기입돼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앞에 차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를 바로 찾아서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꼴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실 수천 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그 양피지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앞서가면 점토판으로 만든 것에다가 쐐기
1: 네.
0: 문자 같은 것을 쓰기도 했잖아요.
1: 네.
0: 이게 사실은 일련의 과정인 거죠. 어떤 디자인의 과정이냐?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고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적합한 모양이 뭐냐? 이걸 디자인이 계속 그간 연구하고 탐구한 결과가
1: 네.
0: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라는 꼴인 거죠.
1: 그러네요. 그럼 책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1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면 비교적 좀 일찌감치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요 디자인 형태가 완성이 됐다고도 볼수 있네요.
0: 그렇죠. 다른 미디어, 이 책에도 뭐 TV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사진도
1: 네.
0: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미디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리고
1: 네.
0: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몇백 년 동안은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의 모양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1: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이 모양을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너무 익숙하니까요.
1: 맞아요. 우리 뭐 여기 뭐 책등, 책발, 막 이름도 부위별로 막 붙여주면서 가리키는 말이 있잖아요. 책을 요리조리 이렇게 뜯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책을 말씀드렸지만
1: 네.
0: 이렇게 내가 자주 쓰고 주목하고 좋아하는 물건, 이것의 디자인은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하고 찾아보게 하는 게이 책의 매력인데, 이 책은 전체 우리의 생활 전반에
1: 네.
0: 다그 디자인의 역사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 생활 전반에
0: 네,
1: 그런 것
0: 그래서
1: 같습니다.
0: 뭐 1장은 살다예요.
1: 살다.
0: 네, 부엌, 욕실, 조명 이런 것들.
1: 네.
0: 2장은 다루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 있죠. 요리 도구라든지
1: 네.
0: 또는 뭐 자동차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공간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 준 것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이 포함된 얘기인데 기록하다.
1: 기록하다.
0: 그리고 네 번째가 보다인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의미의 디자인에 가장 가까운 것들. 예를 들면 포스터, 픽토그램,
1: 네.
0: 인포그래픽, 우리 요즘 쓰는 이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는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요렇게 네 개의 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사물, 서비스,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과 역사를 거쳐서
1: 네.
0: 지금의 꼴을 갖추게 되었는지 요 얘기를 하나하나 들려주는 책이에요.
1: 살고, 다루고, 기록하고, 보는, 방식으로 이 책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승명님이, 제가 생각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및 디자인은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0: 아, 공이요?
1: 공, 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0: 그러게요.
1: 공.
0: 특히 어떤 우리의 유희와 관련되어서는
1: 그렇죠.
0: 이걸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카페이님들 이렇게 지금 승명님이 주신 것처럼, 이거 참 디자인 멋지더라. 그리고 이건 진짜 절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기능적인 면도 그렇고, 뭔가 여러 의미에서 생각했던 잘 디자인됐다라고 느끼는 어떤 사물, 주변에, 뭐 공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유가 뭔지 사연으로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정경희님께서도 디자인 관심 많아서 기대돼요. 어젯밤 도로의 모양도 여러 가지로 디자인된다는 내용의 책을 읽었어요. 뭐 어떤 책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1: 네.
0: 도로 디자인하면 저는 요즘 터널 안에 여러 가지 장식이 떠올라요.
1: 아, 터널 안에.
0: 긴 터널의 경우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좀 해이해질 수 있고 졸음이
1: 맞아요.
0: 올까봐 잠을 깨우기 위한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구간에는 갑자기 막 형형색색의 그림이 나오고,
1: 네.
0: 어떤 구간에는 바닥에 이런 돌출부를 둬서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나죠. 음계가 다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잖아요.
1: 그쵸.
0: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1: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자, 카페이님들 어떤 것에 디자인에 반한 적이 있는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책 좋지만 미미님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0: 저는 와인잔. 저는
1: 아.
0: 와인잔을 좀 좋아하거든요. 와인잔 디자인 자체, 그 굉장히 기능적인 것을 고려해서 설계된 거잖아요.
1: 그렇죠.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뭐 기포가 언제 올라오고 이런 게
0: 맞아요.
1: 다르죠.
0: 뭐 향을 또 가둬야 되고, 그 공명하는 소리하며, 이런 것들. 전 와인잔 있습니다. 카페인님들도 뭐 뭐든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 감탄할 만한 디자인이 있었는지 사연으로 보내주시죠. 음악을 듣고 갈까요?
1: 네, 이 멋지게 디자인된 그룹이 부른 디자인이란 노래인데 NCT 위시의 곡입니다.
0: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북트리거에서 나온 김신 작가의 디자인 뮤지엄이고요. 미미님과 이책 지금 펼쳐보고 있는데 카페인님들께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아, 나를 감탄하게 만든 너무 놀랍다고 느끼는 디자인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참현정 작가님
1: 네.
0: 살짝 또 의견을 주셨죠. 그 귀에 거는 형태의 모든 사물에 항상 놀란다고.
1: 네, 뭐 마스크라든지
0: 안경.
1: 맞아요.
0: 그쵸.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귀, 아우, 요귀 얼마나 힘들까. 왜 거기 걸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1: 저는 정반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스스로도 감탄했을 것 같아요.
0: 감탄했다고요?
1: 왜냐하면 이귀 위의 공간은 어떤 쓸모도 없는 노는 공간이잖아요.
0: 저는 그 말이 너무 노는 공간이라니. 우리 귀 위는 노는 공간이라고요?
1: 이 노는 공간을 활용해서
0: 예.
1: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사물을 붙인다, 건다.
0: 붙이고 걸고 헤드폰 지금 쓰고 계신데 누르고 막.
1: 네, 만약에 그귀 위의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코를 뚫어서 걸어야 됐을 거잖아요. 그런 필요가 있었다면.
0: 아, 그 마침 또 귀가 이렇게 걸기 좋게 이렇게 있긴
1: 그렇죠.
0: 하니까.
1: 신체에 어떤 변화나 해를 가하지 않는.

0: 지퍼는 지퍼
1: 그나마 그
0: 긁어야
1: 뭐
0: 되는.
1: 고리 바꾸는 거 정도지, 그
0: 네.
1: 지퍼 자체는 다른 걸 우리가 떠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우산도 어때요? 우산.
1: 그렇죠.
0: 우산도 뭐그 거꾸로 우산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산도 비교적 우산살과 거기에 이제 천이나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게 덮어져 있는 방식.
1: 맞아요. 자전거.
0: 아, 그렇죠. 자전거도 진짜 안 바뀌죠?
1: 네.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의
0: 네.
1: 완성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네요. 김주희님, 디자인의 획기적인 변화. 저는 TV요. 뒷볼록 TV에서, 뒷볼록.
1: 브라운관?
0: 뒷짱구 형된 거예요? 뒷볼록 TV에서 점점 얇아지더니 벽걸이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꺼놓을 때 명화 그림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림 액자가 된것 같은 느낌도 있고.
1: 네, 요즘에는 그 TV 자체가 워낙 이제 커졌잖아요.
0: 네.
1: 그래서 거실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롤처럼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펼쳐서 쫙 붙였다가 불필요할 때 마치 돗자리처럼. 네.
0: 돗자리처럼.
1: 근데 이 책에서도
0: 네.
1: TV가 이제 한 개의 장으로 다뤄져 있어요. 근데 TV의 디자인은 되게 우리가 흔히 겪는 디자인의 방향과는 좀 다른데,
0: 네.
1: 왜냐하면 예전에는 TV 모양이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은 그 겉모습으로는 TV를 사실 어느 회사 건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 그냥 디자인 자체를 지금 거의 상상력을
0: 그렇죠.
1: 막아놓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김주인님 말씀처럼 뭐 거기다 뭐 명화를 넣든 뭐 사진을 넣든 뭐 다른 또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이 0946 쓰시는 카페인님은 시원해진 날씨에 맛있는 점심 식사 후 개운하게 양치를 하고 나니 칫솔, 칫솔이야말로 혁명적 기능은 물론 건강과 수명에 대단한 역할을 주고 있는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그래요.
0: 하셨습니다.
1: 칫솔도
0: 그쵸. 모양 웬만하면 안
1: 다르게
0: 바뀌죠.
1: 다르게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강 구조가
1: 그쵸
0: 변하지
1: 그쵸.
0: 않는 이상,
1: 그게 전제가 돼 있네요.
0: 맞아, 이미 최적화된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책에서도 모든 걸 설명할 때뭐그 공간의 어떤 전제 조건이 뭐냐. 예를 들면
0: 네.
1: 처음에 이제 집 얘기를 하거든요.
0: 집 얘기, 살다부터.
1: 예. 근데 집의 디자인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0: 네.
1: 우리가 가장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0: 그쵸.
1: 우린 집에서는 사람도 예측 가능하죠.
0: 네.
1: 익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밖에 나오면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게 우리가 집에 그 전제 조건, 우리가 집에 기대하는
0: 네.
1: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성될 거잖아요. 그런 느낌과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0: 네.
1: 그러다가 그게 너무 지겨우면 가끔 이제 쓸모와 상관없는 소품 같은 걸로 변주를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집 안에 있는 것들은 늘 사용하는 거, 많이 쓰는 거, 그래서 부담 없을
0: 그렇죠.
1: 것, 익숙해질 것. 이런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0: 네.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 어떻게 보면 다 개성이 담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1: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0: 그렇죠.
1: 예. 그이 책에서는 집에서 뭐 부엌, 욕실, 화장실, 뭐
0: 네.
1: 조명, 침대, 의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집에서 화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0: 아.
1: 부엌은 좀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갔고
0: 네.
1: 욕실과 화장실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욕실과 화장실은 기능적인 거 외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씻는 곳이다. 청결해야 된다.
0: 물 나오고 청결하고, 그럼
1: 맞아요.
0: 된다?
1: 예.
0: 네.
1: 그런데 이 조명.
0: 조명. 조명이에요?
1: 전 조명
0: 관심 분야?
1: 저한테 새삼, 아, 나한테 이거 중요했구나.
0: 아.
1: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원룸에 사니까
0: 네.
1: 그 조명을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형광 조명을 쓰진 않아요.
0: 네.
1: 집에 들어가면 스탠드, 책상 위에
0: 간접 조명.
1: 스탠드와 예, 그리고 방 전체를 밝히는 간접 조명. 근데 그 스탠드 두 개가
0: 네.
1: 제 집에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물이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제가 그 원룸에 살기 시작할 때 첫날에 그냥 옷만 가지고 입주했거든요.
0: 네.
1: 뭐 빈방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하나하나 냉장고도 사고 뭐 테이블도 사고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갔거든요. 마지막에 조명을.
0: 조명은 보통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1: 그쵸?
0: 많죠.
1: 예,
0: 네.
1: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와 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니까 활용점처럼 이렇게 콕 찍게 되는 것이
1: 그쵸?
0: 이제 조명이 아닌가.
1: 그래서 조명 무슨 얘기일까 하고 내가 혹시
0: 네.
1: 좋아하는 조명 그런 브랜드나 상품들도 여기 나올까
0: 아우.
1: 펼쳐봤는데 저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둠을 상상해본 적, 걱정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무슨 얘긴가 했더니 디자인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 집안의 밝음이라는 거, 조명이라는 거는 정말

0: 최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을 기준으로 해도 한 100여 년 전? 왜냐하면 토머스 에디슨의 전구가 발명된 이후에야 우리가
1: 그렇죠.
0: 집안에 불 켜는 게 일상이 됐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제 부모님 50년대 초반생이신데,
1: 네.
0: 어렸을 때 당연히 집에 전기불 없었고, 호롱불 켰을 것이고,
1: 그쵸.
0: 한국의 그런 농촌에 전구가 본격 보급됐던 게 60년대, 70년대거든요.
1: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0: 그렇죠.
1: 생각해보니까.
0: 그러면 집이 이렇게 밝은 것 자체가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처음 봤을 때 놀라움과 반가움이 있었을 거고,
1: 네.
0: 그걸 또 어떻게 제어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발전해 왔는가, 이런 얘기가 펼쳐지는데,
1: 네.
0: 밝았으니까 좋았을 거잖아요.
1: 그쵸.
0: 처음에는.
1: 완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18세기, 19세기에 귀족 저택, 옛날에 빛은 귀족들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1: 네.
0: 저택 전체에 있는 빛의 총량을 합쳐도 지금 우리가 냉장고 문열때 나오는 빛보다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빛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조명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빛을 감싸주고 제어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스탠드에서 중요한 게 가시죠.
1: 아.
0: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가는 거예요.
1: 세상을 재구성하게 해주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갓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갓에 또 이제 그 재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1: 네.
0: 천도 있고 유리도 있고, 이것도
1: 그쵸.
0: 우리가 여러 가지 써봤을 거잖아요. 효과와 기능들을 보고.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에 정착하게 된, 각자의 취향이 반영되게 된 이런 디자인의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아, 그냥 이렇게 막 멋지게 스케치해서 만드는 거 이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방이라는 일상의 공간, 여기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느꼈던 경험의
1: 네.
0: 과정들, 그리고 그 뒤에 각자의 취향과 분위기를 찾아가는 디자인. 이게 이제 하나로 쭉 꿰이더라고요.
1: 그러네요. 이 맥락이 읽히니까 더 재밌습니다. 지금 커피 머슴 우리 기술 감독님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0: 아,
1: 감탄을 하신대요.
0: 이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완성형이라고 생각했던 걸 뛰어넘은 디자인이네요.
1: 그러니까요. 선풍기 날개는 필수품인 줄
0: 그러니까 우리가
1: 알았는데.
0: 바람을 일으킬 때 팬이라는 거는
1: 네.
0: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걸 완전 뒤집은 거죠.
1: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지퍼니 우산이니 뭐 하는 것들, 아, 그것도 또뭐 혹시 또 몰라요.
0: 그러네, 언젠가는.
1: 우리 발상을 뒤집어서.
0: 그쵸.
1: 네.
0: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화라고 하면 응당 번호를 누르는 버튼이 이제 핵심적이었는데,
1: 그쵸.
0: 지금은 그냥 버튼 아예 사라지고
1: 맞아요.
0: 화면만 남아있잖아요.
1: 맞아요. 김민지님은 젓가락, 숟가락. 먹을 때마다 놀라요. 이렇게 간결하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이 또 있을까 싶어요.
0: 그러게요.
1: 그쵸.
0: 이 책에서도 요리 도구,
1: 네.
0: 그리고 음식 운반 도구를 다한 개의 장으로 다루고 있어요. 먹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
1: 정말 디자인
0: 왜 조리
1: 중요하죠.
0: 도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국자랑 집게
1: 네.
0: 같은 거 쓰다 보면 그 식탁 위가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요즘은 이렇게 딱 그냥 놓으면,
1: 맞아. 딱 그냥 알아서 서 있는.
0: 그렇죠. 그 음식에 닿는 부분은
1: 네.
0: 공중에 떠 있는.
1: 맞아요.
0: 이런
1: 그런
0: 것도
1: 경우도
0: 되게
1: 있고.
0: 싱크 빅이죠.
1: 진짜 이것은 사용하면서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0: 그러게요. 하나하나 진전이 되는 거죠.
1: 네.
0: 엄항용 님도 숟가락 거의 완벽한 디자인 아닐까 합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변화가 안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1: 숟가락.
0: 그렇긴 하겠죠. 처음엔 좀 평평했다가 이게
1: 네.
0: 점차 이제 그 굴곡이 생기긴 했겠지만,
1: 그쵸.
0: 손으로 잡고 이렇게 떠서 먹는다, 요것의 목적은 같았으니까.
1: 네. 최유하님은 음료수 병뚜껑 말고 음료수 몸체에 있는 돌기. 음료수 몸체에 있는 돌기가 왜 있는 거죠?
0: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차가움 같은 것들이 좀덜 전달되지 않을까요?
1: 그렇게
0: 네.
1: 우리의
0: 면
1: 어떤
0: 전체를 닫는 것보다는?
1: 그립감을 고려해서
0: 네.
1: 사람들이 잡을 때, 이런 것들. 자,
0: 제
1: 놀랍습니다.
0: 추측입니다.
1: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다 뭔가 수상해 보여요. 여기 지금 앞에는 이 마우스 막 전부 다, 키패드 막 다.
0: 모자야, 모자.
1: 모자도, 그쵸? 이것은,
0: 모자가 초기에는 기능보다는 멋이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그 우리 금관 같은 것도 이제 모자의 일종일 텐데,
1: 나의 신분과 어떤 뭐 위세를
0: 그렇죠. 난
1: 보기
0: 다르다,
1: 위해서?
0: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었을 텐데,
1: 네.
0: 점차 기능이 이제 추가됐고, 요즘에 요런 캡의 기능은 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좀 귀찮거나 아니면 바빠서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았다.
1: 저 머리 감았어요.
0: 아니, 제가 작가님
1: 네.
0: 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지금 나를 사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죄송합니다. 그런
1: 네.
0: 의도는
1: 네.
0: 아니었습니다.
1: 지금 당근 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네. 저 머리 감고 그냥 모자 썼습니다. 네. 그런 캔모자 그런 의도예요?

0: 아, 요즘 그런 이제 의미와 기능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구나.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현대 디자인에서 이 모양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화이트의 네모의 꿈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시간입니다. 박태근 편집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김신 작가의 디자인 뮤지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피 머슴 감독님이 아까 날개 없는 선풍기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바게트 PD님은 그럼 날갯짓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는 걸까 해서 너무 신기하다고 뽑아주신 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1: 그쵸, 비행기는.
0: 비행기가 날갯짓하는 상상하니까 너무 너무 귀여운데요?
1: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0: 그런
1: 같은데.
0: 비행기 타고 싶은. 근데 날갯짓하면 약간 요동칠 것 같긴 하고
1: 네.
0: 펄럭펄럭.
1: 근데 이게 바게트 피디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0: 네.
1: 비행기는 현재 물리학자들도 비행기가 정확히 왜 뜨는지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0: 맞아요. 그 얘기를 언젠가 그 박권 물리학자신가 오셔서
1: 아,
0: 해주셔서
1: 네네.
0: 너무
1: 그렇죠.
0: 무서워졌잖아요.
1: 흔히 이제 베르누이 원리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요즘 과학자들은 그걸로도 설명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론이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하죠. 설명을 못 하는데 우리는 만들고 있고 그걸 막 수백 명이 한 번에 타고 이동하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놀라운 일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와, 이런 참. 5623 쓰신 카페인님 인덕션? 인덕션 정말 마음에 들어요. 더울 때 선풍기 틀어도 불안 꺼져요. 싱크대 상판도 평평하고 심플하게 해줘서 보기에도 굿이라고 하셨습니다.
1: 이게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0: 사람마다?
1: 저는 그냥

0: 불이 나오는 가스레인지가 좋더라고요.
1: 왜요?
0: 왜냐하면 불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인덕션은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1: 인덕션이 오히려?
0: 예, 네, 그래서 그냥 시각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가스레인지가 훨씬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저는 또 인덕션파긴 하거든요. 이게, 이 평평하다는 것도 그렇고, 전그 불이 보이는 게좀 무서워요. 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서. 아, 그래서 인덕션파도 있는데, 사람마다 참이또 보는 것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0: 그쵸? 9110님, 저는 청소 도구들이요. 청소하는 거 좋아해서 도구들을 이것저것 써보는데요. 요즘 청소 도구들 너무 예뻐서 청소하기 아까워요.
1: 청소 도구들도 진짜 기능적인 것을 빼놓고 발전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전 청소 도구가, 제가 아까 욕실 이제 이 말씀
1: 네.
0: 드렸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개미지옥이란 말 쓰잖아요.
1: 어.
0: 청소 도구가 그런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1: 아.
0: 자, 어떤 걸 청소하는 청소 도구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깔끔한 걸 원하는 분들은 그걸 또 소독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1: 아,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그러면 그 소독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도 또 깨끗해야 되니까 또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거리가 있으면 거리를 또 관리해야 되고,
1: 그렇죠.
0: 이게 끝이 없는 게이 도구의 세계 같더라고요.
1: 아,
0: 청소
1: 정말
0: 도구.
1: 청소가 그래서 진짜 간단히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듯 하면서도 진짜 초고수들은 또 간단히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맞아요.
1: 오히려. 미미님 청소 도구 많이 사셨나 봐요. 얘기하신 거 보니까. 자, 이어서 어떤 디자인을 만나볼까요?
0: 앞에는 집
1: 네.
0: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사무 공간 얘기를 해볼 텐데, 사무 공간도 생각해보면 디자인 요소가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역시 사무 공간이 어떻게 출발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게 노동하는 공간이잖아요. 예전에는 노동하는 공간이 대부분 야외였습니다.
1: 그쵸.
0: 농업, 어업, 광업, 1차
1: 맞아요.
0: 산업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사무직 노동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사무 노동자가 3분의 2 정도 된대요. 근데 사무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있죠. 그리고 되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고층 빌딩이 전제라는 거예요. 농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같은 면적에,
0: 네네. 근데 이제 사무직은 막 무거운 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1: 네.
0: 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1: 그쵸.
0: 고층 빌딩을 세우고 그 사무공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또 흐름과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1: 네.
0: 이제 초기에는 책상을 이제 롤톱 데스크라고 해서 과거에는 책상 밑에도 서랍장이 있고 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많이 있고 우리 어릴 때 책상 생각해 보면
1: 기억나죠?
0: 그렇죠. 위에도 책꽂이가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무가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의 일이
1: 네.
0: 집적되고 발전하고 뭐 정보 양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정보 자료가 아니라 각자가 하는 일의 정보는 공용돼야 되고 공유돼야 되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1: 네.
0: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캐비닛이라는 게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 아.
0: 한 3, 40년 전에는 캐비닛 없는 사무실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1: 맞아요.
0: 거기다 열면 이제 뭐 연도별로 분야별로 서류
1: 네.
0: 철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근로 자료가 가면서 책상은 플랫한 데스크가 됐대요.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짐이나 책꽂이나 자료철들 자리는 뭐가 대체했느냐?
1: 네.
0: 계산기, 타자기, 전화기, 그러다가 PC와 이제 데스크탑, 뭐 노트북
1: 와,
0: 이런 걸로.
1: 지금이 좀 가깝게 온 거네요.
0: 그렇죠.
1: 이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의 변천사를 보는 것도 좀 재밌겠어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1: 예.
0: 하나가 요즘 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텐데
1: 네.
0: 파티션의 등장입니다.
1: 파티션.
0: 네.
1: 파티션이 있는 걸좀 선호할까요? 아니면.
0: 많은 분들이 이제 책상과 책상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충분하다면, 파티션이 없는 걸 선호하시겠죠?
1: 네.
0: 그런데 현실에선 책상과 책상이 거의 맞붙어 있기 때문에
1: 그쵸.
0: 파티션이 없다면 앞에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도 참 재미난 게 예전에 옛날 드라마들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80년대 KBS에서 했던 손자병법 같은 드라마.
1: 진짜 오랜만이네요.
0: 가끔 그런 영상을 찾아보면
1: 네.
0: 책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사무직이 쓰는 사물이라는 게
1: 네. 전화기
0: 전화기랑 뭐
1: 정도?
0: 타자기 정도거든요.
1: 본인 노트, 이런 거.
0: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앞에 사람, 옆에 사람이랑 뭐 파티션이 있거나 없거나 바로 대화가 가능해요.
1: 아.
0: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1: 그러니까
0: 모습이죠.
1: 이게 만약에 그 80년대 사무직과 지금 사무직 이게 막 바꿔서 해본다 사무실을 서로 바꿔서 근무하라고 막한 달만 이러면 되게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0: 엄청 적응하기 힘들겠죠.
1: 네.
0: 근데 이제 파티션의 장점은 뭐냐면 요즘엔 조직이 유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 그쵸.
0: 예전에는 뭐 부서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부서에 들어오면 평생 그 부서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트렌디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1: 네.
0: 어떤 부서가 직군이 바뀌기도 하고 뭐 TF 같은 게 꾸려져서 합쳐졌다가 뭐 다시 흩어지기도 하고
1: 네.
0: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파티션의 존재인 거죠.
1: 네.
0: 그러면 사무 공간이 똑같아도 이렇게 팀 나눴다가 이렇게 분류했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1: 미미님 일하시는 그 출판사 공간은 어때요?
0: 제가 일하는 출판사는 보통의 출판사보다는 사무 공간에 좀 가까워요.
1: 네.
0: 그러니까 오래된 출판사들은 옛날 뭐또 옛날 얘기지만 아들과 딸의 이제 후나미가 일했던 것처럼 정겨운 느낌? 좀
1: 네.
0: 따뜻한 느낌? 시간이 좀 쌓여있는 느낌? 이런 게 드는데 제가 일하는 출판사의 건물은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도 한데 그냥 뭐 증권사 사무실과 비슷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재미난 건뭐 이것도 이제 사무 공간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1: 네.
0: 저희는 뭐 대표든 본부장이든 평사원이든 모두 똑같은 책상 한 자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와보면 어디가 대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1: 일부러 그렇게.
0: 어떤 수평 조직의 문화를 디자인에 반영한 거죠.
1: 네.
0: 배치에다가. 물론 장단이 있습니다. 뭐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수평적으로 보이죠.
1: 네.
0: 하지만 이제 그 대표님의 옆자리에 앉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1: 너무 부담스러워. 그 사람인가요, 혹시
0: 아니, 그렇지
1: 미미님이?
0: 않았는데 어쩌다가 최근에 이제
1: 네.
0: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제가 한 이틀 정도
1: 옆자리를.
0: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1: 네.
0: 아, 제가 평소에 그렇게 뭐 권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아, 상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1: 아, 이 수평적 분위기에 이 사무실 인테리어, 이
0: 예, 네,
1: 디자인력이 좀.
0: 제가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1: 네.
0: 아직 계시네? 이러면 더 앉아 있어야 되나?
1: 그 소리 내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속으로? 아직 계시네?
0: 예, 네, 하지만 제 행동에 분명 영향을
1: 아,
0: 미친 건 맞습니다.
1: 재밌습니다. 자, 이용상님. 섬찟하고 무서운 디자인이라면 무기들의 디자인입니다. 무기. 무기의 효용이란 결국 살인인데 잘 죽이기 위한 디자인인 거잖아요. 특히 요즘은 피지컬 AI 킬러 로봇들 중에 강아지 모양 한 전쟁 무기도
0: 아이고.
1: 있더라고요.
0: 속이기
1: 와.
0: 위해서
1: 아, 이건 진짜 좀.
0: 그러네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네.
0: 아,
1: 자.
0: 3484님, 옛날에는 사무실 대표 전화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많은 소통을 그 대표 전화로 하니까
1: 네.
0: 그럼 뭐 거기 전화 바꿔주면 또 뛰어와서 받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런
1: 맞아요.
0: 장면이 있었겠죠.
1: 맞아요.
0: 이 책에서 또 하나 사무실에 있는
1: 네.
0: 디자인 중에 얘기하는 게 의자예요. 그 의자야말로 정말 이 사무직 노동자 때문에 생겨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 일하는 장면이 대다수죠.
1: 그렇죠.
0: 가끔 앉거나 누워서 쉬거나 뭐
1: 그렇죠.
0: 참 먹을 때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은 애초에 서서 활동하게끔 오랫동안 진화해왔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 S자 척추 모양이 딱 이제 잡혀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1: 맞아요.
0: 앉아서 일을 하면 이 척추가 C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육 관절이 다 위축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직 노동이 들어오면서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발전한 가구가, 도구가 바로 의자라고 저자는 얘기하더라고요.
1: 의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0: 그렇죠. 그래서 왜 한때는 우리도 뭐 IT 업계들 막
1: 네.
0: 한창 활성화될 때는 어떤 브랜드의 의자를 그 회사가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복지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1: 와, 그러네요. 거의 회사 계급도처럼 이렇게
0: 어,
1: 되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네.
1: 재밌습니다.
0: 저희 회사도 꽤 손꼽히는 그 사무용 의자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고를 낼때
1: 네.
0: 이걸 저희 회사의 중요한 복지로 그냥 거기 브랜드 명을 넣습니다. 이 브랜드의 의자를 우리는 쓰고 있다.
1: 아니, 저는 지금 이게 만들어질 때그 디자인 의도와 상관없이도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그 동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또그 디자인의 의도처럼 읽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사연방 보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캔모자 제가 쓰고 있는 거 원래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는 전 모르겠으나 아까 미미님이 얘기하신 이후로 지금 사연 흐름이요 군데군데 우리가 지금 뭐 의자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도 군데군데 고은님 하루 안 감아도 괜찮아요 뭐 지금 아 고은님 뭐 보기에는 지금 그안 감은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는 그래서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능이 그런 아직 마치 그렇게 돼버렸어요.
0: 근데 말씀에 너무 공감되는 게

0: 의자도 똑같아요.
1: 어떻게
0: 그러니까
1: 해서든
0: 그게 되게 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 네.
0: 반대로 생각하면 아, 이 회사는 정말 나에게 오래 일하기를 기대하는구나.
1: 얼마나 기대를 많이
0: 그렇게
1: 하면
0: 좋은 의자를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이 편한.
1: 심지어 척추 보호가 되는 그런 의자를 준비했더라.
0: 그쵸. 왜냐하면 불편하면 내가 불편해서라도 잠깐 일어나서 쉴거 아닙니까?
1: 그렇게 안정해 보려면 그렇게도 볼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니까요.
1: 그렇죠? 네. 카페님들 저는 머리 감고 왔습니다. 색깔 때문에 섰어요. 색깔 때문에. 자, 음악을 듣고 가시죠.
0: 네, 저희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1: 아,
0: 나눈 것 같은데 위로가 되는 노래 들려보려고
1: 네.
0: 합니다. 이석훈이 부른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돼요.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북트리거에서 나온 김신 작가의 책 디자인 뮤지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집 봤고요. 이제 사무실 살펴봤고요.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
1: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은 디자인을 경험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자가 설명하는 공간이 스마트폰입니다.
0: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스마트폰 디자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맞아요.
0: 관심사다.
1: 근데 이게 스마트폰 겉의 모양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양은 아까 TV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지금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0: 그쵸.
1: 네, 스마트폰의 디자인의 핵심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거 무슨 기능이다, 이건 뭘 해주는 거다, 이런 것을 텍스트가 아니라
0: 네.
1: 아이콘이나 이미지로 우리에게 기능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리고 터치하게 만들잖아요.
0: 그렇죠.
1: 뭐 어떤 앱 안에 들어가서 쓸 때도 똑같아요.

0: 재생, 멈춤 이런 것도 다그 사인에 맞춰서 하잖아요. 저자는 바로 이렇듯이 복잡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압축하고 단순화한 이 아이콘, 이게 지금 어떤 디자인의 최첨단, 가장 많은 뭐 시도와 도전이 벌어지는 곳,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진짜 일상의 디자인 했을 때 가장, 정말 가장 손 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스마트폰 속 디자인이었던 거네요.
0: 그쵸.
1: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지를 잘 못했네요.
0: 우리가 어떤 어플을 보면 그냥 그 어플의 그 아이콘의 모양만 봐도 이건 뭘 해주는 거다. 이런 걸 바로 알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거기 전화 걸때 여전히 수화기가 들어있고, 뭐 우리 PC에서도 저장할 때 플로피 디스크가 지금도 나오잖아요.
1: 그쵸.
0: 이런 이제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지만 예전의 상징이 훨씬 강하게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통용이 되는 거니까.
1: 진짜 얘기하시니까 그러네요. 전화 버튼 자체의 생김새가 요즘 그렇게 생긴 전화기 안 쓰는데. 그렇게 여전히
0: 예. 네.
1: 옛 방식의 수화기가 있다는
0: 왜냐면
1: 거지.
0: 거기다가 스마트폰 모양을 그려넣는다면 전달 잘안될것 같거든요. 예. 네.
1: 재밌습니다.
0: 저자가 이 부분을 디자인에서 따로 한 개의 장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상징 기호와 도상 기호의 구분 때문인데, 상징 기호는 문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우리가 새라고 쓸때그 모양하고 의미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상 기호, 즉 표지판에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폴더 있잖아요, 폴더. 그게 옛날 서류 처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 그쵸.
0: 그걸 누가 회사 입사했다고 신입사원 교육할 때, 아, 요거는 우리 사무실, 우리 회사에서는 폴더 모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요즘 막 태블릿 PC 쓰는데, 그런 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1: 그쵸.
0: 이 도상 기호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게 최적화돼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현실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거죠. 스마트 세상이 되면서.
1: 재밌습니다. 진짜 지금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라디오 앱 모양 같은 것도 이제 예전 그 라디오 모양이잖아요.
0: 그렇죠. 주파수를 잡는 요 안테나가
1: 맞아,
0: 위로
1: 안테나가
0: 올라와
1: 꼭
0: 있죠.
1: 있고. 맞아요. 우리 EBS 앱 모양은 이제 물론 이제 반디, 여기도 이제 안테나가 솟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기 못하는.
0: 그러니까 그걸 안 써본 사람들도 그걸로 이해하고 통용되잖아요. 저자가 이런 디자인의 언어, 뭐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아이콘들이 그래서 권력자의 언어가 아니라 공공의 언어다. 보편화와 표준화가 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올림픽의 픽토그램입니다. 딱
1: 그러네요.
0: 종목 바로 우리 알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고온 같은 도구 하나랑 이걸 다루는 사람 딱두 개의 단순한 조합만으로 2, 30개가 되는 종목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올림픽을 뭐 서울 올림픽을 하든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하든 뭐 런던 올림픽을 하든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죠.
1: 너무 명료하죠?
0: 맞아.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세계화 시대, 이런 시대에 훨씬 어울리는 방식의 언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맞아요.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나요?
0: 가장 강력한 거. 전 세계, 문화를 막론하고 현대문화에서 다 똑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비상구 픽토그램입니다.
1: 비상구, 여기도 지금 제 눈이 닿는 곳에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저건 정말 어디를 가도 왜 그래야 될까요?
1: 정말 비상시에
0: 그렇죠.
1: 무조건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0: 그때 만약에 저걸 생각을 해야 된다면, 혹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어서 누군가 알려줘야 된다면, 그런데 막 재난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일수록 익숙하고 보편적인 기호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근데 요즘에 저런 뭐 비상구 기호가 아닌 것들은 너무 세분화되고 달라지고 있어서, 이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에 나오는 이런 새로운 모양들입니다.
1: 이또 개성 발산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쵸?
0: 또 눈길을 끌어야
1: 업체마다.
0: 되니까 그게
1: 맞아요.
0: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광고판 역할도 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거기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0: 그리고 이게
1: 사람마다.
0: 너무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노년에 대한 일종의 이제 혐오 정서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키오스크 앞에서 조금 머뭇거리나 서성거리면 놀려요. 예, 이것도 적응 못하냐.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놀리거든요.
1: 지금
0: 한
1: 놓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0: 2초만 멈칫해도, 쓸
1: 너무
0: 줄 모르세요?
1: 야박하네요. 무슨
0: 그렇게.
1: 2초 바라볼 수 있지, 키오스크를.
0: 그래서, 아니, 저 잠깐 생각한 거라고.
1: 생각한 거라고요?

0: 이런
1: 네.
0: 문화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1: 아, 그래요. 우리 무슨 갑자기 러닝 대회 딱 이렇게 이제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바로 움직여야 되는 그 너무 기계 같잖아요.
0: 그좀 어떨 때는 의식이 돼서
1: 네.
0: 이렇게 빨리빨리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머뭇거리면 안 된다.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비상구만큼은 아니겠지만 왜그 우리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도 그 장바구니 모양은
0: 아,
1: 카트
0: 네네.
1: 모양
0: 그쵸.
1: 그늘 비슷하잖아요.
0: 네.
1: 장바구니 드는 형태든 아니면 밀고 가는 카트 장바구니 형태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누가 봐도 딱알수 있을 법한
0: 그쵸.
1: 방식이라서.
0: 그리고 대표적인 게 공항에 있는 픽토그램들이요.
1: 아.
0: 왜냐면 공항은 애초에 다른 문화랑 언어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공통의 언어를 사실 써야 되는 전제가 깔려 있는
1: 오,
0: 공간이겠죠.
1: 네.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되네요. 김소영님, 재밌을 것 같아요. 디자인 뮤지엄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재미난 소재도 많으니까요.
1: 네.
0: 천천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유영준님, 반짝, 방금 블루베리 봉지를 가위로 자르는데, 가위가 없었다면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누가 발명했는지 궁금해지네요.
1: 그쵸.
0: 이런 것들은 또
1: 가위.
0: 발전이 있잖아요. 왼손잡이를 위한 가위도 나오잖아요. 예.
1: 맞아요. 자, 0389 쓰신 카페이님, 세종대왕님께서 창의적으로 만든 한글 하나의 디자인 같다.
0: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그 기능과 그리고
1: 네.
0: 우리 그 성대 이런 음성을 내는 신체 기구의
1: 맞아요.
0: 모양이 반영된 디자인이죠.
1: 한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쵸?
0: 맛 놓고 기억 잘알수 있는 언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야무지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미님,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사라 바렐리스의 King of Anything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ISA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3: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2: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3: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4: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3: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2: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내가 일타 강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공부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일까요? 얼마 전 SNS에 한 학부모님이 하소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이가 정승재 생선님 흉내낸다고 아유 소리내서 공부를 해요. 엄청 시끄러운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엄마, 내가 설명해줄까 하면 아니 니네 아빠한테 가서 빨리 해드려. 그런데 아빠는 어느새 쓰레기 버리러 나가고 안 계시거든요. 우리 바다님들도 수학을 공부할 때만큼은 생선님이 되고 생선님을 뛰어넘어서 용왕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들으면서 8월 13일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SNS에서 본 얘기, 정승재 생선님을 따라한다는 한 학생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학생의 장래가 분명히 수학 때문에는 부모님 속 썩여 드릴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것을 장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할 때제 말투랑 목소리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좀 시끄럽긴 할 거예요. 그쵸? 오죽하면 아버지는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그러셨을까요? 그 학생이 바다님일까 아닐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마 아빠가 나를 좀 피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 절대 기죽지 말고 keep going 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거는 뇌과학자들도 발표한 게 있죠. 논문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공부 효율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효율이 가장 낮은 게 뭐냐면 강의 듣기래요.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들으면 공부 끝나는 건줄 알잖아요. 가장 효율 없는 게 강의 듣기고 가장 맨 위에 있는 거.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티칭이라고 돼 있어요. 티칭 이렇게. 가르쳐 보는 거. 그게 가장 큰 효과를 갖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막힌다 싶으면 바로 내가 생선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해 보는 거. 국어가 좀안 되네 하면 내가 바로 윤혜정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 좋죠. 우리 바다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만 되면 제 목소리 듣는 거고, 목요일 되면 또 윤혜정 선생님 목소리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더잘 해낼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프닝부터 공부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 맞습니다. 오늘이 수능 D-98일. 압박 많이 받으실 텐데, 할수 있다! 이렇게. 더 재밌게 힘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임효정님. 저는 이제 경청할 준비 완료입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셨네요. 성이름님은 오늘 윤혜정 쌤이 나오시나요?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2주 만에 나오시는 윤혜정 쌤을 반기고 있고요. 243 하나다님은 방공기가 믿을 수 없이 시원해졌어요. 뜨거운 날

들을 견딘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갑자기 일주일 전만 해더라도 열대야였는데 어제 보니까 꽤 시원하던데요, 정말. 7283님, 부산에 사는 중학교 1학년 바다입니다. 부산 바다는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니까 생선님 놀러 오세요. 저 부산 되게 좋아해요. 밀면 좋아하고요. 돼지국밥도 엄청 좋아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서면, 또 저쪽 얼마야, 송정, 다 좋아합니다. 시간 되면 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바다님들은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들고요. 반디앱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 경청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 제 외모 칭찬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여전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들어와서 저의 외모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2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해정 승재 크로스 우리 너무 기다렸잖아요. 한주 동안 자리 비우셨던 윤혜정 선생님 컴백하십니다.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당장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딱 한 걸음만 더입니다. 오늘 감동적인 얘기일 거예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우리 바다님들 들어보셨어요?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인간의 한계라고 불리는 그 거리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리는 것을 통틀어서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데. 그 중에서 알프스 산맥 있죠. 그거를 달리고 걷는 아주 험난한 코스가 있대요. 거리만 해도요. 42km가 아니라 1996km. 4km만 더하면 맞아요. 20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누적 고도를 생각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그거를 12번 등반한 거랑 똑같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긴 거리 동안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계속해야 되는 험난한 코스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힘들겠죠. 지금까지의 완주 기록이 35일이었답니다. 35일 만에 1996km를 완주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6일이나 앞당겨서 29일 만에 완주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대요. 딱 한 걸음만 더 가자.

0: 흘렸던 눈물이 잔다 봐.
1: 원필의 노래 스텝 바이 스텝 들으셨습니다. 딱 한 걸음만 더 가자 이 생각으로 2000k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악명 높은 코스를 완주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다 거쳐간 나라만 해도 이렇게 8개나 된다고 해요. 근데 올여름 어땠어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폭염. 그쵸. 특히 유럽이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던데. 그 더위에 잠도 못 자고 벌레 떼와 싸우면서 산길을 걷고 달리고 한 걸음만 더 걷자. 한 걸음만 더 걷자. 이러면서 완주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도 남겼네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산에서 길고 긴 하루를 견디고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98일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 말 들으면서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페이지만 더 보자. 영어 지문 하나만 더 해보자. 수학 공부 한 문제만 더 풀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을 드렸나? GOD817님이 오래 달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30일 동안 어떻게 뛰는 거예요? 세상에 참 대단하신 분 많아요. 그쵸? 호우먼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나 여러분들한테 할 말 있어요. 정말 우리 바다님들한테 공부는 막 유전자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말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1996km를 열심히 응? 완주한 사람에게 부모님한테 잘 물려받았네. 그러니까 1996km 완주하지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분이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건데. 그쵸.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유전자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거는 꼭 우리 바다님들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우먼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보는 이름인데 오늘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302님은 운동할 때 힘들 때 1분만 더 하자. 그러다 보면 10분도 해요. 맞아요. 우리 그 헬스클럽 같은 데서 PT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만 더 갈게요. 하나만 더 갈게요. 그러잖아요. 유하하하님.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당금질을 하고 또 해야겠죠. 맞습니다. 당금질이라는 강좌명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 계속 세게 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걸어온 우리 바다님들에게 선물 전해드리러 저 다시 올게요. 악뮤와 생킴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에베레스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순 없지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건 아닐까요? 장르 불문 생선물. 한 걸음만 더 가자라는 생각으로 알프스 산맥을 걷고 달렸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버티는 나만의 방법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하다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이것만 끝나면 마라탕 먹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 나를 버티게 해주는 한마디, 나를 버티게 해주는 생각, 그게 무엇이든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나를 버티게 해준 한마디, 버티게 해준 생각을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노래입니다. Stronger.

0: 켈리 클락슨의 노래 스트롱거 들었습니다.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에서는요,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버티게 해주는 건 무엇인가요? 라고 바다님들께 물어봤어요. 저는 버티는 게 하루 종일인데, 진짜. 하루 종일 이거 끝나고 나서 먹는 밥한 끼. 저 정말. 한 점심 때부터 메뉴를 막 생각하면서 한 7시 30분 정도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거를 먹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어떻게 버티실까요? 3679님, 저는 현재 고3인데 매일매일 공부하라는 지겨운 일상 속에서, 버티게 해주는 한마디. 매일 데리러 오는 엄마가 하시는 말씀. 오늘 간식은 라면이야. 오늘은 고기 구워줄게. 이런 말. 아, 먹는 거 맞아. 먹는 거. 그쵸? 그거는 정말 우리의 일상에 참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김보영님. 한 장만 더 풀면 게임할 수 있다. 더 빨리 풀게 돼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아하는 거 항상 옆에서 스스로가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를 삼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지혜인 것 같아요. 정의현님.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 중학교 졸업할 때 졸업앨범에 선생님들께서 써주신 응원의 글을 보며 힘이 난다고요. 정말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저의 보물이에요. 이런 거. 좋다, 그것도. 되게 바람직한 학생이네요, 정의현님. 이진주님은, 엄마는 그보다 더 힘든 적도 많았어! 아유, 그래도 버틸 수 있던 건, 사실, 너희가 있으니까! 아유, 언니랑 둘이서 엄마 문자에 펑펑 울었답니다. 이렇게. 또 엄마가 또 왜, 애기들 울리고 그러세요, 또. 최현아님, 그동안 듣고, 경청을 듣고 또 듣고 싶어도 일찍 잠들어서 못 듣던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바다에 별 보러 가는 가족 여행길에 처음 경청을 듣게 돼서 너무 기뻐해요. 정말. 야, 이거 괜찮다. 바다에 별 보러 가는 길에 처음으로 너무 듣고 싶었다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처음으로 듣게 됐대요. 라라라 3333님은 나는 나를 토닥여주는 가장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최현아님, 그리고 라라라 3333님께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앞에 있었던 또 뭐를 나눠드릴까? 이진주님, 엄마한테 고맙죠? 엄마한테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엄마한테 선물해주세요. 정의현님처럼 착한 사람. 참 착함이 느껴진다. 중학교 졸업앨범에 선생님이 써주셨던 얘기 들으면서 또 힘낸다 그러잖아요. 의현님은 치킨 맛있게 드시면서 또 내일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나면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이름과 아이디 꼭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드디어 돌아온 주얼리윤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죠. 수고해주신 정유빈 선생님이 좋아하는 GOD의 노래입니다. 촛불 하나.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푸른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도 자꾸만 눈에 밟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1: 강연을 하면서도 자꾸 외치고 싶은 이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 주 못 외쳤던 그 이름 크게 부르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0: 혜정!

0: 막막의 손상. 어떡해요. 갑자기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바람에.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여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0: 아유,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었어요? 주얼리라는 말을.
1: 아, 그냥 그리웠어요.
0: 꺅! 윤혜정 선생님 오셨다. 최지아 님이.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대요. 오늘 스튜디오가 눈부시게 빛나요? 얼른 선글라스 찾으러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참나 정말 다들 무짠 것처럼
1: 지아님
0: 지아님 너무 좋아요. 라라라 3333님은 혜정쌤 오늘은 한여름 예쁜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 같아요.
1: 하얀 옷 입고 오길 잘했네요.
0: 그러니까 아니 표현도 너무 좋지 않아? 그쵸? 우리 바다님들은 네.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우리 못 만나는 동안에 해외 강연까지 다녀오셨다고요.
1: 네.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예.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예.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제 우리 재외 동포들 학생들 포함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0: 그럼 학생들 만나고 온 거예요 또?
1: 네. 학생들도 왔고 초등학생들도 오고요.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랑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 어떻게 국어 공부하면 좋을까? 우리가 공부는 왜 하는 걸까? 뭐 이런 이야기들?
0: 와,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던 일을 거기까지 가서 또 한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예. 뭐 인문학 특강 이런 걸로 이제 예. 저를 초청해 주셨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거기에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있고 또 말레이시아 한국 학교에서 이제 중등 과정이 이제 새로 예.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할까? 정말. 왜 노력해봐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 근데 너무너무 맨 앞줄에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쭉 앉았거든요. 에이. 근데 제가 되게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한 진짜 한 시간 반 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그 아이들까지도 집중해서 끝까지
0: 눈 반짝반짝 그랬구나.
1: 너무 감사했고 또 반겨주셔서 너무 좋았고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0: 쌤은 그렇게 이제 막 해외에 초청받아서 다닐 만큼 안 그래도 내일 개학이라면서요.
1: 네, 내일 개학이에요. 아니, 어제 한 것 같거든요.
0: 아니, 이 에너지가 진짜 쌤은 어디서 나올까 너무 궁금해.
1: 근데 거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한국에서 강연을 하고 네. 강연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의 자정에 도착해서 다음날 이제 낮에 강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한 시간 반 동안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선생님 강의할 때 네. 어제 밤에 도착한 사람 같지 않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0: 이렇게 왜 그래요 진짜
1: 모르게
0: 그 건강검진 받아요? 이게 네. 막 과하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 아닌가?
1: 건강검진 받고 있습니다.
0: 진짜로? 땡겨 쓰는 거 아니죠? 나중에 할머니 때 써야 되는 거.
1: 나 그럴까봐 되게 무서워.
0: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너무 아우 진짜.
1: 그래도 아니, 즐거운 네. 시간이었어요.
0: 바쁘신 와중에서도 또 지난주에 와주신 정유빈 선생님한테 또 연락까지 주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 설명해 주셨다면서요.
1: 아니에요. 설명한 거 안 했고 네. 유빈 쌤이 막 네. 떨린다고. 근데 저도 네. 우리. 그 혜정승제 크로스 처음 출연했던 그때가 기억나거든요.
0: 그때 약간 긴장되셨구나.
1: 네, 긴장됐거든요. 그래서 예. 유빈 쌤한테 워낙에 잘하시니까
0: 맞아.
1: 쌤 진짜 하나도 걱정할 거 없고 나도 예. 긴장 많이 했는데 예. 승재 쌤이 워낙에 잘하시고 바다님들이 너무 따뜻해서
0: 너무 따뜻해 정말 그냥 뜨거운 말.
1: 네, 그냥 그 즐겁게 그 시간을 그냥 누리고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응원 말씀 드렸어요.
0: 그러니까 그때 방송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네. 톡으로 무서운 얘기까지 막 저한테 주시고
1: 아니 막 승재 쌤이 뭐라더라? 그 자리를 뺏으라는 동안 이런 말
0: 아니요 제가 언제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1: 다시 보기가 있는데
0: 나 지금 나 못 볼 것 같아 나 진짜 무섭어 그래서 난 진짜 이게 왜 무서운지를 내가 느꼈다니까
1: 왜요
0: 아니 난 되게 무섭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하는데 막 이랬나 톡으로 되게 무섭더라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같이 있다가 와이프한테 이거 문자 받으면 그렇게 무서워해. 그래서 야, 남자 새끼야 뭐 이렇게

0: 근데 선생님 그걸 딱 어떡해.
1: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모티콘 한 개밖에 안 보냈어요.
0: 그러니까 그게 우는 막 화난 있는 막 이렇게 돼 있는 이모티콘 그거 보고 나 어떡해? 다음 주에 나 어떡해? 막 이런 생각에 아 그래서 내 친구들이 왜 무서워하는지를 알게 됐었던 그 무서운 톡까지 받았습니다. 윤혜정 선생님과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혜정승재 크로스. 바다님들의 학교 고민, 친구 고민, 성적 고민, 가족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바다님들이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다해서 읽고 또 저뿐만 아니잖아요. 혜정쌤이랑 저뿐만 아니고 우리 바다님들도 열심히 듣고 또 따뜻한 메시지 남겨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조하율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16살 조하율입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 전혀 다니지 않고 홀로 공부하고 있어요. 수학은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하고요. 제가 워낙 성적에 욕심이 강한 편이라 국어 같은 다른 과목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도 하고 성취도 평가에서도 A를 못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유독 수학에서만 100점은커녕 90점대 들어본 적도 없고 성취도 평가에서도 늘 B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기 중이나 방학에도 수학에만 시간을 제일 많이 쏟는데요. 시간에 비해서 점수는 낮고 시험을 볼수록 속상해져요. 고등학교에 가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할 텐데 수학을 못하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망망대해 홀로 떠있는 기분이 듭니다. 너무너무 간절해서 사연을 보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사연을 보니까 진짜 공부 욕심이 되게 큰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성취도 A인데 수학만 성에 차지 않는 다 100점이라 그러는데 참 어떻게 공부하길래 그럴까 너무 궁금한데 네. 오 다행인 게 조하율 학생이랑 우리 전화 연결 신청을 해줘서 연결돼 있다 그러거든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하율이다.
1: 하율 안녕.
3: 안녕하세요.
0: 아주 씩씩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요?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조하율입니다.
0: 오, 야, 되게 성숙해 보여.
1: 그렇죠.
0: 약간 어른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학부모가 얘기하는 것 같지? 되게 차분하네요.
1: 그러니까요.
3: 감사합니다.
0: 그래, 공부도 되게 잘할 것 같고 막 하는데 다른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얘기를 해줄래요? 100점 맞는 비결이 뭐예요?
3: 아,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말씀 되게 최고지. 꼼꼼히 적어두고 시험 기간마다 교과서 읽으면서 자습서 푸는 것 같아요. 아.
0: 그러니까 지금 학원 안 다니고 EBS 강의로만 공부한다면서요?
3: 네.
0: 야, 이거 무슨 꿈장학생 또 진행하는 것 같다. 꿈장학생 학생도 얼마 전에 얘 했었는데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 그런데 수학은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고민이 있네요.
3: 네.
0: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한 90점 정도 나와요, 그러면?
3: 보통 70점 정도.
0: 진짜? 왜 그럴까? 어떤 거가 문제일까? 지금 이번에 기말고사는 똑같이 70몇 점 나왔어요?
3: 네, 73점 나왔어요.
0: 73점. 이번에 시험 범위가 2차함수까지였을까, 그러면?
3: 네, 맞아요.
0: 2차함수 어떤데? 2차함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3: 아, 그건 아닌데 도형 이용해서 2차 방정식씩 세우는 게 좀 어려워서.
0: 아, 그거야 당연히 어렵지. 그리고 또 어떤 거 틀렸어요?
3: 그리고 서술형에서 약간 5 더하기 4를 막 3이라고 쓰고 이런 계산 실수 때문에 깎여서 많이 깎인 것 같아요.
0: 실수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 한 80점 이상에서 한 90점 사이 그 정도?
3: 네.
0: 완전히 알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내용이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수학만 이렇게 처지는 이유가 뭔 것 같아? 내가 지금 우리 하율이 공부하는 걸 내가 옆에서 못 봐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는

0: 어떤 점이 좀 아쉬울까?
1: 기출 문제랑 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조금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적응을 좀 못한 것 같아요.
0: 내가 딱요 얘기만 들으니까 약간 암기성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오해가 되게 큰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 그러니까 많이 안본 유형에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생각으로 푼 것보다는 조금 풀이로 알려져 있는 방식대로 기억해서 푸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좀 그런 편이죠.
1: 그런 것 같아요.
0: 그거를 한번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 제곱근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까지 쫙 이어지는 과정을 하율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 2차 방정식을 왜 이렇게 되고, 근의 공식은 왜 이렇게 나오고,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가르칠 수 있을까? 누구에게?
1: 가르쳐 본 적은 있는데,
0: 누구 가르쳐 봤어요?
1: 그냥 그 학교 짝꿍한테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짝꿍이 좀 어렵다고.
0: 짝꿍은 더 못해요, 수학을?
1: 그래서, 뭔가 제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0: 평행이동 이쪽도 지금 어느 정도 알아요?
1: 네, 배운 범위까지는 알아요.
0: 그러면 봐봐. 그러면 봐봐. 잘 봐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으면
1: 네네.
0: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1: 2,1이요.
0: 너무 잘했다. 왜 그거가 2,1인지가 설명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2,1인 거를 아는 것까지는 잘하거든, 사람들이.
1: 네.
0: 왜 2,1인지에 대해서 수학 선생님들 앞에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1: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게 생각이 드는데 말로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아예 설명이 안될것 같아? 2,1인 건 알지만 왜 2,1인 거를 모르는 걸까? 아니면 어떤 것 같아?
1: 머리로 생각하는 건할수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머릿속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함수가 꼭지점이 원점이면 어떤 함수가 돼? 이거 무슨 수학 특집도 아니고 정말 갑자기 아니 뭔가를 나는 지금 알려주고 싶어서
1: 네.
0: 그래요.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싶어서.
1: Y는 X제곱.
0: 그렇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2만큼 y축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1: 네.
0: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 네.
0: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건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1: 제가 전학을 와서 가장 이제 전학 오기 전 학교가 수학이 어렵다고 조금 말이 나오는 학교였는데, 거기서 56점 정도 맞았고, 이번에 전학 와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인데, 여기서 한 90점, 딱 90점 받은 것 같아요.
0: 그러면 90점 나왔었다고 원래는?
1: 네,
0: 아,
1: 이번에
0: 이번에
1: 맞아요.
0: 실수하기,
1: 이번에, 네.
0: 이번에. 아, 76점 뭐였어, 그러면?
1: 56점은
0: 76점.
1: 중학교,
0: 이번에 76점 나, 73점.
1: 네, 이번에 그 2차 함수 파트에서 73점 나왔고, 이번에 기말이 73점이었고,
0: 중간은?
1: 중간이
0: 아, 중간은
1: 90점이었고,
0: 90점 나왔었고. 그렇구나. 문제풀이 양을 좀 많이 늘릴 필요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연습 많이 하는 그런 학습 목표도 대단히 크거든. 그래서 문제풀이 양도 좀 많이 늘려야 될 거고, 그리고 유형별로 어떻게 푼다, 어떻게 푼다라는 것을 다르게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도 해보는 거에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모범 답안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게 사실 맞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풀이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꼭지점의 좌표 찾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크게 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꿈은 국어 선생님이라 그러네, 그죠?
1: 맞아요.
0: 윤혜정 선생님처럼 국어 선생님 되는 게 꿈이라 그래요.
1: 맞아요.
0: 윤혜정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빨리

0: 여쭤보세요.
1: 아, 선생님. 저는 제가 문학을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요. 시험을 이제 치러야 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하면서 이 시는 이렇게 풀어야 해 하면서 약간 문제풀이 기술을 외울 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가 요즘 좀 고민이에요.
0: 어우, 난 이뻐 죽겠다, 얘.
2: 그럴 수 있어. 선생님도 그게 고민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내 맘대로 이해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에서 답을 골라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 또 겹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EBS에서 수능 특강 강의를 하잖아. 근데 어떤 해에는 이렇게 한 적이 있다. 그날 내가 이한 시간 동안에 시세 개를 이제 수능 지문으로 이제 애들이랑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선생님이 음악을, 가사가 좀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해서 배경으로 깔고 내가 낭독하고 시작했거든. 수능 시험 보는 수능 특강 강의에서. 근데 그걸 그 수능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고 힐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시험으로만 내가 막 쪼개고 분석하려고 했지만 또 음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쭉 낭독해 주는 걸 읽으니까 이게 또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벌써부터 이걸 어떻게 이걸 나누어서 가르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충분히 시를 즐기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학생들이랑 어떻게 수업 시간에 나눌까? 수업 시간 또 우리가 학교에서는 또 시험 문제만을 위한 아닌 그것만 아닌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도 어떤 수업을 하면 좋겠다 많이 꿈꿔보고 기록해 놓고 또 나중에 충분히 또 하고 싶은 만큼 수업 해보면 돼.
1: 감사합니다.
0: 언제부터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1: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배우니까, 거기에 좀 그때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0: 중학교 2학년 때?
1: 1학년 때,
0: 1학년
1: 1학년
0: 때.
1: 때.
0: 그럼 2년 전에 꿈꿨었던 첫 번째 꿈이네, 그쵸?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1: 저는 좀, 친구들 보다 보면 국어가 너무 좀 딱딱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2: 국어는 그냥 삶이야, 삶.
1: 아,
2: 우리가
1: 맞아요.
2: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내 생각 표현하고 하잖아, 그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국어거든? 선생님이 올해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 수업하면서 학생들이랑 진짜 다양하고 짧기도 하고, 짧은 글도 있고, 긴 글도 있고, 문학 작품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이거 다양하게 애들이랑 읽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토론하고, 글쓰고 이런 거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그런 시간이 너무나 자유롭고 좋았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하면 돼.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
0: 아니,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것만 보더라도 평상시에 책도 많이 읽고 이런 친구인 것 같은데, 우리 하율이 또래 바다님들 많이 듣고 있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책 같은 거 혹시 있어요?
1: 저는 고전 작품들을 좀 좋아해서
0: 뭐를 좋아한다고요? 고전?
1: 고전
0: 고전?
1: 작품들을 좋아해서 프란츠 카프카의 뭐 시골의 변신성 이런 작품들 추천드리고 싶어요.
0: 오, 진짜 멋지다, 너.
1: 감사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1: 아, 그냥 초등학생 때 친구들 수학학원, 영어학원 갈때 저는 집앞 도서관 가는 거를
0: 이야,
1: 했어요.
2: 너무 잘했다.
0: 그랬구나. 수학도 계속하면 나아질 테니까 자신감만 잃지 않고 꾸준히 가면 돼요. 왜, 왜?
1: 문제집은 그냥 서점에 가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나요?
0: 지금 수학 얘기하는 거지. 수학은 아무거나 고른다 그러면 또 그렇긴 한데, 일단 학교에서 쓰는 문제집도 있지 않아?
1: 그냥 학습지만 나눠주셔서 문제집은 모르겠어요.
0: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하려 그래? 중학교 3학년 내용? 3학년 거 공부하려면 EBS에서 나오는 문제집들도 있고,
1: 네.
0: 내가 지금 중학교

0: 학교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문제지를 선택하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못 해주겠습니다만 이렇게만 가면 돼. 어떤 문제집이더라도 그 문제의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낸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틀렸던 문제, 이거 틀렸네, 틀렸네. 채점하는 재미로 문제 풀지 말고 틀렸던 거를 보통 한 문제 틀리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요? 어우, 나 지금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한 문제 틀렸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 곧바로 해설지를 보고 다시 풀어봐요?
1: 네, 해설지 보고 다시 풀고,
0: 못
1: 그 다음
0: 풀겠으니?
1: 날에 또 봐요.
0: 그 다음날. 그게 암기식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한 문제를 들고 계속 생각해서 개념이 확실하다면 그거를 스스로 찾아내는 연습을 대단히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문제를 읽자마자 곧바로 풀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학 못하고 항상 유형별로 암기하는 습관밖에 안 길러지니까 문제집 지금 우리 하유리보다 조금 수준 높은 거, 완전 수준 높은 거 말고 개념서보다는 약간 수준 높은 문제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설지 보지 않고 이겨내는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5문제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1: 저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문제집 좋은 거 있나요? 똑같네요.
0: 고등학교 때는 EBS에서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있거든요. 그거
1: 저
0: 먼저
1: 그거
0: 출발해봐.
1: 들었어요.
0: 다 들었어요?
1: 네.
0: 진짜?
1: 벌써? 네. 그 메스 디렉터 수학상 들었어요.
0: 그거 상 하두 다 들었어? 하두 다 들었어?
1: 아니요, 상까지만 들었어요.
0: 상 들었구나. 하까지 일단 먼저 다 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기출 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어차피 1학년 거는 기출 문제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짝 수준이 높은 거. 그래서 혼자서 고민해 볼 만한 거 있지.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제까지 하루에 막 3페이지, 4페이지를 풀어야 돼 이러지 말고, 5문제만 완벽하게 내가 한번 풀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문제당 20분, 30분씩. 끝까지 해설지 안 보고 막약 올리는 그 느낌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즐거울 테니까. 오늘 하유리가 듣고 싶은 노래 있다 그러는데 1부 끝곡으로 들을까 해요. 어떤 노래야?
1: 저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요.
0: 검정 치마의 안티프리즈.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는 2부로 건너갈게요.
1: 선생님,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0: 그래요.
1: 해서 가도
0: 그래요. 하세요.
1: 제가 요즘에 2학기 준비하랴, 고등학교 준비하랴, 하루를 빠듯하게 보내고 나면 밤에 걱정이나 불안이 많아지는데, 그때 경청을 들으면서 웃는 게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늦은
0: 아유, 아유.
1: 시간에도 항상 즐겁고 활기차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뻐라, 얘 어떡하니, 얘. 알았어요, 하유리 친구. 너무 나한테도 아주 큰 힘이 되네. 너무 고맙고요. 잘할 수 있을 텐데. 나 분명히 잘하겠죠, 우리 하유리.
1: 그럼요.
0: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가면 돼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 이참수 잘 공부하고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2: 안녕,
1: 안녕히
2: 하유라.
0: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듣고 오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0: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주얼리윤 효과음 6초 동안 들으셨습니다. 주얼리윤이 돌아오면서 마치 반짝반짝 보석가루가 팍 흩날리는 그런 또 오랜만에 들었던 아름다운 효과음이었고요. 해정승재 크로스 윤혜정쌤이랑 제가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고민 같이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듣고 계신 바다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아님이 하율바다님 꿈이 있다는 말이 참 예쁘다고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7호 이사님은 부산에서 두 분 인공지능 컨퍼런스 인사말 하시는 거 보고 아 이거 맞아요.
2: 2주 전에 찍었던 거잖아요.
1: 아 맞아 찍었었어.
2: 방금. 선생님이시구나.
1: 아 그러시네요. 네. 저 화이팅 하면서 막 했었는데 맞아 네. 우리 여기서 찍었잖아요. 네. 아 그러셨구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홍정우님은 혜정 선생님 목소리 정말 그리웠다고 다시 뵈서 너무 좋다고.
2: 아 그리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우 바다님.
1: 아 너무 좋다 진짜. 다음 또 고민 사연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데 유난히 제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나 봐요. 그럴 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자리건 누구랑 있건 가리지 않고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잘 멈출 수도 없어요. 정말 고치고 싶은데 눈물을 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고등학생이나 됐는데도 자꾸 울면 아무래도 나쁘게 보이겠죠?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은 나약해 빠진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0: 마이 선샤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닉네임을 보니까 선샤인이니까 누구보다도 좀 밝게 지내고 싶은 바다님인 것 같은데 눈물이 계속 난대요. 눈물이. 사연에도 써줬는데 눈물이 나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1: 네.
0: 저는 평상시에는 정말 안 웃는데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짠한 장면 나오면 이렇게
1: 네.
0: 눈물 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반대인 사람도 많잖아요. 드라마 보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눈물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선생님은 눈물 없죠? 선생님은 뭐 피도 없을 것 같아요? 눈물도 없지만.
1: 전 되게 잘
0: 아,
1: 울어요.
0: 진짜로?
1: 네, 눈물 많아요.
0: 어디서?
1: 그러니까
0: 집에서요?
1: 뭐 드라마나 영화 볼 때도 진짜 잘 울고요. 몰입을 잘하니까 되게 잘 울고요. 그리고 저도 근데 이 사연 읽으면서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0: 학창 시절 때?
1: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너무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막 그랬어요.
0: 그러니까 아니 화나는데도 눈물 나는 사람 있더라고.
1: 화나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저랑 너무 비슷했어요.
0: 왜? 억울해서?
1: 너무 화나서.
0: 화나면 소리가 넘어지고 막 언성이 좀 커지고
1: 근데 그게
0: 그러잖아요.
1: 막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말을 못할
0: 그러니까
1: 정도로.
0: 어떻게 내가 할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그러나? 내가 화낼 수도 없고 막 이러는 건가?
1: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지금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화가 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진 않거든요.
0: 진짜?
1: 그래서
0: 오.
1: 괜찮아질 수도 있다.
0: 선생님도 어른 된 다음에도 그랬어요?
1: 어른 된 다음에 눈물 쏟아지는 거요?
0: 예.
1: 아, 언제까지 그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0: 애기들이 속썩이면 눈물 나요?
1: 아니 화나요.
0: 화나면 눈물
1: 안
0: 난다면서요?
1: 나요. 이제 그렇게 막 화난다고 막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0: 이제 또안 그렇구나.
1: 자라면서 또 괜찮아지는 건지.
0: 나는 그런데 이 사연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는 게 나쁜 일은
1: 전혀요.
0: 아니잖아요.
1: 눈물
0: 시원해지기도
1: 흘리지
0: 하고.
1: 못하는 사람이 사실 저는 더
0: 그치,
1: 안쓰럽거든요.
0: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나는 눈물 안 흘리고 싶은데 이러지 말고 눈물 나면 펑펑 울어요.
1: 괜찮아요.
0: 그게 왜 나빠?
1: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자는 것과 우는 거였거든요.
0: 진짜.
1: 그냥 자버리거나 막 울어버리면 진짜 그게 씻겨지는 것 같았어요.
0: 울면
1: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진 않지만 확 울어버리는 거. 그리고
0: 혼자서 와.
1: 나약해 빠진 사람?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지나면 그렇게 악을 쓰면서 막 대성통곡하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어린 아이들,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은 가만 보면 나 이거 먹기 싫어.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0: 맞아요.
1: 하기 싫으면.
0: 그래요.
1: 근데 전 그거 보면서 어쩜 저렇게 순간 저렇게 폭발적으로 울수 있을까?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정말 자기 감정에 너무나 솔직하고 순수하니까 그렇게 대성통곡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지.
1: 어른들은 그렇게 대성통곡하지 않잖아요.
0: 못하지.
1: 그래서 오히려 내 감정에 너무나 충실하고 되게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수도 있겠다. 나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0: 맞아. 그럴 필요 없고. 또, 우는 것도, 선생님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1: 네.
0: 제 조카, 남자의 조카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살, 4살 때, 얼마나 울으니까, 짜증만 나면 우는 거야, 얘는. 그래가지고 길거리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그리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지금은 되게 의젓하거든요. 눈물 한 방울 없는. 그러니까 이게 다 살면서 조금씩 바뀌고 뭐 이러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 뭐니 뭐니 해도, 아니, 우는 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사람마다, 쟤는 많이 우네. 이러면 돼요. 많이 우는 내 친구. 쟤는 참 눈물이 많아. 이러면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 자신의 훨씬 더 솔직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울고 싶은데 못 우는 사람들. 그래서 남자들이 수명이 더 짧대요. 나 그런 얘기도 들었어. 감정
1: 맞아.
0: 표현에 서툴잖아, 우리는.
1: 말도 안 되게 뭐 남자가 어디서 울어 뭐 이런 말들이 막 있었잖아요.
0: 맞아,
1: 뭐
0: 맞아.
1: 남자는 뭐
0: 세
1: 인생에

0: 해먹는다고.
1: 해먹으려고?
0: 단
1: 뭐
0: 어려워.
1: 나라가 뭐 뭐?
0: 그니까요.
1: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도 참 괜찮을 수도 있는데라는 거. 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는 더 해주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이걸로 위로가 될려나 모르겠다. 바다님들은 좋은 방법, 눈물이 탁 나오려 그러는데 그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도 한번. 근데 한번 눈물 터지면 그거 참 그런데.
0: 그쵸. 멈추기가 참 힘들죠.
1: 저는 진짜 생선님의 편지 부르면서 항상 울어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공부가 뭐그 2절이 생선님이 고맙고 많이 미안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할 때는 막 미쳐 그냥
0: 지금도
1: 정말.
0: 약간
1: 지금 그래. 지금도 막 그렇다니까 정말. 늙어서 그래 이건.
0: 그럴 수도 있어.
1: 맞아요. 우리 바다님들은 눈물을 참고 싶을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꾸 눈물 난다라는 사연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요. 반디엠 메시지도 좋고. 문자는 샵 1045,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선샤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으니까 선샤인이 들어간 노래를 한곡 선정해 봤어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이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스티비 원더의 노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성적인 사람도 울어요, 당연히.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어떻게 토닥토닥거리는지 한번 볼게요. 신수아님은 저 눈물 흘리면 머리가 맑아지던데요. 비 오는 날 빗소리 속에서 울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그렇겠다. 그것도 물소리, 그것도 물소리니까 촤 하면서 그냥 막 우는 거지. 5743님. 눈물 날것 같을 때 입가를 톡톡 두드리면서 참는다고? 이렇게?
1: 이렇게?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부터. 그러면서 속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 방법 한번 써보세요, 바다님. 이렇게 인생 꿀팁을 또 남겨주셨고요. 마음이 찡한 사연이네요. 3160님.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바다님 감정을 스스로 존중해도 돼요. 이것도 참 위로가 되겠다. 한지민님. 눈물이 나려고 할 때는 대문자 T 친구가 상담해주는 것처럼 감정을 쏙 빼고 이성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뭔데? 지금 당장 뭘할수 있는데?를 생각하면 눈물이 쏙 들어가요. 무섭다, 이거.
1: 지민 마다님 티 아니에요?
0: 완전 대문자 T인가 보다, 정말. 팽수리님은 감정 기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도 결국 힘들어서 나는 거니까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참아야지만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조금 있다 화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나서 우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1: 근데 아마 오늘 그 고민을 올려주셨던 선샤이님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우는 건 괜찮은데 아마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마 고민일 거예요.
0: 아, 그치, 맞아.
1: 저도 첫째한테 생각해 보니까 이제 5학년쯤 됐을 때도 좀 속상하면 많이 울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사실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울면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너무 자주 울면 시시해 볼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고민이지 않을까.
0: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 그쵸?
1: 예.
0: 그치, 혼자 우는 거야, 뭐,
1: 그건
0: 그게.
1: 괜찮아요. 혼자 우는 것은
0: 그치.
1: 오히려 정화가 될수 있죠.
0: 맞네. 사람들 앞에서 안 울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수 있겠다. 너무 또 자주 울면 그게 울보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윤정 님이 또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날것 같아 당황스러울 때는 천천히 크게 숨을 쉬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래요.
1: 맞아요.
0: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1: 맞아요, 맞아요. 숨을
0: 진짜? 막 이렇게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바다님 두 분의 사연이에요. 공교롭게도 한 명은 수학을 좋아하고 한 명은 수학을 싫어한다고 해요. 먼저 주리안님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주리안입니다. 저는 수학 과목이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부는 자꾸 미루게 돼요. 계획을 세우고도 하루 종일 수학 문제만 풀다가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의 이런 모습이 점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방학 동안 50일 수학 해보겠다고 글 남긴 적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와,
0: 개념 정리도 잘 되고 정말 재밌어요. 이랬네.
1: 이야,
0: 진짜 수학 좋아하나 보다.
1: 기특하다.
0: 그쵸? 나 이거 딱 들으면서 또 부모님들 중에서 야, 6학년도 저렇게 안 된다 이러는 부모님도 있을 텐데.
1: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0: 아이고, 기특해라. 딴 과목도 이제 조금씩 해야지. 좋아하는 공부만 계속할 수는 없고 여러 과목.
1: 이게 좀 위험한 게 저희 반 학생들도 보면 이제 과탐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중간이나 기말고사 보면 딱 티가 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좋아하는 과목 하다가 이 과목 못 했어요.
0: 그렇다. 그래.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
1: 그래서 계획을 조금 이렇게 1번, 2번, 3번 혹은 뭐 1번, 2번 이렇게 세워놓고 일단은 이 과목을 수학을 요만큼 했으면 다른 과목도 꼭 해야 된다고 그 분량을 적어 놓으면 이제 아마 그거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0: 고쳐 나가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루 종일 수학 공부한다 그러자 수학 공부 시간을 빼고 딴 과목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하되 너무 하기 싫을 때 수학을 다시 펴서 좀 기분이 괜찮아지면 다시 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른 과목 싫어하는 과목 해야 돼. 나중에
1: 해야 돼요.
0: 크게 막 후회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학 싫어하는 사연을 수학을 좋아하는 윤혜정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안녕하세요. 여수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요즘 수학 공부가 어려워져요. 엄마께서는 수학은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공부하라는데 어떻게

0: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도 설명 못 하거든요.
1: 그쵸.
0: 설명을 해보면 무조건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언니 수포자라는 얘기 이제 어디 가서 하지 마요. 언니도. 그게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선생님은 어떤 과목 싫어하고 어떤 과목 좋아했어요?
1: 저요?
0: 네.
1: 저는 사실 국어도 좋아했지만 국사 과목 같은 거 되게 좋아했어요.
0: 나랑 완전 반대구나. 저는 지금도 국사 생각하면 세계사, 국사 세계사 너무
1: 전
0: 싫어했었던.
1: 그래서 대학생 때도 그 국사가 저 때는 상하였거든요. 그 교과서는 끝까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0: 그랬었구나.
1: 국사 과목 좋아했었고, 그리고 사실 막 싫어하는 과목은 딱히 없었지만 확실히 물리 화학이 어려웠던 것
0: 물리학 어렵죠.
1: 같아요.
0: 물리 어렵죠, 맞아요.
1: 눈에
0: 화학도
1: 보이지 않는
0: 어렵고.
1: 그런 세계를 막
0: 너무 싫었구나.
1: 공부하는 게 어려웠어요.
0: 보이지도 않은데 왜
1: 어려웠어요.
0: 갑자기 막 사인도 나오고 코사인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막 도르래 막 나오고 막힘
1: 맞아요,
0: 나오고
1: 맞아요.
0: 그죠? 파동도 나오고. 아우, 너무 싫어. 저 아직까지 화학 벤젠 싫어해요. 벤젠 그걸 왜 외우라 그러는 거야? CH 막 탄소랑 그 수소 막아나 지금
1: 근데
0: 생각해도 너무.
1: 국어에는 여전히 물리화학이 나오잖아요.
0: 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국어 지문에, 비문학
0: 아, 맞아.
1: 지문에.
0: 나오잖아요. 그거 하려 그래도 진짜 비문학에서 독서라 그러죠. 그죠? 국어
1: 그쵸.
0: 잘하려면 진짜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는 바다님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음악 한곡 듣고 실시간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어디로 보면 돼요? 보내면.
1: 샵 1045, 문자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들고요. 유튜브 댓글, 반대 메시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0: 맞습니다. 로시의 노래예요. 어제보다 자랐어. 이 노래 듣고 실시간 고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로시의 노래, 어제보다 자랐어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네요. 온채원 바다님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 패턴에 나비효과까지 완강했어요. 아직 2학년인데 기출분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풀모 풀면서 모의고사 감각을 익히는 게 맞을까요?
1: 네, 제가 확실하게 말해줄게요. 우리 채원이가 지금 2학년이면 이제 저희 학교는 내일 계약이잖아요.
0: 예.
1: 예비 고3입니다. 그쵸?
0: 허허허허, 왜또 스트레스를 줘요?
1: 기출 분석하는 게 맞아요. 풀모 풀면서 모의고사 감을 익히는 건 그건 나중에 3학년 돼서 하면 돼. 진짜 3학년 됐을
0: 아니,
1: 때.
0: 진짜 선생님 아니랄까봐. 선생님도 꼭 그러잖아.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끝나면. 야! 니네 몇 학년이야? 그럼 누가 2학년이래? 니네가 이제 고3이야! 막
1: 네,
0: 이러잖아요.
1: 맞아요.
0: 진짜. 아우,
1: 조금씩 이제
0: 진짜.
1: 느낌을 이제 살짝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때 빵시랑 못하거든요. 지금부터 슬슬
0: 슬슬 이제
1: 올리면서.
0: 고3이라고 생각해야 되네요.
1: 2학년 기말고사 끝나는 날. 그날 이제 예비 떼고 고3 되는 거다.
0: 기출분석 시작하라는 말씀해
1: 네.
0: 주셨습니다. 8293님. 선생님, 저 지금 중3인데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입시 경쟁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국제고등학교는 어떤 느낌이지?
1: 국제고에서는요, 이제
0: 예.
1: 수업들을 다 영어로 하죠. 국어 과목
0: 그러면,
1: 제외하고는 영어로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0: 예.
1: 조금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랑 좀 다르기
0: 다르죠?
1: 때문에, 왜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다음에 국제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진로는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당연히 그 경쟁에서 친구들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노력해야죠, 뭐.
0: 맞아. 왜 들어가고 싶은지부터 한번 좀 정확하게 목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지민 학생, 안녕하세요. 생선님, 혜정쌤. 다음 주 토요일에 후배 선생님의 결혼식장 가는데요. 원피스를 하얀색은 신부를 위해서 안 입는다는 걸 알겠는데 검은색, 하늘색, 핑크색 중에서 뭘 입는 게 좋을까요? 단체 사진 찍어야 할까요? 안 찍고 밥만 먹고 올까요? 친한 선생님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1: 선생님, 핑크색 입으세요, 핑크색.
0: 저거 아니에요? 그거 안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핑크색이요?
0: 핑크색은 상관없어요?
1: 상관없어요. 흰색만 아니면 되죠.
0: 너무 화려하면 또안 된다면서요.
1: 뭐, 너무 화려한.
0: 선생님은 저 결혼 만약에 하게 되면 뭐
1: 네.
0: 입고 오실 거예요?
1: 저요?
0: 예.
1: 생각 안 해봤는데, 핑크색 입고 갈게요.
0: 네.
1: 그리고 단체 사진 찍으셔야 돼요.
0: 찍어야
1: 단체
0: 돼.
1: 사진,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0: 예.
1: 후배 선생님이면 직장 동료일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때 나가면 되지.
1: 당연히 찍으셔야 됩니다.
0: 예.
1: 친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아 보여야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1: 사진 꼭 찍으시고,
0: 예.
1: 안 찍고 밥만 먹는 거는 저는 비추.
0: 차라리 밥을 빨리 드시고 싶을 때는 그냥 신부 대기실에서 곧바로 식사를 하신 다음에 거기 모니터 나오잖아요, 요즘.
1: 네.
0: 그런 다음에 부모님 사진 끝나갈 때쯤에 그때 이제 일어나서 딱 내려가시면 딱 맞아요.
1: 그래도 예식을 함께 참여해야,
0: 아니, 해야 되는데, 만약에
1: 후배 선생님
0: 밥이 너무
1: 정도면은
0: 좋아.
1: 괜찮나?
0: 아, 안 돼. 그래도 봐야 돼. 보긴 봐야 돼. 보고 막, 막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막
1: 아, 친한
0: 그래야죠.
1: 선생님이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0: 그럼.
1: 식도 다 함께 하시고, 박수도 이렇게 쳐주시고.
0: 우리가 정해드렸어요. 지금 핑크색 입는
1: 핑크색,
0: 걸로.
1: 검은색 절대 안 됨.
0: 검정색 안 되죠. 그럼요. 핑크색 입고 갔다 오시고 밥 드시고 그다음에 사진 꼭 찍으라는 말씀 드립니다. 함호현 바다님이에요. 저는 현재 고1인데 나비효과 입문편 완강했어요. 다음으로 어떤
1: 잘했네.
0: 강의 들을까요? 이러네요.
1: 우리 1학년 학생이면요, 이제 입문편을 들었으니까 이제 나비효과 수능편 들어봐도 괜찮아요.
0: 아, 곧바로 이렇게 들어도 돼요?
1: 예, 그 개념이 수능편이 입문편보다 훨씬 더 넓고

0: 더 깊어요. 그리고 지문 자체가 인문편은 중3, 고1, 고2 이렇게 기출 문제인데 수능편은 다 고3 이제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본을 다졌으니까 수능편으로 가면 좋다.
1: 좋아요. 박수진님은 이제 수능 462일 남았는데 놀고 있는 게 너무 현타 오는데 동기부여? 놀아 그냥. 계속 놀고 내년에도 계속 놀아. 그러다가 계속 뒤처져. 계속 뒤처지다 보면 못 따라가겠지 뭐.
0: 선생님 왜 그러세요?
1: 아니
0: 바다님한테.
1: 그래야지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부. 동기부여하라는 말. 아니
0: 수진 바다님 동기부여 돼요?
1: 계속 뒤처지게 될 거야. 뒤처지려면 계속 그렇게 살던가.
0: 그래, 제가 조금 전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수능 462일이란 건 고2잖아요.
1: 고2잖아.
0: 예비 고3이라니까.
1: 그래, 이제 고3이라니까.
0: 지금 빡세게 공부하고 있는 고2들이 얼마나 많은데.
1: 우리 수진이처럼 정신 못 차린 애들 있어야지 공부 잘하는 애가 나타나는 거야. 걔네들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정신 못 차려줘도 돼.
0: 너무 벼랑에서 막 미는 강하게 키우시는데요. 우리의 진심 알죠, 수진 바다님?
1: 그럼. 꼭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내가 진짜 고3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시작해야지,
0: 지금
1: 수진.
0: 불안한 거예요. 현타 온다는 거 보니까.
1: 그래. 빨리 시작하면 시작이 어려워, 근데.
0: 맞아요, 맞아요.
1: 시작만 하면 언제든지 잘될수 있으니까
0: 네.
1: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주 만에 돌아오신 윤혜정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0: 목요일 밤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1: 진짜로 오늘 또. 또 내일도 저거라서 오늘 또 되게 그 어우 바쁘게 오셨다면서요. 예.
0: 네.
1: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선생님.
0: 네.
1: 불안해 진짜 너무 빨리 다 땡겨 쓰는 게 아닐까 해서 에너지 또 저기도 하러 가세요. 이제 학기도 치러 가시고 또 그러시나?
0: 주말에
1: 주말에 또
0: 해야죠.
1: 학교
0: 예,
1: 치시고
0: 또
1: 선생님
0: 오랫동안 못
1: 진짜
0: 갔네요.
1: 말레이시아에서 강연도 하시고 참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다음 주를 또 기다리면서 윤혜정 선생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우리 바다님들.
1: 예,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우주소녀의 미러, 한 하현상님의 페인, 한희정의 내일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민메가 사피엔님 수능 특강 미적분 책이 갑자기 안 보여서 다시 샀거든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서랍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애타게 찾을 땐 안 나오고 사고 나면 나오는 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누가 사피엔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 기운을 받으려고 하루 가져갔다가 죄책감에 다시 돌려놨나? 그러면 미적분 책이 두 권이 됐다는 얘기네요. 미적분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앞으로 두 배로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정하랑님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지긋지긋한 여드름은 도대체 언제 없어져요? 오늘도 거울 보면서 기도했어요.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예뻐요. 이번에 제 조카 오랜만에 봤는데 2012년생인데 얼굴 반이 다 여드름이더라고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괴로움이에요. 어른 되면 또 없어지니까 한창 자라날라 그러는 걸 거예요. 또 어른 되면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유분도 많이 없어지고 또 건조하고 그러니까 한창 뭐라 그럴까 예쁜 나이다. 예쁜 나이에 너무 예쁘니까 시샘하나 봐요. 그래서 빨갛게 점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거 보면 얼마나 이쁜데요. 나이 들어서 보면 아 이것도 한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거보단 나아요. 어렸을 때는 깨끗하다가 어른 돼서 여드름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3892님 여름이라서 머리를 단발로 잘랐는데요. 제 추구미는 온데간데였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생선님 저 삼각김밥 됐어요. 삼각김밥?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잘랐길래? 정삼각형 이렇게 역삼각형인가? 오 무슨 맛일까요? 참치마요가 제일 맛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귀엽겠어요 삼각김밥. 괜찮아요. 귀여울 거라고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해 줄 겁니다. 오늘따라 외모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름다운 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죠. 그 나이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나중에 여러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5년만 지나봐요. 얼마나 이쁜 시절이었다라는 거 금방 느끼게 될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올게요. 최유리가 부르는 단발머리 10cm의 서랍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 경청, 이제 8월 13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1251님이 방학 동안 8시 반에 독서실 가서 11시에 집에 오느라 경청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신 바다님이 있었고요. 2761님은 강의도 많이 찍으시고 경청도 진행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전화통화 연결했었던 조하율 바다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그거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주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는 조하율 바다님의 신청곡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요. 내일은 아시죠? 음악 듣는 시간이니까 이 노래를 들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바다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잘 자요.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한국 돈으로 약 16억 원에 당첨된 복권을 내다 버린 어느 이탈리아 사람의 스토리로 문을 엽니다. 이탈리아 남부 뿌리아 주위에 동네 담배 가게를 찾은 한 주민이 자신이 며칠 전 구매한 복권을 일단 무인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불가라는 메시지가 떠서 그냥 버렸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복권 전용 단말기에 넣으면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다는데요. 해당 주민은 지급 불가라는 메시지를 보고 에 꽝이구나 생각하고 버린 것이죠. 집에 돌아간 후에야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죠. 황급히 담배 가게로 돌아갔을 때 복권은 이미 쓰레기 수거차에 실려간 뒤였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복권 당첨 금액만큼이나 스케일이 크고 이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린 유럽 대륙의 열에 들뜬 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스펙터클한 호러 실화가 되었습니다는 아니고 아무튼 그 재미난 디테일 음악 듣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이탈리아의 조바노티의 L'ombelico del mondo, 세상의 배꼽이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복권 찾아 산만리쯤 되겠죠? 이 기계가, 단말기가 지구불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꽝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좀 자세히 보면 당첨금이 너무 고액이라서 소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지점에선 불가하니까 본점으로 가셔서 16억을 챙기세요. 이런 안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집에 와가지고 친척분이 복권 발표를 보다가 저거 자네 번호 아니야? 항상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복권을 사는 번호는 지정돼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달려갔죠. 헐레벌떡. 이 작전은 두 단계 거쳐서 이틀 동안 치러졌는데요. 일단 환경회사 쓰레기 수거한 그 회사와 함께 수거 트럭을 특정했고요. 수거 트럭을 발견하고 특정하고 이 무장 경비를 세웠답니다. 이 트럭을 보호해야 되니까. 트럭에서 쏟아진

6톤가량의 쓰레기 더미를 이틀 동안 이 회사에 인력이 동원돼서 새벽 시간까지 계속 찾았다는데요.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여기 뭐 찢어진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 안에 여러 장의 훼손된 복권이 들어 있었는데 참 다행히도 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오늘 주인공 이 사람의 티켓이 복권이 발견이 됐다죠. 발견한 직원들은 역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좀 행운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요. 뭐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훼손되지 않고 여기 6톤 더미 아래 있다는 거는 이건 행운이다. 나에게도 좀 행운이 묻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티켓을 만졌답니다. 뭐 수거하려면 당연히 만져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기사가 얘기하는데 기사의 디테일이 재밌네요. 이 행운의 티켓을 만진 이 수거 팀원들이 나중에 커피 한잔 하려고 갔다가 이 스크래치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즉석 복권 한 장을 샀는데 8만 원 정도에 당첨이 됐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틀간의 쓰레기 수거 작전, 복권 회수 작전,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이 돈은 이 복권 당첨자 분께서 비용은 상관없다. 얼마든지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니 나중에 청구한답니다. 김정환님께서 그러고 보니 최근에 우리 남편도 로또 당첨되었는데 복권 당첨액 전액으로 족발 사 먹었습니다. 족발 정도 드시려면 한뭐 5만 원 이상? 와, 부럽네요. 저는 5천 원이 맥시멈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옛날 얘기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곡더 듣고 오죠. 프랑스의 모낭땅더 그리고 마리 라포레이의 라모 꼬마 세정 16살 때처럼 사랑을 이어지는 곡 미국의 셀리나 고메즈, 베니 블랑코 그리고 더 마리아스가 함께합니다. 오호스 트리스테스 슬픈 눈동자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1986년 6월 영국 뮤지션 스팅, 그는 그로부터 2년 전 활동을 중단한 그의 밴드 폴리스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미국 공연에 나섰습니다. 대의를 위한 재결성이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국제 앰네스티가 세계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최한 공연 희망을 위한 공모 A Conspiracy of Hope의 일환이었죠. 이를 계기로 폴리스는 새 앨범 레코딩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멤버 한 명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서 밴드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도 악화시켰고 결국 공식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미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던 스팅은 다시 솔로로 복귀했고 이듬해 두 번째 음반 Nothing Like the Sun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폴리스 시절 락에 펑크, 재즈, 레게를 결합하며 당시 영국 뉴웨이브 트렌드를 신선하게 환기했던 음악의 풍경은 스팅의 이름으로 재개됩니다. 그리고 본격화됩니다. 글로벌 팝의 스펙트럼에서 그를 명예훈장처럼 따라다닌 별칭 월드뮤직의 전도사는 이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스팅이 세계 음악으로 시야를 넓힌 배경에는 이 정치적인 각성도 한몫했습니다. Nothing Like the Sun 앨범 관련 인터뷰에서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절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감상을 이렇게 말했죠. 군부 정권 지하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칠레의 여자들이 옷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꾸에까에 맞춰 춤추는 과정을 보고 매우 큰 충격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꾸에까, 이것은 칠레 민요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춤추기 위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험에 근거해서 꾸에까 솔로라는 부제의 곡 They Dance Alone이 탄생합니다. 이후 피노체트 독재 정권이 종식된 후 그는 앰네스티가 주최하는 칠레 콘서트에 참석, 이 곡의 스페인어 버전을 부르는 것으로 축전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팅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나라 뮤지션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다채로운 여정에서 정점을 찍은 건 알제리 출신의 셰프 마미와의 듀엣곡이었죠. 지금 흐르는 Desert Rose는 스팅의 세계관이 영미권 중심이 아닌 세계 음악의 장으로 넓어졌음을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스팅의 세계 음악 탐사는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죠. 그러면서 이 비영미권 뮤지션들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거쳐 본인의 음악적 한계를 깨고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의 아티스트 스팅, 그가 글로벌 팝의 전도사로 불리게 된그 과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글로벌 팝 탐사의 이정표가 된 대표곡 두 곡이었죠. 첫 곡, 데서트 로즈, 알제리 라이 음악가 셰프 마미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곡은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다네요. 음반사에서는 아랍어 비중을 확 줄여야 된다, 이 북미권에 그렇게 노출할 수 없다, 청자들이 굉장히 뭐 싫어할 것이다죠. 저항할 것이다. 아우, 아랍어 팝이라. 예, 음반사는 그렇게 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는데요. 뭐 다행히 원형대로 노출이 돼서 성공적인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진 아랍어가 포함된 그런 곡이 미국 차트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뭐그 이전에도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저 2000, 그러니까 21세기 Y2K 도래 이후에 스팅의 그 영상 미학이 좀 변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 이 마치 좀 럭셔리 브랜드 광고를 보는 듯한 그런 뮤직비디오로 이런 곡들이 그 홍보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한 유명 자동차 회사와의 소위 말하는 그 싱크 라이센싱, 그렇게 해서 히트를 만든 초기 모델로 또 기록되는 것도 참 재밌는, 네, 음악사에 또 그런 게 기록이 되는 경우네요. 두 번째 곡은 Book of My Life, 인도 출신의 아누시카 샹카르, 시타르 거장 라비 샹카르의 친딸의 시타르 연주 피처링이었죠. 이곡 역시 똑같은 음반 Sacred Love 2003년 작의 수록곡이었습니다. 뭐 저는 기억나네요. 그 최초로 그 폴리스의 히트곡들 중에서 어떻게 레게의 요소가 이렇게 쿨하고 멋지게 들리지? 뭐 어린 나이에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약간 전조였을까요? 그가 추구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음악 스타일에. 아무튼, 그런데 85년부터 시작된 그의 솔로 활동을 전문가들은 6단계로 구분을 하던데, 첫 단계는 재즈였죠. 재즈 세션 스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명 스팅의 재즈 레코드라는 비평적 축약이라고 하네요. 나름 이게 그러니까 좀 협소해진 게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뭐 히트곡도 있었죠. If You Love Somebody, Set Them Free 같은 싱글은 아직도 선율이 기억이 납니다. 이기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칠레의 상황이나 그런 남미로 확장된 어떤 그런 요소들, 스페인어로 자신의 곡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평하고 있네요. 역대 가장 완고하게

진지한 그런 팝 앨범 중 하나다. 좋은 말일까요? 이 시기에 잉글리시만 인 뉴욕도 있었죠. 저는 3기 그의 행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음악적으로 뭐 절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다 다르니까요. 그는 85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 6기로 나눠지는 그의 행보에서 프로듀서만 6명 이상과 함께 일을 했고 그게 다 뚜렷한 목적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때 가장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서 Shape of My Heart나 Fields of Gold 이제는 뭐 스탠다드가 됐죠. 저는 이 시기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2003년 방금 들으신 Sacred Love 같은 음반이 또 그에 못지않게 약간 쌍벽을 이루는 상업적인 성공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팬들과 평단이 동시에 아쉬워하는 점이 이겁니다. 그 2003년 Sacred Love 발표 이후에 작곡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진짜 한 10년 동안 고음악을 한다든지 르네상스 음악 연구하고 막 이런 행보를 보였었죠. 그리고 최근에 락으로 좀 복귀를 한 행보가 있는데 그게 약간 집중력이 좀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게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뭐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 근데 정말 쉬지 않고 음악을 했으니 예. Life is Mala라는 청취자분이 역시 예술과 정치의 완전한 분리는 없구나 싶네요라고 쓰셨는데요. 위대한 뮤지션들의 창작 과정에서 정치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정치적 신념이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옳은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보를 자신이 믿는 옳은 그런 신념에 대해서 음악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라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이번 주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새알아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브라질의 삼바 거장 파울리뉴 다 비올라의 음악 두 곡입니다. 파울리뉴 다 비올라가 직접 부르는 코라상 레비아누 무정한 심장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마리사 몬티 버전의 파울리뉴 다 비올라의 곡이죠. 고독의 춤 단사 다 솔리다운 음악 두곡 이어서 듣고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라사가 부르는 라 프론테라 국경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를 유랑하며 살았던 싱어송라이터 라사 데살라. 그의 2003년 두 번째 앨범 The Living Road 수록곡이죠. 1999년부터 프랑스 유랑 서커스단과 함께 가객의 삶을 살다 캐나다로 돌아와 발표한 앨범입니다. 국경 또는 경계는 삶에 대한 은유이자 이 라사에게는 직접 발품을 팔며 기록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바람 따라 정처 없이 나아가는 여행, 문득 돌아보면 지나온 길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연 같은 날들, 그런데도 때론 춤을 추며 끌어안는 삶의 미스터리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난 국경으로 돌아간다. 한 번 더 그곳을 건너가야 한다. 날 국경으로 보내는 건 바람. 날 그곳으로 밀어붙이고 내가 등진 길을 지워버리는 건 바람이다. 나는 하늘 아래서 내 몸뚱이를 끌고 간다. 하늘 아래 겨울의 구름을 내려보낸 건 바람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때로는 무자비한 싸움, 때로는 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 오늘 나는 국경을 건넌다. 하늘 아래 날 어디로든 가게 만드는 건 바람이다. 철회색 하늘 아래에서 나는 걸어가는 점. 운명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한 개의 검은 점이다.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은 유랑 아티스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를 거쳐 그렇게 살았던 가기의 라싸의 2003년 곡 라 프론테라, 국경,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1부 마무리합니다. 2부 순서, 2부에서는 이알립의 음악 정찬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알제리 아티스트 이디르의 샌두, 은하수,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 미국의 찰리 헤이든의 2001년 음반 녹턴 수록곡이었고요. 쿠바의 피아니스트 곤살로 루발카바와 함께했죠. 알만도 만사네로 원곡인 엘 시에고 눈먼 자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정경화 청취자께서 그냥 간단히 듣고 싶은 곡만 적어주셨는데요. 크리스 레아의 Girl in a Sports Car. 스포츠카에 앉아있는 소녀쯤 될까요? 운전석일까요? 뭐 조수석일까요? 아무튼 96년 발표곡이라고 하네요. 주제에 대해서도, 곡의 주제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있다는데요. 이게 명품 스포츠카죠. 페라리. 특정 모델도, 예. 250GT 루소라고 또 알려져 있네요. 뭐 크리스 레아가 자동차 수직광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 앉아있던 소녀를 기억하는 그런 노스텔지어가 주제라고 합니다. 정경화님도 그거 아시고 신청하신 거죠? 예, 크리스 레아의 Girl in a Sports Car 오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요. 이하립의 음악정찬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오늘 목소리가 네. 굉장히 박력이 있네요.
1: 아, 박력 있나요?
0: 네. 나름 네.

0: 연하면서 박력이
1: 네,
0: 느껴지는.
1: 뭔가 이렇게 더위가 좀 가시고 나서
0: 네.
1: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0: 우리 또 절기라는 과학을
1: 네.
0: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1: 맞아요. 보통 처서매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입추매직을 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하루 걸린 거잖아요.
1: 거의 하루 만에
0: 예.
1: 찬바람이 아침에 싹 불어가지고.
0: 그러니까 에어컨 켜놓은 줄 알고 막 착각, 왜, 뭐 이런
1: 네.
0: 착각이 들더라고요.
1: 밤새 키지 않아도 되는, 아, 입추의 바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음악정찬과 과거에 또 다른 재미난 흥미로운 기획들을 하시면서
1: 네.
0: 선곡이라는 사이언스, 이게 또 절기라는 사이언스와 접목이 안될수 없으니,
1: 맞습니다.
0: 계절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데이터를 막 살피는 편이에요.
1: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0: 네.
1: 우리들의 가장 공통된 주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날씨만 한게 없는 오늘의 날씨만 한게 없는 거예요.
0: 오늘의
1: 각자
0: 날씨.
1: 먹은 뭐 밥도 다를 거고
0: 네.
1: 일하는 자리도 다를 거고 환경도 다를 텐데 그래도 날씨만큼은 우리 똑같이 공평하게 또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기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옛날엔 그냥 계절을 그냥 지나갔다면 요즘에는 하나하나 감각하면서 8월 둘째 주에 바람이 이랬지 약간 요렇게 점점 되어가는 것
0: 그렇게 또
1: 같아요.
0: 세분화해서,
1: 네.
0: 그러니까 사이언스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막 10대 이럴 때는 그냥 뭐, 해 뜨면 뜨나 보다, 지면 지나 보다. 여름, 사계절 구분하는
1: 더우면
0: 정도의,
1: 여름인가 보다, 추우면 겨울인가 보다.
0: 눈 오면 겨울이구나, 뭐 이렇게 좀 무디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1: 점점
0: 오늘의
1: 예민해지죠?
0: 날씨를 달고 살아,
1: 네,
0: 뭔가.
1: 맞아요. 반팔 입고 나가면 소름 돋을 수 있으니까 긴팔을 챙기게 되고.
0: 근데 몇 걸음 더 들어가서 이게 선곡하면서는 또 날씨를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입추가 됐는데,
1: 네.
0: 선곡도 거기에 따라가나요?
1: 네. 지금 여름방학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그 학부모를 가진 그 언니들께 여쭤보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여름방학 플리를 만들면서 어느 날,
0: 여방풀.
1: 네, 여방풀에 어느 날 이제 외출하고 와가지고 에어컨 앞에서 막, 하, 너무 덥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여름밤 어린 시적 여름밤에 할머니가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시던 기억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0: 그건 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긴 한데,
1: 그 겪어보지 않으셨군요.
0: 할머니 무릎 빼고
1: 네.
0: 할머니가 부채 붙여주시면서
1: 네네.
0: 모기도 쫓아주시고
1: 맞아요.
0: 파리도 쫓고.
1: 그때 그 부채바람이 너무 시원했던 게 기억나요? 몸도 작았겠죠? 할머니 옆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훑어도 다 온몸을 시원하게 훑던 그 부채질 바람이 너무 그리우면서 그때 그 부채바람과 함께 나른하게 평화롭게 그 꿈의 입구까지 갔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그리우면서 뭔가 여름방학과 할머니는 좀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런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0: 아까 일부의 당첨 로또를 벌인 사나이, 이탈리아 사나이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1: 네.
0: 이제 할머니들 많이 나오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에도 사라진 로또 찾아 산만리 주제의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1: 그게 뭐였죠?
0: 마파도가 있어.
1: 아.
0: 할머니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마파도가 막 생각이 났구나 싶기도 한데,
1: 오늘 다 이렇게 유니버스가 연결되네요,
0: 항상
1: 세계관이.
0: 그렇더라고요. 이 사이언스.
1: 네. 세계관 사이언스로. 네. 여름이 다 우리를 똘똘 뭉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마파도에 등장하셨던 여러 할머니 중에 한 분을 제가 상상하면서 그럼 오늘
1: 네.
0: 선곡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마파도 할머니 생각나서 너무 갑자기 웃음이 확.
0: 그 명작이에요.
1: 네, 진짜 저도 너무 배를 잡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드문드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마파도
0: 그런
1: 할머니와.
0: 할머니의 그 추억은 아니었을 텐데, 제가 초장부터.
1: 아니, 뽀글뽀글 그 할머니와 그 로또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0: 나름 코미디지만
1: 네.
0: 뒤로 갈수록 이 짠한 그 감동이
1: 네네.
0: 있으니까.
1: 또 그 감동 눈물이 있었습니다.

0: 놓고 놀이터로 바로 뛰어나가는 게
1: 일단 원 없이 노는 거.
0: 네, 여름방학의 첫 번째 일이었던 것 같아요.
1: 놀이터에서 주로 무슨 놀이를 하셨나요?
0: 놀이방에서 그냥 흙을 뭐 내가 진짜
1: 흙장난도
0: 팔
1: 하고.
0: 수 있는 구덩이까지 파서 내려갔다가 이제 그럼 지겨우면 미끄럼틀 타고 친구 하나 보이면 시소 타고 그네
1: 액티브한 놀이를 많이 하셨네요.
0: 네 그네 타고 저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네 타고 올라가고 고무줄도 하고 뭐 하고
1: 저는 주로 뭘 따야 되는, 뭐가 걸려
0: 딱지
1: 있어야만.
0: 딱지
1: 구슬, 딱지.
0: 집에 일단 들고 올그 예. 전리품이 있어야지만
1: 뭘 가져갈 게 있어야만 그 놀이가 흥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0: 다릅니다.
1: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저 그런 거안 좋아했어요. 목적
0: 딱지
1: 없는
0: 구슬 하나도
1: 놀이.
0: 없었다.
1: 목적 없는 놀이를 전 즐겼습니다. 저도.
0: 맞습니다.
1: 아랩 씨랑 똑같아요.
0: 네.
1: 그런 기억을 또 추억하는 건가요?
0: 네.
1: 놀이터의 추억?
0: 놀이터의 추억으로 오늘 첫 번째 곡이 벌프팩이라고 하는 팀의 백포켓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노래가 뮤비가 아이들 둘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둘이 나와가지고
1: 어린애들이?
0: 처음부터 끝까지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네, 그런 뮤비로 시작돼가지고 오늘의 첫 곡으로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갖고 오게 됐고요. 저도 이렇게 디깅하다가 이 벌팩이라는 팀을 알게 됐는데, 와, 진짜 음악이 약간 음악력이 깡패가 아닌가.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관심을 갖던 뭐 이런 세대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뭐 좀,
0: 네.
1: 좀 나온 지 지금은 돌아보면 좀 되긴 했는데
0: 맞아요.
1: 초반에 등장했을 때는 뭐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음악 커리어 그 연식이
0: 네.
1: 꽤나 된 듯한 원숙한 그런 노련한 그런 사람들인데
0: 맞아요.
1: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마치 그 예전에 그 인디밴드가
0: 네.
1: 데뷔 음반을 내면서 그레이터스트 히트 막 이렇게 제목 지어서 내는 거
0: 맞아요.
1: 있잖아요. 그런 발칙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뭐 실력자들
0: 네,
1: 느낌이었거든요.
0: 맞습니다. 이게 이 팀이 60년대, 70년대 펑크 밴드 음악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을 담아가지고
1: 70, 60년대
0: 네.
1: 펑크.
0: 그래서 음악을 풀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의 그 어떤 연주력이나 이런 미친 음악력이 너무 진짜 무슨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음악 올림픽에서 막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지 않고, 예, 딱막 치고 나갈 때확 치지만 또 빠질 때는 확 빠지는 그 절제미가 또 음악에 배어 있어서,
1: 그게 약간 선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탑티어
0: 네.
1: 세션들이 그런 실력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빛나게 해주는 가수, 스타 뒤에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에 굉장히 능해야 일을 계속 할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느낌의 이들은 약간
0: 네.
1: 가지고 노는 듯한 또,
0: 맞아요. 그런 팀인데 베이스가 또 너무나 저는 이 음악의 베이스가 너무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은 베이스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이스의 조다트라는 분이 실제로 솔로곡도 많은데 공연 때 사람들이 이 베이스 떼창을 한다고 합니다. 베이스를 입으로.
1: 그거 내한하면
0: 네.
1: 해외 아티스트들이
0: 네.
1: 막 한국 팬들이
0: 네네.
1: 그 복잡한 멜로디 다 따라한다 그래가지고 막
0: 어어.
1: 감동하고
0: 제일
1: 그러잖아요.
0: 감동받는다고
1: 근데
0: 하는데
1: 베이스 연주를 다 따라한다고요?
0: 이 베이스
1: 입으로?
0: 떼창을 한다고 해서 와, 진짜
1: 와.
0: 그럼에도 그런 베이스가 돋보이는 곡은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그들의 음악 중에서도 가장 팝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백포켓이라는 노래를 갖고 와봤는데, 가사도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담은 이제 동급 여학생의 좋아하는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이제 뒷주머니 안에 넣고, 사랑 표현을 오래동안 하지 못하다가,
1: 꺼낼까 말까,
0: 네,
1: 꺼낼까
0: 꺼낼까 말까,
1: 말까.
0: 꺼낼까 말까, 그런 마음을 담은
1: 근데 엄마가 빨래를 해버렸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
0: 네, 막내 사랑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
1: 이 영상을 보니까 불펙은 약간 저거네. 관객과 같이 노는 밴드네.
0: 맞아요. 진짜 음악도 가지고 놀고 사람들과 호흡도 너무
1: 객석에
0: 제대로.
1: 불을 다 켜놨어요.
0: 그러니까 진짜 한명
1: 조명을
0: 한명
1: 객석을 비추고
0: 보면서
1: 있어. 객석에 조명을.
0: 진짜 내한도 하시고 한다는데
1: 아직 안
0: 정말
1: 했어요?
0: 내한도 몇번 하셨다고
1: 했어요.
0: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은 음악가로 지금 제가 체크해놨고

0: 오늘 소개해드리는 노래 말고도 너무 좋은 노래가 많으니까 또 여름에 잘 어울리는 볼펙과 함께 또 음악 한번 가보시죠.
1: 60, 70년대 펑크의 그런 스타일로 빠져들어 봅시다. 볼펙의 백파켓입니다.

0: 미국의 앙상블 월프팩의 백파켓이었습니다. 보컬에는 띠오 카츠만이라고 하고 크리스틴 후칼 뭐 여성 코러스가 또 돋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으신 클라리넷 연주에는
1: 마크
0: 또
1: 더버.
0: 마크 더버라는 이 약간 피처링 하는 돋보이게 하는 연주자나 뭐 보컬도 그렇고 초빙해가지고 같이 노는 그런 형식인 것
1: 항상
0: 같아요.
1: 같이 다니는 팀 멤버들이고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인 기타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또 코리 윙이나 이렇게 한 분씩 덧붙여가지고 코리 윙이 또 내한 공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또
0: 그렇군요.
1: 많은 분들이 사랑에 마지 않는 팀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게 예쁜 뮤직비디오도 또 놀이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니, 할머니 추억은 어디 간 거야, 그럼?
1: 할머니 추억 이제 그것도 이렇게
0: 아,
1: 하나씩 하나씩
0: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나오나요?
1: 네네
0: 아,
1: 할머니가
0: 부채, 할머니의 부채.
1: 나오려면 네 이렇게 또 빌드업을 신나게 놀아야지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노느라 신났지 그러면서 이제
0: 수박도 이렇게
1: 수박도 잘라주시고
0: 내주시고.
1: 옥수수도 쪄주시고 네
0: 자, 오늘 이야기의 음악 정차는 에어컨 앞에서 문득 여름밤 할머니의 부채질이 떠올랐다. 여름은 기억인 것 같아요라고 하신 이하디 씨의 설명과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악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 음악은 벌써 이제

0: 벌써 잠을 자네요. 첫날 밤, 방학 첫날 밤이 돌아왔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시옷과 바람의 선잠이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2020년 샘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시옷과 바람은 허정혁과 해파로 이루어진 2인조 듀오 포크고요.
1: 해파
0: 씨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그 노래를 얼마 전에 내서
1: 솔로 아티스트인 줄 알았더니 또 듀오로도 활동을 해요.
0: 네, 2020년에 이렇게 듀오로 활동을 했었고, 허정혁 님이 스틸 기타를 하면 해파 님이 이제 나일론 기타로 해서 이렇게 코러스랑 투보컬로 되게 매력적인 인디 팝 포크를 들려줬던 밴드고요. 그들이 스스로 소개하기를 저자극 포크 듀오라고.
1: 네. 저자극.
0: 네.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이들의 선잠이란 노래는 뭔가 그 허밍, 두 분의 약간 허밍으로 노래들이 시작되고요. 코러스 허밍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저녁에 부채질을 해주시면서 자장가를 불러주셨거든요.
1: 네네.
0: 항상. 네. 네, 그게 뭐 어떤 노래인지는 알 수 없고, 엄마가 섬그늘에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하신 노래를 허밍으로 이렇게 이러면서 불러주셨던 기억이 나서, 그 선잠에 빠졌던 기억과 할머니가 목소리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아주 좋았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공기, 조명, 온도, 습도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1: 저는 그 와중에
0: 할머니의 마파도 뭐라, 할머니의 자장가
1: 저희 할머니의 그 장롱 속 과자 주머니가 떠올랐는데, 그걸 저희를 나눠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0: 안 주셨어요?
1: 당신용이었어.
0: 아, 그 과자 속.
1: 네, 과자를 좋아하셔가지고.
0: 네.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1: 좋아하시는 사탕과 과자 같은 거. 어느 날 그걸 이렇게 드시는 걸 들켜가지고 저한테.
0: 아니, 그래서 할머니 나도 이렇게 안 하셨어요?
1: 그랬더니 뭐 알아서 주시더만요.
0: 아.
1: 제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하면 눈빛으로 눈으로 말을 했더니,
0: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할머니만.
1: 예, 눈으로.
0: 근데 할머니의 마음은 뭔가 달고 약간
1: 나쁜 거는
0: 자극적이고,
1: 당신이 다 먹어치워야 된다.
0: 해서
1: 그런
0: 감추셨겠죠. 저는 우리 요리가 안돼 이런.
1: 안돼 이런 건
0: 내가
1: 다
0: 먹어야 돼.
1: 없애야 돼.
0: 그런 마음.
1: 자. 저주파 사운드라 그랬나?
0: 저자극. 저주파라니요? 아니, 지금 저자극 포크 듀오에게 저주파.
1: 시옷과 바람의 선잠 듣고 오죠.

0: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화정혁 그리고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해파의 조합 인디 포크 듀오 시옷과 바람의 2020년 음반 샘에서 선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선곡 테마는 여름방학 풀리죠. 에어컨 앞에서 문득 여름밤 할머니의 부채질이 떠올랐다. 요겁니다. 일찍 잠에 들었네요. 보통 방학하고 첫날 밤은 도저히 아드레날린이 치솟아서
1: 맞아요.
0: 잠을 못 잤는데.
1: 그냥 놀 때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놀잖아요. 그냥 나는 내일이 없다였는데.
0: 네, 맞아요.
1: 할머니의 그 느린 부채질 바람만이 저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더위와,
0: 그러네요. 세 번째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또뭐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0: 네네.
1: 역시 방학에는 게임이 아니던가 뚱뚱또로도로뚱뚱뚱뚱
0: 그렇죠. 예전에 저희 때는 전자오락이라고 또
1: 그렇죠.
0: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1: 문방구 앞에서
0: 네.
1: 게임기 앞에 가지고
0: 두뇌 개발. 그렇게 현혹하던 전자오락기가 떠오르네요.
1: 그야말로 온라인 휴가죠. 그냥 가성비 최고에 가만히 앉아서 진짜 온 세계 친구들 다 만나고 뭐 요즘에는 막다 채팅하면서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집단 게이밍을 하죠.
1: 롤 게임이나 뭐 요즘에 뭐제 친구들도 맹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어. 맹이라고 하더라고.
0: 맹?
1: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그룹들을. 그래서 연맹의 맹.
0: 아, 연 빼버리고 맹.
1: 명맹 동맹 약간 요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맹에서 아주 사회생활을 아주 활발히 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정말 다른 세계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언젠가 그 넷플릭스에서 이베린의 비범한 인생이라는 다큐 소개를 보게 됐어요.
0: 저도 본것 같습니다.
1: 그 친구는 게임을 즐기던 젊은 이제 게이머인데 난치성, 불치성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가 세상에 떠난 후에 온라인 친구들이 다 그에게 조문을 오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전혀 몰랐던 그의 비밀스러운 생애를 알게 되는
0: 그
1: 거죠.
0: 세계가
1: 그 세계
0: 있었잖아요.
1: 속에서 친구들도 막 화해도 시켜주고 사랑도 연결시켜주고 너무 좋은 최고의 친구였던 거죠. 그들에게.
0: 그런 멋진 삶을 가상 공간에서 산
1: 산
0: 거잖아요.
1: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상 공간도 정말 너무 현실적인 가상 공간이 많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거기에 매일 가서 그렇게 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매일 반겨준대요. 너무 다정하게. 어서 와. 오늘은 어땠어? 이런 질문들을 막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정하고 반가운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오늘은 또세 번째 노래는 노리도감의 해저드 코스라는 노래를 가져봤습니다. 피처링은 메이 에하라라는 또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인데 이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노리도감이 밴드 실리카겔의 김춘주의
0: 그렇죠.
1: 솔로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음악을 이제 막 기타를 놀이처럼 하다가 이 놀이도감, 어렸을 때 읽었던 놀이도감이라는 책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뭐, 고무줄놀이, 구슬치기, 이런 게 담겨 있던 놀이도감을 갖고 와서, 뭐, 밴드가 약간 공백기가 있을 때나, 자신이 시도해보지 못한 노래들을 여기서 좀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가져온 팀이라고 합니다.
0: 혹시 그 놀이도

0: 학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레크리에이션 학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요즘도 있지 않나요?
0: 예. 그 이거 놀이도감 가지고 공부하는
1: 놀이도감 생각보다 그 탐구 생활을 푸는 저학년 아이들이 보는 게
0: 예.
1: 아니었을까?
0: 아, 그렇군요. 전한
1: 네네.
0: 번도 본 기억이 안 나가지고.
1: 네.
0: 뭐, 도감에 있는 놀이도 재밌지만, 혹시, 아립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놀이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1: 저 뭐, 그, 어렸을 때 소꿉놀이 같은 거
0: 예.
1: 할 때,
0: 예.
1: 뭐, 이렇게 벽돌 빻아가지고 고추장 만들고 막 그런 거였어요.
0: 아무튼.
1: 네, 봉숭아물 이제 드리고 할머니랑
0: 네.
1: 같이, 네, 그런 놀이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0: 해저드 코스.
1: 네.
0: 이거 게임 뉘앙스네요.
1: 네, 실제로
0: 예.
1: 하프라이프라는
0: 네.
1: 튜토리얼 스테이지 이름에서 이 노래를 가져왔고, 해저드 코스에서, 아, 자기가 이제 후회했던 부분이,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남에게 듣지 말고, 내가
0: 네.
1: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이 후회도 성공도 다내 것인데, 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 뱀주사위 게임 생각나는데?
1: 뱀주사위가 뭐죠?
0: 뱀주사위 몰라요?
1: 몰라. 우리 노는 게좀
0: 우리
1: 달랐던 것
0: 다른
1: 같아요.
0: 동네에서 놀았나보다.
1: 완전.
0: 예, 인생 게임이라고. 예, 거기 이제 해저드 코스가 있죠. 잘못 걸리면 정말 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1: 프로마블 같은
0: 예.
1: 그런 무인도에 잠시
0: 예.
1: 가는 그런 곳. 뭐.
0: 그러니까 놀이도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코스는 불가피한데 내
1: 네.
0: 방식대로 이걸
1: 그렇죠.
0: 대처했어야 했다. 뭐 이런 깨달음이 있다. 뭐 이런
1: 맞습니다.
0: 말인 거죠.
1: 네.
0: 깊네요.
1: 네.
0: 놀이도감 해저드 코스 피처링 일본의 메이 에하라입니다. 듣고 오죠.

0: 놀이도감의 해저드 코스, 메이 에하라의 피처링 보컬로 또잘 들어봤고요.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음악정찬입니다. 추억의 여름방학을 상상하면서 듣는 그런 플레이리스트고요. 에어컨 앞에서 문득 여름밤 할머니의 부채질이 떠올랐다 해서 차가 난 그런 사랑스러운 곡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뱀주사위를 모르시다니 7108님이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뱀주사위.
1: 그 아까 펼쳐 보여주셔서 완전 다 기억났는데 제목만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0: 아, 이 놀이는
1: 네,
0: 해봤는데
1: 이거
0: 이게
1: 당연히
0: 뱀주사위인지는 오늘
1: 진짜
0: 아는 거죠.
1: 네 그때 알았죠. 주사위 하나로 인생이 완전 갈라지는구나.
0: 완전 트라우마인데 이거.
1: 네.
0: 해저드 중에 이런 해저드가 어딨어.
1: 진짜 그때 생각 보면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거 많이 했어요.
0: 어렸을 때 우리에게 해저드는 뭐 간첩 뭐 이런 거 아니었어?
1: 왜
0: 공비.
1: 공산당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예.
0: 김정환님께서 나도 뱀주사위를
1: 알다니
0: 알다니 모르고 싶다. 크크크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1: 다 모여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진짜
0: 뱀주사위.
1: 약간 걸리면 저 심부름하기 막 이래서 편의점에서 뭐 사오기 이런 거
0: 아,
1: 해가지고.
0: 훌륭합니다.
1: 네.
0: 그렇게 또 착취해 또. 자,
1: 제가 걸리겠죠. 네.
0: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여름방학 플리에 이번에는 네 번째 곡인데 분위기 확 전환되네요.
1: 네. 뭐니 뭐니 해도 뭐 온라인 휴가도 너무 좋지만 정말 나가서 노는 게 진짜죠.
0: 아, 그런가요?
1: 네.
0: 예.
1: 오프라인 휴가가 진짜죠. 라고 머릿속은 알고 있으나
0: 예.
1: 저도 너무 집순이라
0: 예.
1: 네. 뭐 이렇게 발을 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항상 저 출렁이는 넘실이는 바다를
0: 예.
1: 네.
0: 바닷물에 탁한발 디디는 순간
1: 네.
0: 그 센세이션이 있죠.
1: 네. 그냥
0: 예.
1: 다 풀리죠.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저의 세상이 확 깨지면서 그냥 확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바다로 가자. 그냥 파도에 몸을 싣고 둥둥 넘어가야 된다.
0: 예.
1: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파도를 너무 좋아해서 바다는 파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0: 아, 바다는 파도의 것이다.
1: 네.
0: 오늘 약간 명언 제조하려고 이렇게 약간 여름은 기억이다.
1: 여러분 약간
0: 예.
1: 기억에 좀 가까운 거, 기억이라는
0: 바다는
1: 감각에 가까운
0: 파도의
1: 거.
0: 것이다.
1: 네.
0: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럼 바다의 주인은 파도다.
1: 바다의 주인은 파도. 하늘의 주인이 구름인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하얗게 이는 포마를 보면 그게 빠져 있다면 바다는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파도 타기를 언제나 꿈꾸지만 그건 서핑 호소인의 말이고 절대 이제 가지 못하는 네, 마음은 항상 파도를 그리기만 하는 그런 소녀로
0: 예.
1: 소녀는 아니구나.
0: 수영을 잘 하시니까 서핑도 뭐,
1: 넘어가고 싶습니다.
0: 예, 잔잔한 데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
1: 네.
0: 방법이 있지 않을까
1: 네, 그
0: 싶네요.
1: 안전요원도 땄는데
0: 예.
1: 구해드릴 수도 있는 입장인데 네.
0: 오.
1: 그래서 아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들으면서 네, 진짜 이 파도 속으로 사실 파도가 칠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0: 파도가 칠때 가장
1: 안전한
0: 안전한
1: 곳.
0: 곳. 뭐 태풍의 눈은 거기가 고요하듯이 뭐 고요한
1: 맞아요.
0: 지점이 있나 보네요.
1: 파도가 이렇게
0: 말릴 때.
1: 파도가 올때
0: 예.
1: 파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0: 예.
1: 고요해지거든요. 근데
0: 아.
1: 파도를 맞으면 그냥 나뒹굴어지는
0: 예.
1: 그게 있어서 파도 속으로 싹 들어가야
0: 예.
1: 되게 안전한

0: 그 고요한 지점이 나와서 그때 그런 감각들을 떠올리면서 네, 이 노래 골라봤고 이 노래 댓글이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약간 초록 기린이 되게
1: 맞아요. 유명한
0: 유명한
1: 사진이라면서요.
0: 사진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댓글에 입추 지나니 시원해졌네. 초록 기린아 너도 시원하니? 이런 댓글이 있더라.
1: 그런 것에 이제 빵 터지시는군요.
0: 네.
1: 그냥 귀여운 정도인데.
0: 네.
1: 초록길이나 안토니오 카르스 조빔의 웨이브 듣고 오죠.

0: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67년도 곡이죠. Wave. 오늘 이하립시의 선곡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마지막 곡은 그 방학의 끝은 일기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몰아서.
1: 네네.
0: 이것도 큰일이었는데.
1: 그날 날씨가 좋았는지,
0: 기억이 안
1: 흐림이었는지, 비가
0: 나잖아.
1: 왔는지,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그냥 내일이 없던 사람처럼 놀았기 때문에.
0: 전 동생 거 이렇게 베끼고 그랬어요.
1: 아,
0: 그래서
1: 진짜, 그때.
0: 내일이 없을 만큼 놀아가지고 저도.
1: 예, 그래서 저도 뭐 오빠 거 훔쳐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날 날씨 좋았어?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해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일기 쓰기 해야 되니까 여름의 기억들을 떠올려보자 해서 더 내셔널 파크스의 Summer of Memories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고요. 이 팀은 자연을 노래하는 인디 팝 포크 밴드고, 부부가 이렇게 또 음악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는 이 밤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물에 뛰어들고 모닥불 주위에 앉아 늑대 울음소리를 노래를 부르던 밤들 바로 추억의 여름이에요. 잊지 않을 거예요. 이런 노래 가사를 담은 노래로 오늘 여름방학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0: 오늘 아주 아늑한 분위기에 좋은 음악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또 내셔널 파크스의 Summer of Memories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 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Now you are listening to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3: 쇼타입니다.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사진 한장 찍으면 수납 방법 또는 정리 아이디어를 제안해 줘서요. 정리 정돈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今日の会話, よく聞いてください.
1: どうしたの？腕組みしてずっとキッチンを眺めて。ずっと欲しかった正露を買ったはいいものの、収納場所がなくって。母さん捨てられないタイプだもんね。これを機に断捨離したら？そうしようと思って。でも、収納は何をどうすればいいのやら。AIに相談してみるのはどう？
2: え？収納方法まで教えてくれるの？
3: こうやって撮った写真を見せたら片付けの仕方とかを提案してくれるよ。ほら。すごい。こんなにすっきりしたキッチンになるってわかるとやる気も起きるわ。現状のいいところも見つけて褒めてくれてるのもさすがだね。50ページ、言葉の温度。
0: 何々ものの。じゃ、何々ものの、普通형에 접속을 해서요. 앞에서 예상되거나 또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것.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하기는 하지만,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4: 캠프グッズを買ったものの、まだ一回も使ってないんだよね.
0: 자, 캠프グッズを買った, 샀다 라는 거잖아요. 캠핑용품을 샀다, 갔다. 다 모노노 사기는 했는데 맞아 이까이모 쓰가떼 나인다요네 아직 한 번도 안 썼어.
4: 에, 갔다노때 去年の 秋くらいじゃなかった?
0: 응? 산 게 작년 가을쯤 아니었어? 작년 가을부터 정말 한 번도 안 썼다. 그래요, 요거 아리마스요네. 갔다 모노노 뭐뭐 하기는 했으나. 자, 두 번째.
4: 나니나니노 야라.
0: 자, 의문사. 나니, 이츠, 도코 이런 뜻이죠. 이 의문, 물어볼 때 쓰는 표현 뒤에 노, 야라를 접속을 하면은요. 말하는 사람의 의아함, 난감함 또는 어이없는 기분 이런 걸 나타냅니다. 의문사, 언제 뭐뭐를 했는지, 어디서 뭐뭐 했는지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 노, 야라라고 하는 거는 노까 나로우가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데 보다 좀 더 차분한 독백, 혼잣말을 할 때 노야라를 쓰거나 또는 문어, 그러니까 문장이라든가 또는 성숙한 어조, 즉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쓰지 않고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4: 急に 仕事を 辞めて 백패커가 되るなんて 何を考えてるのやら.
0: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백패커になるなんて 배낭여행자가 되겠다니 何を考えてるのやら. 아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4: 오니이찬, 世界一周するのが夢だって子供の頃言ってたよ.
0: 오빠는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라고 어릴 적에 말했어요. 夢を叶えるために頑張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何を考えてるのやら. 이렇게 붙이면은요, 아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 이런 뜻으로 난감함 또는 의아함, 어이없음, 이런 기분 등을 나타냅니다. 자, 대화문 함께 보시죠.
4: どうしたの? 腕組みしてずっとキッチンを眺めて.
0: 아니, 무슨 일이에요? 우대구미 쓰르, 우대구미어 쓰르 이렇게 써서 팔짱을 끼다. 즈또 키칭오 나가메르 바라보다. 그러니까 아, 팔짱을 끼고 계속 주방을 바라보시네.
4: 즈또 호시갔다 세로 갔다와 이모노노 슈노바쇼가 나쿠테.
0: 즈또 호시갔다 세로,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세로 찜기, 그러니까 나무 또는 대나무로 된 찜기를 갔다와 이모노노 산건 좋은데. 자, 카우, 갔다 모노노, 사기는 했으나, 그런데 여기서는요, 갔다와 이 모노노, 산 건 좋은데, 슈노 마쇼가 나 그때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말이야.
4: 가산, 스테라레나이 타입다몬네.
0: 엄마는 스테라레나이, 물건을 잘 못 버리는 타입이잖아요.
4: 고레오키니, 단샤리시타라.
0: 고레오키니, 이 기회에, 이번 기회에 단샤리시타라. 단샤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물건을 단, 끊고, 샤, 버리고, 리,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즉 물건을 정리해보는 건 어때요?
4: そうしようと思って

0: でも収納は何をどうすればいいのやら。
1: 그러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런데 収納は何をどうすればいいのやら。아유, 근데 이 수납은 何をもどうすればいいのやら。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0: AI に相談してみるのはどう？
1: AI에게 상의해보는 건 어때요? 소단 시대미르. 소단, 이거는 상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상의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収納方法まで教えてくれるの？
1: 수납 방법까지 알려준다고?
0: こうやって撮った写真を見せたら、片付けの仕方とかを提案してくれるよ。ほら。
1: こうやって이렇게 撮った写真を見せたら、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은 片付けの仕方とか정리하는 방법 같은 거를 제안해줘요. 호라, 자 보세요. 호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주의를 끌고 이럴 때 쓰는 거죠.
0: すごい。こんなにすっきりしたキッチンになるってわかるとやる気も起きるわ。
1: すごい。대단하다. 이렇게 스키리 시다 키친이 나르 스키리 아주 깔끔한 주방이 될수 있다는 걸 와카르토 알게 되니까 야르키모 키루와 의욕도 생기네.
0: 現状のいいところも見つけて褒めてくれてるのもさすがだね。
1: 현재 상태의 이 도코로 좋은 점은 그 좋은 점도 찾아서 호메데 그레르 호메르 칭찬해 주는 것도 사스가다네. 과연 대단해요. AI ってですね、よく褒めてくれるんです よ
0: そうで
1: ね。
0: すね。
1: それでまた、頑張ろうかなって気にもなりますけど。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どうしたの？腕組みしてずっとキッチンを眺めて。
3: ずっと欲しかったせいろを買ったはいいものの、収納場所がなくって。
2: 母さん捨てられないタイプだもんね。これを機に断捨離したら？
3: そうしようと思って。でも、収納は何をどうすればいいのやら。
2: AI に相談してみるのはどう？
3: え？収納方法まで教えてくれるの？
2: こうやって撮った写真を見せたら、片付けの仕方とかを提案してくれるよ。ほら。
3: すごい。こんなにすっきりしたキッチンになるってわかるとやる気も起きるわ。
2: 現状のいいところも見つけて褒めてくれてるのもさすがだね。
0: 51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1: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모노노.
0: 日本語の勉強を頑張ってはいるものの、なかなか上達しません。
1: 頑張る努力하다。頑張ってはいる。頑張っている努力하고있다。열심히하고있다。頑張っては이거는 강조 표현이죠.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는 하고 있긴 하지만 하고 있지만 나카나카 조타츠시마센. 조타츠스르 실력이 늘다.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아요.
0: 謝ったものの、彼女の態度が素っ気ないんだよ。
1: 謝る사과하다 속 깨나이 이거는 무뚝뚝하다, 쌀쌀맞다라는 뜻으로 아야맞다 모노노 사과는 했지만 했는데 카노조노 타이도가 속개나인다요. 그녀의 태도가 쌀쌀맞아 좀 무뚝뚝해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0: 応募者は多いものの、募集条件に合う人は少ないですね。
1: 応募者は多いものの多い많다 많기는 하지만 즉 応募者, 응모자, 지원자는 多い ものの 많지만, 모집 조건에 合う 人は 少ないですね. 모집 조건에 合う, 부합하는 사람은 적네요. 이렇게 모노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예상되거나 또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문장 완성하게 함께 해보죠.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찜기를 산건 좋은데.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말이야. 우선 사자.
0: 買う。
1: 산 것은 좋다.
0: 買ったはいいものの。ずっと欲しかったせいろを買ったはいいものの、収納場所がなくて。
1: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다, 알다?
0: わかる。

0: わかっている。わかっているものの。頭ではわかっているものの、うまく言い表せません。
1: 이 알아와스 말로 표현하다라는 거고요. 바쁘기는 하지만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다.
0: 忙しい。忙しいものの。忙しいものの、充実した毎日を送っています。
1: 忙しいものの바쁘기는 하지만 充実した毎日を送っています。 알찬 충실한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노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녹았어 하면은 수분이 날아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마미는 감칠맛이죠. 그래서 쇼쿠자이노 우마미야 식재료의 감칠맛이라던가 수입은고 노가시니쿠이노가 독조です.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거 노가스 노가시니쿠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1: さらに油を使わないため健康的な調理器具としても人気があります。
0: さらに또한油を使わない、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健康的な 조리기구,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는 도구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세이로무시 또가 있대ますよね. 세이로무시라고 하면은요, 이 세이로라고 하는 찜기로 쪄낸 음식을 말하죠. 세이로무시. これは 油を 使わない. だから健康的な まあ 食べ物、食事、調理方法だとしても有名だということです。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외卖 应用.
0: 오, 외卖 应用.
1: 也可以叫外卖 APP.
0: APP. 배달 앱. 외卖 그대로 배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应用 앱. 그래서 배달 앱, 외卖 应用 APP. 都可以.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배달 앱, 배달 어플.
1: 외卖 应用.
0: 외卖 应用. 주문하다.
1: 点.
0: 点. 点菜할 때 点. 맛.
1: 味道.
0: 味道. 不错呀. 味道. 기대다, 의지하다.
1: 靠.
0: 靠. 이루다, 실현하다.
1: 实现.
0: 실현이죠. 그대로 그래서 실현. 이루다, 실현하다. 먹을 복.
1: 口福.
0: 口福.
1: 嘴巴的福气.
0: 我今天有口福.
1: 냠냠냠. 내가 오늘 먹을 복이.
0: 그렇죠. 냠냠냠. 口, 입. 福, 복. 그래서 입 먹을 복, 口福. 자유.
1: 自由.
0: 自由. 很 自由. 自由.
1: 我每个人都追求自由.
0: 当然. 当然, 有权利追求自由的.
1: 아, 没错.
0: 对吧?
1: 没错.
0: 가지, 종류, 형태.
1: 양.
0: 양. 几样, 几样. 이럴 때. 가지, 종류, 형태. 과장하다, 오버하다.
1: 과장.
0: 아이, 太夸张了吧. 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
1: 想不到.
0: 에이, 我想都想不到啊. 아, 너 그거 어떻게 생각을 도저히 못해. 想都想不到啊. 주문할 수 없다.
1: 点不到.
0: 네, 点不到. 주문할 수 없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1: 怕.
0: 怕. 不要怕. 추위를 타다.
1: 怕冷.
0: 이런 표현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怕冷. 그대로 이제 추위를 두려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추운 걸 두려워하다. 근데 이제 추위를 타는 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위 타다.

0: 시킨 지 얼마나 됐어?
1: 你多久不点外卖了?
0: 니多久 얼마나 오랫동안 不点外卖了? 배달 음식 주문 안한지꽤 됐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多久不点外卖了? 배달 앱엔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건 있어도 주문하지 못하는 건 없어.
1: 外卖应用上，只有你想不到的，没有你点不到的。
0: 啊，이 표현 아주 좋아요. 예, 想不到，点不到。
1: 对，没有想不到，只有做不到，对
0: 哦，
1: 吧？就是说，没有你怎么说呢？就是只有你想不到的，其他都能实现的意思。
0: 그러니까요. 네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다할수 있어.
1: 对对对。
0: 그렇죠? 예, 그래서 와이마이 인용상 그 배달 앱에는 지요 니 샹부다오다.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만 있을 뿐이야. 메이오 뭐가 없어요? 띠엔부다오다. 네가 주문하지 못한. 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게 있어도 주문하지 못할 거는 없지. 메이오 띠엔부다. 니 띠엔부다오다. 오, 맛없는 거 걸릴 걱정은 안 해. 매번 그렇게 만족스러워.
1: 你就不怕点到不好吃的吗？真的每次都那么满意？
0: 니지오 不怕 그거 걱정되지 않아. 不怕 点到的 주문한 것이 不好吃吗? 맛없는 거 주문하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 真的每次都那么满意? 매번 그렇게 항상 만족해?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지.
1: 当然啦，也会有不满意的时候。
0: 당연하라. 会有不满意的时候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지. 양이 적거나 맛이 별로거나 도착했을 때 완전히 식어 있거나 다 겪어봤어.
1: 分量少啊，味道不行啊，送到时完全冷掉了，都有过。
0: 그렇죠. 分量少. 주문했는데 어이 요만큼밖에 안 되나? 味道不行. 아, 맛없어. 味道不好吃。送到时 오기는 왔는데 완전 冷掉了. 식어버렸어요. 不好吃. 都有过. 다 겪어봤지. 都有过. 그러니까 배달 앱이 그다지 믿을만하지는 않아.
1: 所以说，外卖APP不太靠谱啊。그러니까요.
0: 外卖 APP, 软件 APP 都可以不太靠谱啊. 靠谱, 믿을만하다. 아, 그렇게 믿을만하진 않아. 나밥 사준다면서 설마 배달 음식으로 시키려는 거 아니지?
1: 你请我吃饭，不会点外卖吧？
0: 아, 그러니까 니 칭워吃饭, 나 식사 대접하기로 했으면서 不会点外卖吧? 배달 음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不会点外卖吧? 그럴 리가. 가자, 회사 옆에 호거집 새로 생겼어. 바로 칭커.
1: 当然不会，走吧，公司旁边新开了家火锅店，现在就请。
0: 当然不会. 走吧, 갑시다. 公司 旁边 회사 옆에 신开了 새로 열었어요. 신开了 이家 火锅店, 火锅집이 새로 열렸어요. 现在就请. 제가 바로 마상 请你吃饭. 좋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첫 번째, 과장. 과장하다, 오버하다. 그는 늘 작은 일을 아주 과장해서 말한다.
1: 他总是把小事说得很夸张。
0: 이런 사람 있어요. 예, 有这种人很多. 他总是, 늘 언제나, 把小事, 把자구문이죠. 작은 일을, 把小事说的, 어떻게 해요? 很夸张，哇，不得了了，不得了了，不得了了，너그표현좀오바야그렇게까지심각할게뭐있어？
1: 你这形容也太夸张了，哪有那么严重？
0: 그러니까요，你这形容啊，그렇게하는거，形容也太夸张了，啊，조금오바했어요，그표현은좀오바야，哪有那么严重？啊，그렇게심각하지않은데，哪有那么严重？没有那么严重吧？광고가 좀 과장된 것 같아.
1: 广告有点夸张。
0: 광고 本来是夸张.
1: 王老师，你说的太对了。我没有见过不夸张的广告。
0: 当然.
1: 所有的广告都夸张。
0: 越夸张越有效果.
1: 你说我们为什么会，我们消费者为什么会这样呢？
0: 그러니까 이제 광고 太夸张.
1: 广告的目的就是夸张。正常。
0: 非常正常的线上，而且我们不要内疚，被诱惑很正常，
1: 被诱惑很正常，这是我们的人性。
0: 对，普通人就是这样，
1: 对，
0: 正常，
1: 我们是普通人，
0: 普通人，普通人啊。广告有点夸张，자두번째靠谱믿을수 있다.

0: 있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중고차 살 때는 꼭 믿을 만한 판매자를 찾아야 해.
1: 买二手车一定要找个靠谱的卖家。
0: 当然, 二手车 그대로 중고차가 됩니다. 중고 제품은 二手 什么什么 이렇게.
1: 아, 二手 手机,
0: 그렇죠.
1: 二手
0: 二手手机,
1: 车,
0: 二手房子. 그러니까 二手车, 중고차. 一定要找个,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죠? 靠谱的 卖家, 믿을 만한 판매자, 卖家. 이 학원 꽤 믿을 만해. 시험 합격률도 높고.
1: 这个培训班还挺靠谱的，考试通过率很高。
0: 培训班 그대로 학원이죠. 그래서 培训班 还挺靠谱的, 믿을 만해요. 考试通过率 그대로 합격률이 됩니다. 통고率 합격률 很高, 높습니다. 이 사람은 일 처리가 믿음직스러우니 안심해.
1: 他这个人办事很靠谱，你放心。
0: 他这个人, 이 사람은요, 办事, 일 처리를 하는 것이 很靠谱, 아주 믿을 만해요. 你放心好了, 안심하세요. 51쪽입니다. 心灵鸡汤.
1: 人不怕本事高，最怕你骄傲.
0: 그렇죠. 本事高很重要，但是最怕你骄傲. 교만해지면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看你天天点外卖，每次看着都挺好吃的。看着不错吧？味道也不错。 我靠外卖应用实现了口服自由，哈哈哈。外卖不就那么几样吗？口服自由就太夸张了吧？你多久不点外卖了？外卖应用上只有你想不到的，没有你点不到的。你就不怕点到的不好吃吗？真的每次都那么满意？
3: 当然也会有不满意的时候，分量少，味道不行，送到时完全冷掉了，都有过。所以说，外卖
2: APP 不太靠谱啊。你请我吃饭，不会点外卖吧？当然不会。走吧，公司旁边新开了家火锅店，现在就请。
0: 怎么说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52쪽입니다. 바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배달에 맡겨요.
1: 忙的时候，很多人会把吃饭这件事交给外卖。
0: 재밌는 표현입니다. 忙的时候 바쁠 때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会把吃饭这件事 식사하는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吃饭这件事 누구에게 交给外卖 배달앱에게 넘깁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뭘 시켜야 할지 더 모르겠어요.
1: 选择多了反而更容易不知道该点什么。确实是。哎，所以中国有句话叫做挑花眼了。挑花啊，挑是选择的意思，花眼哦，眼睛哦，看不清楚了啊，好东西太多。挑花眼了。자,
0: 选择 多 了, 선택지가 많아지면 反而 오히려 도리어 更容易 더 쉽습니다. 不知道该点什么, 뭐를 시켜야 될지 몰라요. 오늘은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한 끼 먹자.
1: 今天不赶时间，慢慢吃一顿。
0: 今天不赶时间，赶时间 급하다, 시간을 서두른다는데 不赶时间 서두르지 않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慢慢吃一顿，一顿 한 끼.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해요.
1: 和谁一起吃比吃什么重要。
0: 当然。 和谁一起吃,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比吃什么, 이 뭘 먹느냐보다 중요합니다. 먹는 건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해요.
1: 吃饭也是一种享受，不只是为了不饿。
0: 오, 吃饭 밥 먹는 것은 也是一种享受,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不只是为了不饿, 느낌대로 말해요.
1: 感觉说,
0: 무엇을 부담 없이 즐길 자유.
1: 什么什么自由.
0: 지금 밑에 그 예문을 보면은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비싼 체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
1: 아, 车厘子自由.
0: 그렇죠. 车厘子 그대로 체리. 커피를 언제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
1: 카페自由.
0: 카페自由. 수박을 원할 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유.
1: 아, 很贵的西瓜. 西瓜自由.
0: 西瓜自由. 선생님.
1: 西瓜又涨价了，今年没办法西瓜自由了。
0: 咖啡也涨了，所以咖啡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이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게 파트 5, 6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77쪽입니다. 기분 좋죠? 이 숫자가 좋습니다. 77. 이렇게 기분 좋은 날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농담 같은데요. 어떠다 이제 좋은 꿈을 꾼 것 같다. 그럴 때는 그걸 조용히 혼자 갖고 계세요. 너무 이걸 퍼뜨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 근데 꼭 그게 꿈이 아니더라도 계획이나 이런 일 그런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확실해질 때 그걸 이제 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회사 그 강의 딱 돼가지고 시강을 너무 잘했다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원장님께서 야, 뭐 여기 훌륭한 선생님 강의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그때 너무 거만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생각보다 멋있게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장님이 강의 잘하지? 근데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잘 못하시던데요. 그 말했다가 바로 잘렸습니다. 예, 그리고 몇 년 후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해봐. 당신 말한 게 그때 판단이 틀린 것 같진 않았다고 그러면서 다시 나중에 불렀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합격했어 하고 여기저기 말했다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단번에 그렇게 된 일이 있어서. 아무튼 우리 공부 열심히 합시다. 110번 보겠습니다. A blank inspection of the factory's safety procedures 해서 보면 이 공장의 안전 절차에 대한 어떠한 점검이 helps 도움을 줍니다. Ensure compliance with national regulations. 이런 국가의 어떤 그 규정이죠. 이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걸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그래서 보기 중에 형용사 C번 periodic 이게 이제 소위 영어로는 modifier라 그래요. 수식어로서 지금 noun inspection을 꾸민 거죠. 그래가지고 C가 정답이 됩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A periodic inspection of the factory's safety procedures helps ensure compliance with national regulations.
0: 111번 Graphic Designers at Vellum Media 이 Vellum Media의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Open Work Blank 종종 어떻게 일합니다. But they share ideas 그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죠. During weekly planning meetings 주중 계획 회의 때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우선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과 앞에 내용이 역접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는 건 independently가 좋고요. A가 정답, B번은 최근에, C번은 부주의하게, D번은 거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111번 들어볼까요?
2: Graphic designers at Vellum Media often work independently, but they share ideas during weekly planning meetings.
0: 112번 Before the expansion, 그 확장 전에 The Consumer Lounge at Eastern Motors의 그 소비자 라운지는 was blank smaller than it is today. 오늘날보다 훨씬 더 적었다. 이렇게 되죠. 훨씬 더 작았다. 규모가 작은 거는 작다고 표현하죠. 양이 적은 게 적다죠. 그래서 우리말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Far smaller.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했죠.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slightly. 비교급 강조 부사입니다. 그래서 비교급 강조 부사들을 우리 키포인트에도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far smaller 이게 맞고요. 나머지는 뭐 보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외웠던 그 단어들 중에 이게 없죠. A번, C번, D번은. 비교급 강조부사 far가 정답입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3: Before the expansion, the customer lounge at Eastern Motors was far smaller than it is today.
0: 113번입니다. 여러분, even much still for 뭐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교재 다 있어요. 지금 키포인트에 정리해드렸으니까 그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Ms. Burma는 will blank that 데디아를 확실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도 B를 고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저 최근에도 130번의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인슈어가 대처를 취해요. 그래서 the editing staff, 바로 이런 편집 직원들이 completes this report, 이 보고서를 by Thursday, 목요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인슈어는 바로 대절. D번은 assure someone 대절이에요. 동사는 패턴을 암기해야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단어장처럼 뭐 insure나 assure나 다 그냥 확실하게 하다 이렇게 우리말 한마디 써버리면 그는 실력이 안 늘어요. assure someone 대, insure 바로 대절. 동사 패턴까지 암기하십시오. 나머지 A나 C는 대절을 보통 취하지 않습니다. 113번 B가 정답 함께 들어볼까요?
2: Ms. Bergman will ensure that the editing staff completes the report by Thursday.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6 같이 보시죠. Although GPS route planning apps, 비록 GPS route planning app, 이런 어떤 경로 기획 앱이 are a major improvement, 엄청난 개선이 되었지만, of a printed road atlases, 그 인쇄된 도로 지도들보다 훨씬 그 큰 장점이 있지만, they are not completely reliable, 완전히 믿을 만하지는 않다. 그러면은, 믿을 만하지 않은 어떤 예가 뒤에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131번 ABCD 이렇게 보면 정답이 C번인데, they may lead drivers, 이게 운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to an incorrect location, 잘못된 지점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Or 아니면 along an unreasonable route,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길로 안내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경험도 또 중요하죠. 저도 운전하다가 그 경주방을 그 어디 뭐 원조라고 하는데

0: 찾아가는데 그 어떤 맵이 이저 잘못해서 이제 막그 논으로 이끌어가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저이 앱은 실수를 하잖아요. 지도는 뭐 그런 게 없죠 오히려. 근데 좀 지도는 약간 좀 구식 같고 왠지 내비게이션이나 앱 같은 거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나름 또안 지켜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상상해 보면 이 131번이 이해가 될 거예요. C가 정답이죠. Because of these possible problems, 이런 가능한 문제들 때문에 you should blank the recommended route carefully. 당신은 추천되는 길을 조심스럽게 블라블라 해야 된다. Before simply tapping start on your phone, 이 전화기로 그냥 start를 바로 탭 누르기 전에 아, 그러면은 검토해 봐야죠, 뭐. 근데 여기는 문제가 쉬운 게 여기 빈칸은 should 다음이에요. 조동사 뒤에 뭐가 오죠? 동사 원형 오죠? 그러니까 review, 보기 중에 동사 원형 review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우리 before after처럼 after를 before처럼 얘기 많이 해드렸죠? 우리 방송 계속 들으면 배울 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추천되는 노선을 조심스럽게 검토한 후,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이 전화기에서 누르셔야 됩니다. 됐죠? Keep in mind that 대디아를 주목하세요. These apps, 이 앱들이 can blank show outdated road information. 옛날 도로 정보를 때때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Or 아니면 fail to alert drivers to lane closures. 이 도로 폐쇄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게 보통 맞죠? 예를 들어 그 133번. 우리나라 사람이 참 좋아하는 단어 A번. 정확히. 정확히 정직하게 뭐 이런 거 답으로 무조건 고르면 안 돼요. 아, 이게 저딱 어떤 어울리는 동사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단어를 골라야 돼요. 비번은 해마다고 C는 이전인데 이전에는 과거랑 어울리죠. 그래서 내용이 sometimes가 이게 빈도부사로 의미가 맞죠. 때때로 이게 잘 부정확할 때가 있다. 때때로 좀, 좀 오래된 그런 도로 정보를 보여줄 때가 있다. 이런 게 맞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보죠. Toll roads or unsafe intersections. 그래서 이제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나 또 불안전한 어떤 그 교차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 때문에 especially in a completely blank area 특히 여러분이 익숙치 못한 지역에 그게 unfamiliar죠. C번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익숙치 못한 지역에서는 consider keeping a printed map as a backup. 이 인쇄된 지도를 여분으로서 계속 보조로 유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앱만 믿지 말고 지도도 하나 가져가면 좋다. 보조로 가져가면 좋은 거죠. 백업으로. 그렇죠? 예비로 가져가면 좋다. Check local traffic notices before leaving.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이 현지 교통 공지사항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1에서 134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봐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죠. 운전해 보신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로 활용해서 이런 글을 듣거나 읽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논리적 사고가 또 실용적으로 우리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131에서 134 함께 들어볼까요?
1: Although GPS route planning apps are a major improvement over printed road atlases, they are not completely reliable. They may lead drivers to an incorrect location or along an unreasonable route. Because of these possible problems, you should review the recommended route carefully before simply tapping Start on your phone. Keep in mind that these apps can sometimes show outdated road information or fail to alert drivers to lane closures, toll roads, or unsafe intersections. For these reasons, especially in a completely unfamiliar area, consider keeping a printed map as a backup and check local traffic notices before leaving.
0: 자, 그러면 복습 들어가 보시죠. 110번.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이쁜꽁 만점님이 이런 게 궁금하다고 질문이 나왔어요. 시험이 매달 있는데 이걸 저 매달 볼지 아니면 이제 두 달에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어떨지 물어보시는데요. 집중해서 몰아치기로는 매달도 이제 한 달에 막 두세 번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몰아서 보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왕하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집중해 나가 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좀 너무 낙심이 됐다. 그럴 때도 그한번 정도 여러분이 그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약간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 때 체념과 달관의 경지에서 잘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시험을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토익 만점 강의 노트 14번 할 차례입니다. 14번.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에 있어요. 우리 함께 단톡방에서 지금 이런 질문 나오는데 여러분 단톡방 많이 참여해 주세요. The most widely read publication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장 널리 읽혀지는 출간물. 그때 그이 read가 아니라 read로 읽어야 돼요. 그 읽혀지는 출간물이라 read, read, read. READ가 과거나 과거분사는 read로 읽혀집니다. WellCare Weekly는 is the most widely read publication. 가장 널리 읽혀지는 출간물입니다. Among fitness enthusiasts. 운동 애호가들 간에 이렇게 될 때, 그 widely가 이 red를 꾸며주는 동사 수식 부사로 정답이었죠. 그래서 the most widely read publication 이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지금 교재 말고 이 게시판에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도 있게 하는데 8, 9월 보충 자료, 토익 최신 기출 단어 표현 200선, 200선을 시작합니다. 200선, 이제 1번부터 시작하죠. Apply for a job. 일자리에 지원하다. 그렇죠? Apply for예요. 이럴 때는. She wants to apply for a job at the bank. 그 은행에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어 한다. Apply to는 어때요? Apply to는 어디에 적용하다죠. 그리고 apply가 타동사일 때 있어요. 바로 뒤에 무슨 크림이나 연고 이런 게 나오면 연고를 바르다가 돼요. 아, 뭘 칠하다가 돼요. 그래서 apply ointment. ointment 함께 써볼까요?

OINTMENT. 그러면은 이게 연고를 바르다 이런 뜻이 돼요. 연고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예, 연고를 바르다 할때 apply ointment 이렇게 단어가 달라져요. 똑같은 단어가 패턴에 따라. 두 번째, submit a resume by tomorrow. 이력서를 내일까지 제출하다. 제안, 여기 그 제출하는 거, 제출이나 배달, 이런 것에는 by가 어울리죠. 배달 완료의 by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this week we have been talking about Legally Blonde.
1: Right.
0: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 74. 제목은요, 내가 만약 하버드 로스쿨에 간다면 이라고 해서 두 연인이 나와요.
0: 네.
1: 그래서 두 연인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영화를 보고 빠진 거죠. 그래서 세봉하고 마유입니다. 사실은요. 세봉은 그 약간 프렌치 느낌의 우아한 여성이고요. 그리고 뭔가 연애를 같이 하고 있는 그죠? 남자친구 셰프 마유라고요.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0: But I'm wondering, 선생님, Sebong was born and raised in France. Why do you say French 느낌?
1: 왜냐면 프렌치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0: Aha, that is true. All right, here is today's dialogue. What if I went to Harvard Law School?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Do you think I'd survive at Harvard Law School?
2: You watched Legally Blonde, didn't you? Well,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You once microwaved ice cream because it was too cold.
0: What's that supposed to mean? Are you saying I'm dumb?
2: I'm saying you're creative. Most people think outside the box, but you don't even realize the box exists.
0: And now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세봉이 실제로 L의 느낌이 좀 있긴 해요.
0: 오, 네, 맞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1: Alright.
0: Alright.
1: 가볼게요.
0: 어, 샤기야. 제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 금발이 너무 애를 봤군요. 뭐 이렇게 말해두죠. 한 번은 당신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차갑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적이 있죠.
0: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멍청하다는 건가요?
3: 제 말은 창의적이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을 깨고 생각하려 하지만 당신은 아예 그 틀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0: 이게 칭찬이나?
1: 칭찬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한 세봉이었습니다.
0: 네.
1: 자, 핵심 표현 잡아봐야죠.
0: 오케이.
1: 지금 두 번째, 왠지 갑자기 생뚱맞게 세봉이 제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마유가 금발이 너무 애를 봤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뭔가 이것은 봤다는 거를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상대방이.
0: Yeah.
1: So, 이렇게 해볼게요. 뭐뭐군요. 아, 뭐뭐 맞네요.
0: 영어로는 일단 평소문 과거, 이제 문장 나오고 나서 Didn't you?
1: Oh.
0: Didn't you? 여기에서는 실제로
1: 네.
0: 그 question mark가 있는데
1: 아하.
0: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1: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평소문 과거를 쓰고 나서 Didn't you? 이렇게 내리면 확신한다는 느낌이 살아있고요.
0: Yeah.
1: 그런데 오히려 Didn't you? 하고 올리면 확인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0: 네.
1: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양을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0: Yes.
1: 지금 세봉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금발이 너무 애를 봤구만.
0: Yes.
1: 이렇게 확신을 하다 보니까 Didn't you? 이것보다는 Didn't you?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0: 네.
1: 갑자기 친구가 지갑을 찾는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0: Oh, no.
1: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 지갑 또 잊었구나. 너 안 가져왔지? 확신하는 겁니다. 자, 넌 너의 지갑을 또 잊었어.
0: You forgot your wallet again.
1: 그랬지 않니?
0: Didn't you? You forgot your wallet again, didn't you?
1: 이렇게 하면 확신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친구가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 전 애인한테 또 전화했구만. 전화했지? 맞네. 이런 느낌, 확신. 자, 넌 너의 전 애인에게 전화했어.
0: You called your ex.
1: 그랬지 않니?
0: Didn't you? You called your ex, didn't you?
1: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직원이 매번 늦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그녀가 또 늦게 왔구나. 그렇구나. 자, 그녀가 또 늦게 왔어.
0: She came late again.
1: 그랬지 않니?
0: Didn't she? She came late again, didn't she?
3: 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Yes.
3: Alright. 자, 오늘의 핵심 단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3: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가볍게 짚겠습니다. 자, 살아남다라는 동사 뭘 쓰면 좋을까요?
0: Survive. Survive.
3: Survive. 그러면 이거는 살아남는 거 생존으로 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0: 그러면 survival.
3: Survival. Right. 그래서 뒤에 부분 al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0: 맞아요.
3: Right. 자, 다음은요. 금발인, 금발인.
0: 네, yellow hair 아닙니다. blonde. 그리고 스펠링 알려드릴게요. B-L-O-N-D에다가 E까지 있습니다.
3: Right, so blonde라고 하는, 이거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0: Yes, that's right.
3: Okay. 자, 다음은요. 전자레인지로 데우다. 이거 동사로 쓸 수가 있을까요? 만들 수가 있을까요?
0: 네, 명사하고 똑같아요. Microwave.
3: 어. Can
0: you microwave the popcorn?
3: 아,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동사로 우리가 항상 뭐 heat something up 한다만 알고 있었는데
0: 네.
3: 이것을 아예 그냥 microwave를 동사로 써버리면 전자레인지라는 명사도 되지만 그것으로 데우다가 되는
0: yes.
3: 거예요. 요리하다.
0: That's right.
3: 오, 오케이. 자, 그나저나 여러분들 전자레인지는 안 됩니다. microwave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0: Yes.
3: 네. 다음은요. 멍청한.
0: Dumb. Dumb.
3: D-U-M-B인데 쌤 방금 덤브라고는 안 했잖아요.
0: 맞아요. B는 완전히 무음이에요. 살짝이라도 발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3: Right. Right. Dumb. Alright. 자, 다음은요. 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
0: Creative. 강세는 A 해주세요.
3: Okay.
0: Creative.
3: Creative. 약간 플랩이 벌어지네요.
0: 네.
3: 자, 마지막으로 존재하다.
0: Exist. Exist.
3: 와, 여기 지금 보니까 I의 강세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0: 네.
3: 그래서 모음의 강세를 주지 않고 자음에 줘버리면 exist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강세를 살려주세요.
0: Yes.
3: Exist.
0: Exist.
3: Alright.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3: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해두죠. 이렇게 말해두죠.
0: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3: 자, 이거는 지금 아까 보니까

0: 그러니까 금발이 너무애를 봤군요.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말해두죠. 당신은 한번 되게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언제 쓸까요? Let me put it this way라고 할 때.
1: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뭔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0: 조금 더
1: 거죠.
0: 쉽게 설명해주고 싶을 때쓸수
1: Yeah,
0: 있을까요?
1: that's right.
0: Right. 지금 상대방한테 상처는 안 되게, 여기서는 보니까 상처는 안 되게,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지금 마유가 세봉한테 비유를 들면서
1: 네,
0: 설명을 해주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0: 그럼 여기서 put it, 그것을 둔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물건을 어디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내가 쫙 나열해 보겠다.
1: 맞아요.
0: 라는 느낌이네요.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이렇게 말해 두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친구가 아니,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음식 너무 태워. 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비유를 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할게요. 아휴, 이렇게 말해 둘게. 너의 요리는 소화기가 딸려와야 돼.
1: Oh my
0: Right.
1: goodness.
0: 자, 내가 그걸 너에게 둘게. 이런 식으로.
1: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0: 너의 요리는 소화기가 함께 와야 해.
1: Your cooking should come with a fire extinguisher.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Your cooking should come with a fire extinguisher.
0: 네, 더 상처되지 않나요?
1: Yes, that could be
0: 아니,
1: true.
0: 못 알아들을까 봐.
1: 그래도 뭔가 또
0: 네,
1: 재밌으니까,
0: 재밌게.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친구한테 셔츠가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너무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1: 약간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0: 에,
1: 못하는 거예요.
0: 그랬을 때,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너그 셔츠 정말 이제 버려야 돼. 그냥 이제 안 입어야 돼. 대놓고. 자,
1: Yes.
0: 내가 그걸 너에게 둘게.
1: Let me put it to
0: 이런
1: you
0: 식으로.
1: this way.
0: 넌그 셔츠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
1: You need to drop that shirt.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You need to drop that shirt.
0: 네. 여기서 drop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진짜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느낌일까요?
1: 그거보다 이제 뭔가 버리라는 느낌이죠.
0: 안 입어,
1: 없애라.
0: 안 입어, 없애라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방금 예문에 둘다이 표현이 들어갔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돌려 말하는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쵸?
1: 맞아요.
0: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요 표현을 볼게요. 한 번은 뭐뭐 한 적이 있다. 한 번은 뭐뭐 한 적이 있다.
1: Once 과거 동사. Once 과거 동사.
0: 네. 이 once 뒤에 과거 동사를 이런 식으로 섞게 되면 과거에 한번 혹은 일시적으로 벌어진 경험을 얘기를 할 때, 표현할 때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 예를 들어서 마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자, 마유는 한 번은 내게 말했어.
1: Mayu once told me,
0: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1: Life is what you make it. Mayu once told me, Life is what you make it.
0: 네. Life is what you make it 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죠. 이 표현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Right?
1: It's in our control. 그런
0: Right.
1: 말이죠.
0: 자, 다음은요. 나한 번은 셔츠를 입었는데 안하고 안쪽하고 바깥쪽을 뒤집어서 입은 적이 있어. 경험을 얘기하네요.
1: 네.
0: 자, 나한 번은 셔츠를 입었어.
1: I once wore a shirt
0: 안과 밖을 뒤집어서.
1: inside out. I once wore a shirt inside out.
0: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이것도 덩어리인데요. 틀을 깨고 생각하다. 틀을 깨고 생각하다.
1: Think outside the box. 그래서 box가
0: 네.
1: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아,
1: Think
0: 이
1: outside the
0: 실제
1: box.
0: 상자가 아니라 이거는 고정관념, 어떤 틀을 얘기하는 게 박스인데 그 바깥쪽에서 생각을 한다. 뭔가
1: 맞아요.
0: 굉장히 결국에는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1: Yes.
0: 예를 들어서 와 진짜 틀을 깨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자, 쉽지 않아.
1: It's not easy.
0: 그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1: To
0: 건.
1: think outside the box. It's not easy to think outside the
0: 네.
1: box.
0: 두 번째는요. 엔지니어들은 그 엔지니어들은 항상 틀을 깨고 생각하려고 노력해. 자, 그 엔지니어들은 항상 노력해.
1: The engineers always try
0: 그 상자 밖에서 생각하려고.
1: to think outside the box. The engineers always try to think outside the box.
0: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 영작 하겠습니다.
1: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77.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봉이, 제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넌 생각해.
0: Do you think
1: 내가 살아남을 거라고.
0: I'd survive
1: 하버드 로스쿨에서.
0: at Harvard Law School? Do you think I'd survive at Harvard Law School?
1: 네, 이미 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0: 네.
1: 됐습니다. 여기서 I will survive가 아니라 I would survive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0: She's actually thinking and imagining.
1: 아, 상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니까, 사실은
0: 맞아요.
1: 아니니까요.
0: 맞아요. 정말 미래에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1: Okay.
0: 그래서
1: So,
0: I would survive.
1: 가정을 해보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마유가 금발이 너무애를 봤군요. 자, 넌 금발이 너무애를 봤어.
0: You watched Legally Blonde,
1: 그랬지 않니?
0: didn't you? You watched Legally Blonde, didn't you?
1: 네. 여기서 didn't you? 하면서 확인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래를 내려버리니까 봤네, 봤어. 이런 느낌.
0: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질문 하는구나.
1: 네,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0: 네.
1: 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해두죠. 한 번은 당신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차갑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적이 있죠. 자, 내가 그걸 너에게 둘게.
0: Well, let me put it to you
1: 이런 식으로.
0: this way.
1: 넌한 번은 아이스크림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어.
0: You once microwaved ice cream
1: 그게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0: because it was too cold. Well,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You once microwaved ice cream because it was too cold.
1: 네. 이거는 과거에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요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겠거니 하고 얘기한 거죠,
0: Mm-hmm.
1: 그렇죠?
0: Yes.
1: 자, 그랬더니 세봉이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멍청하다는 건가요? 자, 무엇을 그게 의미하기로 되어 있지?
0: What's that supposed to mean?
1: 넌 말하고 있니?
0: Are you saying
1: 내가 멍청하다고?
0: I'm dumb? What's that supposed to mean? Are you saying I'm dumb?
1: Actually, yeah.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여러분, be supposed라는 게 있잖아요. be supposed to, right? So, 그거는 원래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인데요. 사실 이 문장은 그 패턴을 생각하지 않고 거의 암기해야 되는 수준의 문장이에요. So, what's that supposed to mean? 이라고 하면 뭔가 기분이 나빠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0: Maja요.
1: Right.
0: Yeah, what's that supposed to mean? 상대방이 뭔가 insulting한 얘기를 해요. 어? What's that supposed to mean?
1: Right. 그거 뭔가 혹시 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인 거야?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유가 제 말은 창의적이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을 깨고 생각하려 하지만 당신은 아예 그 틀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순수하단 얘기예요. 네.
0: Yes.
1: 자, 난 말하고 있어.
0: I'm saying
1: 네가 창의적이라고.
0: you're creative.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해.
0: Most people think
1: 그 상자 밖에서.
0: outside the box.
1: 하지만 넌 심지어 깨달지 않아.
0: But you don't even realize
1: 그 상자가 존재하는 걸.
0: the box exists. I'm saying you're creative. Most people think outside the box, but you don't even realize the box exists. What's that supposed to mean?
1: 말해도 또 맛다르 들었어요. 아, 진짜 뭔가 흐름 더 이어가고 싶네요.
0: 그러게요.
1: Right.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last time. Do you think I'd survive at Harvard Law School?
2: You watched Legally Blonde, didn't you? Well,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You once microwaved ice cream because it was too cold.
0: What's that supposed to mean? Are you saying I'm dumb?
2: I'm saying you're creative. Most people think outside the box, but you don't even realize the box exists. 금발인
0: blonde,
1: 전자레인지로 데우다
0: microwave,
1: 멍청한
0: dumb.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평소문 과거군요.
0: 평소문 과거, didn't you?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틀을 깨고 생각하다.
0: Think outside the box.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Writing. 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0: 좋아요.
1: 분명히 친구한테 감자튀김을 주문하라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0: 오,
1: 그랬을 때
0: no.
1: 얘 감자튀김 주문하는 거 잊었네. 너 감자튀김들 주문하는 거 잊었구나. 잊었구만.
0: 평소문 과거군요. 평소문 과거 didn't you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이즈라이딩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이즈라이딩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0: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1: Bye.

경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지난 5월 28일이었었죠? 그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우주항공기업에서 그 로켓 발사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폭발이 있었어요.
2: Yeah, it spread all over social media. People were sharing it. It was quite shocking as well. And that was obviously a failure for Blue Origin, who are really trying to push the envelope, maybe push SpaceX as well in terms of competition.
3: 그렇죠. 사실 이 로켓 발사 시험에서 이제 실패를 또 많이 하고 그래야 또 안전한 뭐 로켓이 나오긴 할 텐데 SpaceX도 여러 번 실패했었거든요.
2: 맞아요. 네.
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뭐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소스가 뭐 창업한 블루 오리진 이 회사인데.
2: 그렇죠.
3: 여기서 이제 최근에 큰 로켓 발사 실패가 좀 있었습니다. 뭐 베이조스 회장이 나와서 이제 즉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약속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안전 조치를 다 해서 뭐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 뭐 시설 좀 피해만 있었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아마존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스페이스X와 경쟁하기 위해서 그 위성 인터넷 망을 이제 배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 그쵸.
3: 그 스타링크와 같은 시스템이 아닌가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 로켓 발사 이제 시험이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2: Yeah, there will be inevitable delays. But luckily, those satellites weren't on board during the test. And also another lucky thing was that there are surrounding launch facilities. They were functional throughout this as well. So it could have been worse. When I saw the videos, I thought that's going to be terrible,
3: 그러니까요.
2: Like the disaster. But luckily, not too bad. All right, let's check it out. It's page 74 in our August book for part one.
4: Blue Origin rocket explodes on launch pad during ground test in Florida.
5: A heavy lift rocket developed by the aerospace enterprise Blue Origin unexpectedly blew up during a routine ground simulation. The violent detonation occurred at a military spaceport facility, causing immediate

0: 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explode 대신에 blow up 아마 비등비등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1: Yeah, this is maybe the more casual phrase to blow something up, to explode it. And this was during a routine ground simulation, so it wasn't actually going to fly, right?
0: 뭔가 정기적인 지상 발사 시험이었던 얘기죠. 루틴이란 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네, 뭐 특별하게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라 의뢰하던 정기 지상 발사 시험에서 이제 예기치 않게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자, 앞에 보면 heavy lift rocket은 뭐냐면 중량의 어떤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큰 로켓을 말하겠죠.
1: 네. 그렇죠.
0: 스페이스X도 그걸 개발을 했고요.
1: 네. 네.
0: Developed by the aerospace enterprise Blue Origin, 우주 항공 기업인 Blue Origin이 이제 개발한 그 로켓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1: A heavy lift rocket developed by the aerospace enterprise Blue Origin unexpectedly blew up during a routine ground simulation. The violent detonation occurred at a military spaceport facility, causing immediate damage to the testing infrastructure.
0: 다행히 이제 위치가 군용 우주기지 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The violent detonation. violent 하면 이제 뭐 살아있는 뭐 동물이나 사람이 좀 폭력적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1: 그렇죠.
0: 폭발 사고 앞에 쓴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1: Yeah, then it's extremely powerful is what you're talking about, right? And detonation, another way to say the beginning of an explosion.
0: 그렇죠. 기폭이란 뜻인데 그래서 뭔가 이제 뭐 트리거가 돼서 터졌겠죠. 그러니까 폭발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래서 강력한 그 폭발 자체가 군용 우주 기지 시설 내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발사 시설 자체에는 당연히 피해가 갔겠죠.
1: 그렇죠.
0: causing immediate damage to the testing infrastructure. 로켓을 뭐 붙잡고 있던 팔이라든가 뭐 그 발사대라든가 이런 건 좀 파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 The violent detonation occurred at a military spaceport facility, causing immediate damage to the testing infrastructure. Fortunately, safety teams accounted for all on-site personnel, and emergency departments confirmed that nearby communities face no active danger.
0: 자, 다행히 안전팀이 accounted for all on-site personnel. 자, account for 뭐뭐뭐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뭘 차지하다의 뜻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Account for half of something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 accounted for는 다 있다고 확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1: Yeah, confirm people to be present and so safe in this instance.
0: 소재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팀이 이제 현장 인력 전원이 다 잘 있다고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있거나 뭐 다치거나 실종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1: Yeah, and emergency departments confirm that nearby communities face no active danger. So there's no threat to the public in terms of maybe gases or extra fire spreading.
0: 그렇죠. Emergency departments은 뭐 경찰이나 소방 쪽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긴급 대응하는 이 당국에서는 주변 이제 인근 지역에는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 라고 일단은 사태 판단을 잘 한 겁니다. 자, face no active danger. active는 여기서 적극적인이란 말보다 약간 직접적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ah, immediate and a threat to you in the near future, I suppose. Fortunately, safety teams accounted for all on-site personnel and emergency departments confirmed that nearby communities face no active danger. Let's move on to part two.
2: Company founder Jeff Bezos quickly acknowledged the setback online, promising that engineering squads would thoroughly investigate and bounce back. However, corporate management issued urgent warnings indicating that hazardous wreckage from the blast might wash up along surrounding coastlines. Federal aviation regulators noted that the test launch fell outside their jurisdiction, meaning no immediate airspace restrictions were required.
0: 자, 회사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이제 바로 온라인상에 뭔가 반응을 내놓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볼게요.
1: Company founder Jeff Bezos quickly acknowledged the setback online, promising that engineering squads would thoroughly investigate and bounce back.
0: Okay. 자, 이런 이제 사고로 인해서 뭔가 차질을 빚었잖아요. 그걸 setback이라고 하죠.
1: Yeah, a delay or a failure in something.
0: 맞아요.
1: Like temporarily.
0: failure라고 하면 아예 그냥 실패라는 뜻으로 못 박는 느낌인데 setback은 앞으로 나아갈 건데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듯한

0: 그런 차질을 말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사고 자체가 하나의 차질인데 이것을 온라인상에 이제 창업자인 제프 베이소스는 바로 인정을 했고 promising that engineering squads, 뭐 teams 대신에 쓰는 말이죠. would thoroughly investigate and bounce back.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할 것이고 bounce back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1: Yeah, to recover quickly after that failure, right?
0: 그렇죠. 뭔가 튀기듯이 바로 회복을 할 것이다. 즉 원상복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동사. 잘 표시해 두세요. bounce back. 많이 쓰이는 구동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 Company founder Jeff Bezos quickly acknowledged the setback online, promising that engineering squads would thoroughly investigate and bounce back. However, corporate management issued urgent warnings, indicating that hazardous wreckage from the blast might wash up along surrounding coastlines. Yeah, so the warnings for people to look out for. Hazardous wreckage. Wreckage is all the debris, the materials from this explosion.
0: 뭔가 폭발하거나 그랬을 때그 잔해 같은 걸 wreckage라고 하잖아요. 예. 위험한 잔해가 해안가에 좀 떠밀려 올수 있다라고 이렇게 긴급 주의를 좀 당부했다는 얘기죠, 이건?
1: Yeah, it can wash up on shore. That means it's carried on to the beach or the coastline.
0: wash up 동그라미식이에요. 원래는 wash up 하면 뭔가 좀, 자, 세수해 이러잖아요. wash up. 샤워해 이럴 때도 쓰는 말인데 여기서 wash up은 잔해가 물에 떠다니다가 해안가로 이렇게 떠밀려 오는 걸 wash up이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Wash up on the coastline.'
0: wash up along the surrounding coastline 됐으니까 주변에 이제 인근 해안가에 그런 잔해가 떠밀려 올 수도 있으니 좀 주의를 당부한다. issued urgent warnings, 긴급하게 주의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1: One more time. However, corporate management issued urgent warnings, indicating that hazardous wreckage from the blast might wash up along surrounding coastlines. Federal aviation regulators noted that the test launch fell outside their jurisdiction, meaning no immediate airspace restrictions were required.
0: Aviation 자체가 항공이라는 뜻이니까 뭐 Federal Aviation Regulators 하면 미국에 이제 연방 항공청이 있거든요. 거기 관계자들 얘기할 겁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영공에 관련된 걸 모두 이제 제어하는
1: 그쵸.
0: 혹은 통제하는 그 관련 부서죠. 관련 기관. Noted that the test launch fell outside their jurisdiction.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Yeah, jurisdiction is like your official power or authority. So basically, it's not something they can regulate or control.
0: 관할 구역을 jurisdiction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방 항공청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meaning no immediate airspace restrictions were required. 즉각적인 영공 통제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였어요.
1: Yeah, so here it could just be as well their geographical jurisdiction. So it wasn't in the area that needed planes to be stopped or
0: 그렇네요.
1: anything like that,
0: 그러니까 뭐
1: right?
0: 주변에 항공기가 글로 못 지나가게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1: Alright, let's move on to our third and final part.
2: The accident threatens to push back upcoming satellite deployment schedules managed by the e-commerce giant Amazon. Despite the massive explosion, tech executives clarified that their valuable payloads had not yet been loaded into the vehicle. This unexpected setback could potentially give rival aerospace companies a significant advantage in the competitive commercial space race.
0: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항공 기업 간의 이제 엎치락뒤치락 경쟁이 계속 이어질 텐데, SpaceX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생겨날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블루 오리진이고요. 자, 볼게요.
1: The accident threatens to push back upcoming satellite deployment schedules managed by the e-commerce giant Amazon.
0: 자, 구동사 또 나왔죠? push back 하면은 뭘 뒤로 밀리게 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일정상 차질을 빚게 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1: Yeah, to delay or postpone.
0: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up upcoming satellite deployment schedules 그랬으니까 그 아마존에서 앞으로 위성 배치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1: 그렇죠.
0: 그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1: Yeah, the process of launching those satellites will be delayed, right? The accident threatens to push back upcoming satellite deployment schedules managed by the e-commerce giant Amazon. Despite the massive explosion, tech executives clarified that their valuable payloads had not yet been loaded into the vehicle.
0: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페이로드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1: Yeah, that's just talking about the cargo, like satellites or space probes and instruments.
0: 그러니까 뭔가 그 로켓 같은 거에 탑재하는 탑재물을 총칭해서 페이로드라고 하잖아요. 네. 심지어 뭐 무기로 쓰이는 로켓에도 페이로드란 말을 쓰니까요. 네.
1: 그렇죠.
0: 거기 이제 그 위성이 탑재될 수도 있고 뭔가 그 장비 같은 것이 탑재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가의 그런 탑재체 내에 어떤 탑재물은 이번 로켓엔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까지 또 날아갔으면 더 많은 손실이 있었는데
1: Of course.
0: 시험 발사였기 때문에 뭐가 탑재된 건 아니었다라고 기술 경영진이 얘기를 한 겁니다.
1: Yeah, they had not yet been loaded in, so maybe they were scheduled to be on despite it being a test, but luckily wasn't on there. One more time. Despite the massive explosion, tech executives clarified that their valuable payloads had not yet been loaded into the vehicle. This unexpected setback could potentially give rival aerospace companies a significant advantage in the competitive commercial space race.
0: Okay. Unexpected setback 한번더 나왔네요. Setback이란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진 않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쓴것 같고요. 자, 예상치 않은 이와 같은 이제 차질이 could potentially give rival aerospace companies a significant advantage. 경쟁사들에게 오히려 약간 어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1: Yeah, because they didn't have any accidents, right? In the competitive commercial space race. Yeah, that was a phrase really coined between Russia and the US
0: 그렇죠.
1: back when they were trying to get to the moon.
0: 우주 전쟁이요. 상업주의 우주개발 전쟁의 어떤 치열한 환경 속에서 이제 블루 오리진의 이제 경쟁사 기업, 뭐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가 생각이 나고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 This unexpected setback could potentially give rival aerospace companies a significant advantage in the competitive commercial space race.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in one big go. You can check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or turn over to page 78 and fill in the blanks.
3: 'Blue Origin rocket explodes on launch pad during ground test in Florida.
2: A heavy lift rocket developed by the aerospace enterprise Blue Origin unexpectedly blew up during a routine ground simulation. The violent detonation occurred at a military spaceport facility, causing immediate damage to the testing infrastructure. Fortunately, safety teams accounted for all on-site personnel, and emergency departments confirmed that nearby communities faced no active danger. Company founder Jeff Bezos quickly acknowledged the setback online, promising that engineering squads would thoroughly investigate and bounce back. However, corporate management issued urgent warnings indicating that hazardous wreckage from the blast might wash up along surrounding coastlines. Federal aviation regulators noted that the test launch fell outside their jurisdiction, meaning no immediate airspace restrictions were required. The accident threatens to push back upcoming satellite deployment schedules managed by the e-commerce giant Amazon. Despite the massive explosion, tech executives clarified that their valuable payloads had not yet been loaded into the vehicle. This unexpected setback could potentially give rival aerospace companies a significant advantage in the competitive commercial space race.
0: "자, 기가 트이는 영어 교재는요, 월간지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20일경에 서점에서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월말 되면 이북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하셔서 집으로 매달 배달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교재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1: And to listen again to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just use EBS's Audio Arctang platform. We'll be back tomorrow with our weekly review.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0: Have a great day, everyon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Welcome aboard.
4: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들의 군입대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의 이야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 가겠다고 선언을 한 모양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3: 어떡해요. Oh, no. 군대? The day I've been dreading has come.
5: 너 벌써 군대 간다고? 약간 이런 상황?
3: 내가 못 본다는 거야? 얼마 그렇죠. 동안? 아이고, 어떡해. My baby. 계속 보다가. 이럴 것 같은데요.
5: 근데 정작 아들과 남편은 입대일까지 좀 너무나 태평해서 아니, 이 사람들 이게 맞나 싶은 엄마의 어떤 그런 심정이었던
3: yeah,
5: 것 같아요.
3: We're different. 네. Men and women are made differently. We 네. think a bit differently.
5: 그만큼
3: well.
5: 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데.
3: 네. 네.
5: 자, 그런데 이제 그 입소하는 날 같이 이제 가셨겠죠. 아, 참던 눈물이 아들이 이제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힘들었다. 아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뒤쫓아가셨대요. 아, 이 장면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찡하네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전화가 왔고 훈련하고 이제 시작하고 나서 네. 건강한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었다고 하고
3: 맞아요.
5: 빨리 5주 기초 군사훈련 마치고 음흠. 휴가 나오면 얼굴 보고 싶다라고 해주셨습니다.
3: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story. 새싹 사연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그리워하는 아들 바라기 엄마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5: 필명도 그대로 네네. 잘 써주셨네요.
3: 네, 네 들어볼까요?
5: 네.
6: Son's military enlistment. I am the mother of a 22-year-old son. At the end of last year, he suddenly announced that he was going to join the military. My heart sank the moment I heard that. As the enlistment date got closer, I became more and more anxious. I couldn't understand why both my son and husband seemed completely calm about it. The enlistment day finally came, and our whole family went to the Navy Education and Training Command in Jinhae. As the enlistment ceremony began, my son bowed deeply to us and walked into the base. I had been holding back tears until then, but I couldn't stop crying. I ran after him, calling his name, but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him. A week later, on Saturday morning, I got a phone call from my son. Hearing his cheerful and healthy voice finally put me at ease. He'll get a short vacation after he finishes 5 weeks of basic military training, and I'm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then.
5: 저는 22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3: I'm the mother of a 22-year-old son.
5: 작년 말에 갑자기 아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3: At the end of last year, he suddenly announced that he was going to join the military.

0: 자, 이제 군대에 가다라고 하는 이제 영어 표현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mandatory military service가 남자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 복무를 하다라는 의미로 뭐 start his military service 이렇게 국가 특정한 어떤 상황을 담아서 영작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이제 군입대라는 말을 일반적인 영어 표현으로는 join the military
1: 맞아요.
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military service를 start 한다고 하시고 혹은 그냥 군입대 이 얘기를 하려면 join the military.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At the end of last year, he suddenly announced that he was going to join the military.
0: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심정이죠.
1: My heart sank the moment I heard that.
0: 자, 우리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얘기는 뭔가 좀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상황에 쓰는 말이잖아요. 영어에선 무슨 표현을 쓴다고요?
1: My heart sank.
0: sink의 과거죠. My heart sank.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
1: 맞아요.
0: 네, 뭔가 좀 불안감에 놀랐다는 얘기예요.
1: 한국어로도 가슴이 철렁
0: 철렁 내려앉았다. 아,
1: 내려앉았다잖아요.
0: 그러니까 sink가 가라앉는 거니까.
1: 맞아요. 그리고 sink 대신에 drop도 많이 써요. I felt my heart drop.
0: I felt my heart drop. 그 형태로 많이 쓰나 봐요.
1: 네. 그리고 stomach이 drop 했다고도 굉장히 많이 해요. My stomach dropped.
0: 오케이. 그런
1: 그
0: 거다
1: 표현도
0: 써놓으세요,
1: 굉장히
0: 여러분.
1: 많이 써요.
0: My stomach dropped. 이것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상하게 가슴인데 배를 쓰네요. 네.
1: 그 느낌이 진짜 이렇게
0: 아.
1: 철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놀라고 막 이랬을 때.
0: 어쨌든 sank나 drop 이런
1: 네.
0: 동사들을 우리처럼 철렁 내려앉았다 이쪽에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부가적으로 그런 표현을 좀 써놓으시고 이 문장은 아예 외울게요. 네. My heart sank the moment I heard that.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예 통한기로 갑시다.
1: 두번
0: 갑니다.
1: 할까요? Okay, here we go. My heart sank the moment I heard that.
0: 넘어가요.
1: My heart sank the moment I heard that.
0: 자, 입대 날짜가 가까워오자 저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 As the enlistment date got closer, I became more and more anxious.
0: Enlistment 이게 이제 입대란 뜻이죠. 군에 입대해서 정식으로 군인이 되는 거. That's called enlisting in the military. 그래서 as the enlistment date 하면은 입대일이 다가오면서 got closer, I became more and more anxious.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작 입대하는 아들과 남편은 왜 그렇게 태평한지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 I couldn't understand why both my son and husband seemed completely calm about it. I couldn't understand why.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1: 뭐가요? Both my son and husband seemed, 어떻게 보였다라는 거죠? Completely calm about it.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도 태평한 것이 이해가 안
0: 그렇죠.
1: 갔다.
0: 엄마는 이렇게
1: 이해할 수가
0: 불안한데,
1: 없었다.
0: 아빠하고 아들은 너무나 그냥 아무 일 없다듯이.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anxious에 대비되는 calm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I couldn't understand.
1: I couldn't understand why both my son and husband seemed completely calm about it.
0: 자, 마침내 입대일이 되어서 온 가족이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로 갔습니다.
1: The enlistment day finally came, and our whole family went to the Navy Education and Training Command in Jinhae.
0: Maybe he was supposed to join the Navy. That's
1: Yes.
0: why he went there. The Navy Education Training Command. 사령부를 command란 단어로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제 사령부로 갔고 인진의 끝에 붙여주시고 입대일이 다가와서 온 가족이 갔다. 그 문장 다시 한번요.
1: The enlistment day finally came, and our whole family went to the Navy Education and Training Command in Jinhae.
0: 자, 입소식이 시작되자마자 아들은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부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 As the enlistment ceremony began, my son bowed deeply to us and walked into the
0: Okay.
1: base. As the enlistment ceremony began, enlistment ceremony니까 입소식이 되겠죠. 입소식이 시작되자, my son bowed deeply to us. Bow 하면은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0: 인사하는
1: 우리가
0: 거죠.
1: 인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deeply니까 이렇게 거의 90도.
0: 그렇죠.
1: 혹은 뭐 큰절이 될 수도 있나요?
0: 맞아요.
1: 나우
0: 그렇죠.
1: 디플?
0: 90도로 이렇게 그 인사하는 거라든가, 예. 아니면 큰절을 할때 bow deeply 할수 있죠. 예.
1: 오케이.
0: 우리 저기 우리 명절 풍속 같은 거 설명할 때도 그
1: 네.
0: 절한다 있잖아요.
1: 아하.
0: 그거 옛날에 세배드리다 이럴 때도
1: Right.
0: bow deeply to 이렇게 많이
1: 아하.
0: 표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 So 그렇게 나에게 인사를 하고 and walked into the base. 걸어
0: 걸어
1: 들어갔습니다.
0: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엄마가 울음이 터진
1: I
0: 거예요.
1: know.
0: 어떻게? 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터져나왔습니다.
1: I had been holding back tears until then, but I couldn't stop crying.
0: Hold back 자체가 구동사죠. 막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은 걸막 참는 거예요.
1: You're trying to
0: 예.
1: control it
0: 맞아요.
1: very hard.
0: 우리가 이제 방송 제작하다 보면 재채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이 선생님이 막 참고 하는 경우를 내가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1: I sometimes
0: 예.
1: do silent sneezes too.
0: 그러니까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재채기를 참으면서 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 있는데, hold back sneezes죠, 그런 경우. You sometimes try to hold back sneezes.
1: Yes, I
0: 근데
1: try.
0: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That's when you hold back tears.
1: Yeah.
0: 울으면 안 돼.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예, 아들 마음 이제 심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참다가 아들이 들어가고 온 거죠. 그래서 but I couldn't stop crying. 이제 아들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I had been.
1: I had been holding back tears until then, but I couldn't stop crying.
0: 자, 아들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뒤쫓아갔지만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 I ran after him, calling his name, but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him.
0: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him. 자, 이제 입대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본 모습이 그거였다. 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토요일 오전에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 A week later, on Saturday morning, I got a phone call from my son.
0: 활기 넘치고 건강한 목소리를 들려줘서 비로소 엄마로서 안심이 되더군요.
1: Hearing his cheerful and healthy voice finally put me at ease.
0: 오늘 이제 감정에 대한 형용사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Anxious, calm, 뭐 my heart sank. 진정 쪽의 표현은 이겁니다. Put me at ease 하면 안심이 되었다. 안도감이 느껴졌다라는 말이죠. 자, hearing his cheerful and healthy voice, 목소리를 들으니까 finally put me at ease. 이렇게 동명사를 주어로 잡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를 통한기 2번으로 갈게요. 자, 문장이 좀 기니까 healthy 부분은 빼고 그냥 hearing his cheerful voice 이렇게 살짝 줄여서 외울게요. 갑니다.
1: Hearing his cheerful voice finally put me at ease.
0: 활기찬 목소리 들으니까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요.
1: Hearing his cheerful voice finally put me at
0: 좋아요.
1: ease.
0: 자,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 마치고 짧은 휴가를 받는다는데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He'll get a short vacation after he finishes 5 weeks of basic military training, and I'm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then.
0: I can't wait for that day.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더 간단하게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까지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있다. 그만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려면 이 표현 좋거든요. 자, 그 부분만 다시요. I'm counting down.
1: I'm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then.
0: 이것도 구동사잖아요.
1: 네.
0: Count down the days 해서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진 구동사. 오늘 통한 이 문장 하나만 더 갈게요. 이 문장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I'm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then. 그 날짜가 오기까지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 자, 한번 더요.
1: I'm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then.
0: 한번 해보세요. One last time.
1: Here we go. I'm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then.
0: 오늘의 마지막 통암기 문장이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Son's military enlistment. I am the mother of a 22-year-old son. At the end of last year, he suddenly announced that he was going to join the military. My heart sank the moment I heard that. As the enlistment date got closer, I became more and more anxious. I couldn't understand why both my son and husband seemed completely calm about it. The enlistment day finally came, and our whole family went to the Navy Education and Training Command in Jinhae. As the enlistment ceremony began, my son bowed deeply to us and walked into the base. I had been holding back tears until then, But I couldn't stop crying.

0: I ran after him, calling his name, but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him. A week later, on Saturday morning, I got a phone call from my son. Hearing his cheerful and healthy voice finally put me at ease. He'll get a short vacation after he finishes 5 weeks of basic military training, and I'm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then.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자, 세 가지 패턴. 오늘은 이제 구동사가 두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old back tears 이건데, 이 일단 본문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눈물을 꾹 참았다 그 순간까지.
1: I had been holding back tears until then.
2: 근데 이 표현을 언제도 쓰냐면요. 정말 울고 싶은데 왠지 주변 환경이 울면 안 되니까 참았다 이런 상황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너무 슬픈 영화였는데 뭐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막 어떻게든 안 울려고 참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즉 슬프긴 했지만 좀 억제했다라는 그런 상황에 쓸 수 있어요. 자, everyone부터.
1: Everyone was holding back tears when the movie ended.
2: 슬픈 영화였다는 얘기야. Yeah. 단지 안 울려고 사람들이 했다 뿐이지. 결혼식에서 볼게요.
1: I was holding back tears at the wedding.
2: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식에서.
1: A lot of parents tried to hold back their tears.
2: 아, 메이크업 지워지고 막 그럴까 봐 참았다가 될 수도 있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 안심시키다. Put someone at ease.
1: Hearing his voice finally put me at ease.
2: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을 안심시킬 수 없었다.
1: Nothing I said could put them at ease.
2: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뿐이다.
1: I only said that to put her at ease.
2: I only said that to put her at ease. 안심시키다. 이 표현 잘 챙겨주세요. 자, 구동사 또 하나. Count down the days.
1: I'm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then.
2: 자, 택배가 도착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1: I'm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the parcel arrives.
2: 원하는 물건 시켜서 막 그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설렘을 말하는 말이 되겠죠. 자, 오늘 세 가지 패턴은 정말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꼭 익혀주세요.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3: I heard your son joined the military. Are you doing okay?
0: Don't even ask. I cried my eyes out after sending him off.
3: It's been a while since he enlisted. Have you heard from him?
0: Yes, I got a phone call from him last weekend.
3: Hearing his voice must have put you at ease.
0: It did. I keep listening to the recording of our call.
1: The man says, I heard your son join the military. Are you doing okay? 아들 군대 갔다면서 괜찮아?
2: 마음이 허전하니까. 네. 네, 걱정도 되고요.
1: Yeah. 네. And the mom says, don't even ask. 아, 말도 마, 묻지도 마. 할 얘기가 많은 거죠.
2: 당연한 걸 물어봐, 이런 말이죠.
1: don't even ask. I cried my eyes out after sending him off.
2: Send off, 구동사 또 나왔죠. 입대...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1: 네.
2: 자, cried my eyes out 이 표현 많이 써봤죠.
1: Send someone off 하면 누구를 떠나보내다라는 그렇죠. 말이니까요. 자, 그랬더니 남자가 It's been a while since he enlisted. 입대한 지 좀 됐는데 Have you heard from him? 연락은 왔어?
2: 연락 왔니?
1: Right. Yes, I got a phone call from him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전화가 왔었다. 했더니 남자가 Hearing his voice must have put you at ease.
2: 안심이 되다니까요. 목소리 들으니까 안심이 좀 됐겠어요?
1: Yeah, it did. 맞아, 그랬어. 라고 하면서 I keep listening to the recording of our call.
2: 아이고, 통화 녹음.
1: 통화 녹음하셨나 봐.
2: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1: 통화 녹음한 거 계속 듣고 있어.
2: I keep listening to the recording of our call. 네, 좋습니다. 자, 78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꼭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2번과 3번에 별표 치고 해보겠습니다.
1: Wonderful job,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today.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Bye, everyone.
1: Bye-by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제 여름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는 마지막 날이네요.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네요. 많이 덥죠?
1: But it's going fast. We're already halfway through August.
0: 어, 그러게요. 벌써 8월도 14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Summer goes by so fast.
0: 사실 제가 굉장히 여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더워서 이게 여름이 빨리 가면 또 겨울이 오는 게 좀 두려워요. 그래서 여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스타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Summer goes by so fast. 여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summer goes by so fast. 이 표현을 그러면 이제 먼저 파헤쳐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Summer goes by so fast.
0: Summer goes by so fast. 입니다. 자, 여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여기서의 주어는 뭘까요? 나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당신인가요? 아니죠. 바로 여름이죠. 그럼 여름은 영어로 summer잖아요. 그렇죠? 그럼 summer가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겠네요. 자, summer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summer, 여름이 어떻다고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죠. 이 경우도 역시 지나가다가 먼저 나오겠네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보통 오니까요. 그러면 summer goes by가 먼저 나옵니다. 자, 지나가다라고 할 때는 go by라는 표현을 써요. go는 가다인데 by까지 붙어서 시간이나 계절이 흘러가는 거를 표현할 때 쓰는 지나가다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summer goes by 라고 하면 여름이 지나가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지나가요? 정말 빨리,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빨리 라는 so fast 라는 표현을 뒤에 붙여서 summer goes by so fas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summer goes by so fast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안 가더라도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은 우리가 또 응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0: Summer goes by so fast.
1: Summer goes by so fast.
0: Summer goes by so fast.
1: Summer goes by so fas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0: 패턴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 알려주세요.
0: Okay, our sentence is summer goes by so fast. We're going to change the word summer for something else.
1: Mm-hmm.
0: A different time. 무슨 시간 goes 네. by so fast.
1: 그렇죠. 그래서 오늘 summer 대신에 여름 대신에 다른 시간이나 계절을 넣어서 뭐뭐가 정말 빨리 지나간다. 약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거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Okay, well, here's one. Childhood. Childhood goes by so fast.
1: Childhood. 진짜 어린 시절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죠? So childhood. 스펠링 알려주세요.
0: Well, it's the word child, C-H-I-L-D plus hood, H-O-O-D.
1: 맞아요. 한 단어고요. Childhood. 이게 어린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0: The weekend goes by so fast.
1: The weekend. 주말. 이 주말을 얘기하는 거죠. 주말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라는 말이죠.
0: I'm sure we've all felt that way.
1: Everyone. Every weekend.
0: Good times go by so fast.
1: 이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ood times. Time에 S 붙었습니다. 좋은 시절, 뭐 즐거운 시간 이런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이 돼요. Good times go by so fast. 자, 여기서 중요한 게 good times, plural, mm-hmm. 복수로 썼잖아요. 그래서 goes가 아니고 go로 써줘야 합니다.
0: Mm-hmm. You can always remember just have one S.
1: Mm-hmm.
0: So good times, there's an S, so go... No S.
1: 오, 좋은 포인트네요. 근데 만약에 복수 형태가 S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네, 때만 네.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물론 우리가 8월이지만 12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mm-hmm. 가정을 해볼게요. Oh my gosh. Can you believe it's already December? 벌써 12월이라니 믿어져요?
0: Wow, the year goes by so fast.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1: 그쵸. The year goes by so fast.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점점 나이가 더 들수록 더 mm-hmm. 빨리 지나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또 어떤 것들이 빨리 지나갈까요?
0: Well, we said good times go by so fast, but mm-hmm. let's maybe be a little more specific. Happy moments go by so fast.
1: Ah, happy moments. 행복한 순간들이네요, 그쵸? 어, 여러분, 순간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go by일까요? Mm-hmm. goes by일까요? S는 한 번 쓴다고 했죠? 그래서 happy moments go by, 그쵸?
0: 네.
1: go by so fast라고 하면 돼요.
0: Kaylin, have you ever had an extra long vacation? And you thought, oh, I can do so much stuff in this vacation. And then it's already almost over.
1: 아니, 연휴는요, 혹은 뭐 휴가는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연휴는 마지막 때 되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긴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0: Long weekends. Go by so fast.
1: 특히 연휴 중에서도 long weekends라고 하면 왜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빨간 날이어서
0: mm-hmm.
1: 주말이 더 길어질 때 그런 것들을 long weekends라고 부르거든요. Long weekends go by so fast. 너무 빨리 business day가 돌아와요. 일하는 날이 빨리 돌아오죠.
0: 맞습니다. Vacation goes by so fast.
1: 그거야말로 진짜 빨리 갑니다. 휴가죠. Vacations go by so fast.
0: This, I felt this.
1: Mm-hmm.
0: High school goes by so fast.
1: 아, high school.
0: Did you feel that way?
1: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조금 천천히 가.

0: 것 같은데
1: 네.
0: 특히 고등학교는 휙 하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High school goes by so fast. What about college? College was longer?
1: Well, I was in college for 7 years, so
0: 너
1: 나한테 그 느낌
0: 아하
1: 안 나왔어요.
0: 아, 7년 동안 대학을 다니셔서, 그쵸. 또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휴학계도 낼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를 수 있겠네요. 개개인별로. What else goes by so fast?
1: Lunchtime. Lunchtime goes by so fast.
0: 너무 공감됐어요, 방금. 점심시간은 같은 한 시간인데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1: 엄청 빨리
0: 걸까요?
1: 가요.
0: Lunchtime goes by so fast.
1: And then all of these sentences, you could just say very simply, time goes by so fast.
0: 맞아요. 이 모든 걸다 통틀어서 그냥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time, 시간은 goes by so fast. time은 단수니까 goes by라고 해야 되겠죠. 그 경우는 so fast.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했던 표현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다 굉장히 주옥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복습해서 다 외우고 많이 써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잭쌤을 또 따라해볼게요.
1: Childhood goes by so fast.
0: Childhood goes by so fast.
1: The weekend goes by so fast.
0: The weekend goes by so fast.
1: Good times go by so fast.
0: Good times go by so fast.
1: The year goes by so fast.
0: The year goes by so fast.
1: Happy moments go by so fast.
0: Happy moments go by so fast.
1: Long weekends go by so fast.
0: Long weekends go by so fast.
1: Vacation goes by so fast.
0: Vacation goes by so fast.
1: High school goes by so fast.
0: High school goes by so fast.
1: Lunchtime goes by so fast.
0: Lunchtime goes by so fast.
1: Time goes by so fast.
0: Time goes by so fast. 저는 특히나 스타트 잉글리시라면서 time goes by so fast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lunch time goes by so fast는 진짜 매일매일 쓸수 있잖아요. 점심시간 때마다 꼭이 문장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져?
3: 정말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
4: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3: 그러자. 무슨 계획 있어?
0: 네, 아까는 제가 12월이라니 믿겨져? 뭐 이렇게 예문을 드렸었는데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져?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그 질문을 응용해서 8월 중순이라는 표현만 좀 바꿔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8월은 영어로 뭐죠, 여러분? 8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외우고 계시죠? 8월은
1: August.
0: August이죠. 정말?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네.
1: 아하.
0: 자, 정말 요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여러분, 이미 영어로 말씀하셨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라고 했어요. 자,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요거는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까요? 일단, 남은 시간. 요렇게 아예 시간, 타임이 들어간 표현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힌트인데 그게 더 어려운가요? 네, 조금 이따가 영어 표현 나올
1: 최대한
0: 때.
1: we need a most or best 같은
0: 그쵸.
1: 단어
0: 맞아요, 맞아요.
1: 들어갑니다.
0: 그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자. 아, 그러자. 한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무슨 계획 있어? 라고 질문할 때는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요 표현들을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화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5: No, summer goes by so fast.
4: Let's make the most of it.
5: Agreed. Any plans?

0: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져?
1: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2: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0: 네, Can you believe?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믿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It's already. 벌써 뭐뭐라는 것을 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it's를 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요일이나 달, 날짜를 얘기할 때는 it's를 쓰죠. 그래서 Can you believe it's already 뭐뭐? 요 뒤에는 요일, 날짜, 월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자, Can you believe it's already 뭐뭐? 벌써 어떤 시기라니 믿어져? 라는 뜻이고요. 8월 중순이라는 표현, 영어로는 mid-August라고 했어요. 자, August는 8월이고요. 그 앞에 MID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Middle이라는 표현인 mm-hmm.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mid라고 했고요. 중간이니까 중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8월 초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초.
2: Well, then you would say early August.
0: 맞아요. Early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early를 썼으니까 8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Early의 반대말은? Late를 쓰시면 됩니다.
2: Late August.
0: Early August, mid August, late August. 그렇게 외워두시면 mm-hmm. 돼요.
2: You can do that with seasons too. Early summer, mm-hmm. mid summer, late summer.
0: 맞아요. 정말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
3: No, summer goes by so fast.
2: No, summer goes by so fast.
0: 자, 우리말로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요거를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지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Mm-hmm. 우리말로는 정말 이렇게 대답했지만 영어로는 아니, 안 믿어져.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No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라고 했는데 바로
2: Summer goes by so fast.
0: 이 문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1: Let's make the most of it.
2: Let's make the most of it.
0: 자, time이라는 표현 없죠? Let's make the most of it 라고 했어요. 여기서 it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2: Summer.
0: 그쵸? Most of 뭐뭐는 make the most of 뭐뭐라는 표현 자체를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뭐뭐의 최고를 뭐 최선을 다하자 아니면 최대한 잘 이용하자 활용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즐기자의 의미로 여기선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Make the most of 뭐뭐. 뭐뭐 it 대신에 let's make the most of summer 라고 해도 되고요. Let's make the most of August.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요. 그거 대신에 그냥 it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Let's make the most of it. 이렇게 말하면 남은 여름을 최대한 즐기자. 뭐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무슨 계획 있어?
3: Agreed. Any plans?
2: Agreed. Any plans?
0: 자, 그러자라는 표현을 agreed라고 했잖아요. Mm-hmm. 동의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러자라고 한 거고요. Any plans? Do you have any plans? 지만 그냥 뒤에 것만 써서 무슨 계획 있어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 들어봤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1: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3: No, summer goes by so fast.
1: Let's make the most of it.
3: Agreed. Any plan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Summer Goes By So Fast에서는요. F 발음 주의해서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돼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만큼 거침없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는 통에 가족이 입을 열 때마다 불안해지죠. 어떤 말은 칼보다도 날카로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폭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오늘은 74쪽에서 뵙고 있습니다. Mm-hmm. 14일 금요일인데요. Mm-hmm. 자, 다시 미용실로 들어왔습니다. Uh-huh. 염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색이 wow. 많이 빠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Mm-hmm. 그렇다면 컬러 전용 샴푸라는 게 있어서 That's 그걸 right.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1: 색깔이 좀 빠졌다라고 한 표현이 네. 뭐 아웃일까요? 이런 표현보다는 fad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0: fade요.
1: The color faded.
0: The color faded.
1: Yeah, because you've, I guess when you do something for a long time, the color slowly disappears and it fades.
0: 아, 우리가 yeah. 무슨 촬영, 영상 촬영 같은 거 할 때 fade out.
1: 맞아요. 네,
0: fade out 이런 말을 흔히 요즘 들을 수가 있는데요.
1: At the end of the movie, it fades out to black, right? And then the end.
0: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점점 화면이 이렇게 흐려지면서 이제 검게 변한다라고 한다든지
1: 점점 꺼지는 거죠.
0: 꺼진다. 네, the 그쵸. fade out, F-O로 쓰게 됐던 거를 기억이 납니다.
1: That's right.
0: 자, 여기서는 바로 그 fade를 쓰는 건데 색이 바래지고 색이, right. 색이 옅어진다라고 할 때 fade를 쓴다는 거죠.
1: Right.
0: 자, 하지만 그 아쉬운 상황에서 샴푸를 잘 쓰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을 오늘 하게 됩니다.
1: 이런 샴푸도 있네요.
0: 네.
1: Color safe shampoo.
0: Color safe shampoo.
1: That's right.
0: 네, 그렇죠.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2: "생각보다 갈색 염색이 좀 빨리 빠졌네요."
1: 네, 특히 머리 끝부분이요.
2: 그럼 컬러 전용 샴푸를 쓰시면 도움이 돼요.
1: 샴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어요.
2: 실제로 색을 더 오래 유지해줘요.
0: 그래요. 그래요.
1: 어디 프랑스에서 오신 우리 뮤티션이신가요?
0: 아니에요. 저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1: 그렇지 않소?
0: 네, 안소와. 자,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머리카락을 이제 고객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갈색으로 했던 그 염색이 좀 네. 빨리 빠졌다라는 거예요.
1: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0: 네, 자, 생각보다 좀 빨리라는 말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라는 말 than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라는 뜻이군요.
1: 그거보다 빨리니까 faster than expected.
0: Faster than expected.
1: Right.
0: 그렇군요.
1: 가끔 운전하다 보면 기름 이렇게 채운 지 며칠 안 됐는데 my gas went down or we used up our gas faster than expected.
0: We used up our gas faster than expected. 우리가 well, 좀 가스를 가스 fuel. 네, 연료를 생각보다 좀

0: faded. 아까 말씀드렸던 fade의 과거형입니다. F-A-D-E로 쓰는데요. 거기다가 D를 하나 더 붙여서 faded가 되면 이렇게 색이 바래졌다, 빠졌다라는 말이 되죠.
1: That's
0: The
1: right.
0: brown color faded. 근데 어떤 식으로? 더 빠르게, a little faster, 약간 더 빠르게.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than expected, 라고 하네요.
1: Right. So you're expecting it to last much longer, but it faded much faster.
0: 그렇습니다. Yeah. 그냥, oh, the brown color faded fast, 라고 해도 돼요?
1: 일반적으로 빨리 페이드가 됐네 라고 표현한다면 괜찮죠.
0: 그렇죠. 네. 그게 내가 말하려는 의도라면.
1: Sure.
0: 그렇죠? The brown color faded fast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비교를 해서 말하는
1: right.
0: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는 굉장히 흔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1: Right, right.
0: 비교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빠르게라고 해서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이라고 한다는 거죠.
1: 이 염색한 게 최소한 3, 4개월 갈 것 같았는데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fade 해버렸어요.
0: 그렇죠.
1: Oh, it's fading much faster than expected.
0: 그렇죠. It's fading much faster than expected. 이렇게도
1: right.
0: 말할 수 있겠다.
1: Mm-hmm.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급 문장을 만들면서 뒤에 than, than으로 쓰는 거
1: right.
0: than expected가 붙게 되면 예상보다,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뭐 좀 더 개인적인 나는 이렇게 빨리 빠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색이 빠졌다고? Then I thought 해도 되나요?
1: Oh, that's perfectly fine.
0: 어, the
1: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I thought.
0: 그렇죠.
1: Than I thought.
0: 그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1: Right.
0: Than I thought. 근데 그에 비해서 than expected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하게
1: right.
0: 됩니다. Than expected. 저기서는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이라고 했더니 네 맞아요. 특히 머리 끝부분이 그렇더라고요.
1: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0: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자, especially 나왔습니다.
1: Especially 특히
0: 네.
1: All the other areas, you know, they're fading normally, but 특별히 like especially focusing on the ends. Especially near the ends.
0: 그렇죠. 다른 데에도 사실 fading이 되고는 있는데
1: right.
0: 특히 더 그런 부분이라고 right. 말할 때 especially를 쓴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근데 말씀드리지만 especially하고 specially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대학원을 가서.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뭐 또 창피해. 외국어인데 그럴 수도 있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자, specially는 특별히라는 말이 되고
1: 스페셜하게
0: 그렇죠 스페셜하게 네. 맞습니다. 근데 especially 하면은 쭉 그냥 비슷하게 가다가 특히 이 부분이 두드러진다라고 할 때
1: right.
0: especially를 쓰더라고요.
1: Especially is something that really stands out. Everything is normal except for one.
0: Right.
1: 근데 그것도 스페셜할 수도 있죠.
0: 네, 그 스페셜할 수도
1: 다 평범한
0: 있죠.
1: 학생들인데 보영 쌤만 스페셜해.
0: 지금 뭔가 특이해.
1: 특이해. 그렇죠. 근데 그냥 아주 특별하다, 특별하게는 special이고 정말 특히 뭔가 하나 두드러지게 하는 especially.
0: 그렇습니다. Yeah. 예를 들어서 우리 주치 선생님을 위해서 이 스튜디오를 특별히 꾸며봤어요. 할 때 the studio was specially designed for 주치 선생님.
1: Yes.
0: 이렇게 말하면 okay. 특별하게 그분을 위해서라는 말이 되는데 especially 하면은 all the EBS studios are really nice and clean and big, especially this one.
1: 특히 여기.
0: 네, 모든 스튜디오가 다 크고 좋고 깨끗하고 한데 특히 여기가 더 할 땐 especially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우리가 엊그제도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 split ends.
1: Split ends.
0: 네, 그 갈라진 머리카락 끝이라고 해서 끝이 갈라졌다라고 할 때 I've got some split ends. 제가 갈라진 끝을 좀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1: Right.
0: 근데 ends라는 말이 끝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near the ends라고 하니까 머리카락 끝부분 쪽으로 갈수록 가까이에 right. especially 더 그 부분이 그렇다. 네.
1: 여기 ends에다 꼭 s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0: 아, 네네.
1: 하나 머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all the ends, right?
0: 네.
1: Especially the ends.
0: Especially near the ends.
1: 끝 부분들.
0: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조금 슬플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1: One 네. hair.
0: 네. 자 여기까지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있었고요. Especially near the ends. 특히 유념하면서 들어.

0: 보세요.
1: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2: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0: 네, 자 그랬더니 컬러 전용 샴푸를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3: Using color 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0: Using color 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자 여기서는 뭐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은는
3: right.
0: 이가 정도로 해석이 되는 이 주어 자리에 온 게 오늘 좀 많아요. 단어 수가 그냥 하나 뭐 color safe shampoo라고만 해도 사실 될 것 같은데
3: yeah.
0: color safe shampoo를 쓰는 것 자체가
3: right.
0: 주어가 돼서 using color safe shampoo까지가
3: right.
0: 하나의 주어가 되고요. 그것이 can help 도와줄 수 있어요. With that, 그 문제에 대해서.
3: Right. This is interesting. Color safe. If something is color safe,
0: 네.
3: when you use this shampoo, it doesn't affect your color. You just got your hair done. It's dyed or you got it blonde.
0: 아.
3: You use color safe shampoo, you can maintain the dye, maintain the color, right?
0: 그래서 color safe shampoo라고
3: safe.
0: 하는구나.
3: 안전하다는 뜻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3: That's
0: 그런
3: right.
0: 샴푸다라고 yeah. 해서 color safe shampoo 하면은 염색한 모발에 안전한 샴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 Yes.
0: 그걸 이제 컬러 모발 전용 이렇게 많이 우리말로는 하는 경우 있거든요.
3: That is color safe shampoo.
0: 그렇죠. 자, 그걸 쓰면은 using color safe shampoo가 도움이 될 수 있다. Can help. 그다음에 with that가 돼서요. With 다음에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명사가 이어져요.
3: Right.
0: With that, 그것을 해결하는데라는 사실 그런 말이 되죠. With that.
3: Yeah, with that.
0: 네.
3: It can help you with that. It can help with that.
0: 네.
3: So I think this when you're sensitive about skin and your hair, you should always use products that are safe for your skin, safe for your health, for your hair. So those products can help with protecting your hair, protecting your skin.
0: Right. 보통 help 하고 with가 나오면 사실 이걸 우리말로 적절하게 옮기기가 항상 a little bit of a headache, 좀 어려워요.
3: 네.
0: 왜냐 골치가 아픈 게, 그러니까 can I help you with your bags? 이렇게 묻는 경우가
3: can
0: 있어요.
3: Can I help you with that?
0: 그렇죠. Can I help you with 뭐 좀 specific하게 your bag 하면은 당신의 가방과 함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방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를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해결하는데
3: 그거 자체.
0: 그렇죠.
3: 그 도움 자체겠죠.
0: 네, 그게 바로 with로 영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딱히 좀 길게 풀어서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3: Right.
0: 여기서는 using color safe shampoo. 자, 이게 주어고 can help with that.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이라고 하는 건 그 your color fades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 Color fading.
0: 그렇습니다.
3: That's right.
0: 자, using color 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들어보실까요?
1: Using color 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0: 네. 자, 그랬더니 오, 그래요? 샴푸 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네요.
3: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0: I didn't know. 저 몰랐는데요.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자, 샴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네.
3: This is an interesting expression. Make a big difference
0: make
3: or
0: a
3: make
0: difference.
3: A difference.
0: Make a difference.
3: 그런데 여기서 such가 나왔어요.
0: 네.
3: Made such a difference. Made a huge difference.
0: 아.
3: A big difference.
0: 아. 그러니까,
3: 엄청난 큰 차이죠.
0: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란 말로 거기서 좀 걸려요. Much 해야 될지 many many 해야 될지 big 정도 괜찮겠죠. Big difference.
3: Big difference.
0: 그렇죠.
3: Sure.
0: 근데 여기서는 such a difference.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라는 뜻으로
3: yeah.
0: 말할 땐 such a 라는 말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it made such a difference. 상당히 커다란 그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거 몰랐다는 거네요.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라고
3: right.
0: 하네요.
3: 근데 여기서 difference는 변화잖아요. 다른 점이잖아요. So basically what it means is using that kind of shampoo is a huge help.
0: Oh.
3: Right? So another way of saying it was a big help. It made a big difference.
0: It made a big difference.
3: Made such a difference.

0: 그렇게 내가 샴푸를 바꿔서 해봤더니 차이가 크더라고요.
1: Right.
0: 라고 할 때, It made a big difference. It made such a differenc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1: Yes.
0: Difference라는 말 자체가 차이점, 차이라는 뜻을 가리키니까요. 자,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자, 그랬더니 이제 미용사분은 실제로 색을 더 오래 유지해 줍니다.
1: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0: 네,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자, 여기 아까는 이제 help with that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helps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사, 여기서는 이제 보호하다라는 뜻의 protect가 나왔는데 이때는 protect 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It actually helps shampoo 아니다.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1: Right. 근데 왠지 여기서 help 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0: 네네.
1: it actually
0: Protects.
1: protects the color longer.
0: 네.
1: 그거조차도 괜찮아요.
0: 네.
1: That's okay. 근데 protect를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highlight 하기 위해서, we use the word help. You know, help you study better.
0: 그렇죠.
1: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0: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help you study better 하게 되면 당신이 공부를 더잘할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말이
1: 더
0: 되는
1: 잘.
0: 거고 더잘할수 있게. 원래도
1: 그쵸.
0: 잘하시지만 여기서도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여기서는 그 color를 더 오랫동안 protect, 유지하게끔 보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It actually helps. 그걸 쓰면 도움이 됩니다. It actually helps. 그렇군요.
1: 얼마 전에 이제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다른 영어 공부 많이 해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Easy English 공부하면서 it made such a difference.
0: 진짜요?
1: Yeah, they said because it's simple and you know you explain things in a way they understand simply. She said it made such a difference. So I hope so.
0: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Absolutely.
0: 맞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 I hope so. I'm really glad you said that.
1: I'm glad it helps.
0: 네,
1: I'm
0: I'm
1: glad we
0: glad it
1: can help.
0: helps. 그렇죠.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기 멀리 원양어선 타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남극에서 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자, help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끝부분 들어보죠.
2: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3: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0: 네,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3: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2: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3: Using color-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2: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3: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생각보다 갈색 염색이 좀 빨리 빠졌네요.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1: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0: 네, 특히 머리 끝부분이요.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1: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0: 컬러 전용 샴푸를 쓰시면 도움이 돼요. Using color-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1: Using color-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0: 오, 샴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죠.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1: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0: 실제로요. 색을 더 오래 유지해줘요.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1: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0: 예이, 정말 애 많이
1: Alright. Good
0: 쓰셨어요.
1: job.
0: 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요리사 강아지가 있다는 게 사실일까? 중세 유럽에서는 꼬챙이에 끼워 구워먹는 바비큐가 유행했습니다. 귀족들은 하인 소년들에게 꼬챙이를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죠.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요리사 강아지였는데요. 쳇바퀴를 잘 돌리는 강아지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턴스핏독으로 불리는 이 강아지들은 꼬챙이와 연결된 쳇바퀴에 들어가 쉼없이 달려야 했죠. 다행히 이 역시 동물학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귀족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바비큐를 먹었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직 노예라는 슬픈 전설이 있었으니까요.

동계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o part two of Morning Special here on EBS FM on this Friday, 14th of August. Morning Special 2부 시작했습니다. I'm your host, Shane Hom. Joining me in the studio is today's newscaster, Ray. New York Times 기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만나는 날, 금요일의 Morning Special입니다. 금요일 2부에서는요, New York Times 기사 한 편을 골라 넓고 또 깊게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인 뉴스 커버리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서는 호주의 한 항공사가 비행시간이 장장 22시간에 달하는 영국 직항 노선 신설을 앞두고 그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는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고요. 그 전에 이제 2부 퀴즈 드려볼게요. 퀴즈 where Ray, we're talking about airlines today a lot. 다음 레이쌤에 드리는 문제 잘 들으시고요. 정답 한번 맞춰주세요. Ray?
1: What does layover or stopover mean in air travel? One, a canceled flight. Two, a stop between connecting flights. Or a seat upgrade.
0: 다음 중 공항에서 이제 layover 또는 stopover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내렸다고 했을 때 이는 어떤 뜻일까요? Layover or stopover. Number one, a canceled flight. Number two, a stop between connecting flights. Or number three, a seat upgrade. Send in your messages through Bundy or send us a text message to sharp 1045. 지금 바로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에 샵 1045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이 뉴스 커버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Katy Perry with Roar.